제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엄마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얘한테 잘 대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 내.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고마.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준비 완료. 시작해볼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이제 게임

지금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너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 주자고. 어,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0: 맞다, 예의 바르다.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도 될까요? 너 오늘 완전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 않니, 고마?

괜찮아.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있나?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0: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6: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8: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9: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8: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6: 우와, 거기 최고!
10: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9: 응?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11: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8: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9: 주인공은 내가.
6: 주인공은 내가 할게.
10: 나는 UFO 할 거야.
11: 그럼 외계인은?
9: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11: 큐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9: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11: 큐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9: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11: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9: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가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4: 미용, 미용.
2: 몸이 살려.
3: 못된 외계인 슈퍼 홍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홍순이 레이저빔.
5: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0: 악당 외계인은?
1: 네, 내가 되는 거지. 야호!
2: 미용 미용.
3: 레디 액션.
1: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2: 성공. 그렇게는 안 되지.
0: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슈퍼 레이더
2: 레이용 레이용.
3: 그게 이거지.

0: 무슨 일이니?
1: 어? 어?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이봐, 콩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3: 공숭아 놀자.
1: 여기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다음 나니까 더 간지러워. 갈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1: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5: 치가.
1: 내가 놓칠 줄 알고.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4: 잠깐만 기다려봐.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6: 간지야, 내가 플랜해볼게. 윙, 윙, 나와봐. 윙,
4: 윙. 저기 있어. 왼쪽이야.
1: 거기, 여기. 야,
6: 공수야. 이건 나야.
1: 미안해, 포미.
6: 날 보냈냐?
1: 뭉치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7: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어, 이건 어때?
1: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4: 공수나, 위쪽. 어?
5: 나도 도울게.
4: 저기, 저기.
6: 엄마.

0: 걸.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1: 냄새가 대단해.
0: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오미, 이게 더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오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다. 그걸 깜빡했네.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아,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봄이.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이분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봄이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3: 어?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2: 티미 좀 봐.
0: 봄이. 봄이,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2: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봄이.
2: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봄이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3: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고마워, 얘들아. 봄이, 괜찮아? 봄이.
2: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 찾았다.
0: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봄이.
3: 어? 아, 봉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1: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0: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3: 나

0: 정말 힘들다고.
1: 나 정말 힘들다고.
2: 스스로 지워야 해.
1: 스스로 지워야 해.
0: 잘했어, 팀이.
2: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3: 팀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2: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3: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1: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2: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3: 미안 미안 팀이. 빨리 씻고 팀이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2: 내 선물?
3: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도구.
2: 청소도구가 선물이라고?
4: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2: 티미 진짜 진짜 화나겠는데?
5: 왜? 최고로 행복?
1: 봄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3: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2: 팀이랑 봄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0: 그러게.
1: 희순아, 뭐 그리는 거야?
2: 맞다! 가족끼리 놀러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6: 우와, 그래. 잠깐만.
2: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6: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서.
3: 와.
6: 야.
3: 와.
6: 이것도.
3: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6: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4: 소풍 가방은?
2: 안 가져갈 거예요.
4: 뭐? 그럼 도시락은?
2: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4: 봉순아.
2: 얘들아.
1: 봉순이 안녕.
2: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0: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3: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2: 나? 왜냐면
6: 안녕 얘들아.
2: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6: 조금만 쉬었다 가자.
1: 목마르지? 이거 마셔.
2: 괜찮아.
1: 어?
2: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6: 아, 잠깐만.
2: 우와,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시원해.
3: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2: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6: 눈부시니까 이것도.

0: 나를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1: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0: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이리 와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2: 알았어.

0: 홍수는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1: 티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4: 진짜 정말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랜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3: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순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우리 여행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정사각 경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2: 동그라미들,
1: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0: 소영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1: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4: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5: 우와, 우와, 우와.
4: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6: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최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0: 31호.
6: 16호.
7: 8호. 4호.
8: 1호.
0: 1호.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9: 난 갈래.
6: 안 갈래?
7: 나는 갈래. 갈래.
8: 안 갈래.
9: 난 갈래.
0: 그러면 출사!
10: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1: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0: 잠깐 기다려봐.
1: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11: 만세!
1: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

0: 잘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1: 아초!
0: 무슨 소리였지?
1: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아초! 멈추는 질책이 한 방이었어.
1: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0: 이륙 성공이야.
3: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4: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2: 장사가 좀 착륙했어.
0: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5: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5: 그리고 약속할게.
6: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5: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 안녕. 이거 기다렸니?
7: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2: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7: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8: Let's get sorting!
7: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9: This scooter is dark blue.
2: Three blue cars. But which one's the bright one? This one's light blue. And this is dark blue. So this one's bright blue.
7: Huh. We've sorted everything into three types of blue.
8: Light, bright and dark. Let's go!
2: Red means stop!
9: What's the problem, friends?
10: We've had a high-energy dress-in-up party! Hats, boots and socks! Some orange!
11: Some green!
9: And some...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탑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1: 90, 그리고 100.

0: 10분 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구조로 큰 이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30분 저글링으로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이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헤헤.

0: 출력! 예!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쏴주지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2 다섯 개 12 여섯 개 12배 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1: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1: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백을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10이 10개
3: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100 만세
4: 90 만세
1: 80 만세
4: 70 만세
3: 60
1: 만세
3: 50
1: 만세
4: 40
1: 만세
3: 30
1: 만세
4: 20
1: 만세

0: Oh,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허피 구조대 코끼리 가족을 구하다.
5: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카를로스가 동물 사진 찍는 걸 도와주자.
6: 스캐너도 준비됐어?
5: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7: 라이더, 스텔스 모드가 뭐랬지?
5: 스텔스 모드는 우리 모습을 숨겨주는 거야.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숨어서 다가가려고. 친구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트래커, 카를로스, 우린 준비 다 됐어.
8: 얘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9: 라이더, 저기 나무 위에 큰 부리 새떼가 날고 있어.
5: 잘했어, 스카이. 카를로스, 큰 부리 새떼가 거기로 갈 거야.
9: 카를로스, 저 위야! 내 열감지 스캐너에 뭐가 보이는데? 예! 저 덤불에 있어!
8: 와, 저게 백호다.
9: 오, 뷰티풀! 멋지다!

0: 내 초음파 탐지기에 쿵쿵대는 소리가 잡히는데?
1: 트래커, 누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
2: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클 거야.
0: 물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데?
2: It's the elephant! 코끼리 가족이네. 오늘 찍은 것 중에 최고야.
3: 아, 몰리랑 해피 가족이네.
4: 라이더, 가서 보고 와도 돼?
1: 그럼, 로보도 내려가 볼게. 조용히 가자. 코끼리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0: 어? 쟤네 뭐 때문에 저러지?
5: 어디 보자. It's a bee. 어린데 엄청 커.
0: 모항벌 같은데?
5: 코끼리들이 붕붕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거야.
6: 저 큰 코끼리도 벌을 무서워해?
5: 코끼리도 벌에 쏘이는 걸 싫어해. 코랑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2: 아, 거긴 너무 아프지.
3: 근데 왜 벌이 여기 있지? 이 나무는 꽃도 안 폈는데.
5: 벌들이 새로 이사갈 집이라도 찾고 있나?
7: 그러면 다른 벌도 찍자.
5: 한번 찍어볼까? 우리도 저기 따라가보자.
3: 살던 집이 깨져서 저런 거였구나.
5: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면 우릴 공격하진 않을 거야.
3: 저 여왕벌은 지금 뭐해?
5: 춤추는데? 벌은 날아갈 곳을 춤으로 알려주거든.
3: 저기로 가네? 저긴 물웅덩이 쪽인데. 벌들이 저기에 새 집을 지으면 어떡해?
5: 그럼 코끼리들이 겁을 먹고 저 웅덩이에서 떠날 거야. 라이더한테 연락할게.
1: 어,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5: 벌집이 땅에 떨어졌는데. 벌들이 코끼리 가족 내 물 웅덩이에 새 집을 지으러 갔어. 그렇게 되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면서 놀 곳이 없어질 거야.
1: 걱정 마.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2: 어? 트럭본부 어딨지?
9: 로보도 스텔스 해제!
2: 어? 아! 안 보고도

0: 퍼핀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벌집이 깨져서 여왕벌이 새집 지을 곳을 찾는데 하필 물웅덩이를 골라서 코끼리들이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벌통을 하나 만들어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코끼리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라가봐.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허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여기네. 안녕, 로키. 새 벌집 만들 준비 다 됐어?
1: 준비 벌써 끝났지.
2: So am I.
0: 나도야.
1: 벌집으로는 이 괴짜기 딱이야. 아껴 쓰고 바꿔 쓰자. 와! 망치!
0: 빡! 다용도팔!
1: 다 됐다! 근데 저 벌을 어떻게 데려오지?
0: 저 벌집 조각을 여기에다 놓으면 오지 않을까?
1: 나한테 맡겨.
0: 아!

0: 벌들이 살 새 집을 물웅덩이 멀리에다 만들어줬어.
1: 잘했어. 이제 코끼리들만 찾아보자. 잘 들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응, 저기 있어. 아직도 겁먹고 뛰고 있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가 코끼리 가족을 따라가 볼게.
3: 안 돼, 라이더. 이대로 가면 코끼리들이 큰...

0: 부탁해 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1: 어? 확성기 몰링 해피 스노트 무릎더미로 돌아가자. 날 따라와.
2: 얘네들 어디 갔지?
3: 마셜, 열감지 스캐너로 코끼리가 있나 확인해줘.
0: 코끼리같이 생긴 게 옆에 있긴 해. 여긴 벽밖에 없어.
4: 혹시 벽 뒤에 갇힌 건 아닐까? 어? 이 돌이 스위치 같아.
3: 트래커, 체이스, 바닥에 있는 둥근 돌을 한번 살펴봐.
1: 어, 찾았어. 어!
0: 여기 있었네.
2: 다들 진정해.

0: 엑스레이 스캐너로 출구를 한번 찾아볼래?
1: 스캐너로 보니까 저 돌판 바로 뒤에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
0: 그리고 벽 위에 밧줄로 연결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보이니, 트래커?
2: 예스! 저건가 보다!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몰리, 백피스노트, 뛰어!
1: 컴온, 괜찮아. 날 따라와. 터널이 막혔어.
2: 우리가 지금 갈게, 얘들아. 너블, 마셜, 출동 준비됐지? 너블은 저 터널을 치워. 마셜은 이따가 내리막길에 물대포를 쏴서 미끄럽게 만들어줘. 이제 코끼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보자. 트래커, 케이블로크 돌판을 우리 트럭본부 견인고리에다 연결해줘.
1: 어,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2: 좋아, 이제 코끼리들을 그 돌판에 태워.
0: 저기 봐, 바나나가 있네.
2: 마셜, 저 경사로에 물대포를 싸줘. 로보독은 트럭 본부를 후진시키면서 케이블을 당기고. 오, 큰일 날 뻔했네.
1: 이제 벌이 안 쫓아와서 좋은가 봐. 도와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혹시 동물한테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바로 우릴 불러. 와!
1: 요들성 가수 구출 작전.
2: 캠핑장에 거의 다 왔어.
3: 기대돼.
0: 소시지 구워 먹자.
3: 밖에서 잘 거니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1: 내가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4: 안 돼. 천둥, 번개랑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2: 걱정 마, 스카이. 폭풍우는 큰 바위 협곡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린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돼. 로보도 계획을 바꿀게. 윙넛 아저씨네로 가죠.
5: 보름달 좀 봐. 진짜 커.
1: 오늘은 늑대들이 엄청 울겠네. 이렇게 말이지. 이건 늑대 말로 저기 달린 잠자기 불꺼여야.
0: 마션, 넌 동물 소리 잘 알아듣지? 이건 무슨 동물이야?
1: 모르겠어. 아마 우주에서 왔나?
6: 안녕, 퍼피 구조대. 바로 나야, 윙넛 아저씨. 여들성 부르는 멋쟁이. 여들 퍼피 후.
2: 아저씨, 요들송 잘하시네요.
6: 고마워.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불러주려고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지? 왜 아내는 내가 연습할 때

0: 늑대? 엄마! 아니, 대체 쟤는 왜 날 따라오지? 걷기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1: 묵자 얘들아, 그래야 내일 더 재밌게 놀지. 윙넛 아저씨?
0: 라이더, 내가 큰 바위 협곡에서 요들숨을 연습했는데 늑대들이 날 쫓아와. 더 가까이 왔네. 아우야.
1: 오, 안 돼. 아저씨, 핸드폰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윙넛 아저씨,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엄마야! 마셜, 조심해! 어때? 이것 봐! 강아지 멍성마!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고마워. 로보독, 협곡 쪽에 있는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줘. 윙넛 아저씨가 늑대들한테 쫓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2: 늑대? 큰일 나겠는데?
3: 큰바위 협곡이면 폭풍우가 가던 곳인데.
1: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아저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데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4: 아우야.
1: 핸드폰 근처에 아저씨도 계시겠지? 그래서 이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눠서 수행할 거야. 체이스, 넌 트럭 본부 안에서 확성기로 아저씨를 계속 불러줘. 협곡이 워낙 넓어서 그래야 들릴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주마, 너는 초음파 탐지기로 아저씨가 부른 요들송 소리를 찾아봐.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이번엔 밖으로 출동할 팀인데 협곡엔 바위더미가 엄청 많잖아. 자, 그래서 러블, 혹시 우리가 바위에 막혀서 못 움직이면 네가 바위를 치워줄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마셜은 동물이랑 말이 잘 통하니까 윙넛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늑대들한테 말해줘.
2: 아우! 아우! 늑대말로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다 같이 얘들아 가서 놀아. 어이.
1: 윙넛 아저씨 핸드폰이다.
2: 근데 아저씨는 없어.
3: 좋아, 체이스. 확성기로 아저씨한테 요들송을 불러달라고 해.
4: 확성기 준비? 윙넛 아저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그럼 최대한 크게 요들송을 불러서 아저씨를 찾게 해주세요.
0: 라리리리리리리로로로.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줘요. 어? 내가 노래만 하면 울부짖네. 혹시 쟤들 내가 자기들 대장인 줄 아나?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얘들아 살려줘! 열을 야매고!
3: 아저씨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
2: 그게 바위에 맞고 튀어나온...

0: 너무 많아. 그 협곡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가 봐.
1: 하긴 메아리는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게 하지. 그래도 혹시
0: 이 와중에 이상한 요들송이 들리는 곳이 여기 있다. 근데 늑대도 있나 봐.
1: 잘했어 주마. 그럼 이제 늑대들을 쫓아내자. 마셜, 바로 남동쪽 협곡으로 가줄래? 아저씨가 거기에서 늑대랑 같이 계셔.
2: 알았어 대장, 거기서 이렇게 가라고 할게.
3: 어머나, 늑대가 더 오는 건가? 다른 친구를 찾았나 봐. 이제 가볼까?

0: 잘했어, 마셜. 늑대들이 이제 널 대장으로 보나 봐.
1: 그런 것 같지, 러블? 이제 데려갈까? 아우!
0: 마셜 최고다. 난 아저씨를 구하러 갈게. 윙넛 아저씨, 저예요. 어디 계세요?
2: 바위 안쪽이야. 근데 쉬, 나랑 늑대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산사태가 났어.
0: 대장, 문제가 생겼어.
3: 우리도 들었어, 러블. 조금 전에 초음파 탐지기에 잡힌 소리가 엄청 컸거든.
4: 그거 말고 문제가 또 있어, 라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폭풍우가 거의 다 왔어.
3: 그럼 협곡에 물이 차기 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야 해. 러블,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봐.
0: 라이더, 바위가 너무 큰데.
3: 계속해서 해봐, 러블.
5: 대장, 마셜이 늑대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 봐.
3: 잘했어, 마셜. 소음! 바로 그거야! 마셜, 늑대들을 트럭 본부 안으로 데리고 올래?
0: 진짜?
4: 알았어! 이쪽이야, 얘들아!
3: 체스, 확성기 준비해줘. 저 단단한 바위를 소리로 폭파시키는 거야.
4: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울프랑 울패, 그리고 울피.
6: 안녕.
4: 안녕.
7: 반가워.
3: 체이스, 확성기 작동시켜. 스피커로 저 큰 바위를 노리는 거야.
6: 러블, 윙넛 아저씨,
8: 둘다피 막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6: 확성기도 켰고, 마이크도 준비됐고, 볼륨도 높였어. 이제 소리 질러.
4: 한 박자, 두 박자. 아우! 아우!
5: 와, 음파가 얼마나 세면 바위가 진짜 들썩이네.
0: 성공이야.
3: 아저씨, 내려오세요. 협곡에 물이 차고 있어요. 로보독, 이제 협곡에서 나가자. 전속력으로 후진.
2: 늑대들이 왜 여기 있어?
4: 걱정 마세요, 친구예요.
2: 고맙다, 퍼피 구조대. 그리고 늑대들도. 너희가 엄청 크게 안 울었으면 물에 휩쓸려 갔을걸?
3: 별거 아니에요. 혹시 또 노래 부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아이고, 당연히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요르르르르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2: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7: 옳지.
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보 동안아 라켓을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 라켓을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 라켓을
3: 베이비핑.
1: 오늘은 내가 요리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새해맞이 특급 배달.
8: 파티 재밌다.
9: 그러게. 근데 호기는 어디 있지?
7: 나 여기 있어. 늦어서 미안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새해맞이 파티를 즐겨보자고.
10: 안녕 호기.
11: 드디어 다 모였다.
9: 야호! 얼른 새해맞이 파티를 시작하자.
12: 호기랑 티키와 타키는 임무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발사대로 와줘.
11: 임무라고? 그럼 파티는 어쩌고? 슈퍼윙스는 새해 전날 늘 다 같이 모여 파티한다. 그게 전통이다.
7: 맞아. 하지만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어린이들을 위해 슈퍼윙스가 있는 거니까.
13: 맞는 말이야.
7: 항상 출동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11: 잘 갔다 와.
13: 파티도 재밌지만 임무도 재밌어.
10: 안녕.
7: 잘 다녀와.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13: 우리도 무척 기대돼.

0: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새해 전날이니까.
1: 전 세계 아이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제일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로 가죠. 그곳에 사는 드니스에게 도움이 필요해.
2: 그 다음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로 날아가서 바닷가에 있는 줄리아나란 친구를 도와주면 돼.
1: 그 후에도 여러 나라에 배달을 한 다음 미국 뉴욕으로 출동해서 레일라란 친구를 도와주면 임무 완료야.
2: 친구들이 새해 전날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준 완벽한 물건들을 준비했어. 그 물건들은 모두 특별한 캐리어에 담아뒀고.
1: 특별한 캐리어라고? 멋지다!
2: 마음에 들어!
1: 그럼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전 세계

0: 큐포인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1: 안녕, 슈퍼윙스. 난 드니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몰도바에선 새해 전날 곰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전통이 있어.
0: 우와! 정말 멋진 전통인걸?
2: 그리고 안누 페리치시라고 외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지. 근데 드니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
0: 그거라면 저희가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죠.
1: 고마워. 뭔지 궁금한걸? 와, 마이크잖아.
3: 완벽해.
1: 우리 같이 새해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지 않을래?
0: 난 아직 배달할 게 많아서. 대신 티키랑 타키는 여기 남을 수 있을 거야.
3: 완전 재밌겠다.
0: 그러게.
4: 근데 혼자서 배달을 다 할 수 있겠어, 호기?
0: 물론이지. 알잖아. 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달 비행기라고.
1: 당연히 알지.
2: 새해 복 많이 받으렴.
5: 안뉴 펄시, 안뉴 펄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0: 안녕. 그럼 이번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발.
6: 좋아, 잘한다.
7: 아, 저도 놀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7: 슈퍼윙스다.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7: 올라, 호기. 난 줄리안하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올라.
6: 어서 가보자. 어? 그렇죠. 점프.
0: 야호. 왜 다들 파도를 뛰어넘고 있는 거야?
8: 여기 브라질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 수원을 빌면서 새해 전날 파도를 7번 뛰어넘는 거지.
7: 나도 하고 싶은데 옷이 젖으면 곤란해서.
0: 그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도움이 될 거야.
7: 적시지 않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걸? 호기, 이따 새해 맞이 파티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갈래?
0: 그러고 싶지만 세계 곳곳의 여러 어린이 친구들에게 새해 전날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줘야 해.
7: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새해 소원은 널 위해 빌게. 그럼 이제 소원들로 바다로 출발! 야호!
8: 잘했다, 줄리아나. 아주 멋진데?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을 만나러

0: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사는 네일라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오늘의 임무는 끝이야.
1: 어? 어, 이런. 너무 많이 배달했더니 배터리가 다 닳았네.
0: 그래도 뉴욕까지 가는데 문제 없어.
2: 엄마, 크리스탈 공은 어딨어요?
3: 저 위쪽에 있어, 레일라.
2: 그러네요. 근데 여기선 너무 멀어서

0: 안 보여요. 더 잘 보이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1: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안녕. 안녕, 호기. 난 레일라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우린 크리스탈공을 보러 왔어. 새해 전날 커다란 크리스탈공을 내리는 행사가 있거든. 근데 너무 멀어서 여기선 잘 안 보여.
1: 확실히 좀 멀긴 하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0: 쌍안경이네! 딱 필요했던 건데 고마워. 사람이 너무 많아. 내 키가 좀 더 크면 좋았을 텐데.
1: 그것도 방법 있지.
0: 우와! 고마워, 호기. 저기 보인다! 이제 크리스탈공이 내려가는 걸 완벽하게 볼 수 있겠어. 어깨 탄거 엄청 재밌다, 골든보이 오빠.
2: 그래, 재밌겠지.
0: 엄청 큰 공이라고 하더니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데? 그래, 그거야! 내가 크게 만들면 되잖아?
2: 안 돼,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0: 걱정하지 마, 오빠! 오빠 맘에도 쏙 들 거야! 핑키 위치팡!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게다가 계속 커지잖아!
2: 항상 핑키봉이 말썽이라니까! 와!
1: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잖아. 도와줘야 해. 올레타 레일라 고기 일렉트릭 스피드. 나한테 맡겨. 이제 모두 안전해요.
0: 우와, 역시 넌 최고야, 호기.
1: 이런 부스터가 꺼지고 있어.
3: 시간을 멈춰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시간 정지 액션! 잠깐! 안 돼!
4: 갑자기 사라졌어!
3: 핑키봉과 내 힘이 섞이면서 생긴 웜홀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것 같아.
0: 정말? 유후! 와! 역시 내 핑키봉은 최고야.
2: 아니, 네 핑키봉은 완전 골칫 덩어리야. 크리스탈 공이라도 작게 줄여보는 게 어때?
0: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한동안은 원래 크기로 만들 수가 없거든. 미안.
1: 빛에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대로면 곧 부딪힐 거야!

0: 어서 공을 옮겨야 해. 뛰어.
1: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빨리, 더 빨리. 웜홀을 다시 열어보자.
0: 좋은 생각이야. 핑키 윙키 파.
1: 시간 정지 액션.
0: 와. 덕분에 편하게 착륙했어 오빠.
2: 근데 여기가 어디지?
1: 어? 어? 기사들의 전투 한복판에 떨어졌나 봐.
2: 피하는 게 좋겠어.
1: 이제야.
0: 당장 워머를 열어야 해.
1: 핑키봉 지금 쓸 수 있어?
0: 그럼. 핑키 핑키파.
1: 시간 정지 액션.
3: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속이네.
1: 어? 으아, 다시 워홀로 들어가자.
2: 됐다. 이제는 진짜로 안전한 곳이겠지.
0: 정말 놀랍고 신기한 차원인걸?
4: 그치만 어떻게 우리가 살던 차원으로 늦지 않게 돌아가지? 새해맞이 행사 시작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1: 월드 우주본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아마도.
5: 찾았다. 지금 슈퍼웨이스들이 가 있는 곳은 바로 A458이 차원이야. 공룡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지.
6: 그래, 수고 많았어 하늘아. 이제 워홀을 열어서 그쪽 차원으로 이동하자. 그럼 꽉 잡아. 월드 우주본부 출동!

0: 다행이다. 이제 끝났나 봐.
1: 그러게.
2: 됐다.
0: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공 위를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1: 돌아가! 공을 지켜야 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빨리 달리자! 큰일 났다! 앞에 남가라지가 있어!
3: 준비 완료!
2: 우와, 진짜 반가운데?
1: 좋았어! 슈퍼윙스, 모두 출동 준비됐지? 디키, 파키, 그리고 티노, 출동!
3: 구조 시작!
4: 티노 도와준다! 티노 확대 액션! 으아!

0: 이번엔 우리 차례야.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쌍둥이 비행기 합체.
1: 고마워 티키와 타키. 정말 멋있었어.
0: 이제 돌아갈까?
2: 좋아.
3: 잘 가.
1: 어? 호기!
4: 왔어, 얘들아.
5: 하늘이 누나!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저 공을 어떻게 다시 줄이지?
6: 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핑키봉이 말을 들을 거야.
7: 이제 핑키봉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

0: 역시 오빤 겁쟁이야. 트래버처럼 여행을 즐겨봐. 내 핑키봉도 좀 좋아해주고.
1: 보기, 공을 다시 뉴욕 타임스퀘어로 옮겨야 해.
2: 시간이 없어.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거야. 부탁해, 우지야.
1: 뉴욕으로 가기 위해 웜홀 다시 작동! 맥시멈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3: 레일라, 호기, 어디로 간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왔구나, 다행이다.
1: 공 배달했습니다. 일렉트릭

0: 새해 복 많이 받으렴.
1: 네, 엄마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일렉트릭 슈퍼 윙! 새해 맞이 문제 해결 완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0: 얼굴엔?
4: 순한 킹킹!
0: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바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 할 건데 같이 할래?
1: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어?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봐. 이번엔 응가 했구나.
1: 응급뿡, 응급뿡.
0: 맞아, 응가뿡 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2: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자, 엄마, 엄마, 이거 하늘이한테 줘.
3: 오르르르르.

0: 하늘이가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1: 배고픈 거 아닐까요?
0: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1: 아! 신화 응가 싼 거 아니에요?
0: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1: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재미없어?
0: 안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콩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1: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0: 잠깐만, 달콩아.
1: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0: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1: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0: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1: 네!
0: 이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1: 살짝 가볼까?
0: 하늘아! 잘 놀고 있어?
2: 어?
0: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3: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0: 네? 아, 네!
3: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0: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3: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0: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왜 울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지?

0: 아직 안 깨...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2: 너야! 왜?
0: 어머, 달님이 달콩이가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님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고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2: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엄마! 네?
2: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좀...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3: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네! 어? 달팽이다, 달팽이!
2: 뭐? 정말 달팽이네?
4: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5: 어?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5: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2: 진짜 곤충 박사 같다.
5: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2: 그렇구나.
1: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5: 응?
1: 멀리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2: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무서워. 아니, 싫단 말이야!
2: 진짜?
1: 아니, 왜?
2: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1: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2: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1: 너 뿔 진짜 멋지다. 와, 귀엽다.
5: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6: 별이야, 무슨 일 있니?
1: 빨리 나가!
6: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

0: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 풍뎅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1: 저리 가!
0: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3: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0: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3: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거야?
0: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3: 왜? 그냥 네가 키우지.
0: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3: 이름은 뭘로 할 거야?
0: 아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 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4: 장군이?
3: 응, 장군이.

0: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3: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0: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3: 어떡해.
1: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그치만
3: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3: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0: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0: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1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0: 하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기! 같이 가! 포기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3: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3: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4: 응! 응?
2: 기가빌더 출동! 짱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긴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목줄이 벌써 다 떨어졌어.
1: 다 써버린 거야?
0: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1: 시장님!
3: 안녕하세요.
1: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응?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0: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밀당 출동.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5: 기가 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보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0: 오페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봐. 도매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0: 하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만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 시장이 공식적으로 어? 기가 놀이터 회장을 선언합니다.
5: 오늘도 임무 완수!
6: 한여름 밤에

0: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오시는 것처럼 기가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0: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 자, 가자!
2: 우리
0: 만 믿어!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던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일 게 너무 많아.
5: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5: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스 위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5: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트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5: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0: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밀던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5: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기만 빌더 호키봇 변신 완료.
8: 나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와이어! 부스터! 발사!
9: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5: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9: 그래!
0: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4: 거의 다 왔어.
6: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점점 더.
2: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0: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 제인, 회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9: 아,
0: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11: 어빈!
5: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0: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6: 아, 어떡하지?
5: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0: 스퀴 위험해! 빨리 피해, 스퀴!
6: 보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지 않아!
0: 스퀴!
6: 제발 멈춰줘!
10: 스퀴, 우리가 도와줄게!
5: 정말 용감했어, 스키!
6: 함께 해낸 거야.
0: 말도 안 돼! 그가 빌드가 테라시트를 구했어!
1: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5: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6: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10: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6: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12: 얼굴엔
9: 순한 킹킹
12: 식물엔
9: 덥덥한
13: 순하게
9: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가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스미.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치료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뭐?
0: 나일 너도 다쳤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1: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들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3: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산소!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4: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삔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킹이 핑지신 것 같은데.
3: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삐뽀핑이 틀림없어 나가.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3: 여긴 우리한테 맡겼쥬.
6: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솔지?
3: 드리는 거야, 쭈.
0: 좋아. 역시 하츠핑은 천재야, 꿀에.
3: 콜록. 뭐가 빨라. 이게?
0: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6: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2: 뭐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3: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 만하면 환자 진료 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7: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신난다.
3: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8: 삐뽀핑,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3: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0: 근데 로미, 오늘은 바빠?
1: 나 가게 지켜야 해.
0: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1: 잘 가, 메리루.
2: 드디어 찾았다, 단호.
1: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2: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3: 로미, 당장 널 친찰해야겠어. 삐뽀.
1: 친찰? 갑자기 왜?
3: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1: 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 친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하나 핑크 딱 붙잡아. 삐뽀.
1: 이게 뭐야?
3: 그럼 얼른 친칠해줄게, 삐뽀. 아무도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1: 삐뽀?
4: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2: 어? 근데 로미는 어디 갔지쥬?
5: 좋은 아침.
1: 뭐? 좋은 아침. 로미 못 봤어, 나나?
5: 로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1: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5: 에? 나 말이야?
4: 아! 집을렸어! 내 어여쁜 피부가!
5: 세상이 핑핑 도네.
4: 아무튼 이상한 애야, 솔지.
2: 로미! 롬! 저의 삐뽀핑!
4: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2: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쥬.
4: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1: 난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탈이 될 나냐?
4: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지.
2: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혹시, 혹시나 걸 좋아하는 병, 간호?
4: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3: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화나병이야, 삐뽀.
1: 화나병?
4: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3: 착순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2: 가만히 있어봐. 쓴약이라고?
4: 안 돼! 안 돼!
3: 멈춰, 나나!
2: 로미는 아프지 않았죠?
3: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4: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솔지.
3: 뭐?
2: 엉터리?
4: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2: 세상에, 말이
4: 난 엉터리 따위가 아니야.

너도 같은 편이잖아.

0: 서머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삐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약.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0: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다람쥐 꼬리잖아.
0: 아, 거기였군.

0: 캡처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팀 핑, 이프 핑 캐치!
1: 핑!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2: 그래서 말이야. 그 막 쫓아가는데.
3: 어? 이거 뭐야?
1: 그래?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0: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미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미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혹시
1: 핑이핑 병원이 생겼어요.
0: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빙고!
1: 말도 안 돼. 내가 잡히다니, 빨리.
3: 배고파서 힘이 안 나요, 냠냠.
0: 다들 주사부터 놔둘까나, 삐뽀?
1: 높게 내버려둘 것 같아! 머리핀 부드러! 사랑다, 죽어! 엠!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0: 너부터 검사해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 삐뽀.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맺힌 김에 마사지도 간호? 나를 검사하면 어떡해, 삐뽀?
3: 드디어 포기했나봐, 꿀에.
0: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직히.
3: 나나핑 괜찮아, 꿀에?
0: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지.
5: 이 정도쯤 식은증만.
0: 뭐야, 왜 병이야, 솔지?
3: 나나핑 몸이 안 좋아, 꿀에?
0: 나나핑! 무슨 일이야?
3: 나나핑이 배가 아프네.
1: 괜찮아, 쭈?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니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5: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

0: 몸을 고칠 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예뻐.
1: 리뽀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티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사님, 고맙습니다.

0: 활동을 못했거든.
1: 너를?
0: 어.
1: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아.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차트에서 나와, 삐뽀.
0: 못 나간다니까.
2: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1: 그래, 좋아, 달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2: 마마핑, 다시 아파죠?
1: 괜찮아. 아야, 아야,
2: 저거 안 괜찮아.
3: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1: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0: 뭐 하는 거야, 나나?
2: 이때만을 기다렸다,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4: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2: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1: 진짜 너무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2: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1: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나.
2: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1: 끙끙병?
2: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5: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2: 나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1: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2: 나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난리법석을 키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1: 죽으면 안 돼, 나나핑.
2: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나나?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3: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2: 못 가.
1: 아니다, 나나. 나도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2: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5: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2: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5: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래.
4: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0: 얘들아!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1: 나나핑 병문 안 왔어, 빨리!
0: 꽃을 가져왔어, 양양!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갈려.
2: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까, 삐뽀.
1: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2: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1: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2: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1: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0: 너 어떻게 그런 말을...
1: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0: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3: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맞아서 그래.
1: 잠깐, 나도 갈래, 나나.
2: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0: 어떡해, 나나.
4: 와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2: 무슨 일이야, 삐뽀?
4: 나나 핑이.
0: 갑자기 웬 비야. 빨리 집에 가자죠.
4: 마미!
5: 삐뽀 핑, 무슨 일이야?
0: 나나 핑 못 봤어, 삐뽀. 병원에서 사라졌어, 삐뽀.
5: 뭐라고?
1: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0: 엉터리 의사.
4: 나나핑! 정신 차려, 삐뽀! 빨리 병원으로 옮겨줘, 삐뽀!
2: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삐뽀.
4: 선생님, 좀 쉬는 게 어때요, 간호?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있잖아요, 간호.
2: 환자도 이렇게 버티는데 의사가 쉴 수는 없어, 삐뽀.
0: 배 아픈 게 사라졌네, 나나.
4: 나나핑!
2: 일어났구나, 솔지.
0: 다행이야, 그래.
1: 다들 왜 그래, 나나?
2: 뭐? 정말 몰라, 솔지?
0: 나나핑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2: 뭐?
0: 그동안 계속 삐뽀핑이 치료해줬어, 하쥬.
2: 이제 정신이 좀 들어.
1: 삐뽀핑.
2: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1: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2: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4: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0: 지쳐서 잠든 것 같아, 꿀에.
1: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0: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랜
11: 덕분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줄게, 바로. 고양아, 아침 먹자. 어떤 그릇에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1: 루시, 귀여운 똥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0: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죽을 줄을 놓친 거 잊었어? 똥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참,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 자꾸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아즈. 어때?
1: 얼른 천천해야지.
0: 프랑스아즈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2: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0: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3: 내가 문을 막겠다뇨.
4: 나도 뀨.
5: 나도 다 큐.

0: 지금 뭐 하는 거야?
1: 요가 하는 중이잖아. 우리도.
2: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3: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0: 그건 우리한테 맡겨놨뀨.
4: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2: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3: 이건 어떨까?
2: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3: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2: 주비쥬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0: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하면 레드비쥬가 올지도 모른다키요.
2: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0: 우리 프랑스 아주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2: 힘들면 내가 안을까? 됐어.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0: 나도 잘 몰라.
2: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5: 어떡해 어떡해.
6: 얼른 가자.
2: 너희들 뭐야?
7: 죄송해요.
2: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루시, 이거 좀 봐. 뭔데 그래? 얘들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주,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8: 조금만 기다려줘.
9: 빨리 빨리요.
2: 찾았다. 프랑스 아주.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로.
1: 루시가 왔어.
2: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1: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이건
2: 지금의 매직 페이드.
1: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10: 여기 좀 이상해.
1: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11: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3: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1: 타로가 또 뚱냥이가 됐잖아.
2: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 봐. 타로, 이리 와.
1: 프랑스 아즈?
2: 이리 와, 당장.
1: 프랑스 아즈?
0: 프랑스 아즈?
1: 뭐해, 타로?
2: 여길 봐야지.
1: 얼른 와야지.
0: 우쭈쭈.
1: 아이 참, 타로, 이리 오라니까.
2: 프랑스 아즈한테 손대지 마. 니모테로.
1: 위험해.
2: 미러쉬.
1: 니모테로. 프랑스 아즈. 새로운 마법을 써보자. 피크비죠.

0: 깜짝 놀랐네.
1: 리모테로
2: 트윙클 부스트 업. 가자.
0: 이런.

0: 하루.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0: 여기가 어디야? 타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어, 타로.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0: 이 노래 좋지?
1: 응.
0: 이상하게 오싹하네. 얼른 가자.

0: 응? 숙제는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1: 아휴, 주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2: 숙제? 그게 뭐냐규?
3: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그러게. 어? 저기 뭔가 있어.
0: 어디 어디?
4: 무슨 일이니 주주?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0: 엄마도 들으셨어요? 대체 뭐지? 아, 배불러.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네.
1: 나도야.
0: 그런데 타로, 어젯밤 그 소리는 뭐였을까?
1: 주주, 저기 좀 봐.
0: 핑크비주, 뭐 하는 거야?
2: 내가 숙제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큐.
0: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잖아. 그만해.
2: 어차피 다 틀린 숙제인데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 큐.
0: 뭐? 너? 타로, 핑크비즈 좀 잡아.
1: 알았어.
0: 뭐야?
1: 미안, 배가 살살 아파서.
0: 나 화장실. 어휴, 오늘따라 많이 먹더라니. 유리초!
2: 세이타큐!
0: 너 오늘은 학교 따라오지 마.
2: 혼자서도 갈 수 있다큐.
0: 안녕, 좋은 아침이야.
5: 안녕, 주주.
0: 안녕.
2: 이제 왔냐, 큐?
0: 어떻게? 너 이리 와!
2: 싫다, 큐!
5: 너희 어제 선샤인빌 공원에 유령 나타난 거 알아?
6: 뭐? 진짜야? 나도 봤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얀 빛이 확!

0: 지나가더니 둥둥 떠서 사라졌다고.
1: 에이, 잘못 봤겠지. 유령이 어딨어?
0: 유령은 있어. 지금 여기에도.
2: 거기서 피크피쭈.
3: 이게 뭐야?
0: 아, 책이 저절로 움직였어.
3: 내 손수건이. 유령이야! 어떡하지?
4: 그것 봐. 우리 말이 맞지?
0: 역시 유령은 있었어.
2: 핑크비주, 진짜 못 말려.
5: 왜 그래, 주주? 무슨 일이 있었어?
2: 오늘 얘 때문에 학교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어.
6: 갑자기 웬 유령?
2: 반 친구가 유령 본 얘기를 할 때 핑크비주가 말썽을 부렸거든.
7: 내가 너 사고칠 줄 알았다뇨.
8: 우린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잖냐뇨.
7: 토닥토닥 큐.
2: 핑크비주,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진짜
5: 한 번만 봐줘, 주주. 주비주들도 루시한테 잡혀서 고생했잖아. 타로도 그렇고 말이야.
2: 그렇긴 하지.
5: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멋진 생각인데?
9: 맞아. 특히 타로는 뚱냥이가 돼서 힘들었을 테니까.
2: 좋아. 그럼 오늘 당장 파티를 열자.
3: 어?
2: 뭐해? 얼른 가서 준비해야지.
3: 응.
5: 귀여운 주비주들과
2: 주비주를 구한 용감한 타로를 위해
9: 파티를
5: 시작합니다.
3: 난다.
8: 내가 주비주를 구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2: 왜 그래, 타로? 널 위한 파티인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8: 아니, 나 배가 아파서 그래.
2: 아직도? 어떡하지? 미아야! 무슨 일이지?
3: 내가 뒷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빗자루가 춤을 췄어.
2: 말도 안 돼. 바람에 흔들렸겠지.
3: 아니야. 그

0: 우리 반 애들도 그러더니.
1: 주주, 너희 반 친구들은 어디서 유령을 봤대?
0: 어젯밤에 공원에서 봤다던데?
2: 무서워!
3: 미야,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핑크비주,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2: 아니다, 큐!
4: 그래, 우린 계속 너희랑 같이 있었다, 큐!
5: 베이커리 안에 뭔가 있나 봐.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로사!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우리 변신하자.
5: 좋아. 치링치링치링.

0: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을 켜야겠어. 왜 이러지?
1: 레인보우 스케치! 이렇게 달과 별을 띄워놓으면 돼.
2: 저기 구석에 뭔가 있다뇨.

0: 너희들 괜찮아? 이제 끝난 건가?
1: 이건 또 뭐야?
2: 로사! 미야마다 큐!
1: 파플비즈!
2: 난 괜찮다 큐.
1: 저건!
2: 안 돼!
0: 트윙클 파워 업!
3: 신디, 케이크를 망치면 어떡해? 특별 주문 받은 건데.
0: 미안해. 반지 때문에 힘이 너무 세졌나 봐. 어?
4: 도대체 누구야?
2: 이건 유령!

0: 좋은 아침. 이게 다 뭐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성.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주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1kg부터

자,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덕덕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0: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나는요, 이 마을을 지키는 용감한 토끼입니다.
1: 무슨 소리? 용감한 걸로 치자면 날 따라올 순 없을걸. 얍, 얍.
0: 오호, 오이오이. 찹타.
1: 얍.
2: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제 빵을 드시는 건 어때요? 빵이 아주 맛있게 구워졌답니다.
0: 아니,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 빵이라니. 저기 분명하다.
1: 요리사로 변장한다고 우릴 속일 순 없지.
0: 야!
2: 그만! 나 이제 그만할래!
1: 어? 두레콩, 한창 재밌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2: 난 그저 너희들에게 빵을 주려던 것뿐이라고.
0: 이 심각한 상황에 빵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3: 삐리삐리, 미션이 어? 도착했습니다.
0: 어허! 미션이다!
4: 여러분 안녕.
5: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6: 한스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라.
4: 한스 할아버지는 마리오네트 마을에 살고 있어요.
5: 마리오네트 마을이라면 줄이 연결된 인형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4: 이렇게 멋진 곳에서의 미션이라니 기대가 되는걸요.
6: 그럼 저희 이만 뿌뿌.
7: 로빈, 마리오네트 마을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마리오네트 마을은 마리오네트들과 인형 조종사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한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유명한 인형 조종사로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인형을 조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아하는 인형을 조종하실 수 없다니.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를 낫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2: 그럼 얼른 가볼까?
3: 응!

0: 마치 동화 속 말 같아. 어쩌면 공주님이 살지도 몰라. 이곳에 있으니 마치 나도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랄랄랄라. 저기 미안해.
1: 난 괜찮아. 넌 괜찮니?
2: 핑핑! 무슨 일이야?
0: 그게...
3: 우와, 정말 예쁜 인형인걸.
1: 그렇지, 얼마 전부터 내가 고치고 있었어. 이제 이 드레스까지 입히며 완성이야. 그런데 너희는 여기 무슨 일로 왔어?
0: 우린 한스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
1: 어? 우리 할아버지가 한스 할아버지인데?
3: 우와, 정말?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
1: 할아버지의 소원? 좋아, 날 따라와.
4: 왕왕왕왕.
1: 할아버지, 저 왔어요.
4: 탱크.
5: 혼이 왔구나.
1: 네.
5: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니?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할아버지가 꼭 이루고 싶으신 소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5: 고맙구나. 내게는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온 푸푸라는 녀석이 있단다.
0: 푸푸요?
5: 그래. 바로 저 녀석이란다.

0: 젊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해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풀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저기 얘들아, 예전에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위해 약을 연구하셨던 기억이 있어.
0: 할아버지를 위한 약?
1: 응.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고 나서 연극도 그만두고 약을 연구하던 기억이 있어서.
2: 그럼 한번 가보자. 어쩌면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3: 좋았어.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1: 바로 여기야. 할아버지와 아빠는 오랜 시간 인형 연극을 하셨거든. 그만큼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야.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은...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힘내, 훈이야.
2: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한 약을 반드시 찾아줄게.
3: 어서 약을 찾아보자.
4: 잠깐!
5: 분명 연구했던 자료라도 있을 것 같은데.
2: 여긴 없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4: 헤헤, 생큼.
2: 아차! 아우, 생큼아. 콧물이 나왔잖아. 뭐 닦을 것 없나?
5: 치치! 잠시만!
2: 어? 왜 그래, 핑핑? 핑핑! 뭔데 그래?
5: 이 그림들은 도대체 뭐지?
0: 이 버섯! 책에서 본 적이 있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버섯이야!
2: 설마 이 쪽지가 훈이 아빠가 약을 연구하던 메모 아닐까?
5: 맞아! 여기 봐봐! 위에 세 가지 재료가 모여서 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약의 방향이 왜 건물로 향하고 있는 거지?
2: 그럼 이 건물에 약이 있는 거 아니야?
5: 훈이, 여기는 어디야?
1: 여기는 우리 마을 시계탑이야. 아빠가 자주 가던 곳이기도 했어.
5: 혹시 시계탑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3: 유후! 좋았어! 그럼 한번 가볼까?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0: 뭐야? 톱니바퀴들이야.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지.
1: 마치 시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2: 왜 저러는 거야?
3: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 거지?
4: 가! 거기 서라!
2: 뭐야?
5: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다!
4: 야! 공격!
3: 방금 봤어? 마리오네트들이 스스로 움직였잖아!
6: 아, 맞아!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7: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오네트가 스스로 움직이다니...
1: 난 저렇게 무서운 인형들은 처음 봐!
0: 큰일이네...
8: 어떻게 들어가지?
6: 거길 다시 가자고?
3: 어쩔 수 없잖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약을 구해야 하니까!
7: 얘들아...
0: 회장! 회장! 큰일 날 뻔했어! 스스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라니 너무 무서웠다고!
9: 고작 인형들인데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5: 그럼 대장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야?
9: 당연하지!
0: 대장! 치치핑핑팀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
9: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꽁무니 빠지도록 다시 도망쳐 나올 거니까!
3: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6: 어디선가 갑자기 확 나와버리는 건 아닐까?
4: 새꿈이 무서워!
0: 새꿈아, 안 돼!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1: 같이 가, 새꿈아!
4: 아니, 침입자다! 그 녀석들이 다시 나타났다! 공격 시작! 시작!
5: 페인트 발사!
4: 침입자다! 나가라! 제발 그만!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내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5: 아니, 저건 우릴 버리고 갔던 주인이 끼고 있던 팔찌다!
4: 뭐라고?

0: 말이잖아! 지금부터 저 녀석을 공격한다! 공격!
1: 이야! 분유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2: 애장, 애들이 왜 안 나오지? 설마 약을 찾은 걸까?
3: 그럴 리가 없어. 저 겁쟁이들이 약을 찾았을 리가 없다고. 우리가 더 빨리 찾아야 한다. 가자!
2: 가자! 가자!
1: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
2: 넌 누구지? 그 팔찌는 분명 우리를 버린 주인의 것인데!
1: 뭐라고?
4: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똑같이 우리를 버렸지!
2: 맞아, 사람들은 똑같아. 친구처럼 생각한다더니 아무렇게나 우리를 버렸어!
5: 아니, 너희들 설마 아빠의 인형들? 너? 그래, 나야, 나 훈이라고.
2: 훈이 많이 컸구나.
4: 너도 다를 게 없어. 우릴 버리고 간 주인처럼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5: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2: 그렇겠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까맣게 우릴 잊었을 테니까 말이야.
1: 아니야!
5: 그건 아빠에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희를 잊으신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거라고.
2: 그런 일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면 우린 다시 쓸모없는 마리오네트가 될 테니까.
1: 왜 쓸모가 없어? 너흰 다시 연극을 시작해야 해.
4: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형을 다시 좋아하겠어. 우린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어.
5: 아니! 너흰 누가 뭐래도 최고의 마리오네트 인형들이야.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아빠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줘.
2: 알았어.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희들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6: 우리는 한스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약을 찾으러 왔어.
4: 약? 시계탑 꼭대기에 있는 모래시계약을 말하는 건가?
1: 모래시계약?
2: 우리 주인님이 성공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었지.
5: 그래? 우린 그 약이 필요해.
2: 따라와.
5: 할아버지!
7: 우리 훈이구나.
6: 할아버지, 기운을 내세요. 저희가 모래시계약을 가져왔어요.
1: 얼른 일어나서 다시 풋풀을 조종하셔야죠.
7: 그래, 네, 그래야지.

0: 몸이 아주 가볍구나. 날아갈 듯이 가벼워.
1: 할아버지!
0: 그럼 오랜만에 우리

0: 부프를 움직여볼까? 야, 부프야, 준비됐니? 야.
1: 안녕하세요, 부프라고 해요.
2: 자, 자, 호, 호, 자.
0: 오, 오, 오, 그래, 그래. 야.
3: 할아버지.
0: 마지막 소원을 이루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4: 아니에요. 저희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5: 할아버지,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0: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1: 미안해, 대장.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2: 맞아.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0: 난 마리오네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2: 여긴 뽀로로다.
11: 안녕.
12: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1: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12: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래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뭐?
14: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5: 솔레이유한테?
14: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16: 그럴 리가 없잖아.
14: 과연 그럴까?
17: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뺏겼다며.
18: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16: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시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19: 딥바이트를 뺏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4: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18: 너 그러고도 친구야?
10: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9: 오늘이었던가?
14: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20: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1: 자, 박수!
10: 딥바이트를 돌려줘!
20: 사양할게.
10: 저기 전학을 와!
14: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10: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17: 공일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18: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10: 갑자기 무슨 소리야?
17: 으라차차차.
19: 말도 안 돼.
20: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16: 소용없어.
14: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18: 뭐?
17: 그런 거 빨리 말해.
14: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6: 어떡할 거야, 준?
14: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21: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10: 진짜?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21: 말 예쁘게 해라.
16: 여기...
21: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4: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18: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21: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18: 뭐?
17: 뭐하냐? 빨리 불러.
16: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21: 뭘 또 이제 와서. 어?
22: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16: 저 누구세요?
22: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16: 엄마?
22: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16: 실례하겠습니다.
22: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14: 아들이요?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22: 그래, 맞아.
14: 그럼 솔레이유는?
22: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10: 쌍둥이?
18: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3: 혹시 로봇 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11: 날 아니? 고마운데?
3: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1: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16: 저요?
11: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16: 제가 좀 하죠.
11: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3: 블루캅이요? 여기에.
13: 안녕하세요.
16: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1: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20: 여긴 왜 온 거야?
16: 너!
11: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20: 네, 어머니.
21: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13: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20: 당연하지.
13: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5: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13: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5: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11: 진정하고.
13: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11: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20: 어머니.
11: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해.

0: 솔레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1: 무슨 뜻이야?
0: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2: 크레스트는 지금 크레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 크레스트가?
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 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 그래, 기특하네.
3: 쉽게 말하는군.
1: 그게 무슨...
3: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 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2: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0: 이럴 때. 네네, 시장님.
1: 아빠?
0: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 봇이요?
4: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0: 가자, 블루캅.
1: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3: 알겠어.
5: 좋았어, 우리도.
6: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7: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0: 맛있단다.
8: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4: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안 듣겠어?
7: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4: 알고 있어.
8: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0: 힘을 합치자, 솔레유.
1: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0: 뭐라고?
1: 팬텀 포맷, 셋업.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9: 깔끔하게 가보자고.
8: 뭐야, 성가시기시. 저리 가.
0: 솔레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1: 그럼 내가 이겼네.
4: 준, 냉정해져야 돼.
2: 나도 힘을 보탤게, 준.
0: 응?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2: 알겠어.
1: 딥파이트 막아.
0: 어? 조심해. 어? 딥파이트, 너.
1: 딥파이트, 세더.
2: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쪽이었군.
4: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2: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0: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8: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0: 그런 게 어딨어?
4: 준, 기억나? 메탈버스에 봉인된자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0: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1: 빈트라이던트, 게틀리.
4: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1: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4: 알았다. 모두가 메탈그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0: 하지만 난...
4: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0: 딥파이트!
4: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0: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말뜨냐? 대강의 수치!
1: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0: 왜 이리 꿈을 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조용히 해!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0: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0: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휘저심. 최강의 나에겐 어림없다. 그라우 엑스토스
1: 썬더하울
0: 섹시. 재밌었다.
1: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2: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이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3: 이제 됐어, 플레이언.
2: 뭐, 하지만!
3: 돌려줄게.
1: 어째서?
3: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1: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3: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1: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4: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1: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5: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1: 맛있긴 했어.
5: 멘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6: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5: 그쵸?
1: 그렇다면 다행인데.
6: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1: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6: 응? 뭔데?
7: 그게...
8: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1: 놀란 건 우리거든.
9: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8: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9: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8: 우리 어머니?
10: 레이아 플레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8: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6: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1: 잠깐!
7: 기대가 어긋나버렸네.
11: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뭐지?
0: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12: 그만! 꽂혀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0: 쟤 너무 야만스러워. 공인당해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7: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0: 중,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1: 부탁해.
8: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0: 나는 호랑이다. 야성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2: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0: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1: 어디 가려고?
11: 고양이다.
0: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팔방 옮겨주마.
1: 안 돼, 타이거!
0: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3: 데스터!
14: 이제 괜찮아.
11: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4: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의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0: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11: 애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4: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5: 뭐, 덕분에 사고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12: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적공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0: 야, 야생 호랑이.
14: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봉이

0: 한 거야?
1: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2: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3: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4: 추방? 바이바이.
5: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6: 집중해, 피닉스 파이어.
2: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파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2: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5: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7: 스킬링 좀 부탁할 때 해야 돼.
2: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7: 오,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7: 준.
8: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9: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준? 괜찮아?
10: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9: 진짜?
11: 다이건 녀석, 메탈브리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2: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2: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녀석 꺼내달라고!
13: 이게 무슨 소리야?
14: 냉장고가 고장났나봐.
13: 어디 어디.
1: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8: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6: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9: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1: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5: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1: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5: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1: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5: 친구?
1: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5: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1: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5: 소중한 친구지?
1: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5: 그건...
1: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5: 뭐?
16: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6: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2: 슈가!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1: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9: 아, 알았어.
17: 조심히 가.
18: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9: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2: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5: 우리가 구해올까요?
7: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2: 야, 그건 안 돼!
7: 농담이야, 농담.
8: 알았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2: 에휴. 가지고 따라와.
8: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2: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8: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2: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8: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2: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8: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2: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8: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20: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5: 호랑이?
11: 네,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12: 정말?
1: 다이건 나와.
0: 네!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가?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7: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0: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 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라.
17: 잠깐. 어? 이걸 보라고.
0: 그럼 조그마한 주제는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수가 늘어났어. 이 녀석도 팬텀 원의 같은 기술을 쓴 말이야.
1: 아니야.
17: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0: 어? 엄마라고? 그게 뭐?
1: 뭐야, 무서워서 그래?
20: 귀여운데?
2: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지.
0: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옥 속 감리에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나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뜨거 뜨거.
7: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21: 다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1: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0: 야,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한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1: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21: 다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2: 징그럽다 블루카.
1: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0: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1: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20: 미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1: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1: 고마워 타이거.
20: 잠깐.
7: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22: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확 덤쳐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10: 누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죽이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1: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10: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어흥.
2: 야야, 뭐 망가뜨리지만 마라. 알겠지?
0: 알겠어, 에드 아빠.
2: 에드 형이랬지, 형.
0: 나와, 다음 훈련이다. 어흥.
2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4: 질성!
23: 얼굴엔?
24: 순한 길길!
23: 식물엔?
24: 덥덥한 말!
25: 순하게?
24: 지켜줄게!
2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함.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리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9: 옳지.
8: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옳지.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질병.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줄무랑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1: 가자.

0: 이것 좀 봐.
1: 연극 공연을 봐봐.
2: 쇠를 그냥.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2: 진짜 멋지다.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4: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5: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2: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맞는 데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4: 아니.
3: 그야 물론 되지.
2: 어디서 신청해?
6: 크레센트 섬에 있는 모든 고대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1: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7: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1: 800하고도 한 여섯 번?
6: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0: 고생하셨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탈리즈만 뿐이야. 탈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했거든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어, 그렇다면 빨리 가!
3: 야오.
4: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5: 자, 안 돼.
4: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6: 우와, 잘한다.
4: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7: 우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5: 아, 이런.
4: 다들 뭘 쳐다봐? 응?

0: 무슨 일이니 우리 딸?
1: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0: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이 배역을 준 건 아니고?
1: 흥,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0: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1: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랑은 바로 나야.
2: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1: 하스켈 선생님, 제가 신데렐랑 대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3: 배역을 못하는 건 너야. 그만 질투해.
2: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랑의 믿음직한 강아지.
1: 네?
4: 너랑 완전 딱 맞네.
3: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랑? 신데렐랑?
5: 내 태본.
1: 저 여기 있어, 샤샤.
3: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2: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5: 그 역할도 뽑았어요?
2: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랑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5: 잭?
6: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7: 어?
6: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2: 샤샤, 대사해야지. 즉흥 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8: 네, 준비됐어요.
2: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8: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2: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1: 엄마한테 전화해!
9: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1: 엄마!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0: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10: 그레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봐라. 출동봐라.
11: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12: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13: 크레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12: 그거 진심이야?
13: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식탁에 내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0: 다 왔어.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아무도 없잖아.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 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2: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가디언즈가 우리를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3: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2: 뭐?
0: 신데렐냥.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3: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그래 센트섬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벨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2: 그럼 저희는요?
4: 나인 운전이나 해.
5: 밖에서 기다리고.
6: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7: 고려는 계속돼야 한다.
6: 응? 어?

0: 어? 맞아. 어? 뭐야? 어? 어?
1: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량? 신데렐량? 거기 있어. 이 구더기 같은 녀석.
0: 이런 악당들이 학교에 나타났어.
2: 어디? 이런 샤샤 샤샤.
3: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4: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3: 깔보는 거겠죠, 아저씨.
5: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2: 잠시만요, 선생님.
6: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7: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6: 즉흥 연기 좋았소.
0: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7: 나의 여인이여,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뭐?
7: 신데렐량? 저기를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0: 신데렐량, 대본대로 해.
6: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0: 신데렐량.
3: 헤더, 네가 신데렐량을 해줘. 어?
0: 때가 되긴 했지.
8: 제가 진짜 신데렐량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우이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전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9: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8: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3: 어떡하지?
8: 왕자님,
7: 지금 변신해야 해.
3: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7: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3: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상을 내려, 당장.
7: 아, 그래.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즈잖아.
3: 우리의 자랑스러운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해도 계속해 즉흥연기.
1: 아, 크레센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지금 위험한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참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6: 도움이 필요해?
5: 눈 가려, 빨리. 빨리 한눈파는 동안 실타래를 써.

0: 너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들을 향은 안 돼.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라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2: 터보 모드로
1: 출발.

0: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량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0: 당연하지.
2: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0: 야!

0: 여러분의 DJ 하스클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댄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인데요.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다들 날 따라해. 멋진 칼 군무입니다. DJ 뮤직 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하게.
1: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새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내 사랑을 받아줘.
6: 어서 골라, 루카스.
7: 알았어. 이거 할까? 오비라프루야.
6: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8: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7: 렉스.
6: 사랑의 춤이 뭐야?

0: 뜨듬치듬듬 예후 어? 오예 후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부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3: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이렇게? 이렇게?
4: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2: 모비러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2: 좋아 다 같이 가자
1: 저기 오비라토르야
4: 뭐 하는 거지?
2: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4: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어? 저기 봐!
2: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1: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어? 카드에서 봤던 그 모습이야.
1: 맞아. 수컷 오베럽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0: 아토르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떡해.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1: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비럭토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촥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긴 없는 것 같아.
3: 와.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어떡해.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추는 거야.
0: 와! 됐다! 성공이야!
3: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쯤, 쯤, 나와.

0: 사랑해 주는데요.
1: 뜸뜸
0: 예예예예.
2: 소망이다.
0: 그것 봐,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0: 우비랍토르 카드다.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1: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0: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2: 아, 너희 왔구나.
0: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2: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0: 응.
2: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에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1: 이게 뭐지? 모르겠어.
0: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1: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2: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기.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2: 아, 그렇구나.
3: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3: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2: 정말?
4: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1: 응!
4: 비바부,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3: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2: 맞아, 정말 재밌어.
3: 응.
2: 오, 어?
3: 물고기다.
2: 예쁘다.
0: 어, 렉스, 저기 좀 봐.
4: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0: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4: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알았어.
4: 렉스, 슈퍼 갈고리.
0: 비키, 갈고리 발사.
4: 얘들아, 비키, 같이 당기는 거야.
0: 어,
2: 알았어.
4: 하나, 둘, 셋, 당겨.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0: 다들 조심하고.
2: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0: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우와!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라고?
2: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0: 그렇구나.
2: 우리도 따라가 볼까?
0: 응!
2: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0: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3: 그러게, 정말 멋지다.
2: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0: 응, 알았어.
3: 렉스, 저길 봐. 리비안탄이야.
0: 리비안탄?
4: 근데 왜 저러고 있지?
2: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아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의 빨! 얘들아, 괜찮아?

0: 지금 막다른 골목이야.
1: 빙키!
2: 위험해! 넥스 슈퍼 타이브리!
1: 다행이다.
2: 괜찮아, 빙키?
0: 고마워, 렉스.
2: 안 돼! 위험해!
1: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2: 우릴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1: 응!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이,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한테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자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그아,
1: 그아. 앤디, 뭐하는 거야?
4: 서라.
1: 하지마.
2: 앤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1: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0: 안녕.
2: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 같이 갈 건데.
3: 족보를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지금이야.

0: 숙제 꼭 쓰고 나와. 알았지? 이건 레드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의리한 포장이라니.
1: 호플? 밤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0: 정말 너무해.
1: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0: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탄으로 나가면 되겠네.
2: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0: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1: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2: 빨리빨리!
1: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2: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1: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2: 이거 좀 잡고.
3: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1: 예스, 예스, 예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2: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1: 파이팅! 자!
2: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1: 얼른 와!
3: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빛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0: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1: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2: 피해야! 전투가 터져!

0: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퍼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1: 퍼플! 퍼플!

0: 해볼 거야. 응.
1: 더블을 맞출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도서관의 소문.
1: 얘들아 잘 가.
0: 절대 비밀이야.
2: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롭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3: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4: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5: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2: 퍼플,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2: 깜짝이야.
0: 레드.
2: 맞죠?
6: 도서관은 정수기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6: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2: 뭐?
6: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2: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먼저
2: 하려고.
6: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2: 그냥 공주였어?
6: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계자 1순이지.
7: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6: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8: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6: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8: 뭐?
6: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8: 성장?
9: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8: 가거.
9: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0: 성장한 거 맞지?
8: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6: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8: 어허라? 알겠어.
0: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6: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0: 자, 레드 하나, 나 하나.
6: 아휴.
8: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0: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

0: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1: 에? 뭐라고?
0: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1: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0: 내가 너무 솔직했나?
1: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해야지.
2: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3: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0: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4: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0: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1: 블루브는 어딨지?
5: 버블버블 하얀 체인지!

0: 다이아 그립 변신 완료! 스크린 팟!
1: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2: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지 마!
1: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2: 뭐? 에이, 모르겠다.
1: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2: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1: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2: 야호, 맞췄다.
1: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2: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1: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상황이 막혔어.
2: 이제 어떻게 해야 해?
1: 우선 버텨봐.
3: 점점 좁혀오고 있어.
1: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2: 이제 어떻게 해?
1: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구멍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2: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팟.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그 문까지 뛰는 거야.
1: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2: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래.
4: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2: 우와! 버블잼이야!
5: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1: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3: 뭐? 저걸 다?
6: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운 깊으니까.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질병.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5: 뽀롱뽀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순물엔
8: 덥덥한 말
2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2: 킹킹.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결치면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1: 얼굴엔
6: 순한 킬링.
1: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분위기가 으스스하네. 정말 이 호수에서 괴물이 나타난단 말이야?
1: 맞습니다, 공주님.
0: 어? 근데 저쪽 빼어내진 꼭두 새벽부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1: 아마 이 호수에 어? 살고 있는 괴물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러는 걸 겁니다.
0: 저래서야 괴물 꼬리도 못 찍겠는데?
1: 꼬리라도 찍으면 어? 다행이죠.
0: 응?
1: 여기서 괴물 사진이 찍힌 게 30년 전 일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이런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말이죠.
0: 뭐? 30년 전에? 그럼 여기에 정말 이 괴물이 살고 있는 건 맞아?
1: 아무도 이 괴물의 존재를 알 순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근데 분명한 건 없어도 있게 한다는 거죠.
0: 뭐라고? 없어도 있게 한다니 어떻게?
1: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0: 계획? 한타, 너 또 상어 때처럼 했다간 가만 안 둔다.
1: 그땐 공주님도 재밌어 하셨으면서.
0: 뭐야?

0: 이번엔 물속이래.
1: 근데 물속이요?
2: 어떻게 된 거지? 드라곤넷 뭐라도 있어?
3: 저게 뭐야? 진단 포착 성공! 세실, 쉑 아저씨, 어? 저쪽이에요. 자, 이것 좀 보세요.
0: 뭔데?
3: 놀라지 마시라.
0: 이게 특종이라고?
3: 이런 잘렸네. 하여튼 뭐냐면 엄청 큰 물고기, 아니 이 공룡 같은 건데.
1: 뭐 공룡?
4: 여기가 아무리 미스테리아라지만 공룡이라니.
0: 그래 타타, 공룡은 좀 심했다.
3: 그래. 드라곤에 너도 봤지?
4: 그래?
3: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봤다고요.
5: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6: 네, 박사님.
3: 박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5: 사진? 이건 뭘 찍은 거냐? 꼭 지렁이 같기도 하고.
4: 박사님, 그게 공룡을 찍은 거래요.
3: 진짜 공룡 맞다니까.
5: 정말 공룡을 본 거야?
3: 그렇다니까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5: 타타 말이 사실이라면 내시가 물속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이겠구나.
1: 내시요? 그럼 저희가 지금...
0: 내시가 산다는 호수 안에 있다고요?
5: 아, 그런 것 같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네소호란다. 네소호에 수종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은 벌써 천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란다.
4: 그럼 그 지렁이 사진이 진짜 공룡 꼬리라는 거죠?
5: 글쎄, 저 꼬리의 사진이 내시라 해도 내시가 공룡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단다.
4: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5: 거대한 뱀장어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쥐라기 때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설도 있거든.
0: 에이, 공룡이 멸종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살아있겠어요.
5: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단다. 바다거북이나 상어도 공룡이 살던 백악기 때부터 살아온 원시 생명체들이니까. 육상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닷속엔 공룡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꼭 명심해라.
6: 네, 박사님.
0: 이 호수 속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3: 그러게요.
0: 공룡 부딪혔어.
3: 나 이거 위험해요.
0: 일단 호수가로 나가자.
3: 미미미 마마미모 우라 우르르르라 우라르르르 우르.
0: 하타, 뭐라는 거야?
3: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이상한 사진만 찍혔대요. 어? 이건 플랫마이너 누나랑 간타 같은데요?
4: 플랫마이너, 또 무슨 꽁꽁이를 꾸미려고 여기 나타난 거야?
7: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군. 뭔가 좀 획기적인 이벤트 없나? 호수의 괴물이 딱 한 번만 더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8: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죠?
7: 그렇지.
4: 그럼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님이 쉽게 당선이 될 거고요.
7: 그렇게만 된다면야. 에? 당신들 누구요?
8: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과 시장님의 미래를 위해 호수의 괴물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7: 하지만 이 호수의 괴물이 나타난 건 30년 전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소?
4: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랍니다.
7: 딱 사진 한 장만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8: 괴물은 원하시는 만큼 등장시켜드리겠습니다.
7: 오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혹시 괴물 캐릭터 사업권이나 관광 개발권 같은 걸 원한다면 언제든 말만 하게.
4: 시장님은 그냥 때마쳐 기자들을 마을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
7: 기자들? 그런 건 내 전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자네들이 원하는 건 뭔가?
4: 글쎄요.
8: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랄까요?
7: 꿈과 희망이라. 자네들 나와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소질 있어 보이는데.
8: 공주님을 위한 최첨단 장치입니다.
4: 이게 네 계획이란 말이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8: 네, 공주님. 개봉 박두! 이름하여 내시 X.
4: 뭐야, 최첨단 장치라면서. 이거 뭐 물에 뜨기나 하겠어?
8: 겉모습은 좀 엉성하지만 성능엔 이상 없습니다.
4: 그래? 근데 얘 눈도 없는데?
8: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진.
4: 으휴, 그거 줘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말지. 어때, 내성씨?
8: 와, 훌륭하십니다.
4: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시작해볼까?
9: 네, 공주님.
0: 우와, 이게 다 무슨 일이지?
10: 어? 괴물의 귀환 축하 행사라는데요?
11: 정말 내시가 나타나는 건가?
10: 뭐지?
12: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을의 자랑인 내시가 30년 만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모두들 호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3: 저기!
13: 어디? 어디?
3: 아는 거?
8: 아니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공주님. 하늘이 빨간색 쪽으로 들어오게 페달을 좀 세게 밟으시라고요.
3: 이게 누구한테 명령이야?
8: 아니, 그게 바늘이 빨간색 쪽으로 유지돼야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3: 알았다고!
8: 네, 그겁니다.
12: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3: 저기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12: 여러분, 보십시오! 괴물이 귀환했습니다!
14: 보인다, 보여!
13: 어디야? 잘 안 보이는데?
0: 실제로 나타났네!
10: 근데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픈 건가?
3: 그렇지!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14: 그새 또 사라졌네!
8: 아니, 공주님, 다시 가라앉고 있잖아요!
3: 밟고 있잖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빨리 하라는 거야!
8: 계기판은 정상인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13: 이게 뭐야?
3: 뭔데? 무슨 일이냐니까?
8: 그게...
3: 그러니까 뭐?
8: 그게 뭐냐면요.
3: 똑바로 조종 못해?
8: 조종장치에 이상이...
3: 갑자기 무슨 소리야?
15: 이곳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니 정말 반가워. 난 평생 동안을 혼자 외롭게 살아왔거든.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13: 뭐야, 가짜였어?
15: 감히 날 놀렸겠다. 도저히 용서 못해. 야, 난 거짓말쟁이들이 싫어.
3: 이것도 뭐야?
8: 추락하고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다니.
3: 무슨 소리야?
14: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3: 진짜 호수 괴물이 나타났네.
12: 여러분, 드디어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3: 해리한 여러분, 위험합니다. 빨리 모두 피하세요. 내시가 마을로 가고 있어요.
12: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시는
15: 난 너희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날 보러 가느냐.
3: 지금이에요! 꿈쩍도 안 해요!
15: 그 정도밖에 안 돼?
4: 아미, 그만 후회하게 해주지!
0: 숨길 수가 없어!
13: 다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얘들아.
4: 그러게, 왜 사람들을 괴롭혀?
15: 너도 수백 년 이상을 호수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날 속이고 놀림감으로 만들다니.
14: 반할만도 하겠네.
15: 제발 날 이 호수에서 꺼내줘.
14: 세실, 가능할까?
4: 안 될 거 없지. 고스피드 연속 발사!
14: 그럼 다음 세계로 가자! 출발!
8: 공주님!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공주님!
3: 아니, 저 곳으로

0: 잠깐, 박사님께 좀 여쭤봐. 박사님.
1: 얘들아, 이번 세계의 몬스터는 좀비란다.
0: 네? 좀비라고요? 저것들이 다 좀비란 말이에요?
1: 그래, 맞아. 그래도 영화에서 봐서 좀 익숙하지? 먼저 이 좀비의 기원은 말이다, 부두교 전설에서 시작된 거란다. 그러니까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란 뜻인데.
0: 박사님, 강의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신 거죠?
1: 그럼 말다 마다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구나.
2: 거물건도 플라즈마 캐논도 통하지 않아요.
0: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1: 다른 녀석들은 다 필요 없고 대장 좀비만 찾아서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게 좋겠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0: 아, 쇼핑몰! 영화에서 봤어요!
2: 우와, 쇼핑몰!
0: 웬만한 물건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좀비들이 사라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3: 그래?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있겠지?
2: 난 식품 코너부터 갈래.
3: 아저씨!
2: 식량이 있어야 버티지, 안 그래?
0: 박사님, 그래서 어디로 가야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1: 너희가 지금 3번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 블럭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0: 박사님! 박사님! 또 중요한 순간에!
3: 움직이게 쫓아오네!
2: 쇼핑몰이 어디라고?
0: 이쪽이라요!
3: 이것도 뭐야?
2: 사막에서 몰려오는데!
3: 이 많은 좀비들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2: 이 정도면 온 도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버린 거 아니야?
3: 밑바닥은 따로 없네.
0: 어쩌지?
2: 완전히 코이 나겠어.
0: 어떡해, 다들 기어 올라오는데.
3: 저리 가. 안 되겠어. 다들 내 손을 잡아요.
0: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고.
2: 나 때문에 충격 초과한 거야?
3: 충격해.
2: 다 힘들지?
3: 그러니까 다이어트 좀 하랬죠? 저 좀비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장 좀비인가 봐.
0: 그래,
2: 좀비들이 살을 잃었어.
3: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이야.
2: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잡혔다. 이거 너 노라고. 이거 나 다 안 되겠어. 그냥 날 놓고 도망가.
0: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끝까지 버텨요!
3: 타타, 어떻게 좀 해봐!
0: 만능 헬멧, 최대 출력으로 상승!
2: 당장 떨어져! 전 노라기!
4: 못 놔!

0: 간지러워더라고 내꿈은.
1: 좀비!
2: 그럼.
1: 우리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세실, 쉐가저씨 다들 괜찮아요? 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다 찾아봐도 두 사람이 안 보여? 맞아, 그랬어. 이제 어떡하지 드라곤은? 저기 쇼핑몰이야 드라곤은. 가보자. 쉐가저씨는 분명히 저기로 올 거야.
3: 우와,
1: 여기도 벌써 좀비들이 전부 휩쓸고 지나갔나 봐. 아저씨, 세실, 아무도 없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깡통입니다. 어서 도망쳐! 드라곤은 이쪽이야! 겨우 따돌렸네.
2: 그냥.
1: 근데 여긴 어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드라곤은!
2: 꾸안꾸안?
1: 플랫마이너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좀비한테 쫓기다가 여기로 숨었다는 거죠?
2: 그렇다니까.
1: 매번 자기들이 풀어놓은 몬스터에 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2: 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좀비들은 내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좀비들이 이 도시를 집어삼킨 후였다고.
1: 벌써 전부

0: 심각하네. 근데 누난 왜 혼자 있어요? 칸타는요? 어? 왜 안 보여요?
1: 먹을 거 찾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0: 그럼 칸타도 혹시...
1: 그 녀석은 골렘이라 물린다고 해도 좀비가 되진 않겠지만...
0: 배 많이 고픈가 봐요. 아까 오다가 주운 건데 이거 드세요.
1: 어? 아니 이거 통조림? 쾅쾅! 우와! 아! 자, 너도 먹어.
2: 고마워요, 누나. 드라곤은!
0: 너도 좀 먹어.
1: 고맙긴. 원래 네 건데.
0: 배고팠지. 저기, 누나. 도레미경은 좀 어떠세요?
1: 뭐? 도레미경? 누가 도레미경 이름을 함부로 말하래?
0: 전 그냥...
1: 너희가 몬스터들을 훔치러 오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쓰러질 일은 없었다고.
0: 정말 왜 아직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갇힌 거예요. 몬스터들을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1: 됐어. 이 상황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0: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1: 응? 그게 뭔데?
0: 누나랑 칸타가 우주 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 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0: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1: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3: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4: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3: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0: 칸타가 아니고 칸타의 몸에 들어간 우주 괴물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요.
1: 그럴 리가.
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나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칸타의 행동에 수상한 점 같은 건 없었는지 말이에요.
1: 그러고 보니 칸타가 좀...
0: 뭔가 있었을 거예요.
3: 칸타 저 녀석이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들통나선 안 돼.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려! 공주님, 피하세요! 좀비들입니다! 여긴 제가 막을 테니 어서 피하세요!
0: 칸타! 누나, 이쪽이요!
3: 칸타, 뭐하고 있어? 빨리 공주님을 모시지 않고!
0: 블랙마이너 누나, 괜찮아요?
1: 또 너한테 속을 뻔했어.
0: 네? 무슨...
1: 칸타는 날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또 이간질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0: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요.
1: 방금 전 칸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칸타!
0: 칸타, 정신 차려봐요.
1: 그저 치워.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0: 또 몰려온다. 나와라, 만능 프로펠러. 어떡하지? 아까 추락할 때 고장났나 봐.
1: 거짓말쟁이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0: 좋아, 한번 해보자고.
5: 타카! 타카!
0: 어?
5: 여기야, 여기!
6: 멈춰!
0: 뭐야, 세실이잖아! 세실!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좀비들의 여왕이라도 된 거야?
4: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붙잡혔어.
6: 요새 올랐다.
0: 뭐야, 나도 타라는 건가?
5: 그냥...
0: 붙잡힌 것 치곤 대우가 너무 좋은데?
6: 출발!
0: 어디로 가는 걸까?
4: 나도 모르지. 여긴 또 뭐야? 적구론?
7: 얘들아, 무사했구나.
0: 쇠가저씨.
7: 어서 와, 타타세씨.
0: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4: 그 가운은 또 왜 입고 있어요?
7: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6: 내 팔!
7: 저게 뭔 소리야! 대장 좀비의 팔이 내 발목에 걸린 거였더라고. 불쌍해서 내가 팔을 다시 맞춰줬지. 내친 김에 비뚤어진 목뼈도 바로 잡아주고 뒤틀린 허리도 바로...

0: 도와주니까 얌전해지고 엄청 고마워하더라고.
1: 그래서 접고랑까지 차렸다고요?
2: 정말 고맙습니다.
0: 말투가 왜 그런가 했더니 턱이 빠졌구나. 자, 하나, 둘, 셋.
3: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4: 함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5: 그러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6: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를 해야지.
5: 어서 땅을 구하러 가요.
1: 그 무서웠던 좀비들이 저렇게 순해지다니.
0: 그러게 말이야.
4: 대장 좀비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6: 네? 같이요? 어떻게요?
4: 그야 간단하죠.
1: 아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꼭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게 다 쉐가 아저씨 덕분이에요.
0: 그런가? 이런 걸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봤어야 하는데.
4: 이거 또.
0: 그냥 그렇다는 거야. 에밀레오, 더 신나는 세계로 가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5: 수수미 가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눈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한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8: 바다 거북의 꿈.
9: 헨텐, 왜 그래?
10: 가려워, 가려워.
8: 등이 간지러워? 내가 긁어줄까?
10: 긁어줄까?
8: 여기? 여기? 여기?
10: 위?
8: 위?
11: 켄켄, 뭐 하는 거야?
8: 등이 가렵대.
12: 등이? 갑자기 왜?
8: 근데 켄켄, 너 이러고 있으니까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어? 밥벌이다!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0: 아니, 누가 오는 거야? 찾아줘.
1: 찾았습니다.
2: 어, 바다 거북이 울고 있어. 어디 아픈가?
3: 다쳤을 수도 있어.
0: 좋아, 그럼 바다로 간다. 출동!
4: 출동! 사토리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치, 궁금해
5: 캥캥! 맞는 게 쉐리!
6: 젠틀맨 제제!

0: 바다 거북 아직도 울어? 벌써 며칠째야. 저러다 쓰러지겠어.
1: 대체 무슨 일이지?
2: 어? 바다 거북 저기 있다.
3: 바다 거북 왜 우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야?
4: 어? 놀라지 마. 널 도우려고 온 거야.
3: 너희들이 날 돕는다고? 아니, 너희 날 도울 수 없어.
5: 바다 거북아, 가지마.
2: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지?
4: 그러게, 엄청 속상한 것 같은데.
3: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캔캔, 어딨지? 캔캔 혼자서 바다 거북한테 가고 있어.
6: 안녕, 난 캔캔.
3: 캔캔, 안녕, 난 바다 거북이야.
6: 어디야?
3: 내가 울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6: 맞아.
3: 속상해서 울었어.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6: 네 꿈이 뭐야?
3: 하늘을 날고 싶어. 뭐? 바다 거북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4: 그래서 울었던 거구나.
2: 힘든 꿈이네. 바다 거북이 새라면 모를까.
3: 새?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7: 아, 여기가 좋겠군.
3: 독수리야!
7: 누구냐? 누가 감히 겁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머, 귀엽게 생긴 독수리네.
4: 이그라이를 독수리라고 생각하나 봐.
3: 잘됐다. 그럼 제자가 독수리인 척하고 바다 거북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제자가 맨 앞으로 가.
2: 좀 무서운데.
6: 바다 거북이 기다려.
2: 알았어. 독수리님, 도와주세요.
7: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아기 독수리야?
2: 바다 거북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데, 바다 거북과 함께 하늘을 날아줄 수 있을까요?
6: 날아주세요!
7: 바다 거북과 하늘을 날아달라고? 바다 거북, 준비됐지?
8: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 거야?
7: 자, 그럼 간다!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8: 언제 날아?
7: 어떡하지? 바다 거북을 못 들면 분명 놀림을 당할 텐데.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3: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6: 괜찮아.
3: 그럼 나 문어마녀한테 가볼까?
6: 안 돼.
3: 왜 안 돼? 문어마녀는 뭐든지 바꿀 수 있대. 인어공주 꼬리도 다리로 바꿔줬대. 나도 다리를 날개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럼 하늘도 날 수 있겠지. 나 당장 문어마녀한테 갈 거야.
6: 안 된다니까.
5: 위험해.
3: 문어마녀, 내 다리를 날개로 바꿔줘. 할 수 있지?
9: 당연하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야?
6: 바다 거북아!
5: 바다 거북아!
9: 무서워!
3: 문어마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10: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6: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10: 캔캔이 문어마녀한테 인어공주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9: 그럼 네 목소리를 타오.
10: 하지만
9: 소리 목소리.
10: 문어마녀의 마법이 캔캔의 호루라기에 맞고 문어마녀한테 튕겨나갔지. 그 이후로 문어마녀는 목소리 대신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간 것 같은데.
3: 그랬구나. 그럼 내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10: 안 되겠어. 쉐리, 제제, 우리가 해보자.
4: 설마 그 방법을 쓰자는 거야?
2: 안 돼! 위험해!
10: 위험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5: 네?
10: 해보는 거야. 얘들아, 힘내!
4: 할 수 있어!
2: 멈추면 안 돼!
4: 힘내!
3: 내가 올라가고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0: 아들 돌아갈.
1: 날개라니? 슬슬 캔캔발이 맞잖아.
2: 바다 거북이 나는 것 같아.
3: 진짜 날개 같아.
1: 그래, 바로 이거야.
0: 날고 싶은 내 꿈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2: 바다 거북아.
0: 왜 또?
1: 바다 거북아, 보여줄 게 있어. 아마 깜짝 놀랄걸.
4: 이그라이 영상 스타트!
5: 우와, 바다가 꼭 하늘 같아.
4: 그렇지.
1: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지 잘 봐.
5: 어, 저건 나잖아.
1: 네, 바다거북, 네가 날고 있어.
2: 바다라는 멋진 하늘을 날고 있다고.
5: 세상에.
2: 바다거북아,
6: 우리 함께 날자.
1: 좋아, 얼마든지. 근데 있잖아, 하늘을 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바다가 정말 좋아.
6: 우리도 좋아.
1: 켄켄, 언제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는 거야? 좀 멋지던데.
2: 멋져? 날고 싶어하는 바다 거북 꿈도 켄켄 덕분에 이뤄졌어. 다행이야.
4: 아, 맞다. 켄켄, 등 가려운 건 좀 어때?
2: 괜찮아.
5: 날개가 생겼어.
2: 날개? 여기! 박사님 말대로 켄켄은 특별한 아이인가 봐.
6: 정말?
2: 날개.
1: 레벨 업!
2: 켄켄!
1: 할 수 있어, 켄켄. 코코, 몰리, 바바, 보고 싶어. 바바는 여전히 무술 연습하고 있겠지.
2: 피쥬 친구야?
1: 응, 내 친구들이야. 지금은 신비의 섬에 있을 거야. 켄켄, 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 거지? 날개가 생겼으니까 신비의 섬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얼른 날아봐, 얼른.
2: 날개 있을까? 해볼까?
4: 오, 켄켄, 나는 거야?
2: 오, 드디어 켄켄의 첫 비행인가?
4: 힘내, 켄켄.

0: 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1: 이라고 바바가 그랬어.
2: 그럼 켄켄한테도 무술을 알려줄까?
3: 누가 알려줄 거야?
1: 아, 이럴 때 바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이다!
4: 어?
1: 다니, 무슨 일이야?
5: 무술 챔피언 캥거루의 사건 의뢰입니다.
6: 피트, 정말 피트 맞아? 그럼 혹시 우리 사부님을 찾아줄 수 있을까? 제발 찾아줘!
2: 오, 무술 챔피언이래. 그럼 켄켄한테 무술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네.
3: 잘됐다. 그럼 켄켄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겠지?
2: 잘됐다, 잘됐어.
1: 일단 챔피언 캥거루한테 가보자.
2: 가자, 켄켄.
3: 좋아.
7: 사건이다, 슬퍼.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캥캥, 만능캐 제리,
8: 젠틀맨 제제,
7: 우리 함께 어어어 레벨업
3: 캥캥.
1: 얘들아,
3: 싸우지 마.
1: 대체 왜 싸우는 거야?
6: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2: 무술 연습하는 건데?
1: 그럼 네가 사건을 의뢰한 챔피언 캥거루야?
6: 와, 세상에!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는데 진짜 명탐정 피트가 있었어! 우리 사부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1: 사부님이 누군데?
6: 나를 무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9: 봐봐, 사부님, 보고 싶어요.
1: 바바라면 혹시 이 친구?
6: 맞아, 바바 사부님.
1: 바바가 여기 있었어? 그럼 바바도 신비의 섬에 못 간 거야? 바바, 어디 있니 바바?
10: 사부님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
0: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난 신비의 섬을 찾아 떠난다.
1: 바바,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 열쇠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비밀 열쇠?
1: 바바를 위해서라도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바바, 그때 우리 함께 꼭 신비의 섬으로 가자.
7: 피트,
8: 그러려면 일단 켄켄부터.
1: 맞다, 챔피언, 켄켄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6: 바바 사부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2: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6: 켄켄, 네 마음 이해해. 사실 나도 그랬거든.
3: 정말?
11: 어머, 캥거루 달리기 대회가 시작될 모양이네. 얘야, 너도 나가볼래?
1: 아니요, 저는 달리기 못해요. 해보나마나 어차피 꼴찌할 거예요.
11: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봐.
1: 자신감?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전 그냥 엄마 젖이나 먹을래요.
11: 그래, 그래.
6: 자신감 없던 내게 어느 날 기적같이 바바 사부님이 나타나셨어.
0: 오늘부터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바바 사부다. 널 자신감 넘치는 캥거루로 만들어줄게.
1: 네, 제가 무술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럼, 그러니 널 믿고 용기 내서 얼른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
11: 그래, 넌 할 수 있어.
1: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렇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용기 내면서 자신감은 시작되는 거란다.
1: 그럼 얼른 무술 알려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0: 그럼 일단 달려.
6: 그렇게 난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엔 놀림을 당했지.

0: 하지만 달리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리게 된 거야.
1: 너 왜 이렇게 빨라졌어?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 야, 걔 달리기만 빨라진 게 아니야.
0: 열심히 달리다 보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튼튼한 체력도 갖게 됐지.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지. 근데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
2: 아이, 사부님, 언제까지 달리기만 해요? 이제 무술도 알려주세요. 저도 사부님처럼 무술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3: 좋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무술을 알려주지. 이 모래주머니를 주먹으로 쳐먹어라. 흥.
2: 사부님, 이건 식은죽 먹기죠.
1: 뭐하냐?
2: 왜 안 되지? 쉽게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어우, 창피해.
4: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니야?
0: 맞아. 제대로 연습도 안 했으면서 자신감만 넘쳤던 거지. 그래서 난 사부님의 가르침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매일 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지금의 무술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1: 연습! 또 연습! 있어! 나는 연습할 거야! 날 거야!
4: 그렇지! 켄켄도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언젠가 날 수 있을 거야.
5: 켄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1: 괜찮아! 힘내자!
6: 켄켄, 쉬엄쉬엄해. 챔피언 캥거루를 만나고 오더니 원래 켄켄으로 돌아온 것 같지?
5: 원래 켄켄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4: 켄켄!
6: 벌써?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1: 낼 거야!
4: 처음부터 다시 레벨 업!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 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중물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꾸렁꾸렁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일어서서 일어서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테이크 인 아웃 했고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6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일단 저한테 다들 600억씩 입금하세요.
2: 600억?
1: 6주년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각자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3: 4월 1일에 라이브를 하니까 만우절 컨셉 할까요?
1: 그러면 이러는 거야. 6주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3: 어? 그럼 괜찮을까?
4: 그럼 반대로 6주년 안 한다 해놓고 하지.
1: 그랬는데 시청자 수 한 12명. 6주년이잖아. 그럼 6이랑 라임이 맞아야 된단 말이지. 6하원칙 뭐 이런 거.
4: 이거에 놀라는 게 너무 웃기다.
2: 아, 그럼 당연한 건데.
1: 아, 뭐랄까. 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어때, 게임?
3: 근데 평소 못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야, 못하는 거 없어.
0: 채팅한테 물어봤거든.
3: 저놈의 채팅.
0: 다리 찍기 도전.
3: 웃기다, 그거. 아, 그거 웃긴데?
1: 오, 신박해.
2: 펭수 될 것 같은데?
1: 생각해보지 못한 거야.
2: 펭수 춤도 출 거야, 이번에?
4: 오.
1: 아, 이번에 또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지.
3: 뭔데?
1: 혹시 오늘 6주년 누구니? 누구니?
2: 누군데?
1: 제니? 아, 제니. 안무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5: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1: 오!

0: 이게 위든 보이즈 분들께서 만든 건데.
1: 그래서 몇 시간이 될 것 같아?
0: 한 12시간.
1: 12시간?
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맡아 시점 해주세요.
0: 제가 그래도 키는 비슷하거든요.

0: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6주년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아니, 뭐야? 아니, 잠시만. 짜자자잔.
0: 속았지?
1: 머리 뒤에 이거.
0: 깜짝 속았죠?
1: 너 똑같이 생겼어, 근데.
0: 제가 오늘 만우절이라 갖고 한번 여러분 속여봤어요. 아, 여기 여럿 속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언트 팬TV의 펭수입니다. 팽하.
1: 임문식입니다. 팽하.
0: 어느새 우리 자이언트 팬TV가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1: 야, 진짜 6년이 흘렀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0: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인사만 하다가
0: 감사드립니다.
1: 케이크를 먼저.
0: 그쵸, 들어와.
1: 케이크 굉장히.
0: 야, 여러분, 자, 노래 불러주세요.
1: 시작.
0: 얼쑤, 얼쑤.
1: 사랑하는 펭수에 6주년 축하합니다. 자, 불 꺼주세요.
0: 자, 그럼 임문식.
1: 네.
0: 오늘 많은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1: 오늘 많은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0: 우리가 어떤 코너를 준비했냐면.
1: 그쵸.
0: 바로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육하원칙. 아, 네. 육하원칙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텐데. 네.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어떤 좀 컨텐츠를 했는지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0: 네.
1: 저희가 썸네일 판을 준비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찬이와 성호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0: 이야. 네. 그래서 어쩌라고.
1: 좀 감회가 어떠세요?
0: 감회가 새로워요. 감회가 어떠세요? 물어보면 뭐 감회가 새롭다밖에 더 있어요?
1: 뭐 유도한 거죠.
0: 아, 유도. 오, 역시. 오, 유단자십니까?
1: 그 아까 육하원칙으로 저희가 오늘 그 진행해보기로 했는데.
0: 응. 마밤. 첫 번째 뭐죠?
1: 언제입니다. 언제.
0: 언제. 근데 원래 누가부터 나오잖아요. 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1: 근데 제가 언제를 먼저 정했어요.
0: 아, 역시. 네.
1: 언제 펭수가 가장 힘들었나?
0: 오. 있다.
1: 자러 갔는데 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미로예요, 미로.
1: 미로? 아.
0: 너무 커! 저 진짜 안내방송 나올 뻔했어.
1: 잃어버리기엔 너무 큰 펭수라고.
0: 그게 네. 참 장점이에요.
1: 아니, 우리 작가님도, 최진욱 작가님도 저기 계신데. 최진욱 작가님도 길을 잃어서 촬영이 굉장히 지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0: 그러니까 저렇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1: 네, 삿대질은 좀 하지 마. 진욱 작가님 나와봐달라는 얘기가 막 있네요.
0: 진욱 작가, 네. 자, 뛰어오세요. 도리도리 하지 마시고 인사드리세요.
2: 반갑습니다. 최진욱 작가라고 합니다.
0: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커리큘럼은?
2: 커리큘럼이요?
0: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2: 네, 최고의 커리어는 펭수.
0: 아,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1: 커리어라고 물어봤었어야지. 커리큘럼이라니.
0: 어쩌라고.
1: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 촬영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냐?
0: 아, 이거 어렵다. 자가.
1: 어디입니까? 제주도.
0: 야, 돈까스 못 드신 분 계십니까?
1: 진짜 저는 그 치즈 돈까스의 인생 철학관이 바뀌었어요.
0: 오, 그리고 심지어 저 사장님이 저 좋아해서 볼카츠도 공짜로 줬어요.
1: 그렇죠. 촬영 끝나고 따뜻하게 이렇게
0: 나눠 드시라고 치즈 돈까스 챙겨주셨어요.
1: 아니, 사장님이 좋아하셔서 저기 섭외가 된 거예요.
0: 진짜로? 야,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섭외는 됐는데 줄은 꼭 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0: 저희 둘 다 진짜 섰고.
1: 네, 7시 반부터.
0: 네, 일찍 갔습니다, 진짜로. 어머, 이거 왜 이러니? 어머.
1: 아, 아까부터 삿대질을 이렇게 하더니.
0: 자,
1: 또 SMS.
0: SMS 같죠?
1: 그렇죠.
0: 오, 제 같죠? 제가 연습생으로서 정말 이 두 곳을 가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그 SMS 했을 때 있잖아요. 신인 걸그룹. 심지어 그때 제가 멤버 수까지 맞췄어요. 데뷔하는 선배님들 있습니까?
3: 올해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오! 보이그룹? 월? 걸그룹?
3: 걸그룹.
0: 아! How many?
3: 펭수 씨랑은 몇 명 하고 싶으세요?
0: 나인 다운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냐? 바로 하츠츠! 하츠!
1: 더 체이스.
0: 자, 축하드리고 저희랑 한번 또 콜라보 할 기회가
1: 콜라보 해야죠. S는 또 제가 좀 친근감이 있거든요.
0: 오, 왜요?
1: 거꾸로 하면 MS 문식이었어.
0: 그렇게 억지로 맞출 거면
1: 그렇게라도 맞춰서 네.

0: 또 가면 좋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이런 회로 좋아요. 추천합니다. 좋아요.
0: 네. 수많은 게스트들과 함께했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1: 아, 잠깐만. 아,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왜 한 명만 기억하라 이 말입니까? 저한테 만약에 제일 기억에 남는 PD가 누굽니까? 이러면 제가 누구 뽑겠어요?
0: 뭐 저를 뽑겠죠. 맞죠? 그래도 면전에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1: 이게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최다 출연자가 또 있습니다.
0: 최다 출연자.
1: 우리 원지.
0: 원지. 아, 원지 씨. 맞아. 원지 씨가 또 최근에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1: 아,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아. 그 이제 신랑 되시는 분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막 이거 누굴 거다 누굴 거다 찾다가
0: 펭수 아니냐.
1: 엥? 펭수.
0: 펭수가 남편 후보였죠. 네.
1: 아, 아 너무 감사한 게요. 저 아니에요.
2: 저 나왔던 남자분들 다 그냥 펭수다.
1: 자 아무튼 원지 정말 축하요.
0: 무엇을 하고 싶나. 이제 펭수가 또 안 해본 게 이제 별로 없거든요, 사실.
1: 지금 저희가 385화에다가 거기다 이제 모바일 촬영한 것까지 합치면
0: 아, 500개 가까이 컨텐츠 올라간 것 같은데.
1: 제가 정말 무한도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한도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뭐라고요?
0: 외발 자전거 타기 그런 거.
1: 누가요?
0: 외발 자전거.
1: 자, 강퇴 해주세요, 강퇴. 예.
0: 아니. 어떤 분이 외발 자전거 못 타? 이렇게 올렸는데요.
1: 어? 고발? 자 그럼 다음 아... 다음 질문은 제가 할 거예요.
0: 어?
1: 도대체 그 아이템을 왜 묻었을까? 아... 왜 우리는 그 아이템을 하지 못했을까? 자 그동안 저희가
0: 언제...
1: 묻어놨던 아이템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묻을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니 빵 트럭은 본인이 하자고 했잖아요.
1: 아 요거는 저거 왜 못하게 됐습니까?
0: 식품 위생법 때문에.
1: 또 법에 걸렸군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0: 뭐요?
1: 노로바이러스.
0: 지금 봐봐요. 지금 슬렁슬렁거리잖아요 지금. 아니, 노로바이러스만 저건... 생각하면 다들 더러워서 못하겠대요.
1: 아니 무슨 아이템이에요 저게?
0: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네. 장염처럼 설사를 유발하고.
1: 아 제발 좀 치질로 고생하고 내 항문 다 노출됐어. 항문 노출하는 유튜버가 어딨어? 잘 묻었습니다.
0: 네. 근데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1: 그럼 저건 뭐예요? 번지.
0: 아 번지?
1: 자 잠깐만. 자꾸 댓글에 매번 댓글에 인문시기와 펭수의 번지점프 대결 누구야? 진짜 나와 누구야? 그분이 나와서 같이 번지할 경우 정하겠습니다.
0: 아 저는 아니에요
1: 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0: 저는 그분 나와도 못해. 펭수 너무 위험하게 돌리지 말래. 여러분 제가 굴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1: 근데 왜 자꾸 저 청소시키냐고요.
0: 아
1: 기차 청소시키고
0: 그렇죠
1: 뭐 어디 저기 역 청소시키고
0: 지금 유람선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귀여워요.
1: 아 그러니까 귀여운 거는 뭘 봐봐요. 해도 귀여우니까
0: 저기 비행기에 저기 옆에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있다 삑삑삑삑 밀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 귀여워요.
1: 뭐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템 중에 묻은 것들을 좀 확인해봤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초 남았어?
3: 2분 11초 남았습니다.
1: 죽이지 말아야지. 죽이지 말아야지. 난 잘할 수 있다. 어디야?
3: 10초 전.
4: 카메라 돌았어요.
1: 네, 고.

0: 징어 한 번에 만들어 마시페.
1: 땀이 너무 많이 흐른다. 와. 지퍼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2: 아, 이거 의도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아, 너무 내려갔네. 아, 올렸지야. 너무 격정적으로 쳐갖고 춤을.
1: 조심하세요. 네.
2: 네, 조심합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1: 아, 또, 네, 코너가.
2: 이제 계속. 네. 이름하여 미션.

0: 육화선물
1: 빠밤
0: 빠밤 팬분들에게 나눠줄 선물 걸고
1: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린데요.
0: 그러니까 펭수가 이 미션을 통과하면 선물이 나갑니다.
1: 이거 내가 그러면 성공을 해야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첫 번째 미션 바로 짜잔 딱지치기.
1: 갑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오! 아 뭐하냐고.
0: 자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잠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 잠시만요. 이거, 여기까지가 연습이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한 번도 난 실패한 적이 없다.
0: 지금까지 실패했는데요?
1: 샤넬!
0: 여러분들, 사진 다섯 장이 지금. 이 한 번에 달렸습니다. 펭수야 침착하래. 딱지가 펭수 안 튄 것 같아. 코어 집중. 네. 아쉽게도.
1: 오케이! 자, 왜냐면, 자, 법이 그랬습니다. 원래 바꿔서도 쳐야 돼요.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실패. 네. 통과합니다. 머리 뭡니까? 위에 귤 하나 올리고 스쿼트 6개 하기. 자, 펭수 갑니다. 이번에 꼭 성공하세요.
1: 야.
0: 자, 이건 빼줄게. 자, 준비. 시작. 오. 둘. 셋, 오. 귤이 둥지를 튼데. 네 번째 미션은 6초에 맞춰서 팽, 하, 끝내는 겁니다.
1: 아, 근데 이건 진짜 연습해봐야 해요.
0: 준비, 시작.
1: 팽, 하.
0: 6초 이후.
1: 오케이! 오.
0: 하지만 네, 연습이었죠. 네. 그냥 하지. 자, 준비됐나요, 펭수? 연습 때처럼 하면 돼.
1: 도전!

0: 6초 99 성공! 우와, 대박이다.
1: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2: 네 번째 미션까지 성공해서 15장 선물 확보됐습니다.
1: 저도 나머지 두 개 다 맞춘다, 내가.
2: 와, 네, 대박입니다, 지금. 오! 마지막 미션은 긴 줄 넘기, 연속으로 6번 넘기. 응원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와, 긴 줄 넘기다, 빡세다.
1: 그거 응원인가요?
2: 펭수 힘든 것일까? 네, 제 응원을 읽어드리기로 했는데. 네. 왜 그러는 거야?
1: 천천히 돌려라. 천천히 크게 돌려라.
3: 그래, 빨리 돌려.
1: 시작해! 돌려!
2: 자, 과연 6개 성공할 수 있을지.
1: 어머! 엄청! 네,
2: 어디서?
1: 야, 이거 아프겠는데?
2: 때리는 소리가.
1: 오, 채찍 아닌가요? 오.
4: 아, 아파.
2: 아, 네.
4: 빨리 들어와.
2: 하나, 둘! 하나, 둘! 셋! 맨! 성공! 성공! 펭수 마지막 미션 성공입니다. 25개나 확보했어요.
1: 아, 5개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 아, 아주 스펙타클하게 6주년 파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는 또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밌는 하루하루 쌓여갖고, 또 7주년, 8주년, 60주년, 가자!
2: 60주년, 66주년. 네.
1: 꼭 건강해야 해.
2: 아, 그렇지. 아니, 그거.
1: 알어.

0: 만우절이라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라이브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1: 누구랑 약속하는 거야?
0: 저와의 약속?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6주년 파티는 끝내겠습니다. 팽빠!

0: 나 어디였어 이거?
1: 아 펭수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서 글램핑 하자니까 지금 길을 잃고 몇 바퀴째야.
0: 아.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캠핑이에요.
1: 이게 무슨 캠핑이야? 그냥 길 잃은 거지.
0: 캠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캠에 자다 핑.
1: 캠핑이 한자야?
0: 그럼 영어야?
1: 그래서 어떡할 건데? 어디 갈 건데?
0: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여기서 자자 여기 최고의 캠핑장.
1: 야 여기 딱 봐도 폐 건물이잖아.
0: 오 아주 좋아 보여. 이 정도면 5성급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 문이 어딨어 문?
1: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0: 원래 문이 부서져 있나 원래 이렇게? 아 이거 약간 뭐 후문인가 보다 후문 개구멍이라고 하죠?
1: 이상한데 뭐 나올 것 같은데 무서워.
2: 너가 먼저 가 그러면.
0: 그래.
1: 야 솔직히 너도 무섭지 펭수?
0: 그게 아니고 동선! 나 목소리 잘 나와?
3: 잘 나와요.
0: 조용 감독님 1권 나를 찍으려면 1권이 먼저 가긴 해야 돼.
3: 너 먼저 들어가.
0: 아니야 내 등 찍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2: 저 엄청 많이 찍고 있어. 빨리 들어가.
0: 단풍속이구나.
2: 우와 저기 뭐 있는 거야.
0: 우와 놀란 척 잘하죠?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1: 야 이거 너 진짜 연기였으면 백상이다.
0: 누구 있어?

0: 알았다. 이렇게 완벽한 장소를 발견할 줄이야. 오, 아, 깜짝이야. 거기 왜 있어? 아, 깜짝이야. 오, 이건 뭐지? 여러분, 매트리스를 찾았습니다. 오늘 잠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 이제 먹을 것만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아니, 저기 계단이 있네.
1: 어, 펭수 조용히
0: 해. 왜, 왜, 뭐라고?
1: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0: 뭔 소리 하는 거야?
1: 아니야.
0: 이거, 아니, 거... 여기가 건물이라서 울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기야. 어!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1: 왜? 어? 아, 놀라, 어.
0: 뭐야?
2: 뭐야? 어?
0: 뭐야?
2: 안녕하십니까?
0: 아, 깜짝 놀란, 아니, 퀴즈 선배님 아니야. 어,
2: 반갑습니다.
0: 오, 아, 야, 밥 먹어요, 몸탱 못이.
2: 아이고.
0: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2: 어,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과학의 분야는 아니다. 요걸 좀 한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0: 아, 깜짝 놀라.
2: 네, 저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0: 아, 지금 여기서 뭐 찍고 계셨구나.
2: 네. 여기서 뭐 하세요, 근데?
0: 아니, 저 그 캠핑하려고 왔다가.
2: 아, 진짜? 근데 텐트를 입고 계세요.
0: 아. 텐트는 아니고요.
2: 텐트 아니에요? 어,
0: 아, 텐트라기보다는.
2: 아, 치다가 입은 줄 알았네.
0: 아니, 근데요.
2: 네.
0: 그, 우리가 이제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됐거든요. 저 하나 빼고 다 심장이 요만해요.
2: 아, 그래요?
3: 저거 제일 무서워했잖아.
0: 웃기지 마.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랬잖아.
2: 아, 실제 공포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0: 그게 뭐예요?
2: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 수. 많으면 많을수록 덜 무서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한 500명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500명 있다 생각해, 500명.
0: 아, 정신 없겠네요.
2: 어, 군부대 막 한 5개 와 있어. 그럼 진짜.

0: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1: 아니,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라고 그러나고. 그 선배님이 좀 같이 저랑 캠핑을 좀 해주면 제가 조금 든든할 것 같긴 한데.
0: 아, 좋아요. 어차피 뭐 오늘 여기 한번 둘러볼 계획이었어가지고.
1: 오, 나가!
0: 같이 가시죠. 네.
1: 그럼 좀 둘러볼까요?
0: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 저 계단 한번 가자.
0: 일로, 일로?
1: 응.
0: 오케이. 좋습니다.
1: 괜찮아요?
0: 여기? 계단이에요.
1: 오! 오! 겁도 없어!
0: 어, 그냥 계단이에요, 계단.
1: 오, 뭐야?
0: 멋있죠?
1: 오. 아. 오, 건물이 많아!
0: 네, 어, 여기가 뭐. 오. 아이고.
1: 선배님 있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0: 아, 그럼요.
1: 오늘 아주 꿀잠 자겠어요.
0: 무서울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그렇지만, 네. 모든 건 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아까 우리 남은 거 있었지. 그거 하나 줘봐, 빨리 줘봐.
0: 뭐지?
1: 뭐가 있었지 모르니까. 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이런 게?
1: 뭐 혹시 몰라서.
0: 아,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이건 뭐야?
1: This is herb salt.
0: 네.
1: 이거 사실 이제 캠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0: 아하.
1: 근데 이거가 이제 소금을 대체하는 거예요. 거의 거의.
0: 소금을 왜 뿌립니까, 근데?
1: 물러나라 하잖아요.
0: 그러니까 왜?
1: 네?
0: 이게 성분이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
1: 오, 진짜요?
0: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괜찮네요. 소금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건 진짜.
1: 아니.
0: 이거는 사실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다 쫓아. 냄새가 나서.
1: 아, 안 가. 마늘 냄새 나서?
0: 마늘 먹고서 친구들 만나봤어요? 친구들이 가까이 안 와. 그냥 귀신의 문제가 아니야.
1: 아.
0: 네,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고. 이거는 팥?
1: 팥 뿌리면은 네. 다 도망간다니까요?
0: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그래요. 사람한테 뿌려봐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뿌려봐, 사람들한테. 다 도망가. 자리 다 비켜줘.
1: 네.
0: 사실은 공포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긴밀하게 좀 대응을 하는 거예요.
1: 아, 좀 보호본능입니까?
0: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입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럼 이거, 네. 이거 안 가져가도 되겠다.
0: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1: 자, 이거는, 이거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0: 사람을 쫫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1: 빛이니까.
0: 네, 그렇죠. 빛을 비춘다. 다시 우리는 외부를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 요소를.
2: 근데 펭수는 위기 감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뭐 하나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0: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생존했잖아.
1: 그럼요.
0: 거의 이 종에서 유일하게.
1: 맞아요.
0: 얼마나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면 종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야.
1: 아니.
0: 대단한 겁니다.
1: 아니, 멸종되지는 않았고요.
0: 아, 멸종되지 않았어요?
1: 아, 당연하죠.
0: 열심히 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
1: 알겠습니다.
0: 아시겠죠? 늘어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네. 그 이동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가보죠, 여기서.
1: 아, 여기요? 네. 어, 좋아요.
0: 갈까요?
1: 자, 먼저 가주세요.
0: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1: 오! 아, 나 무섭죠?
0: 아,
1: 오, 방이다.
0: 오, 여기는 좀, 아, 방이네. 집이네, 집.
1: 아늑해 보이는데?
0: 네, 괜찮은데요? 오호. 오, 이것저것 막 지금 떨어져 있죠.
1: 뭐야, 이거?
0: 네.
1: 아, 가만있어 봐. 어, 여기 근데 이거, 아,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떨어졌니? 부식됐네요.
0: 이게 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1: 응.
0: 중력 때문에.
1: 아, 중력이 있으니까?
0: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오래되면 그렇구나. 접착제도 이제 좀, 뭐. 여기에는.
1: 아, 깜짝이야! 아!
0: 왜요?
1: 아!
0: 왜요?
1: 아니, 저기서 몰래 저기 숨어있어가지고. 어, 가만있어 봐. 어, 여기도 뭐 있어요.
0: 어. 뭐, 화장실?
1: 오.
0: 오씨.
1: 왜?
0: 어, 너무 더러워.
1: 아, 더러워요? 똥이 싸요? 근데 귀신도 똥 싸요?
0: 안 싸겠죠?
1: 어.
0: 먹어야 싸니까.
1: 아, 못 먹는구나.
0: 예, 네, 그러니까.
1: 아, 안 됐다.
0: 예, 네, 먹질 않으니까.
1: 뭐야? 뭐야, 이거?
0: 어, 뭐야?
1: 아니, 선배님, 이거 열어봐요.
0: 오.
1: 선배님.
0: 어,
1: 뭐야?
0: 뭐야, 돈이 들었어.
1: 오, 어, 달러다, 달러!
0: 뭐야, 100달러야?
1: 그러면은,
0: 저, 이거
1: 와,
0: 진짜?
1: 만 원이 넘어요!
0: 1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1: 아, 100달러는 그렇구나.
2: 어, 근데 이거 뒤에 사진도 그렇고, 이거 그 영혼 결혼식 그거 같지 않아요?
1: 사진 어딨어?
2: 뒤에 사진 걸려있는데?
0: 아, 이거.
1: 아!
0: 오, 이거.
1: 사진이 왜 있어? 선배님, 돈 버려야.
0: 이거를 버리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네? 캐시가 플로우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0: 나라 경제 악영향, 이거 심지어 세계 경제야, 세계 경제. 아,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1: 아, 근데 이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그 네. 괴담 있잖아요.
0: 영혼 결혼식? 아니, 결혼식을 이걸로 어떻게 해? 어?
1: 아, 너무 가성비 인하다, 근데.
0: 하객 한 두어 명밖에 밥을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이걸로?
1: 오케이.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었다.
2: 그럼 너 영혼 결혼하는 거야.
0: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봉투에다 돈 한 2, 3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로 다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면 결혼이에요?
1: 오.
0: 그렇게 결혼했어? 이미 다 결혼했어?
1: 아, 그러네요.
0: 그죠?
1: 오, 가까이 가지 마요.
0: 좀 무섭게 생겼다.
1: 오, 왜 화가 나셨어?
0: 화가 많이 나셨는데.
1: 아니, 결혼식 하실 거면 좀 그래도 웃고 있는 사진으로 써주시지.
0: 근데 제가 볼 때는 공포심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그냥 피사체가? 아니, 그 말은 잘못된 거야. 공포심이라는 말은 너무 실례요. 이게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안 나오더라도 역광이 오히려 나아, 역광.
2: 근데 저분이 귀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이거 이분이 귀신이 아니었어? 그럼 실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1: 아니요. 그죠?
0: 만약 귀신이었어?
1: 응?
0: 실례입니다.
1: 귀신이었으면 왜 실례죠?
0: 사실적 시 명예훼손이라고.
1: 아. 그러니까 아, 멋대로 판단하지
0: 마. 단정 좀 안 돼요. 단정 좀.
1: 뭐야. 아.
0: 그러니까 야, 너 귀신이야?
1: 아, 멋대로 판단하지 마.
0: 단정 좀 안 돼요. 단정 좀.
1: 뭐야.
0: 이거는 중력이 아니라 인력입니다.
1: 아. 그렇죠.
0: 사람의 힘으로 뜯었어요.
1: 방금 들었어. 좋아요. 다른 방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1: 야. 엄마! 거울이 왜 있어, 여기? 아, 좋네, 이거.
0: 아, 좋네. 뭐야! 소리가 들렸죠?
1: 여기 아니죠?
3: 여기 아니야.
0: 그죠, 뭐, 우당탕탕 소리였는데.
1: 누구 없어요? 누구야?
0: 저 뭐야?
1: 뭐야?
0: 저거.
1: 저 뭐야?
0: 뭐야?
1: 저 뭐야?
0: 뭐야? 사람이네?
1: 사람이었죠?
0: 네.
2: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있어? 폐건물인데.
0: 어? 근데 우리도 있잖아. 뭐, 여기 딱히 못 들어올 이유는 없죠.
1: 뭐 캠핑 오셨어요?
0: 말을 안 하네. 불친절한 분들인 거죠.
1: 아, 그쵸?
0: 들어왔어,
1: 생각보다. 뭐, 든든하네. 또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0: 그럼요. 옆방입니다.
1: 와. 야, 이게 뭐야? 와, 야,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
0: 뭐가 있었겠지?
1: 뭐야,
0: 이거.
1: 저 인형 있어요.
3: 그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빙수.
1: 아니, 잠깐만, 한번 보자. 잠깐만, 한번 보자. 이건 뭐야?
0: 어디 갔어?
1: 방금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0: 잠깐만.
1: 왜요? 뭐야? 아니,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0: 뭐, 잘 떨어지면.
1: 저기, 약간 탱탱볼처럼.
0: 그치. 탁 튀겨갖고.
1: 탁. 근데 아까 저기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해 보이긴 해요.
0: 그러니까, 아까는 좀 고뇌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성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발명어 에디슨 알죠?
1: 에디슨 알죠?
0: 네.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 추금기. 네. 그러니까 녹음하고, 재생하고 요거를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으로 녹음해서 만든 게 바로 요런 인형입니다. 에디슨 사업 중에 가장 망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1: 왜요?
0: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녹음하고 재생하는 음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야. 너무 괴기스럽게 늘어져서. 네.
1: 야, 또 여기서 하나 배워가네요.
0: 그러니까요.
1: 우와!
0: 이런 거.
1: 뭐야? 소리. 누구야? 아니, 삼수민이.
0: 네.
1: 여기 빨리 저거 좀 가봐요. 저거 뭐예요? 그냥. 그거를 왜 지금 오버 더 숄더를 하고 있냐고. 왜 아기 OS를 따고 있어요?
0: 네, 좋습니다.
1: 다음 방 갈까요?
0: 이거 뭐지?
1: 이거 열어야 되나?
0: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열어볼까?
1: 열어봐요.
0: 오.
1: 와, 뭐야?
0: 뭐야?
1: 어, 여긴 진짜 누가 사나 봐!
0: 그러니까 누가 사나 봐.
1: 아니 이...
0: 야...
1: 뭐야 밥이잖아! 이거 부적을 왜 또 이거... 아 뭐야!
0: 오 따뜻해.
1: 에이 거짓말! 어, 뭐야! 아니 여기 밥이 왜 따뜻해요?
0: 아 근데 너무 슬픈 게 반찬이 없어.
1: 어 여기 단식원이야.
2: 이런 데서? 아...
1: 이거 누가 단식원 들어왔다가 이것만 주니까 에라이 하고 나간 거야.
0: 근데 단식하는 거 치고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은데?
1: 아 맞네 거긴 또 탄수화물
0: 그리고 밥도 고봉밥이야.
1: 아 맞아. 아 그러긴 또 단식원이
0: 많이 안 되네. 단식원이라고 하긴 너무 고봉밥입니다 지금. 아 사진 어? 있어 사진.
1: 어디요?
0: 저기.
1: 나 방금 이 사진 아니었는데?
0: 그래요? 무슨 사진이었어요?
1: 약간 마귀 할멈 같은 사진이었거든요?
0: 또 실례입니다 또 이거.
1: 아 맞다. 조심합니다. 이게... 정정합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0: 그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1: 왜요?
0: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1: 아
0: 왜, 이거 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예, 어... 네, 이거 좀 더 어?
1: 우리 일단 딴 데로 한번 갈까요?
0: 그러죠. 아 여기 또 공기가 좀 안 좋고.
1: 맞아요. 여기는 옥상인 것 같은데요?
0: 여기요 옥상 같은데? 느낌이? 야,
1: 오, 옥상이다.
0: 옥상.
1: 야, 아~ 이러면 사장 무섭죠? 야, 여기야말로 오늘 딱 묵기 좋은 데군요.
0: 아, 좋습니다.
1: 여기 딱 깔고.
0: 여기 사시죠. 야.
1: 야, 이제 드디어 좀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드디어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선생님.
0: 네.
1: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겁이 원래 없어요?
0: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1: 오.
0: 어,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두려울 만한 위험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펭귄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이상기후.
1: 그게 맞아요.
0: 이제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 캠핑은 또 잠을 자야 됩니다.
1: 그거죠.
0: 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먼저 씻고 오실래요?
1: 같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혼자, 또 씻는 거 혼자 가야죠.
1: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저는 위기감증 능력 상실한 것 같습니다.
0: 네. 다녀오세요.
1: 우후! 그럼 그렇지. 이젠 하나도 무섭다, 뭐. 오기만 하는 거야. 오기만 하는 거야, 아니가. 오기만 해.

0: 태훈아,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를 왜 다, 아니, 선배님, 이걸 다 치웠어요. 아, 참. 아이고. 아, 그래도 역시 선배님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귀신이 없어. 이제 선배님 씻고 오세요. 어, 뭐야? 선배님, 잠시만요. 뭐야? 궤도 선배님?
1: 회수님, 같이 베이스캠프 찾기로 해놓고 혼자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단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0: 누구세요?
1: 아, 누구긴 누구예요. 궤도지.
0: 그럼. 근데 어떻게 직통자폭으로 고정하셨죠? 이제 이런 건 난 감흥도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오, 마치 엄청나게 큰 알 같아, 이거. 오랜만에 자이언트 팡TV 팡팡. 여기 어디 이게?
2: 신당동이요.
0: 자, 여기 신당동이 뭐로 유명합니까?
2: 떡볶이.
0: 그쵸. 저는 오늘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왔습니다.
2: 근데 뭐 떡볶이 먹으러 혼자 온 거야, 뭐야?
0: 아,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3: 세전 그리팅도 줬잖아요.
0: 아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3: 저 입고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0: 어, 진짜 약속입니다.
3: 약속이야.
0: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3: 나 어제까지 아시아 투어 하고 왔어.
0: 아시아 투어?
3: 나 어제까지 대만에 있었어.
0: 어, 진짜로? 대박이다.
3: 나 이거 찍으려고 한국에 온 거야. 진짜 또 가, 나.
0: 또 어디 가?
3: 5일 후에 호주 가.
0: 아니, 치킨 왜 이렇게 바쁜 거야?
3: 나? 열심히 하고 있어.
0: 치킨, 그럼 잘 됐어. 지금 또 오랜만에 한국 왔고 또 좀 있으면 호주 가잖아.
3: 응.
0: 한국의 정통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되거든. 떡볶이 좋아해?
3: 아,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0: 매운 거 잘 먹어?
3: 매운 거 좋아해.
0: 오! 왜냐면 치킨과 김치찜을 좋아한대요, 그치?
3: 맞아! 나 김치찜 어떻게 알아? 김치찜 팬츠 좋아해?
0: 야, 김치는 안 먹는데 김치찜은 먹어.
3: 에? 김치 안 먹는데 김치찜 먹어?
0: 어, 따뜻한 김치 좋아해.
3: 그래, 그럴 수 있지.
0: 아무튼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3: 어, 좋아.
0: 근데 고민이 있어.
3: 응, 왜 고민이 있어?
0: 고추장 옛날에 광고 있었거든?
3: 응.
0: 고추장 이 만드는 방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3: 유명한 광고였어?
0: 그분께서 이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신 원조야.
3: 아,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0: 근데 또 여기 옆에는 DJ가 있는 떡볶이집이 있어.
3: 그 이거 1위냐?
0: 어? DJ?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거 DJ 있잖아.
3: 거기서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갈 거야?
0: 근데 또 원조를 포기할 순 없잖아.
3: 그치, 궁금하긴 해.
0: 근데 또 감성을 포기하기는 또 아쉬워.
3: 우리 DJ 보러 가는 거야.
0: 아,
3: 왜 고추장 가고 싶어?
0: 아, 또 원조 또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3: 그치,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 할까?
0: 아, 근데 또 감성 포기 못하는데, 이거.
3: 가위바위보 할까?
0: 어? 그러면 내가 이기면 원조로 가고 치킨가 이기면 감성으로 가는 거야?
3: 그래! 뭐 낼 거야?
0: 치킨 뭐 좋아해?
3: 묵?
0: 묵 좋아해?
3: 나 묵 좋아하지.
0: 아, 나도 묵 좋아하는데, 이거.
3: 자,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할게.
0: 아, 안 돼! 알려주지 마!
3: 가위바위보! 왜? 가위바위보!
0: 아, 내가 졌어!
3: 가자! 펜수! 떡볶이를 먹잖아.
0: 봐봐, 이거 봐! 그 내가 말했던 원조야.
3: 아, 그 이분께서 이제 만드시는 거야?
0: 맞아, 우리가 갈 거는 여기야, 바로.
3: 아, 여기야?
0: 어, 떡볶이.
3: 어, 사인!
0: 오!
3: 사인!
0: 야, 대박이다. 사인 엄청 많아.
3: 그러니까.
0: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3: 잘 앉을 수 있구만. 아니네.
0: 근데 치킨 들어오자마자 냄새 지금 엄청난 거 봤어?
3: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0: 어, 배고프지? 어. 우리 빨리 공부 시키자.
3: 그래.
4: 주문하시겠어요?
0: 아, 네. 메뉴판 어디 있어요?
4: 여기 이렇게
0: 여기 뭐가 맛있어요?
4: 이게 여분의 신제품입니다.
0: 오! 또 신상입니까?
4: 네, 핫 신상입니다.
0: 아, 오! 뭐야? 여기 참치가 들어가.
3: 어, 참치 들어가?
0: 참치랑 콩나물도 들어가.
3: 맛있겠다.
4: 도짜 시키시면 되죠.
0: 응.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4: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중짜 시키시면 되죠.
0: 그쵸? 그러면 중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3: 아니, 나 하야겠어. 오늘 내가 펜스가 핑크색 조끼를 입고 온 줄 알고 핑크색을 입고 왔단 말이야.
0: 핑크색 너무 잘 맞는다.
3: 진짜?
0: 어, 완전 쿨톤이야.
3: 나 원톤인데? 그래도 펜스 귀엽게 왔으니까.
0: 야, 이거 엄청 푸짐해.
3: 아, 매울 것 같아. 아, 근데 떡이 약간 얇다.
0: 어, 이거 밀떡인가 보다.
4: 쌀 100%.
3: 쌀떡이래요.
0: 오늘 다 틀리네, 이거.
3: 근데 아니, 나는 펜스 팬미팅 한 것도 봤어.
0: 오, 대박이다.
3: 엄청 팬이 많구만. 아니, 펜스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내가 펜스를 알기 전부터 엄마가 팬이었어.
0: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
3: 애칭 있어.
0: 어, 애칭.
3: 미탕.
0: 미탕.
3: 응.
0: 미탕. 아이스테이로.
3: 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0: 기대해 주세요.
3: 어떻게 그런 일본어를 아는 거야? 일본 사람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3: 사기제. 펜스 일본 펭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0: 일본에 펭귄 있어?
3: 있지, 당연히 있지.
0: 오, 그 듣던 좀 반가운 소리구만. 어. 오, 오, 끌어, 끌어, 끌어, 끌어.
3: 어, 참치 이제 넣어야 되는 거
0: 맞아. 내가 참치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3: 펜스는 떡볶이 얼마나 자주 먹어?

0: 뭐 먹을까요?
1: 나도 국물.
0: 오! 야! 놈놈놈놈놈놈놈.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해서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아닙니다.
1: 아니 근데 내가 가게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거든.
0: 오 진짜로?
1: 나 배달로만 먹다가 이렇게 실제로 가게에 와서 먹으니까 진짜 다르네.
0: 다르지?
1: 너무 달라.
0: 그 떡볶이 맛이 좀 다르지?
1: 달라. 맛있어. 뭔가 깔끔하게 맵고 떡이 너무 맛있어.
0: 원래 보통 이제 주먹밥 먹잖아 우리. 근데 이런 데 오면은 볶음밥 해 먹어야 돼. 주인님 볶음밥 해주세요. 볶음밥에 그러면 밥이랑 김가루 들어가는 거예요?
2: 밥이랑 김가루랑 참기름이 들어가고요.
0: 네.
2: 또 젊은 분들은 여기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0: 아, 저희도 치즈 주시고요. 참치도 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맛을, 약간 그거 뭐지? 단어 뭐지?
0: 맛짜랄? 난 맛짜랄이야, 맛짜랄. 봐봐.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삭바삭해져.
1: 누룽지?
0: 어, 누룽지가 되고 위에는 촉촉해져. 겉바속촉.
1: 맛있겠다.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
0: 어, 호 불어먹어야 해.
1: 해줘, 후.
0: 찍어. 어, 잘 먹어. 와, 야무지게 먹네. 맛있지? 그럼 그렇지. 이게 특히 이제 활동 끝나면 이거 먹으러 온다고 또.
1: 너무 맛있어.
0: 우와. 종착지는 여긴 거야. 떡볶이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어머. 여기 나온다. 어, 저기서 노래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감성이다, 감성. 지지.
3: 아, 늘 먼 길 와주시고 항상 자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만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기는 사랑해요, 신랑님.
0: 와, 깔끔하다!
1: 나도 하나 보냈어.
0: 보냈다? 어, 과연 치킨은 어떤 걸 보냈을까, 이야.
1: 어, 보셨다.
0: 오, 봤어?
1: 오!
3: 신청곡이 아니라 신청인이네요.
0: 오,
3: 제
0: 진짜로?
3: 친구 DJ 시켜보고 싶어요.
0: 나?
1: 나!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J 펜스입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4: 네!
0: 행복하십니까?
4: 네!
0: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꺼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설 연휴 때 엄마랑 싸우고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 마지막 승부. 아니, 근데 누구의 마지막 승부야? 굳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승부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규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여기가 신당동이잖아.
1: 응.
0: 근데 여기가 엄청 힙한 거리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볼래?
1: 너무 좋아.
0: 좋아, 가자. 그럼 바로 가자. 특히 여기가 바로 신당동이야.
1: 오, 뭐가 유명해?
0: 싸전거리라고. 그 싸전이 뭐냐면 그 쌀이야, 쌀. 쌀이랑 곡식 파는데. 오, 이거
1: 오, 뭐야? 너무 귀여워.
0: 오, 여기 되게 감성 있다. 우리 여기 가보자.
1: 어, 그래, 그래, 가보자. 오, 떡볶이도 있어.
0: 자, 문이 들어가.
1: 네. 아, 안녕하세요.
0: 우와.
1: 뭐?
0: 이거 봐.
1: 두더지게.
0: 이거 알아?
1: 알지.
0: 해봤어?
1: 잘해.
0: 어, 잘한다고?
1: 응. 왜 해서 진짜야.
0: 헬스. 진짜 못할 것 같아.
1: 헬스 못할 것 같아.
0: 아, 무슨 말이야. 나는.
1: 저 승부해 볼래?
0: 어, 여기서 사고 싶은 거 사주기.
1: 아, 어, 그래?
0: 오케이, 골, 골. 가위바위보.
1: 내가 아. 먼저 할래. 시작해.
0: 오케이. 특히 두더지 잡는 동안 저쪽 구경 좀 할게요.

0: 지금 열심히 지금 구덩이를 잡고 있습니다. 영 못 잡더라고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1: 어디 갔었어?
0: 치킨아, 다 잡았어?
2: 네. 몇 마리 잡았어?
1: 몰라. 558, 왜 그거?
0: 자, 치킨 점수 558점 나왔습니다.
1: 빨리.
0: 나와봐. 난 예측한다. 동물적 감각으로. 이게 맞아?
1: 이게 너무 못돼가지고 중간에 끊겼나봐. 손까지 썼는데 펜스.
0: 오, 밀리터리.
1: 귀여워.
0: 오, 근데 되게 예쁘다.
1: 진짜?
0: 어머. 이거 나 산책할 때 좀 있겠습니다, 이거.
1: 마스크 같대, 마스크.
0: 소리야, 이런 거 좀 있고 급하다고. 오, 커플 모자. 이거 봐봐.
1: 와, 너무 예뻐.
0: 이거 와펜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
1: 이거 하고 싶어.
0: 그럼 우리 이거 할까?
1: 어, 그래, 하자.
0: 와! 어, 뭐야?
1: 티티티! 오! 이거 같이 하자, 뒤쪽에.
0: 이거 골랐어요. 어때요? 잘 골랐어요, 저희? 형님, 비웃 쓰신 거 아니죠? 특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이랑.
3: 예쁘지?
0: 어.
3: 그거야, 디자인 해.
0: 디자인도 해?
3: 우리 팀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0: 그러면 나중에 나 그 굿즈 주는 거야, 디자인한 거. 알겠지?
1: 좋아.
0: 오, 됐어!
1: 오, 됐어!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0: 치킨과 함께 저희 와플 만들었습니다.
3: 짠짠.
0: 저희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1: 이거 너무 귀여워.
0: 우리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거. 여기 앞에 또 시장이 있어.
1: 오, 시장 나 너무 좋아해. 골목이 약간 맛이 있네.
0: 재밌어, 또 심지어. 야! 바로 갈 때 생겼어.
1: 뭐, 언제?
0: 유명한 그 방건조 오징어 파는 데거든?
1: 밤 오징어?
0: 밤만 건조시키는
1: 나
0: 거야.
1: 먹은 적이 없어.
0: 야, 이것도 안 먹어봤어?
1: 응.
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여기 방건조 오징어 맛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 주세요!
4: 오케이!
0: 고향 맛 생각나지? 어디 갔어? 치키야!
1: 왜?
0: 어디 갔나 했니 이거?
1: 아, 혼자 따뜻했었어. 오,
0: 아, 혼자. 여기가? 아, 그게 따뜻하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1: 감사합니다!
0: 형님, 잘 먹겠습니다!
1: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0: 바로 배고파집니다. 아, 치킨 이거 진짜 먹으면 깜짝 놀란다. 어때? 부드럽지?
1: 어때? 맛있어?
0: 아, 치킨아, 이거 뭐예요?
5: 우와. 감독님, 이거 갑오징어 소스.
1: 와, 맛있어.
0: 특히 소스 발라먹으니까 더 맛있어? 역시 또 오징어에는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좀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 금상첨화. 사장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제약팀 챙겨주는 또 사장님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6: 맞아.
0: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와,
0: 야, 먹음직스럽구만.
1: 갈치?
0: 오. 어, 치킨 홍어 먹어봤어?
1: 나 홍어 안 먹어봤어.
0: 어, 홍어 안 먹어봤구나. 어! 아! 와버렸어. 자, 준석이야. 지연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1: 그래. 인기가 많은데 그나
0: 완전... 어, 저렇게 사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
1: 와,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그치, 호떡이 이만해. 오, 가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호떡 이만합니다. 치킨 얼굴 다 가려지고요. 물론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 오!
1: 안에 있는 꿀 너무 맛있어.
0: 지금까지 먹었던 호떡과는 좀 달라요.
1: 튀기는 게 아니니까
0: 살짝 담백하고.
1: 이렇게 큰

0: 뭔가 다 먹을 수 있는 느낌?
1: 특이야. 응. 그리고 여기가 지금 후계자를 찾는데.
0: 우리 장사하자.
1: 특이 장사 잘해?
0: 열심히 해. 내가 사장 할 테니까 같이 일해줘.
1: 왜 너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0: 앞에서 일하는 거야.
1: 아니야, 내가 사장이고 너가 앞에서 일해야지.
0: 근데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1: 아, 맞네. 우리끼리 정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허락 받아와.
0: 무서워.
1: 야, 여기. 야.
0: 머리 조심해. 세노 앉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앉아. 아직. 오케이, 됐어.
1: 야. 어, 여긴가 보다.
0: 그래.
1: 들어간다.
0: 응.
1: 안녕하세요.
0: 아, 머리 조심.
1: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
0: 너무 재밌었지. 아까부터 너무 무섭다.
1: 아, 나도 오늘 한참 웃고.
0: 응.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어,
1: 당연하지. 멀티투어 하느라 힘들 텐데 나 또 만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0: 아니야, 내가 더 힐링 됐지.
1: 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호주 잘 다녀오고. 그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우리 놀러 가자.
0: 그래.
1: 그러면은 나중에 또 가고 싶은 게 있어?
0: 대학생들 어떻게 노는지도 알고 알아보고 싶고.
1: 아, 대학생들? 좋았어. 응.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 게 있어.
0: 어디?
1: 일본.
0: 아, 일본은 당연히 가고 싶지.
1: 나 언젠가 일본 갈 테니까. 응. 그때 가서 보는 거야.
0: 나 한국 사람보다 일본 안 갔어. 그
1: 예? 예? 일본 사람인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네, 불러줘서 고마워요.
1: 나중에 또 놀자.
0: 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할머니의 꽃.
12: 젊은 시절 난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너희 할머니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숲을 지나 거대한 천가를 물리치고 마침내 신비한 보물을 발견했단다. 그 보물은 바로 그 보물은
11: 할아버지! 보물이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견한 보물이 뭐예요?
13: 그게 뭐였더라? 아! 아! 인형들이 밥 먹을 시간이네.
11: 할머니! 어? 저건 할머니 보물 상자? 아하! 할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저기 있을지도 몰라. 찾았다! 우와! 이게 바로 그 보물인가 봐!
14: 소리 다 끝났어. 괜찮니?
11: 어떡해! 할머니 건데!
14: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11: 뭐?

0: 아, 뽀뽀야?
1: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의 보물을.
0: 보물? 아, 맞다. 보물. 우리 영감이 사막에서 엄청 힘들게 구해왔었지. 알록달록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근데 보물이 왜?
1: 네? 어떡해.
2: 엄마, 옷 좀 채색 아주 싱싱하네요.
0: 그렇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아.
3: 오, 그냥 아무 꽃이나 다시 갖다 두면 안 될까?
1: 안 돼요.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고요.
2: 여기 아빠가 쓰신 탐험일지를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3: 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막으로 가보자.
1: 좋아요.
2: 좋아, 다들 준비됐지?
4: 네.
2: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4: 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3: 사막이라더니 엄청 덥네.
1: 근데 꽃은 어딨지? 온통 모래사막뿐인데.
2: 아하! 먼저 오아시스부터 찾아봐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0: 여기가 맞는데?
1: 오아시스는 어디 있지?
2: 아, 더워.
3: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1: 정말이네.
3: 오아시스가.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에? 엉덩이에 뭐가? 어?
4: 여보, 얘들아, 괜찮아요?
1: 여기 너무 위험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4: 이건 바닷가 공기의 온도차가 커서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이에요. 여기 일지를 보면은 여긴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곳엔 거대한 전갈이 산다?

저게 거대 전갈? 저런 작은 전갈은 100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겠다.

0: 얘들아, 진정하고
1: 도망쳐!
2: 걱정하지 마요. 알집카는 전갈보다 빠르니까요.
0: 다행이다.

여기 데미지 오야!

0: 여기가 바로 보물 있는 오아시스예요.
1: 어? 우와, 예쁘다. 보물, 보물.
2: 에이, 그건 보물이 아니야.
1: 어, 저기, 우리가 찾는 곳이 있어요.
2: 어? 우와, 아름다워.
0: 우리 아빠 정말 낭만적인데.
2: 나도 선물해 줄게요.

0: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1: 이래서 사막의 보물이라고 하는구나.
2: 이러면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3: 나 불렀어?
2: 뭐지?
3: 그게 뭐냐?
2: 죄송해요. 제가 보물을 망가뜨렸어요.
0: 아니에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보물이 뭔지 궁금해서 그만. 피부도 망가뜨렸냐고.
3: 에이? 보물? 아, 그 보물. 보물은 꽃이 아니야.
0: 네?
3: 이거요.
2: 저건 그럼 이 꽃은요?
3: 아, 그거 저기 영감이 집 앞에서 받아준 꽃이요.
0: 꽃잎의 개수가 달라.
4: 그냥 집앞 꽃이었네.
3: 꽃이 아주 예쁘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2: 자, 새로운 요리 대령이요.
0: 예, 잘 먹겠습니다.
4: 채소 죽이잖아. 싫은데.
2: 채소를 많이.

0: 먹어야 건강해져.
1: 그래, 뽀뽀야. 아빠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2: 아니, 이런 거 말고 고기 요리는 없어?
0: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지.
2: 이런 채소 중에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0: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요리가 뭐 쉬운 줄 알아?
2: 못할 것도 없지. 얍!
3: 이게 뭐야?
2: 요리는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어디?
0: 거봐, 요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
2: 요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뭐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맵고 달고 짠데 자꾸 먹고 싶어! 이거야! 짜잔! 엉클락표 채소죽!
1: 죽이 엄청 빨갛네.
2: 특별 소스를 넣었거든.
3: 맘마미야! 조금 전에 먹었던 채소 좀 맞아?

0: 맛있어. 대체 뭘 넣은 거지?
1: 요리도 별거 아니네 뭐.
0: 이건 엉클럭이 만든 채소주. 저건 내가 만든 채소주. 어디?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더 맵고 짜고 달게. 근데 이거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그래? 자극적이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아빠가 만든 새로운 요리야.
2: 와, 맛있겠다.
0: 어때?
3: 맛있어요.
0: 진짜?
3: 근데 조금 싱겁네요.
4: 아빠! 삼촌 요리처럼 찌릿찌릿한 맛 없어요?
0: 찌릿찌릿!
1: 이 엉클락님이 또 나서야겠군.
3: 맘마미야! 정말 맛있는 요리야!
5: 매일 삼촌이 해준 것만 먹을래요!
6: 삐뿌뿌뿌뿌!
1: 빅뚱섬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7: 엉클락! 엉클락! 엉클락! 엉클락!
6: 삐뿌뚜 먹을래!
5: 제 거야!
6: 삐뿌뚜!
5: 제 거야! 내 거야!
1: 다들 진정해. 음식은 얼마 드린다고.
3: 어머, 정말 맛있다.

0: 아들, 엉클락 요리만 좋아하네. 아휴. 이게 뭐지? 아니, 이 맛은 엉클락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군.
1: 얘들아, 밥 먹자. 너희 몹쓸 음식에 중독된 게로구나.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깨끗하니 맛! 이 기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죠?
1: 이것저것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런데 뭘 넣었더라?
0: 알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1: 렛츠 고!

0: 빅보썸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1: 그건 바로 나지.
0: 채소죽? 겨우 준비한 게 채소죽이야?
1: 저번하고는 다를 거예요.

0: 냄새는 뭐지?
1: 너무 싱거워요.
2: 맛없어.
1: 원래 이렇게 매웠었나? 싱거운데 자꾸 손이 가네.

0: 정말 맛있는 채소죽이야.
1: 맛있겠어.
2: 말도 안 돼. 인정 못해. 자, 먹어봐.
0: 어머, 저 빨간 소스 좀 봐. 너무 매워 보인다.
2: 됐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1: 스윗 아빠 요리가 최고예요.
3: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0: 뜨끈뜨끈해 싱싱.
1: 그럼 여기서도 싱싱.
10: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10: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10: 데이터 놀자.
1: 안녕
10: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원, 투, 쓰리.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 로빈 괜찮아, 어서 먹어봐. 그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된다고 그래?
8: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9: 어? 사람이 된다고?
7: 너 수업 시간에 또 존 거 아니야?
8: 잠깐 졸긴 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9: 설마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8: 네,
7: 그건 신화일 뿐이야. 어떻게 동물이 쑥이랑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니?
8: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 진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누가 알아? 주변에도 이거 먹고 사람이 된 동물이 있을지. 그러고 보니 호랑이처럼 큰 목소리, 곰처럼 센 힘. 혹시 너도?
7: 뭐라고? 이게 정말?
9: 모두 그만. 안 되겠다. 단군왕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어. 머리에 지식을!

0: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단군 왕검을 보내주셨습니다.
1: 신이요?
0: 아니, 이게 무슨...
1: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0: 글쎄요, 분명히 단군 신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왔는데
2: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죠, 백종!
3: 하늘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많이 드십시오.
0: 감사합니다. 저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4: 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5: 맞아요. 온달님은 신이 보내주신 단군 왕검이 되실 뿐 두 분은 온달님과 함께 온 신의 사자들 아니십니까?
6: 네? 우리가요?
7: 누구 마음대로 단군 왕검이래?
6: 엑스맨?
7: 단군 왕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분이야. 우리 신께서 호랑이 부족에 보내신 엑스맨님이라고.
8: 내가 하늘에서 온.
0: 천혜숙이 왜 여기에?
2: 아니, 저 사람은 도둑이에요. 악당이라고요.
7: 뭐? 악당? 너 지금 내가 모셔온 엑스맨님을 모함하는 거냐?
2: 이 엑스맨, 말 좀 해봐. 정체를 밝혀.
0: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저를 아십니까?
2: 우와,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7: 아하! 자꾸 헛소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5: 말 조심해! 신께서 이분을 단군 왕검으로 보내셨다고!
7: 무슨 소리!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4: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단군 왕검은 엑스맨님이야!
9: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결을 통해 둘 중에 누가 더 단군 왕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정하는 겁니다.
7: 대결? 좋았어!
8: 또! 설마 했더니 이번에도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 도대체 왜 계속 시간대가 겹치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겠어.
1: 어떡해요. 엑스맨이 또 나타났어요.
0: 이렇게 된 이상 대결에서 꼭 이겨서 엑스맨이 단군 왕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2: 야, 갑자기 단군 왕검 대결이라니. 선생님, 어떡해요.
0: 그래서 말인데... 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단군 왕검 문제집. 내가 예상 문제들을 뽑아봤거든. 일단 이걸로 공부하자.
2: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요?
0: 자, 여기 8조법에 밑줄 쫙, 별표 땡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대신...
2: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너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거지?
10: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2: 겨우 빠져나왔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니. 끔찍해.
11: 이 반달 돌편이 왜 자꾸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매번 고마워.
3: 고맙긴요. 자, 다 됐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것까지 다 고쳤어요.
11: 에이짜.

0: 이제 변홍사는 걱정 없겠구만. 정말 고마워.
1: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 곤란한 부족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내일 대결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2: 아, 대결이요?
1: 부담스럽습니까?
2: 네. 사실 전 당구단검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1: 제가 생각하기에 단군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일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단군왕검이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대결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3: 자, 이제부터 단군 왕검 결정을 위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결은 총 세 가지가 진행되며 먼저 두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리 부족의 규칙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문제입니다. 만약 부족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2: 정답! 경찰이 잡아갑니다!
3: 경찰이 뭐죠? 아무튼 땡! 정답이 아닙니다!
4: 온달아! 어제 공부한 문제잖아! 팔족법, 밑줄 쫙, 별표 땡땡!
2: 정답!
3: 죄송합니다. 온달님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기회는 엑스맨님에게 있습니다.
5: 정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물어줘야 합니다.
3: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엑스맨님이 이겼습니다!
5: 정답을 알려주는 이 기계가 있으니 무조건 내가 이긴다.
3: 단군 왕검이라면 뛰어난 지도력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대결! 각자의 지도력으로 저 개구쟁이 꼬마들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6: 지도력은 부마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지.
5: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찾아볼까? 이게 좋겠군. 얘들아, 이 아저씨가 하늘에서 구름을 가지고 왔어. 어서 먹어보지 않겠니?
7: 네, 구름이라고요?
8: 우와, 신기해.
9: 맛있겠다.
7: 진짜 맛있겠다.
8: 나도요.
3: 오, 엑스맨님 쪽으로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8: 우와,
2: 우와, 미쳤다. 반칙, 반칙. 솜사탕은 반칙이지.
5: 이것도 내 능력이다. 넌 못하지?
2: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솜사탕 말고.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을 모으긴 했지만 싸움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1: 아니, 이게 아닌가?
2: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사이좋게 지능놀이할 사람 여기 모여라.
0: 보잘것없는 진흙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진흙이입니다.

0: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1: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
0: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족장으로서 부족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단군 왕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힘을 어떻게 보여주란 말이야?
2: 어디 검색 한번 해볼까? 아, 됐어. 좋아, 이게 좋겠군. 가라, 액션!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따라오십시오.

0: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 유리한 저 성이야말로 단군 왕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 역시 신의 사자!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
2: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온달님의 차례! 큰일 났다!
3: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너도 뭐라도 좀 해봐! 저는 정답을... 어?
4: 단군 왕검이란 정성을 다해 신을 모시고 부족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3: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답이에요!
2: 네? 그게 무슨 뜻이죠?
3: 여기 서 있으면 부족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 아래에서 모두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뭐였지? 항상 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면 단군 왕검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2: 네?
3: 네! 그렇습니다!
5: 온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3: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
5: 이게 뭐인가?
6: 눌러봐.
5: 한번 봐.
7: 뭐야?
8: 아무튼 호랑이 부족 녀석들, 당신의 사자가 있다니. 속이 너무 쉬구만.
1: 이 가짜 녀석. 얘들아, 저 녀석을 혼내주자.
0: 그게 아니라.
5: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조심해!

0: 괜찮니?
1: 네!
0: 저건 설마? 어쩌면 저건 청동기 시대의 상징 고인돌?
2: 아니, 이제 가셔야 한다니요?
3: 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4: 정말 가셔야 합니까?
3: 여긴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2: 그럼 단군 왕금은 어떻게 합니까?
1: 그건... 저도 모르죠.
2: 네?
5: 오니까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1: 하지만 항상 부족 사람들을 도와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3: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1: 네!
2: 잘 가시오!
1: 오늘의 주인, 단군 왕검! 우와, 단군 왕검이다!
6: 너 단군 왕검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내가 단군 왕검이 될 뻔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온달 왕검이 되는 건가?
6: 아니지. 평강과 온달 줄여서 평온 왕검이 되는 거지.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군 왕검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을 뜻해요.
1: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저 돌이요. 저게 뭐예요?
3: 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땅 밑에 시신과 토기, 검과 같은 부장품을 묻은 다음 땅을 파서 기둥돌을 세우고 흙을 높이 덮어 덮개돌을 위로 끌어올린 후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나요?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고인돌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에 대략 6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혹은 땅에 무덤을 파고 그 위에 돌을 넣는 형태나 땅 위에 평평한 돌을 세우는 다양한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고인돌의 시신과 함께 묻은 껴묻거리를 통하여 고인돌이 만들어진 시기의 생활상도 알 수 있답니다.
1: 아하!
3: 이제 단군 왕검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3: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단군 왕검 카드 수집 성공!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7: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5: 너 뭐 하는 거야?
7: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8: 아침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새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거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뿌르 동안아 라켓은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 라켓은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 라켓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2: 옳지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옳지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옳지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6: 얼리면 더 맛있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4: 동상이 걸린 신데렐라
15: 발시려 발시려 발시려
14: 호떡아 눈썰매장 진짜 재밌었지
15: 맞아 맞아 근데 난 발이 너무너무 시려웠어
14: 그럴만도 하지 눈썰매 타러 가는데 누가 여름에 신는 샌들을 신고 가냐
15: 신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자꾸 발이 가렵지 가려워 가려워
14: 응? 왜 가렵지? 호떡아, 양말 좀 벗어봐.
15: 알았어.
14: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이 빨개.
15: 왜 빨갛지?
16: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4: 어? 동상 딱지다.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 동상 걸린 거 아니야? 꽁꽁 얼었나봐
15: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거지?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거냐고 왜
14: 아이고 아이, 그러게 오늘같이 추운 날 눈썰매 타러 가는데 샌들 신고 가니까 그렇지
15: 그래도 나 샌들 포기 못해
14: 그러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아 누나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15: 응? 옛날 이야기?
14: 응.
15: 좋아 좋아 얼른 해줘
14: 옛날 옛날에 한 겨울에도 호떡이 너처럼 샌들을 신는 아니지 한 겨울에도 샌들을 신을 수밖에 없는 샌데렐라가 살고 있었어
15: 샌데렐라?
17: 추워라

0: 거짓말하지 마. 너 놀면서 필연의 여주인공처럼 시려 시려 손 시려 시려 시려 발 시려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있었잖아. 엄마! 엄마!
1: 왜요? 얘가 아주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어? 저기 사람 없는 내가 가서 빨래나 해와.
2: 네? 냇물은 꽁꽁 얼었을 텐데요.
0: 꽁

0: 싫으면
1: 꽁꽁 깨고 빨래하면 될 거 아니야.
0: 너 아직도 안 갔니?
1: 빨리 안 가?
2: 네, 가요, 가!
0: 샌데렐라는 추운 겨울에도 새엄마와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꾸준히 일을 해야 했어.
1: 샌데렐라 너무 가엽다. 얼마나 손이 시리고 발이 시려울까. 안 되겠어. 누나, 나 샌데렐라를 도와주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0: 걱정 마. 샌데렐라를 도와주러 누군가 나타났으니까.
1: 응? 누구?
2: 아, 춥고. 발 시려. 아, 근데 왜 이렇게 발가락이 가렵지?
3: 딱지 있어요. 호기심 딱지 있어요. 아가씨, 혹시 호기심 딱지 안 필요하세요? 어떤 호기심이든지 다 풀어드립니다.
2: 저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알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4: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3: 아이, 이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아가씨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모양입니다.
2: 제가 동상에 걸렸다고요? 왜 동상에 걸린 건데요?
3: 궁금하면 이 동상 딱지를 이마에 딱 붙이세요. 직접 몸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2: 감사합니다, 할머니. 얏! 와! 여기가 어디지?
4: 비상! 비상!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다.
2: 혹시 여기가 발가락 마을인가? 근데 동장군은 누구지? 근데 여기도 춥다. 시려 시려 발 시려
5: 이러다 꽁꽁 얼겠네.
6: 어?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2: 아, 원래 제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세요?
7: 우리는
5: 발가락 세포입니다만.
2: 아, 발가락 세포님들이시구나. 근데 동장군은 누구예요?
8: 시려 시려 발 시려 추위를 불러오는 장군이죠.
9: 동장군 때문에 새끼 발가락 세포도 당했다고요.
10: 여기 좀 보세요. 말 같아 꽁꽁 얼었잖아요.
2: 아, 어쩌다 저렇게 된 거예요?
7: 방금 전이었어요.
11: 혈장! 착하이그! 혈장! 착하이그! 영양부 왔습니다! 산소도 왔어요!
7: 몸속 맨 끝에 있는 발가락 마을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11: 알마요!
12: 좋아!
13: 산소 드세요. 네.
8: 잘 먹겠습니다.
12: 드세요.
14: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도 고맙습니다. 할당님, 정글구님.
13: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5: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11: 혈장!
13: 착하이그!
11: 혈장!
13: 착하이그!
11: 꽁꽁 얼어라! 꽁꽁꽁꽁 얼어라! 야!
5: 동장군이다!
7: 발가락 세포들아! 딱 붙어!
11: 우와!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잖아! 그럼 이 동장군은 이만!

0: 근데 적혈구님이랑 혈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늦어도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야?
1: 혈장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 배달 가야지. 아!
2: 뭐야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3: 혈장 큰일 났어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대.
2: 뭐라고? 동장군이? 아니 그럼 동장군이 몰고 온 추위 때문에 핏줄도 좁아진 거야?
3: 그런 것 같아.
2: 이를 어쩌지?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3: 산소도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데. 혹시 동장군 때문에 꽁꽁 얼어버렸으면 어떡하지?
2: 안 돼. 그럼 진짜 큰일이잖아.
4: 꽁꽁. 그러니까 동장군 때문에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고 게다가 혈장님과 적혈구님도 오지 않아서 영양분도 없고 산소도 없어서 저렇게 꽁꽁 얼어 있었다고요?
5: 맞아요.
6: 샌드릴라가 샌들만 신지 않았더라면 동장군이 우리 발가락 마을을 덮칠 일은 없었을 텐데.
7: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6: 아이, 그렇잖아. 샌데릴라가 겨울에 털신을 신거나 아니면 양말만 신었더라면 새끼 발가락이 저렇게 꽁꽁 얼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5: 맞아.
4: 샌데릴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5: 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신데렐라에게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1: 신데렐라!
2: 어떻게 하면 꽁꽁 언 새끼발가락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그런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1: 좋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꽁꽁한 새끼발가락을 구해낼게요. 오! 동상 최고 딱지다!
0: 어? 아가씨가 사라졌다!
2: 사라졌다!
0: 사라졌다!
1: 사라졌다! 어? 어? 다시 돌아왔다! 어서 집에 가서 발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야지. 새끼 발가락아, 조금만 기다려.
3: 아니, 이건 샌들이잖아. 한겨울에 웬 샌들이지?
4: 계십니까? 어? 아, 이 샌들의 주인을 찾으러 왔어.
5: 어머, 안 됐네. 그 샌들은 제 샌들이 확실합니다. 한번 신어볼까?
6: 어머.
5: 왜 안 들어가지?
6: 어머! 얘 나와봐!
5: 어머!
6: 왕자님, 이 샌들의 주인은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한 이 샌들의 주인인데 안 들어가네.
5: 엄마 샌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지.
6: 네 것도 아니잖아.
4: 조용 조용.
1: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이차, 이차, 이차. 여기도 이차, 이차, 이차.
7: 딱 맞습니다.
4: 드디어 샌들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샌들의 주인이 그대가 맞소?
1: 네, 저 샌데렐라의 것이 맞습니다.
4: 여봐라, 당장!
6: 혹시 왕자님이 샌데렐라에게 총을 하나?
4: 샌데렐라의 동상을 치료하라.
7: 네, 왕자님.
1: 어머, 제가 동상에 걸린 건 어떻게 하셨어요?
4: 한겨울에 샌들을 신으니까 동상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털신을 신으면서 샌데렐라한테만 샌들을 신게 하다니 큰 벌을 내릴 것이오.
6: 왕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발가락을 위해서 샌들 대신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닐 거야. 샌데렐라, 우리 앞으로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닐 거야.

0: 밴드도 붙여야 하는데 어디더라?
1: 구급상자에 있지.
0: 아, 맞다. 구급상자. 근데 구급상자가 어딨더라?
1: 저기 냉장고 위에 있지.
0: 응?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호떡아, 누나가 소독하고 촉촉밴드 붙여줄게.
1: 아, 싫어 싫어. 아프단 말이야.
0: 안 돼. 소독하고 촉촉밴드 붙여야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흉터 생길걸?
1: 또 흉터가 생긴다고? 아, 나 소독도 하기 싫고 촉촉밴드도 붙이기 싫은데. 누나,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던데.
2: 딱지.
0: 오, 아, 촉촉밴드 딱지다. 잘됐다. 내가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올게. 대신 네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소독도 하고 촉촉밴드도 붙이는 거다.
1: 알았어. 약속.
0: 약속. 이야!
3: 저 결구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아.
4: 혀장, 저는 못 버티겠어.
3: 안 돼! 저 결구!
2: 비상! 왼쪽 무릎 마을에 상처 발생! 저 결구가 상처 밖으로 튕겨나갔다! 피가 난다!
5: 상처 발생! 가자!
3: 저 결구 미안해! 내가 저 결구를 지켰어야 했는데.
2: 지금 당장 새로운 비사총사는 왼쪽 무릎 마을로 출동하기 바란다.
6: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자고.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옆무릎 마을 흉터 봤지?
7: 봤지?
6: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우와,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7: 소독약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6: 아니, 떨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7: 안 발랐어? 아이, 난 또 뭐라고.
6: 게다가 촉촉밴드도.
7: 촉촉밴드! 너무 무서워.
6: 아니, 떨 거 없어. 촉촉밴드도 안 붙이는 거야.
7: 아니, 난 또 뭐라고.
6: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7: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6: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7: 예, 형님.
6: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 쏟고 촉촉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7: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3: 저 결국 미안하다.
6: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3: 세균, 감히 어딜 들어와.
6: 아,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7: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6: 아니,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7: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6: 하얗고 덩치도 엄청 큰데.
7: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맞아, 이렇게.

0: 감히 어딜 들어와!
1: 백혈구! 여기 여기!
0: 이 백혈구에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팍팍팍팍팍팍팍팍!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1: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 와!
2: 어? 어?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 됐네?
1: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0: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2: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3: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0: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4: 소독! 야호! 상처 났다! 들어가자!
5: 소독양맨 출동!
3: 소독양맨이다!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5: 에이, 설마 빙고? 자!
4: 다 들어간다!
3: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5: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1: 백혈구 힘내!
2: 그러니까 세균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호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6: 백혈구! 자카이거 이사 총사 곧 돌풍이 불 거야.
0: 뭐 돌풍? 결장 조심해.
4: 결장!
7: 왜 저래?
8: 결장은 우리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4: 결장 괜찮아.
9: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7: 그래.
0: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단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
10: 뭐야? 힘 다 떨어졌나 봐.
1: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올게. 아, 발이 안 떨어져.
0: 안 돼, 혈장. 가지 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6: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2: 맞아, 딱지를 아직 반도 못 만들었어.
0: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시가!
4: 아유, 깜짝이야.
5: 그렇게 부른다고 대식이가 오겠냐?
11: 대식이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4: 어, 진짜 왔네!
12: 백혈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0: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12: 뭐야? 아, 백혈구나 나나, 우리 면역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1: 미안해.
3: 우린 좋은데?
12: 호떡이는 촉촉밴드도 안 붙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촉촉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3: 호떡이는 촉촉밴드 안 붙일 텐데.
5: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12: 내가 왜 이런지.
2: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 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0: 현수판 딱지 만들다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1: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아, 뜨거워.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2: 응?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1: 자, 그 다음은 저 촉촉 밴드를 붙여주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0: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1: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0: 혈소판 힘내.
1: 응.
3: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4: 그럼 난 이쪽에서. 그럼 우린
5: 도망가자!
6: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이야.
7: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벌써 밤인가?
4: 헐! 아니, 저건!
3: 그래! 촉촉 밴드다! 아!
0: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 밴드를 붙였나봐! 오! 촉촉 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3: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6: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3: 가자! 세균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7: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세포!
4: 엄청 세졌잖아!
1: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0: 촉촉하니까?
1: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0: 그래, 바로 이거야!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뿌리고 촉촉 밴드를 붙이면 백혈과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8: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9: 다치지 않게 조심!
1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허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5: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우리 여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아, 왜 이렇게 깨끗해?
1: 맞아. 어? 번개 학교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아... 좀 지저분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그치?
0: 맞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작전은 바로
1: 쓰레기 버리기 작전! 빠밤!
0: 애들 오기 전에 쓰레기 버리자.
1: 그래.
0: 아, 자, 버려. 자, 쓰레기도 버려.
1: 여기도 버리고.
0: 막 버려.
1: 버리고.
0: 아, 버려. 아, 이렇게 버리는 거야.
1: 어, 이거 어떻게?
0: 버려?
1: 이렇게 버릴 건데. 다 버렸어.
0: 아, 차차. 그리고 우리는
1: 쓰레기통까지 치우면.
0: 어떻게 될까? 지켜보라고. 아, 가자.
2: 다 먹었네.
3: 나도.
2: 근데 쓰레기통이 어딨지? 쓰레기통이 없어졌네?
3: 그러게, 누가 치웠나? 나도 이거 다 먹어서 버려야 되는데. 바닥은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럼 우리도 버리자.
2: 역시 돌아라는 잘 통한다니까.
3: 나도 너랑 잘

0: 왜 이렇게 번개 학교가 어지러워진 거지? 아이, 참. 내가 주워야겠다.
1: 잠깐!
0: 깜짝이야.
1: 아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0: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1: 가져와. 응. 아, 네가 버린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치워?
0: 그래, 그렇게 자꾸 치워주니까 애들이 막 버리는 거야.
1: 맞아.
0: 그런가?
1: 그래.
0: 그러면 나도 이 쓰레기 버려야지. 야!
1: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할 거야.
0: 잘한다. 야, 이것도 버려, 이거. 와, 너무 좋다. 이 쓰레기도
1: 버려.
0: 내 주머니에 쓰레기가 더 있어.
1: 진짜?
2: 더 있어.
0: 이것도 이렇게.
1: 버려.
0: 이것도 이렇게.
1: 재밌어.
0: 남자 재밌어.
2: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3: 그래, 계속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라.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괴물 쓰레기 괴물 출동!
4: 어둠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우리 쓰레기 팩!

0: 다 좋아. 우린 네가 만든 쓰레기 괴물이야.
1: 내가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2: 같이 쓰레기 세상을 만들자.
1: 안 돼. 싫어. 저리 가.
3: 괴물 가져와라. 놔줘.
4: 놔줘.
0: 쓰레기 냄새 공개.

0: 대기경을 다좌를 놔줘.
1: 안돼 불러서지 마.
2: 공개면
0: 분명히 공격해. 자, 인턴 발견. 야, 자,
1: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0: 아니, 이럴 수가.
1: 마지막,
0: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벗어 힘을 얻고 있잖아. 생각보다 강력하군.
2: 좋아, 이번엔 쓰레기! 독가스!
0: 냄새!
1: 됐어!
0: 너무 지독해! 힘을 쓸 수가 없어!
3: 어떡해! 번개맨! 친구들!
0: 왔어! 쓰레기 괴물은 사줘라! 번개! 하!
1: 자! 아차차! 도망가!
0: 잠깐! 아차차차!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하지?
4: 쓰레기통이요!
0: 그렇지.
4: 네.
1: 아, 진짜. 빨리 갖고 와.
4: 네, 갖고 올게. 여기 있어요.
1: 가자. 아, 쓰레기. 여기.
0: 좋아.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청소 시작.
1: 시작.
4: 여기 있어. 자, 빨리
1: 버리고. 네. 우리도 도와줄게.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0: 좋아. 이제 된 것 같은데?
4: 좋아.
1: 아, 힘들어. 이거 가야겠다. 아, 쓰레기 청소 끝!
0: 잘했어.
1: 그러면 우리 쓰레기통을 치우러 가볼게요.
4: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4: 치우는 거예요? 아, 잘 버려줘.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을 거예요.
1: 우리도요.
0: 우와, 우리 친구들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꼭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 좀 번개해요.

0: 알쏭달쏭 퀴즈를 도와줄
1: 쓰레기 괴물 여워라 뚝딱.
2: 안녕
3: 안녕 친구들 안녕.
1: 자 그럼 문제 화면 보여주세요.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0: 오, 어려운데 어렵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여주세요.
3: 화가 난다 화가 나. 1번 허.
2: 길을 모은다 허. 1번 키. 3번 빠.
0: 우와 어렵다. 그런데 어? 마지막에 쓰레빠 빠차 좀 웃기는데. 정답인지 모르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함께 번개맨을 불러줘요.
4: 번개맨 과연 저 물음표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4: 자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4: 우리 여기 아주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친구가 있군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5: 2번.
4: 2번 뭐였죠? 2번?
5: 기.
4: 2번 기. 정답입니다. 맞아요. 쓰레기 기차. 정답 기였어요.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0: 자, 다음

0: 잠깐!
1: 아, 어려운데?
2: 어려운데요.
0: 아, 잠깐! 친구들, 자세히 보니까 나무 사이에 뭔가 거꾸로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한데, 과연?
2: 거꾸로!
0: 좀 더 볼까? 자, 친구들, 번개맨하고 함께 불러주세요!
2: 번개맨!
3: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0: 우와, 저요!
2: 저요!
3: 우리 여기, 우리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 어떤 쓰레기가 숨어져 있죠? 정답은요?
4: 페트병.
3: 다시 한 번 더 크게.
4: 페트병.
3: 페트병? 정답입니다. 맞아요. 저기 나무 사이에 페트병이 숨어 있었네요.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자,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모두 함께한
2: 발송
0: 퀴즈!
5: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6: 헤르메스와 나무꾼.
7: 오늘은 헤르메스를 만나볼 거예요.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8: 후, 번개맨, 안녕.
7: 안녕, 헤르메스. 오늘은 어디를 가?
8: 만날 사람이 있거든. 인간 세상에 갈 거야.
7: 그래?
8: 안녕.
7: 과연 그는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지켜봐요.
8: 숲속의 여정들은 어서 나와 나를 맞이하렴.

0: 아주 아주 재밌을 것 같거든.
1: 어? 저기 그 나무꾼이에요. 그런데
0: 어? 다들 숨어. 얼른 얼른. 빨리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2: 오늘은 어떤 나무를 베어볼까? 어, 그래. 이 나무가 좋겠네. 나무야, 고맙다. 자, 그럼. 으이차. 우와. 으이차. 아이고. 아니, 이걸 어쩌나. 내 소중한 도끼가 강에 빠지고 말았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0: 나는요, 헤르메. 나무꾼이요. 왜 울고 있느냐?
2: 제 헤르메스님, 아니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강에 빠뜨렸지 뭡니까? 아이고.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2: 예?
0: 자,
2: 어디를 가시려고?
3: 아 차가워. 차가워.
2: 날씨가 아직 추워요.
0: 그럼 준비 운동부터 하고.
2: 예예. 예.
3: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옆에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발 입수.
0: 자, 이 은도끼가 니들 것이냐?
2: 은도끼요? 그 은도끼는 제 것이!
0: 그렇지!
2: 아닙니다.
0: 아니, 어? 아니, 이 비싼 은도끼를 마다해? 어,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2: 예, 예. 아유, 또 들어가시네.
3: 물 먹었어.
0: 자,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2: 금도끼요?
0: 응.
2: 그 번쩍번쩍한 금도끼야말로

0: 아닙니다.
1: 아니, 이 금도끼가 네 게 아니라고?
0: 네, 아닙니다.
1: 아니, 이것만 있으면 비싼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0: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1: 아, 그래? 아, 그럼 좋다.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0: 예. 추우시다면서 계속 들어가시네.
1: 또 물 먹었어. 자,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0: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1: 오, 이럴 수가.

0: 자, 내 이상으로 이 금도끼, 은도끼 모두 너에게 주마.
1: 정말요?
0: 그럼, 정직한 그대여, 그대는 모두 받을 자격이 있노라.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
3: 그래. 이렇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아주아주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욕심쟁이가 나무꾼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4: 예, 제가 여기서 이 도끼를 강물에 딱 빠뜨렸더니 헤르메스님께서 그래,
5: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를 받은 거 아니야.
4: 들어보십시오.
5: 그래.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가 봐.
4: 아니, 그 제 말이야.
5: 아유, 나도 생각할 게 있어, 그래.
4: 예, 아이고.
5: 들어가,
4: 아,
5: 들어가.
4: 예, 예. 아니,
5: 참 말 많다, 그냥. 하하하하.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그러니까, 요만한 도끼를 던졌는데, 요만한 금도끼, 은도끼를 줬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커다란 도끼를 준비하면 되겠지. 아, 한번 가볼까? 호호, 가자. 그러니까 이건 내 전재산을 다 들여서 만든 도끼라고. 얼마나 큰지 이걸 한번 물에 던져봐. 가자. 하나, 둘, 셋.

0: 빠졌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러네.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저기 헤르메스님, 헤르메스님 나올 때 됐어요. 어,
1: 누구야? 누가 또 날 부르지?
0: 아이고 헤르메스님, 내 도끼가 물에 빠뜨렸어.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1: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좋다. 딱 기다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우 차가워. 아이 또 들어가도 차갑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입속.
0: 아니 나 왜 발이 안 닿냐?
1: 또 물 먹었어.
2: 자,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0: 아니요. 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어? 이게 작은 도끼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도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 그래? 그럼 딱 기다려.

0: 자,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1: 아니요. 이 금은 맞는데 제 건 이렇게 작은 도끼가 아니에요. 이렇게 커다란 도끼입니다요.
0: 그렇게 커다란 도끼예요.
1: 커다란 거요.
0: 마지막으로 딱 기다려.
1: 네.
2: 부자가 되겠구나.
0: 우와, 짧은 거. 이거다, 이거. 자, 자, 이 도끼가 네 거 맞지?
1: 아니. 아니, 이건 그냥 도끼 큰 거고요. 제 건 금도끼 큰 거라니까요. 아, 금 없어요, 금. 아, 답답하시네, 진짜.
0: 뭐라?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해? 이야!
3: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0: 이 도끼도 네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내가 가져가마.
1: 아야, 아야, 아! 아이고, 망했다.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내 전재산을 들여 만든 도끼까지 다 빼앗겨버렸네. 아이고.
4: 으이그, 으이그. 이렇게 거짓말을 한 욕심쟁이는 벌을 받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요?
1: 아니요,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4: 우리 친구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어린이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생명의 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보이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칠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링.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 꺼니?
15: 써니, 써니.
14: 써니, 써니.
13: 우와, 미니키즈들이 오늘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네요. 각자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가까이서 볼까요?
15: 써니, 써니.
13: 안녕 소니. 안녕 찐이.
16: 써니.
13: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16: 써니.
17: 찐이.
16: 써니.
13: 아하, 축구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재밌어 보이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16: 써니.
13: 안녕 꼬니. 안녕 떠니.
18: 떠니 떠니.
13: 오늘은 뭘 하고 놀고 있니?
18: 떠니.
13: 꼬니와 떠니는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아래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높이 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야.
18: 떠니 떠니. 꼬니.
13: 자, 그럼 써미는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안녕 써미.
18: 써미.
13: 써미는 오늘 뭘 하고 있니?
18: 써미, 써미.
13: 오호, 써미는 요리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18: 써미. 써미. 써미.
14: 언니,
9: 따니,
18: 언니,
15: 써니, 써니,
18: 언니,
15: 써니, 써니.

0: 어? 피자가 한 조각이 남나 봐요. 모든 친구들이 피자를 가져갔는데 왜 하나만 남을까요?
1: 소니, 소니, 소니.
0: 어? 소니가 자기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이 피자를 가지고 싶대요.
2: 꼬니, 꼬니.
3: 떠니, 떠니.
0: 어? 꼬니와 떠니가 강하게 반대하네요.
1: 어, 소니.
0: 소니가 친구들이 반대해서 놀랐나 봐요.
2: 썸미, 썸미, 썸미.
0: 이번에는 썸미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왔으니 남은 걸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1: 써니, 써니.
0: 어? 찐이와 소니가 그건 안 된대요.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네요. 꼬니가 몰래 피자를 가져가려다 걸렸네요.
2: 꼬니.
0: 그러면 안 되지, 꼬니.
3: 떠니. 떠니, 떠니. 떠니.
0: 떠니가 자신이 피자를 가져가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3: 떠니.
0: 이런 친구들이 떠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네요. 찐이가 잠깐 하고 말을 꺼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4: 찐이.
0: 아하! 생각해보니 쩌리가 있었네요. 모두 잊고 있었어요.

이제 피자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갔네요. 정말 다행이죠? 모두가 피자를 하나씩 가져가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함께 놀아요. ABC 미니키즈.

red. Green. Blue. Yellow.

purple. Pink.

Blue. Red. Yellow. Green.

brown. Purple. Orange. Pink.

red. Blue. Green. Yellow.

0: Orange.
1: Orange.
0: Purple.
1: Orange.
0: Brown.
1: Orange.
0: Pink.

duck. Elephant.

Pig. Tyrannosaurus.

dog. Eagle.

Crocodile. Lio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메뉴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 써니, 써니.
7: 오늘은 소니가 트램펄린을 타고 있네요. 안녕, 소니.
8: 써니. 써니. 써니.
7: 써니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8: 어? 써니. 써니. 써니.
7: 써니가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나 봐요. 어? 위험해, 써니.
9: 써니.
7: 이런, 써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크게 다친 걸까요?
8: 써니.
10: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11: 써미? 써미, 써미.
8: 써니. 써니.
11: 써미. 써미. 써미. 써미.
8: 써니. 써니.
11: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7: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써미가 써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8: 써니, 써니, 써니.
7: 써니는 자기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나 봐요.
11: 써미, 써미, 써미.
7: 써미가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라고 써니를 격려해 주네요. 맞아, 써니. 언젠가는 꼭 날 수 있을 거야.
8: 써니, 써니. 써니, 써니.
7: 아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써니. 상처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11: 써니, 써니.
8: 써니, 써니.
7: 오, 여기 꼬니와 떠니가 있네요. 안녕, 꼬니, 떠니.
10: 떠니, 꼬니, 꼬니.
7: 꼬니, 떠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10: 꼬니. 떠니.
7: 여기서 밥을 해먹으려고? 숲속에서 불을 피워서 밥을 먹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10: 꼬니, 꼬니.
11: 꼬니, 꼬니, 꼬니.
10: 떠니,
11: 떠니, 꼬니.
7: 어? 불이 풀에 옮겨 붙었어요. 이럴, 어떻게 하죠?
12: 진니.

0: 찐이가 소화기로 불을 꺼뜨렸어요. 아휴, 잘했어요, 찐이. 꼬니, 떠니, 이것 봐. 불이 날 뻔했어.
1: 떠니.
0: 산이나 숲속에서 불을 피우면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자. 알겠지?

0: 진니
1: 떠니 떠니 꼬니 꼬니
0: 진니
2: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1: 꼬니
3: 떠니
0: 진니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퀴즈.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lue. Green.

Red. Blue. Green. White. Red. Blue. Green. White.

0: 빵.
1: 야, 내 손이 크게 해서 그래. 말 많이 대면서 빨리 와서 봐. 야, 아무렇게 되는 게 좋은 애들 같은 거.
2: Black. Purple. Brown. Yellow.

0: 빵.
1: Green.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0: 어서오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It's Pee-Pee's turn. Knock, knock.
1: Who is it?
0: It's me, Pee-Pee.
1: Come.

that was really fun.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해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라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배워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아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0: 하루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I can play the drum.

0: 오, 씨요.
1: 와우. 어?

Let's go! Huh? Did you hear that?

0: Loudly. Loudly.
1: Loudly. Loudly. Yay!
0: Wow, Cobit. Good job.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키가 크고 싶다.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실학,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을요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불량

0: 우리 넌 쨍낭 쨍낭 쨍낭
1: 배고파. 이게 점심시간.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신나는 종이접기 뿌잉뿌잉뿌잉.
1: 우리 커다란 트럭 접자. 나 보고 따라해봐.
0: 응. 오, 좋아 좋아 좋아.
2: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고
0: 오 이렇게
2: 다음에 반을 접은 다음에
0: 아
2: 이렇게
1: 짠 부릉 부릉 트럭 완성
3: 빵빵 어때 나도 똑같지 뽕뽕이는
0: 아직 접는 중이야. 아, 새 종이로 다시 이렇게 접고 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자.
1: 우리 저기 가서 대결하자.
3: 좋아. 뽕뽕아, 너도 빨리 하고 와.
0: 알았어. 아, 이것도 아니네. 아우 참. 자.
4: 어? 종이 접기 하는구나. 뚜왕.
0: 어? 뚜왕. 아이, 나 트럭이 잘 안 돼.
4: 너무 어려운가?
0: 좀.
4: 어, 그럼 뚜왕이 도와줄까?
0: 나 다른 거 접을래.
4: 다른 것도 좋지. 뭐 접을 건데?
0: 내가 잘 접는 거 있어. 봐봐봐.

0: 이거랑 이거 합치면 뭐게?
1: 집! 집이지!
0: 맞아! 내가 제일 잘 잡는 건 집이야!
1: 멋지다, 뚜왕!
0: 나 집 많이 접어서 마을 만들 거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1: 줄무랑
2: 너무나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구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자, 여러분들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5: 12시에 자서 예. 새벽 5시에 딱 일어납니다.
4: 5시간밖에 안 자요?
5: 네, 항상 규칙적으로.
4: 그래도 괜찮아요?
5: 네, 뭐 딱히 피곤한 건 없고 네. 일어날 때도 항상 상쾌하게 벌떡.
4: 대박이다. 우리 저기 뭐야, 황박사님은?
6: 어제 조금 일찍 잤어요. 한 3시쯤.
4: 새벽 3시에 일찍이에요? 네.
6: 평소보다는 일찍 잤어요.
4: 일어나는 거예요?
6: 8시쯤.

0: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아침 8시?
0: 8시 좀 안 돼서. 그 기절하기 직전까지 컴퓨터 앞에 있다가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베개에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1: 최악의 수면 패턴이네.
2: 저는 혼자 있으면, 혼자 누우면 잠 잘 못 들어요. 꽤 오래 걸린 것 같고요. 네. 근데 와이프의 몸과 접촉하면 바로 잡니다, 거의.
1: 뭔가 접촉? 아내분은 약간 뭐 죽부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2: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웃긴 거는 반대로 저희 와이프는 저랑 몸이 닿으면 잠을 못 자요. 아.
1: 그러면 좀 아내분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3: 이기적이서?
2: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30대 때 방송을 하다 보면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체계화가 됐는데 네. 새벽 테니스 자가지고 막 아침 막 7시에 스케줄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몸에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0: 야, 이 오죠.
1: 예. 네. 그래서 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0: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수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좀 많아졌어요. 이게 잠을 어느 정도 자야 사람의 건강이 좋은 것인가. 나의 수면을 결정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자는 방법을 알아야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수면에 관한 전문가예요. 미스터 딥슬립.
3: 아, 미스터 딥슬립.
1: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컴온, 딥슬립!

0: 약간 파자, 아. 파자마 룩의 느낌이 좀 있으신데요.
1: 예, 예, 예. 이미 이제 주무시다 오셨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네. 기초과학연구원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1: 아,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잠깐만요. 근데 이제 좀 수면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지금 수학이 들어갔어요.
2: 네.
3: 뇌 쪽이라던가 이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데 수학자분이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2: 저는 그 의학과 생명과학 문제를 수학으로 번역해서 컴퓨터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3: 수학으로 번역을 한다?
2: 네. 그 의학과 생명과학 문제를 컴퓨터로 풀려면 네. 컴퓨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대한 교수님 같은 분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게 있으면 네. 그걸 수학이랑 언어로 번역해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하는
4: 컴퓨터 진짜 잘하시겠다. 네. 교수님 실제로 수면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3: 전문가 맞으세요?
4: 네.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1: 아. 의대 교수 일도 병행하고 계세요?
2: 환자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아, 그 의심을 좀 제가 거둬도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이대한 교수가 자기 사촌형을 꽂았구나.
0: 봤을 때 약간 뜨악하게 네. 냈어요.
1: 네. 뜨악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3: 여기 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거 사촌형을 꽂는 이제 친인 척 꽂는구나. 약간 이런 얼굴형이 공부 잘하는 얼굴형인가 봐요. 예. 네.
2: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까?
2: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 그러면 우리 교수님만 믿고 잠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수학으로 네. 수면에 어떤 걸 네. 알 수 있다는 건지.
2: 보통 수학은 수면을 유도하긴 하죠.
3: 그렇죠.
2: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네. 아, 뭐 동의합니다. 저도 네, 잠이 안 오면 풀 때가 있습니다.
3: 아, 진짜로요?
2: 네, 네, 네. 그런데 일단 뭐 수면과 관련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해드릴 수 있는 건 네. 당장 지금 여기서 수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3: 야, 수학으로요?
2: 네.
3: 와. 여기서요?
2: 네. 사실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검사를 하기가. 아,
3: 그렇죠.
2: 그래서 슬립스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sleep-mess.com이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누구나 바로 1분 만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1분 만에요?
2: 네.
3: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가가지고 네. 지금 우리도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2: 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3: 좋습니다. 사이트 네. 한번 가볼게요. 이거 유료예요?
2: 무료입니다.
3: 아, 무료군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생년월일 입력하고. 네. 제가 키가 179인데 180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2: 아니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정확해요.
3: 지난 2주간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2: 그냥 사실 딱 느꼈을 때 그냥 느끼는 대로 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0: 와이프가 있을 때랑 없을

0: 저랑 다르네.
1: 아, 이거 참. 자꾸 여기 무슨 과학 프로에서 자꾸 사랑꾼 이미지 가져가려고. 아,
0: 사랑꾼 이미지가 진짜라 그래요.
1: 아, 그러지 마요, 좀 제발. 지난 2주간 너무 일찍 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너무 일찍 깬 건 없는데.
2: 이 어려움이 그날 생활하는데 힘들었냐라는 건가요?
3: 아니요, 그 자고 싶은데 너무 일찍 깨버렸나? 아, 뭐 그 뜻이.
1: 그리고 당신은 현재 수면 상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4: 아, 아 솔직히
1: 나는 좀 그냥 다소. 다소.
5: 좀 좋은데?
1: 다소. 다소. 이거 문항이 몇 개 안 되네요?
4: 네. 어, 이게 다예요?
1: 네. 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제출하기.
3: 그러면 이제 저희 슬립스 알고리즘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몇 퍼센트 혹시 나오셨습니까?
1: 수면호흡장애가 74.5.
6: 오, 진짜요?
3: 그 얘기는 그 병원에서 그 검사 받으셨을 때 네. 있다라고 나올 확률이 75%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1: 그래요? 그러면 자다가 이제 약간
3: 그렇죠.
1: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6: 맞아요. 많이 봤어요.
3: 네, 그겁니다.
1: 아, 진짜요?
3: 네.
1: 아, 이게 근데 대다수가 많잖아요. 수면 이거
3: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성인 남성들 특히 많고요. 네,
1: 그 암압기, 양압기 네. 그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3: 네, 그거 있으면 쓰셔야 됩니다. 그 병원 가셔가지고.
1: 저 다른 분들은?
4: 저는 수면호흡장애를 동반한 불면증이 52.05%.
1: 엄청 많네.
4: 불면증은 없네요.
3: 근데 동반한 수면무호흡이 있으시니까 아, 네. 사실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1: 아, 제일 안 좋다.
3: 여기 이대한 교수님은 셋 다 높은데요.
7: 셋 다 높은 거예요? 네. 수면호흡장애를 동반한 불면증이 30%고 만성불면증이 25%.
1: 이분이 그러면 제일 안 좋네요, 지금 결과가. 아내분을 접촉해서 주무시는데 본인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토탈 제일 안 좋아요.
3: 아... 장원준 교수님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2: 수면호흡장애 동반 불면증이 1.16.
3: 그럼 없는 거고?
2: 만성 불면증 0.24.
1: 아, 없네.
7: 근데 이게 문항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경우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 네, 네.
7: 근데 되게 정밀하게 나오는 거는 나이랑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답변을 했더라도 네. 나이와 성별, 뭐 인종, 뭐 키 이런 거에 따라서
3: 다 달라진다는
7: 거예요?
3: 그리고 보통 남자가 이제 수면호흡이 더 높거든요.
1: 엄청 많죠.
3: 그래서 성별도 필요하고 아...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이제 또 폐경기가 되면 또 이게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나이라는 요소도 들어가고.
1: 옛날에 네. 우리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이제 수면 검사잖아요.
3: 네, 그렇죠.
1: 그거 뭐 이렇게 센서 같은 거 막 달고 마스크도 붙이고
4: 맞아.
1: 그거 막 한 열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자고 편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래요. 근데 이 사이트 뭡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네. 키, 나이, 몸무게 가지고 네. 내 수면 패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지.
3: 원래는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40개 설문지 설문 문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붙여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까지 검사한 5천여 명의 데이터를 일단 가져옵니다.
1: 오.
3: 근데 가져와서 거기 이제 설문에 대한 답만으로 네. 그 진단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AI를 이용해서 찾았어요.
1: 함수요?
3: 네.
1: 함수라는 게.
3: 네.
1: 전 잘 몰라요.
3: 네, 네.
1: 근데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3: 네.
1: 이렇게 알아내는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3: 그렇죠.
1: What is 함수?
3: 그렇죠. 예.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1: 예.
3: X가 4일 때 Y는 뭘까요?
1: 그 5 아닐까요?
3: 네, 정답입니다. 네. 근데 그 5를 어떻게 떠올리신 거예요?
1: 1, 2, 네. 2, 3, 네. 4, 5.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3: 그렇죠. 근데 그걸 함수로 표현한 Y는 X 더하기 1이에요.
1: Y는 X 더하기 1.
3: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측을 한다는 거는 패턴을 찾는 거랑 똑같고 그거는 함수를 사실 떠올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패턴을 본 거예요. 어떤 네. 패턴을 보는 거냐면 5천여 명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숫자가 이제 5천 세트가 있는 거예요. 설문 40개에 대한 답. 그리고 그 세트로부터 Y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수면무호흡이 있다. 뭐 불면증이 있다. 뭐 수면무호흡을 동반한 불면증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상이다. 그 Y를 40개의 숫자쌍으로 예측하는 함수를 찾아본 거예요.
1: 아, 예측. 네.
3: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X, Y 딱 두 개만 줬으면 굳이 AI가 없어도 돼요.
1: 네.
3: 그냥 저희가 보고 수학자가 보고 함수 그냥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X가 4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뭘 하는 거냐면 정말 엄청난 많은 함수를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2: 근데 9가지라는 문항은 뭐 어떻게 뽑거나 그렇죠. 예상을 하신 거예요?
3: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40개를 다 넣어봤어요. 원래는 40문항으로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9개 문항이면 충분하더라.
1: 아~

0: 이 아이가 판단한 겁니까?
1: 네네.
0: 야, 이 아이가 네. 40개에서 그냥 9개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네, 충분하다고 일단 나왔고. 아, 그게 일단 하나 신기했던 점이고. 그래서 정확도가 한 7, 80%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90%에서 95% 사이 굉장히 높은 우와, 정확도가
0: 신뢰도가.
1: 나와서. 네네. 그래서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빨리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0: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은 내 수면함수는 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가지고
1: 네네 줄일 수 있어요.
0: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교수님들 결국에는 뭐 AI한테 시킨 거네요.
1: 뭐 그렇죠.
0: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AI를 돌려서 찾은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예, 전문용어를 개악꿀이라고 그러죠.
1: 아 그렇다고 저희가 날로 먹은 건 아니고요.
0: 예, 반박해 주세요.
1: 아 그게 되면 예. 매일 이런 걸 하나씩 만들죠.
0: 아 그렇죠.
1: 근데 데이터가 오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패턴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분석해가지고 AI 알고리즘도 뭐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이런 함수를 잘 찾을 수 있을지도 저희가 잘 정해야 되고.
0: 과학자들은 이런 거는 직접 못해요? 수학자 아니면 안 됩니까?
2: 못합니다.
0: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3: 저도 못합니다.
4: 특히 인간의 몸을 비롯해서 그렇죠. 다양한 생물 현상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말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너무 많고 다양한 장기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생명 현상을 해부하는 칼이 결국은 수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 사실은 김정 교수님 대전에 계신 대전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어요. 너무 그렇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풀만한 좋은 수학적인 툴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1: 죄송합니다. 못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렸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은 왠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 얘기는 곧 그때는 풀어주기 싫었고 네.
1: 이제
0: 연금을 가져 연금을 들고 해야죠.
1: 그렇죠. 입금이 돼야 저희도 이제 일을 하죠.
0: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네. 수학 특히나 네. 이제 함수를 그러면 네.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 네네네. 함수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0: 또요?
1: 있습니다. 네. 미적분학.
0: 네?
1: 미적분학.
0: 아니 저는 전분은 알아요. 네. 전분은 알아요. 전분.
5: 아 근데
0: 미적분요?
5: 네.
0: 미적분 근처에 네. 가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면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대표코님 미적분학을 1분 안에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0: 1분이요?
1: 네.
0: 미적분을?
1: 네.
0: EBS에서 강사하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1: 그 내비게이션 쓰시면 예. 거기에 남은 거리도 있고
0: 남은 거리 나오죠.
1: 그리고 속도도 나오고
0: 나오죠.
1: 미분은 딴 게 아니라 속도예요.
0: 미분은 속도다.
1: 미분은 속도 끝이
0: 미분이 속도.
1: 그리고 도착 시간도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도착 시간은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 자동차가 얼마만큼 움직였을지를 예측하는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는 거.
0: 예측하고요.
1: 그리고 막 예측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0: 그게 적분을 하는 거지.
1: 정답입니다.
0: 와.
1: 저 왜냐하면 대포코님이 여기서 대까지 네. 딱 찍으면 네. 그 길상에 있는 모든 속도 정보들이
0: 나와.
1: 내비게이션으로 갑니다.
0: 와.
1: 그럼 그 속도를 적분하면
0: 네.
1: 도착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0: 이게 수학이지.
3: 그렇죠.
0: 이게 수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야.
1: 그렇죠. 예.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적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0: 예.
1: 이제 수면을 연구하는데도 이 미래를 예측하는 적분이 매우 중요하다.
0: 그렇죠.
1: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그 수면량을 예측하고 싶어요.
0: 아...
1: 오늘 8시간 자야 되는데.
0: 그렇지.
1: 6시간 자야 되는데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걸 위해서는 미분이랑 적분이가 필요하다.
0: 아...
1: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0: 어...
1: 이 연구를 시작한 게 한 7년 전인데 예. 교대 근무자의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우리나라 근무자 중에.
0: 20%?
1: 10%? 15%? 네, 비슷합니다. 15에서 20%.
0: 와, 많은 거예요.
1: 생각해보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인 그러니까. 거니까.
6: 눈 감아.
1: 간호사, 뭐 소방관, 경찰, 근데 네. 굉장히 다 중요한 일을
0: 그럼요.
1: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 내가 오늘 몇 시간 자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일정하게 살면 정답이 똑같은데 자는 시간도 다르고 어제 몇 시간 잤는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8시간 자야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5시간 자야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이 미적분학을 통해서 예측을 해드렸더니 그 교대 근무할 때 각성도가 확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 달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저희

0: 내가 잘하는 대로 자는 거랑, 그러니까 네. 분배를 잘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각성도가 다 좋아지셔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였고, 아직 이제 저희가 논문을 쓰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똑같이 좋아져요.
1: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몇 시에 자고 일어났는지 제작진들이 알려달라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네. 지금 어떻게 잠을 자고 있고 네. 미래 수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0: 저희가 열심히 주말 동안 분석을 해왔습니다.
1: 아, 분석하셨습니까?
0: 네. 최종 네.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1: 네.
0: 네 분의 수면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정말 제가 굉장히 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1: 충격이요? 네. 충격이요?
0: 이제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텐데 그게 네. 뭐냐 하면 그 깨어 있는 동안 뇌가 깨어 있는 상태는 녹색이고 빨간색은 졸린 상태입니다.
1: 아, 나 녹색인데?
0: 네, 그래서 데프콘님은 정말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진짜. 그래서 데프콘님은 보시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 대부분이 녹색이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모든 걸 하고 계세요.
2: 1등이신데?
0: 1등. 1등. 그 다음에 2등.
3: 2등.
0: 3등.
3: 3등.
1: 장홍재 교수님 뭐야? 이거 장홍재 교수님은 거의 그냥
4: 빨간데요?
1: 불지옥인데요?
2: 아, 이거 좀비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5: 그래프에 변화도 없는 게 이거 잘못 측정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장홍재 교수님은 이제 질문을 드릴게. 두 분은 평소에 낮잠을 주무십니까?
2: 저는 자요.
0: 자야 되죠.
2: 전 자 딱 그
3: 한 몇 시간?
2: 30분 정도 이렇게 네. 파워냅을 잡니다.
0: 네.
1: 아, 30분을 잠들 수가 있어요?
5: 저는 파워냅을 자는 건 아니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2: 졸려요?
5: 모든 잠이
0: 그냥 졸리면
5: 못 버틸 때
0: 그렇죠.
5: 눈 감아요.
0: 그래서 이거 파워냅이라고 부르지만 아마 교수님도 못 버텨서 잠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결과에 따르면.
2: 네.
0: 그래서 두 분은 낮잠을 안 자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5: 살 수 없을 정도예요?
0: 네, 네, 네. 그 이렇게 엄청 안 졸려요?
4: 솔직히.
5: 솔직히요?
1: 지금 가다가 쓰러져도 지금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5: 아니 그러니까 이메일을 한다든지 업무를 본 때 그 순간 엄청난
0: 졸리.
5: 네, 졸음에 몰려와서
0: 잠이 진짜 부족해서
5: 네, 갑자기 쓰러져요.
0: 그렇죠.
2: 근데 저는 약간 그 패턴화가 되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낮잠을 저는 고등학교 때도 낮잠을 잤어요.
0: 고등학교 때 그럼 밤에 많이 못 주무신 건가요?
2: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해야 되니까
4: 저는 미혼이었어.
2: 에?
0: 미혼이었어.
2: 아니,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진짜 이렇게 잘 못 자니까 짧게 낮잠도 자고 심지어 저녁 먹고도 막 30분씩 자고 저는 그렇게
0: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거를 이제 수면 부채라고 부르거든요.
5: 네. 아, 빛.
0: 네. 빛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면의학자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사체 빛은 안 갚고 나를 수 있어도 수면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5: 아.
0: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 동안 6시간씩 매일 자게 만드는 그룹이랑
5: 네.
0: 4시간씩 자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5: 오.
0: 그랬더니 어떤 재미난 결과가 있냐면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가 너무너무 졸려 하는 그 정도가 증가해요.
5: 아, 네.
0: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 그래요. 근데 PBT라고 주의력 실험이 있어요.
5: 주의력 실험.
0: 테스트. 그 테스트 결과는 한 달 내내 계속 나빠져요.
5: 아,
1: 내가 단지 내가 나한테 적응한 것뿐
0: 네.
1: 생체적으로는 안 좋아진다.
0: 그렇죠. 뇌는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뇌 하루 동안 쌓였던 노폐물도 자야지 이게 배출이 되는 거고 그래 청소도 되고 근데 그 잠을 너무 작게 자면 노폐물도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고 에너지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충전을 100% 안 해놓고 만약에 한 20% 상대로 그냥 아침에 나갔어요.
5: 네.
0: 그럼 얘 무슨 모드로 바뀌어요?
5: 그
0: 저전력 모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전력 모드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딱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못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4: 이게 불면증인 거죠.
1: 이게 불면증인 거죠.
0: 그쵸. 그래서 항성님을 보면 딱 마지막 날만 그 주말이라서 엄청 몰아잤죠. 한번.
1: 몰아잤어.
0: 몰아자니까 그나마 마지막 날에 초록색이
1: 조금 올라왔네요.
0: 아주 희미하게. 근데 그거를 네. 항성님 같은 수면 패턴 이렇게 몰아서 자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게 매달 1,000만 원씩 빌렸어요.
5: 네.
0: 그래 뭐 연말에 1억 2천 갚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뭘까요? 연말에 1억 2천이 과연
1: 생길까?
0: 생길까?
1: 아, 세금을 안 낼 거야.
0: 그죠. 그리고 이자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0: 몰아자기 하기 전에 그 부족한 동안 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인지 상태도 안 좋고.
1: 네.
0: 그리고 주말에 몰아자는 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빛을 봐야 될 때 못 보고 자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해외여행 가구랑 똑같아요.
1: 그래.
0: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그럼 16시간 이제 부족한데 하루에 16시간 잘 수 있을까? 그럼 왜 그 16시간을 못 자냐 하면 수면이란 게 이제
1: 패턴?
0: 네, 수면 패턴도 중요하고
1: 패턴 중요해. 그래서 패턴 중요한 거예요.
0: 네. 그리고 일주기 리듬이란 거랑도 이제 일주기 리듬이 뭐냐면 하루 주기의 리듬인데
1: 일주기 리듬?
0: 네네. 네. 그래서 1이 하루잖아요. 네. 24시간 주기의 리듬이란 게 우리 몸에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수면 패턴이 일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게 막 16시간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
1: 일주일이 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24시간, 사람이 24시간 안에 내가 언제 자고
0: 맞습니다.
1: 언제 활동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놔야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는 건데
0: 네네네.
1: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뒤섞여가지고 하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0: 그래서 사실 저도 데프콘님 수면 패턴 분석하면서 네. 오기 전에는 난리 나겠거니 이러고 왔는데 뭐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면을 하고 계세요.
1: 제 일주기 리듬이 좋아요?
0: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데프콘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1: 네.
0: 검은색이 뭐냐면 수면 압력이라는 거예요.
1: 수면 압력.
0: 네, 수면 압력이 뭐냐면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1: 네.
0: 졸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는 동안이 이렇게 수면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2: 아, 수면 압력이라면은 졸리는 느낌이라고 받으면
3: 잠을 자야 채워야 할 잠의 양 같은
0: 빚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겁니다.
2: 빚이 쌓여가는군요. 하루 종일.
0: 네, 이게 뭐냐면 그 ATP라는 걸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쓰잖아요.
1: 예, 예. 그럼요.
0: 그럼 그 부산물이 이제 아데노신 이런 게 쌓이는데 그 아데노신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4: 근데 교수님 질문 있는 게 이 일주기 리듬은 그러니까 뭐, 오렌지 선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0: 그 노란색의 일주기 리듬이고 네. 그 멜라토닌에 관련된 것인데
1: 멜라토닌.
0: 걔가 우리 몸한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중에 특히 뭘 해주냐 하면 밤 9시 정도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1: 아, 멜라토닌 압니다. 예.
0: 그래서 졸리게 만들어요.
1: 아, 생체시계?
0: 네. 그리고 아침 7시가 되면 싹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깰 수 있도록.
1: 어.
0: 그래서 그 멜라토닌 나오는 그 시간에 자면 이제 깊은 수면도 잘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요 그 수면 압력이 검은색 선이
1: 네.
0: 이 노란색 일주기 리듬보다 넘어서면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낮 동안은 이제 그 아래에 있으니까 멀쩡한 거예요. 각성이 좋은 건데
1: 네.
0: 수면 언제까지 자는 게 좋냐면 수면 압력이 이 노란색 선보다 낮아질 때까지 자면 이제 딱 눈 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딱 그 순간에 일어나세요.
1: 그러네요. 와, 대표님 거 지금
0: 정말 자연스럽게
1: 노란색이 검은색 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때. 깨세요. 이게 이제 내 그 생체 시계가 기가 막힌 거지.
0: 그렇죠. 그 시간에 맞게 자연스럽게 깨고 네. 계시는 거고.
1: 이게 루틴이 돼가지고
0: 네.
1: 제가 루틴 생활을 하거든요.
0: 딱 필요로 한 수면량을 기가 막히게 덜도 말고. 정말 옵티멀하게 잘 자고 계세요.
1: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어떤 그 방송 환경도 제가 좀 여기에 맞게 좀 세팅을 해버린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1: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예 들어갈 때도 양해를 구하고
0: 난
1: 아침에 일찍 하는 녹화는 절대 못한다.
0: 근데 아마 두 분은 이 검은색 선이 노란색 선 닿기도 전에 한참 전에 아마 일어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4: 근데 피를 뽑으셔서 아데노신이나 멜라토닌을
0: 네.
4: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어떻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0: 그게 미분과 적분이죠.
1: 아, 예측이지야.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피를 뽑아야지만 원래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1: 네.
0: 수면 압력과 일주기 리듬에 관련된 미적분한 식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식에다가 넣고 적분을 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장홍대 교수님 근데 전혀 괜찮으신 거예요? 매일 12시에 자서 네. 5시에 일어난다고
1: 네.
0: 얘기해 주셔서 그렇고
3: 네. 낮잠? 낮잠은
0: 없어도.
3: 설날 추석에만 딱 하루씩 1년에 두 번 정도
1: 저 사람 뒤에 저 배터리 들어간다
0: 아, 그러면 아니,
1: 사람이야 어떻게 예측이 안 되죠?
0: 정말 거의 한 1% 정도 되는 사람은 숄트 슬리프라 그래서 네. 조금만 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1: 아.
0: 덱이라는 유전자의 그 변이가 있으면 예, DC
3: DC요?
0: 예, 그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숄트 슬리퍼가 될 수 있긴 있거든요.
1: 아, 그러면 이분은 약간 체질적으로 예,
0: 그러신가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3: 네, 저는 뭐 아버지도 다 네. 그렇고 다 한 5시간 정도씩
0: 아,
3: 원래
0: 그러면 정말 그 희귀한 숄트 슬리퍼셔서
1: 아, 역시 아, 이쪽은 숄트 슬립이네.
4: 와, 네. 그러면 약간은 유리하네요.
0: 그렇죠.
4: 남들보다
0: 논문을 하나씩 더 쓰실 수 있어요.
3: 네.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일할 시간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4: 아, 근데

0: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막 많은 일을 다 하지 했더니
1: 엄청나잖아요.
0: 하루가 저보다 더 기네요, 장 교수님.
1: 아니, 축복받은 유전자네.
0: DC 유전자, 네. 그 유전자는 뭘 하는 유전자예요? 그
2: 생체 시계랑도 관련도 있고 폴리모피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 쇼트 슬리퍼가 된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근데 왜 그게 숄트 슬리퍼를 유도하는지는 아직도
0: 잘 몰라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면을 사실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3: 그럼 이제 요주의 인물, 우리 항성 박사님은 지금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코마거든요? 코마예요, 코마.
2: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제프코님이랑 항성님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3: 어떻게 비교가 나랑 되네. 아니, 야, 내 거 이쁘다. 내 거 이뻐.
2: 초록색 영역은 뭐냐면 이제 각성 상태에 있는 영역이고 네. 빨간색 영역은 이제 졸린 상태 영역이거든요. 네. 데프코님을 보시면 빨간색 영역에 잘 자요. 그러니까 졸릴 때는 잘 주무시는 맞아요. 거고 깨어있을 때는 다 초록색이에요.
4: 근데 그래프 보시면은 네. 저도 빨간색일 때 자요.
2: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빨간색인 게 문제예요.
5: 진짜 시뻘겋잖아. 피바다야
3: 진짜.
2: 한성님은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졸린 상태고 운전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졸음 운전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3: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항성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자야 좋을까요?
2: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4: 아니, 그렇게
3: 걱정돼.
2: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매일 네. 규칙적으로 장홍재 교수님처럼 규칙적으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3: 규칙적으로. 네.
2: 근데 항성님은 이제 그 돈을 모셔야 되니까 네. 스케줄이 이렇게 복잡해서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와중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차선책이 뭘까?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미적분학을 사용해야 되고, 제발 저희가 드려드린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한 번만 자보세요.
6: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어떤 날은 똑같은 패턴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어떤 날은 8시간을 자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뭐 6시간만 자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2: 아까 그 수면 그 검은색 선이 노란색 선 언제 내려오는지를
6: 아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몸에 쌓이는 속도가 조금씩
2: 그렇죠. 왜냐면 전날 뭐 적게 잤으면 다음날 좀 많이 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 데이터를 알면 저희가 언제 빛을 보고 안 보는지도 알 수 있죠. 그 정보를 저희가 이제 수면 압력과 일주기 리듬에 관련된 미적분한 시계 있거든요. 그 시계에다가 넣고 적분을 하면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게 돼요.
5: 그러면 낮잠을 자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자는 게 좋은 거예요?
2: 그건 꼭 자는 게 좋고 안 자는 게 좋은 거는 없고요. 그냥 필요로 하면 이제 자면 되는데 이제 수면의학자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로는 낮잠은 30분 정도까지가 좋다.
0: 오, 잘하고
2: 왜냐하면 너무 길게 자면 네. 사실 수면도 관성이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길게 자면 이게 관성이 생겨버리면 깼을 때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0: 맞아요.
2: 깊은 수면에 들어간 시간에 깨버리면 되게 기분 나쁘게 깨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면 얕은 수면일 때 깨니까 기분 좋게 깰 수 있거든요.
5: 제가 아까 두 번 낮잠 잔다고 했잖아요. 네. 그날 저희 와이프도 그 뭐 연휴 수면 모드에 들어섰냐를 항상 말하는데 딱 그 이틀은 한 17시간, 18시간 네. 계속 자요.
3: 더 특이한데? 그렇게까지 자요?
5: 그래서 약간 이거 저장했다 할 수 있는 건가?
3: 진짜요?
0: 호모 사피엔스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
3: 아, 뇌가 신기하게 돌아가시네.
5: 계속 자요.
3: 이 사람만 자요, 이 사람만.
2: 그 장 교수님을 위해서는 저희 모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 굳이 그러시진 않아도
2: 부럽습니다.
6: 저 질문 있어요.
2: 아, 네네.
6: 저 같은 경우는 시계를 차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했는데
2: 그렇죠.
6: 이 친구는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보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2: 원리가 뭐냐면 네. 시계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초록빛 방에 들어가서 깜깜하면 초록빛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초록빛을 싸가지고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얘가 이제 센서가 있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혈액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녹색빛의 흡수량이 달라져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흡수되는 비율이 이렇게 1초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심장이 뗐다, 안 뗐다 하니까 이 혈류량을 보면서 맥박을 그러니까
6: 그렇지.
2: 그 초록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네. 맥박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맥박의 규칙성이랑 안 움직이는 걸 보고 깊은 수면이구나. 그리고 이게 좀 불규칙해지고 살짝 움직이면 좀 얕은 수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AI가 또 예측을 합니다. 여기도 함수가 있습니다.
3: 그런 원리죠.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가 오히려 내 결론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우리들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차고 잠들잖아요. 네. 근데 가끔 알람 같은 게 오고 띠릭 오고 진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오히려 내 수면을 방해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2: 근데 수면 모드에선 진동이 안 오게 요새는 만들어져요.
3: 수면 모드요?
2: 네. 아, 수면 모드 안 쓰셨어요?
3: 아, 수면 모드 그 써. 잠깐만, 수면 모드. 그래서... 수면 모드가 있었군요.
2: 네네.
3: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니 근데 이 일주일 리듬은 네. 교수님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듬이 쌓여가지고 그냥 약간 패턴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2: 네. 저희 그 뇌에 네. 그 우리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영역을 네. 시교차상액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시계가 있어요.
4: 시계요?
2: 네, 진짜 시계가 있어요.
3: 시계.
2: 손목 시계처럼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걔가 우리 몸한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데
3: 아, 생체 시계?
2: 네. 왜 이게 하필이면 시신경이랑 연결돼 있냐 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계랑 잘 안 맞으면 시계가 뛰거든요. 아~ 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짧게 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네. 환경이랑 우리 시계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조절되면서 이제 시차를 적응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좀 시계가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미국을 가면 12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럼 12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크게 저희가 이제 저희 전생애를 보면 네. 이 시계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시계 페이즈가 전반적으로 2시간 정도 뒤로 이렇게 밀려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아침 7시가 그 청소년기들한테는 새벽 5시예요.
4: 그렇겠네요.
2: 그리고 우리한테는 밤 12시가 걔들한테는 밤 10시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밤 12시 돼도 자라 그래도 안 자고 아침에 깨어도 안 일어나는 게 사실 그런
4: 밀려있군요.
2: 밀려있어요. 시계가 2시간. 근데 시계가 점점 이제 앞으로 당겨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완전 노인이 되면 이게 더 앞당겨져가지고 일찍 막 뉴스 데스크만 봐도 막 잠이 오시고.
6: 그건 왜 그럴까요?
2: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유는 가설은 있어요.
4: 가설.
3: 아, 가설.
2: 가설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쥐도 2차 성진 기간이 들어가면 시계가 앞 뒤로 밀려요. 그 이유는 진화적으로 약간 제일 건강한 애들이 만나서 그 교배할 수 있는 찬스를 높여준다. 그냥 시계 시간대를 바꿔버려가지고. 제일 건강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4: 그러니까 젊은 놈들끼리만 만날 수 그렇죠. 있게.
2: 인간으로 치면 그 밤 새벽 시간에 이제 클럽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네 뭐 그런 느낌.
4: 야, 네. 새벽에 클럽에 모이는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진화적으로.
1: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일주기 리듬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연구 모델이 초파리거든요. 왜냐하면 초파리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결국 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게 시계의 역할을 한 유전자들을 찾았어요. 그 유전자 이름이 뭐 피리어드.
2: 피리어드 유전자.
1: 주기. 시간과 관련된 이런 이름을 가진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들 DNA에 들어있는데 이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가 잘 안 만들어졌다가 하는 그 주기가 딱 24시간인 거예요. 그 단백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 주기를 가지고 일종의 시계로 활용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했을 때는
2: 그게 싹 바뀌죠.
1: 요게 요 주기를 바깥에서 환경 정보를 통해서 또 다시 재조정을 해줄 수 있는 능력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은 지구 자전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옛날엔 더 빨랐잖아요.
4: 6시간부터 거의 했다고 보니까요.
1: 그래서 생체 시계도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데 그 시간이 자전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길어져 왔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에 맞춰서 계속 자연 선택되고 진화해 왔을 것이다.
2: 그리고 저희 화성으로 이주하면 아마 화성 주기에 맞는 생체 시계를 가진 사람과 생물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4: 그래서 사실은 금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0분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 화성은 완벽한데?
4: 네, 화성이
2: 생체 시계 입장에는
4: 생체 시계 입장에서는 진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2: 30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4: 네, 30분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3: 한번 가보세요.
4: 아니요, 저는 편도도 안 가요. 편도라서 안 가요.
1: 편도라서 안 가죠. 편도면 당연히 안 가죠. 왕복으로 가요.
3: 그래서 24시간 기준이다.
2: 네, 지구의 자전주기를 따라서. 네.
3: 생체 시계가 나 좀 소름 돋는 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이런

0: 약간 어, 나 프로다.
1: 그렇죠.
0: 약속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내 머릿속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나 좀 쩔. 약간 이런 느낌.
2: 아, 그러니까.
0: 네, 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언제였냐면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이돌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 아, 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냐면 아이돌들 스케줄이
1: 장난이 아니에요.
0: 얘네들도 사전 녹화를 가야 되니까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3시 준비하고 막 네. 아침 7시에 녹화를 시작하려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1: 아, 그럼 이제 생체 시계가 교란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교대 근무라고 부릅니다. 예.
3: 근데 교대 근무라니까 확 오는 게 그렇죠. 교대 근무가 1급 발암물질로 구분돼 있으니까.
0: 아, 그래요?
3: 발암물질.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이거는 암 유발.
0: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아이돌 프로그램 얘기하지만 아이돌 그때 아이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1: 그렇죠.
0: 그럼 평균 수면 시간을 일반적으로
1: 7시간에서
0: 7시간 정도라고
1: 8시간. 네.
0: 6시간?
1: 7에서 8시간.
0: 8시간?
1: 네.
0: 6시간 반 정도는 어때요?
1: 아, 그게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알기론. 근데 권장량보단 적긴 적은 거예요. 네. 그 조사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네. 가장 적게 자는 나라예요.
0: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하루에 잠을 자야 된다.
3: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살다 보면 네.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1: 그렇죠.
3: 네. 만약에 수면 시간 늘려야 되는 분이 네. 나는 알코올이나 아니면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네. 받아서라도 늘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 그냥 안 먹고 조금 자는 게 나을지
1: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나 알코올에 의지하면 잠을 드는 건 도와주는데요. 유지가 잘 안 되고 깊은 잠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4: 맞아. 안 좋아져요.
1: 그리고
0: 아, 경험에서 나오는 맞아야 돼요.
1: 네. 그리고 아무튼 알코올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수분을 계속 배출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몸이 뭘 느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럼 깨게 만듭니다. 왜?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4: 네, 아, 아니 아까 저희 설문했던 게 중간에 깼던 게 다 이것 때문에 깼다고 생각해보니까
0: 술 때문에 깼네.
1: 네, 그래서 뇌에서 제발 일어나서 물 먹으라는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랍니다.
4: 물을 마셔서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또 깨고.
1: 또 깨고, 맞아요.
4: 아, 악순환이구나.
3: 근데 아데노신이 네. 반응하는 걸 카페인이 막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먹는 거는 이 모든 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1: 커피를 먹으면 잠시 마비를 시키는 거죠. 네. 수면 함량 계속 쌓이는데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다시 쌓이.
0: 제가 또 커피를 요즘 안 먹습니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를 바꿨어요.
1: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좋은 수면이 나오는 거예요.
0: 제가 커피를 엄청 마셔요.
1: 최악이에요.
0: 최악이야. 최악이네. 히비스커스 먹어요.
4: 사실 저는 되게 실질적인 고민인데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수면이 부족하니까 네. 저녁에 애들을 재우러 들어가서 제가 먼저 자는 경우가 많아요.
1: 좋아요. 네.
4: 근데 그러면 되게 빨리 막 9시쯤 잠들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중간에 깨는 거죠.
1: 몇 시쯤 깨십니까?
4: 뭐 12시.
1: 네.
4: 11시에서 1시 사이에 깼을 때 그때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 지금 깨서 일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잘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할 것인가?
1: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4: 아, 그래요?
1: 네.
0: 후자가 훨씬 나아요.
1: 왜냐하면 이게 수면이란 건 그 보통 한 두세 시간이 한 주기인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네. 첫 두 사이클은 이제 깊은 수면이란 게 이제 많고 이제 서너 번째 수면은 이제 그 REM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만들어내려면 연속한 수면이 훨씬 좋죠.
4: 근데 이미 깼잖아요, 제가.
1: 네.
4: 각성이 됐으면.
1: 근데 얕은 수면 때 아마 깬 거라서 네.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가능하다면.
4: 가능하면 자려고 노력해서 잘 수 있으면 자는 게 좋다.
1: 네, 네. 그래, 네.
0: 각성도 본인이 각성했다고 느끼는 거지 또 머리 되면 바로 잘 거예요. 안 자서 그렇거든요.
4: 아니, 뭐가 당황하지, 사실.
3: 끝이 없네, 끝이 없어.
1: 원래 이렇게 방송이 힘든 건가요?
2: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느껴져요.
0: 아, 저기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수면 전문가시니까
1: 아, 수학자입니다.
0: 수학자시네요. 아, 그래도 뭐 네, 뭐 저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1: 네, 네, 네.
0: 라텍스 베개가 어떤
1: 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고요.
0: 네. 수면 베개들 있죠. 너무 많거든요, 수면 베개가.
1: 그거가 사실은 네. 아, 참 이게 저랑 같이 연구하시는 수면 의학자 분들도 네. 걱정인 게 네. 너무 많은 수면 제품들이 있고
0: 너무 많아.
1: 그
0: 너무 많아.
1: 보조 식품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그런 근데 그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0: 한편으로 제가 이제 수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어뭐몇달 전에 이제 미국 수면학회 가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자이처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수면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요즘은 그 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게 수면 장애를
1: 아,
0: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베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지금 이 방송도 사실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운동 같은 거 해보시면 제일 먼저 그 맨날 그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힘 빼고 하라고. 뭐 스윙을 하든 뭐할때 그냥 힘 빼고 하라는 얘기 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아,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하면 몸이 이상하게 가잖아. 수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제일 좋은데, 아, 뭐 향초 피우고, 베개는 일단 요거 셋업 하고, 아로마 뭐 하고, 뭐 하여튼 수만 1, 2, 3, 4, 5, 6대 그리고 뭐 조명을 어떻게 이런 너무 많은 것들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그게 강박적으로 될 수도
1: 아, 좋은
0: 있어서
1: 얘기입니다.
0: 그래서 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뭐냐 하면 데프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몸 느끼는 대로 자고
1: 네.
0: 느끼는 대로 깨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홍재 교수님도 그냥 몸이 느끼는 대로 자서 느끼는 대로 깨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1: 이게 정답이에요.
0: 네.
2: 저는 누우면은 그 잠들기 직전이 너무 좋아요. 딱 누웠을 때그 편안함과 행복감이 들고
0: 오늘
2: 한,
0: 다 하루를
2: 네,
0: 잘
2: 3,
0: 보냈다.
2: 4분 내로 그냥 스르륵 잠들고.
1: 이 느낌은 들어요. 한 1분 걸려서 그렇지. 고치세요. 저부터 고칠게요. 아니, 우리 교수님 덕분에 저도 사실인지 모르고 있던 잠을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라는 게 인생의 3분의 1이나
3: 맞아요.
1: 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인생의 3분의 1을 돌보는 우리들의 휴머니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잘 자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맞닿아 있는 거라서 사실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 그렇죠.
0: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시지 마시라.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4: 저는 사실은 제가 생물학을 하고 있으니까 생물학 분야에서 수면은 굉장히 핫한
0: 네.
4: 주제 중 하나고 생물학적인 탐구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뭐 미적분, 함수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수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미적분 수식 같은 건안 보여주셨잖아요.
0: 네네네.
4: 저는 그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0: 아,
4: 한번 또 들여다보고
1: 찾아가세요.
4: 싶다. 네,
1: 찾아가세요.
4: 그래서.
0: 아, 네, 뭐, 금방 됩니다.
4: 네.
0: 그럼 다음에는 한번 수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 다른 채널에서 하시면 될까요? 네, 수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어쨌거나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수면이 아주 귀한 시간이 될것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시경의 톤으로 한번 해봤어. 잘 자요.
5: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경고도
6: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7: 탄소 중립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죠.
6: 있습니까?
7: 근데 문제는 이 자발적인 게 문제죠. 지금은 이제 이런 탄소 추적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요.
6: 와, 진짜요? 이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걸?
7: 그렇죠, 개발한 거죠.
2: 진짜 탐정이신
6: 수사관이죠, 이거는. 탄소 수사관.
7: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할 거냐라고 하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6: 우리 거 맞춰보죠. 저는 중간이요.
2: 저는 4번?
4: 4번과 5번 사이.
8: 멸망 전문가적인 가벼운데 5번 이상일 것 같아요.
6: 5번 이상? 지금 지구는 어느 시나리오에 있습니까?
7: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6: 진짜로요?
7: 네.
6: 이거 국제적으로 다 같이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뭐 작은 거라도
7: 네.
6: 뭐가 있을지를 차라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인 아웃 했고.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6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일단 저한테 다들 600억씩 입금하세요.
2: 600억?
1: 6주년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각자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3: 4월 1일에 라이브를 하니까 만우절 컨셉 할까요?
1: 그러면 이러는 거야. 6주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3: 어? 그럼 괜찮을까?
4: 저 반대로 6주년 안 한다 해놓고 하기.
1: 그랬는데 시청자 수 한 12명. 6주년이잖아. 그럼 6이랑 라인이 맞아야 된단 말이지. 6하원칙 뭐 이런 거. 오,
4: 이거에 놀라는 게 너무 웃기다.
2: 아, 그럼 당연한 건데.
1: 아, 뭐랄까 좀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어때? 게임.
3: 근데 평소 못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야, 못하는 거 없어.
5: 채팅한테 물어봤거든.
3: 저놈의 채팅.
5: 다리 찍기 도전.
3: 웃기다 그거. 어, 그거 웃긴데?
1: 오, 신박해.
2: 펭수 될 것 같은데.
1: 생각해보지 못한 거야.
2: 펭수 춤도 출 거야 이번에? 오.
1: 아, 이번에 또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지.
3: 뭔데?
1: 혹시 오늘 6주년 누구니? 누구니?
2: 누군데?
1: 쟤니? 아, 쟤니. 안무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6: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1: 오!

0: 이게 위든보이즈 분들께서 만든 건데.
1: 그래서 몇 시간이 될 것 같아?
0: 한 12시간.
1: 12시간?
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마타 시점 해주세요.
0: 제가 그래도 키는 비슷하거든요.
1: 팔이 길니까 근데 녹차이.

0: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60년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아니, 뭐야? 아니, 잠시만. 짜자자잔.
0: 띵, 속았지?
1: 머리 뒤에 이거.
0: 깜짝 속았죠?
1: 어, 똑같이 생겼어, 근데.
0: 제가 오늘 만우절이라 갖고 한번 여러분 속여봤어요. 아, 여기 여럿 보고 오신 것 같거든요.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언트 팬TV의 펭수입니다. 팽하.
1: 임문식입니다. 팽하.
0: 어느새 우리 자이언트 팬TV가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1: 야, 진짜 6년이 흘렀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0: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인사만 하다가
0: 감사드립니다.
1: 케이크를 먼저.
0: 그렇죠. 들어와.
1: 케이크 굉장히.
0: 야, 여러분, 자 노래 불러주세요.
1: 시작. 사랑하는 펭수에 6주년 축하합니다. 자 불 꺼주세요.
0: 자 그럼 임문식.
1: 네.
0: 오늘 많은 코너가 또 준비돼 있는데.
1: 오늘 많은 코너가 준비돼 있죠.
0: 우리가 어떤 코너를 준비했냐면.
1: 어, 그렇죠.
0: 바로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육하원칙.
1: 아, 네. 육하원칙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텐데. 네.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어떤 좀 콘텐츠를 했는지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0: 네.
1: 저희가 썸네일 판을 준비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찬이와 성호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0: 이야. 네. 그래서 어쩌라고.
1: 좀 감회가 어떠세요?
0: 감회가 새로워요. 감회가 어떠세요? 물어보면 뭐 감회가 새롭다밖에 더 있어요? 뭐
1: 유도한 거죠.
0: 아, 유도. 오, 역시. 오, 유감자십니까?
1: 그 아까 육하원칙으로 저희가 오늘 그 진행을 해보기로 했는데.
0: 응. 빠밤. 첫 번째 뭐죠?
1: 언제입니다, 언제.
0: 언제. 근데 원래 누가부터 나오잖아요. 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1: 근데 제가 언제를 먼저 정했어요.
0: 아, 역시. 네.
1: 언제 펭수가 가장 힘들었나?
0: 오. 있다.
1: 자러 갔는데 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미로예요, 미로.
1: 미로? 아.
0: 너무 아, 커! 저 진짜 안내방송 나올 뻔했어요.
1: 잃어버리기엔 너무 큰 펭수라고.
0: 그게 네. 참 장점이에요.
1: 아니, 우리 작가님도, 최진욱 작가님도 저기 계신데. 최진욱 작가님도 길을 잃어서 촬영이 굉장히 지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0: 그러니까 저렇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1: 네, 삿대질은 좀 하지 마. 진욱 작가님 나와봐달라는 얘기가 막 있네요.
0: 진욱 작가, 네. 자, 뛰어오세요. 도리도리 하지 마시고 인사드리겠어요.
2: 반갑습니다. 최진욱 작가라고 합니다.
0: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커리큘럼은?
2: 커리큘럼이요?
0: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2: 제 최고의 커리어는 펭수.
0: 아,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1: 커리어라고 물어봤었어야지. 커리큘럼이라니.
0: 어쩌라고.
1: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 촬영을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냐?
0: 아, 이거 어렵다. 자가.
1: 어딥니까? 제주도.
0: 아직 돈까스 못 드신 분 계십니까?
1: 진짜 저는 그 치즈 돈까스의 인생 철학관이 바뀌었어요.
0: 오, 그리고 심지어 저 사장님이 저 좋아해 주셔서 볼카츠도 공짜로 줬어요.
1: 그렇죠. 촬영 끝나고 따뜻하게 이렇게
0: 나눠드시라고 치즈 돈까스 챙겨주셨어요.
1: 아니 사장님이 좋아하셔서 저기 섭외가 된 거예요.
0: 진짜로? 야.

0: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근데 섭외는 됐는데 줄은 꼭 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0: 저희 줄 다 진짜 섰고
1: 네 7시 반부터
0: 네 일찍 일찍 갔습니다 진짜로. 어머 이거 왜 이러니. 어머
1: 아 아까부터 삿대질을 이렇게 하더니
0: 자
1: 또 SMS
0: SMS 같죠?
1: 그렇죠.
0: 어 SMS 같죠? 제가 연습생으로서 정말 이 두 곳을 가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그 SMS 갔을 때 있잖아요 신인 걸그룹 심지어 그때 제가 멤버 수까지 맞췄어요. 데뷔하는 선배님들 있습니까?
2: 올해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오! 보이그룹? 월? 걸그룹?
2: 걸그룹.
0: 아! How many?
3: 펜수 씨랑은 몇 명 하고 싶으세요?
0: 나인 다운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냐? 바로 하츠츠! 하츠!
1: 더 체이스.
0: 자, 축하드리고 저희랑 한번 또 콜라보 할 기회가
1: 콜라보 해야죠, 해야죠. 에스는 또 제가 좀 친근감이 있거든요.
0: 오, 왜요?
1: 거꾸라면 MS 문식이었어.
0: 그렇게 억지로 맞출 거면
1: 그렇게라도 맞춰서 네, 또 가면 좋잖아요.
0: 아 그렇죠. 이런 회로 좋아요. 추천합니다. 네.
1: 수많은 게스트들과 함께했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0: 아 잠깐만. 아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왜 한 명만 기억하라 이 말입니까? 저한테 만약에 제일 기억에 남는 PD가 누굽니까? 이러면 제가 누구 뽑겠어요?
1: 뭐 저를 뽑겠죠. 맞죠? 그래도 면전에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0: 이게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최다 출연자가 또 있습니다.
1: 최다 출연자
0: 우리 원지.
1: 원지 아 원지 씨 맞아. 원지 씨가 또 최근에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0: 아, 아 여러분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아 그 이제 신랑 되시는 분들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1: 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막 이거 누굴 거다 누굴 거다 찾다가
1: 펭수 아니냐.
0: 근데 엥? 펭수.
1: 펭수가 남편 후보였죠. 네.
0: 아, 아 너무 너무 감사한 게요. 저 아니에요.
4: 저 나왔던 남자분들 다 그냥 펭수다.
0: 자 아무튼 원지 정말 정말 축하요.
1: 무엇을 하고 싶나. 이제 펭수가 또 안 해본 게 이제 별로 없거든요 사실.
0: 지금 저희가 385화에다가 거기다 이제 모바일 촬영한 것까지 합치면
1: 한 500개 가까이 컨텐츠 올라간 것 같은데.
0: 제가 정말 무한도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뭐라고요?
1: 외발 자전거 타기 그런 거.
0: 누가요?
1: 외발 자전거.
0: 자 강태 강태지 강태. 예.
1: 아니 어떤 분이 외발 자전거 못 타? 이렇게 올렸는데요.
0: 어 도발? 자 그럼 다음 아... 다음 질문 제가 할 거예요.
1: 어?
0: 도대체 그 아이템을 왜 묻었을까? 아. 왜 우리는 그 아이템을 하지 못했을까? 자, 그동안 저희가
1: 언제...
0: 묻어놨던 아이템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묻을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빵 트럭은 본인이 한 적 있잖아요.
0: 아, 요거는 저거 왜 못하게 됐습니까?
1: 식품 위생법 때문에.
0: 아, 그, 아, 또 법에 걸렸군요. 그러면은 이건
1: 뭐요?
0: 노로바이.
1: 노로바이. 지금 봐봐요. 지금 슬렁슬렁거리잖아요, 지금. 아니, 노로바이러스만 저건... 생각하면 다들 더러워서 못하겠대요.
0: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1: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네. 장염처럼 설사를 유발하고.
0: 아 제발 좀 치질로 고생하고 내 항문 다 노출됐어. 항문 노출하는 유튜버가 어딨어? 잘 묻었습니다.
1: 네. 근데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0: 그럼 저건 뭐예요? 번지.
1: 아 번지?
0: 자 잠깐만. 자꾸 댓글에 매번 댓글에 인문시기와 펭수의 번지점프 대결 누구야? 진짜 나와 누구야? 그분이 나와서 같이 번지할 경우 저하겠습니다.
1: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0: 아니에요 그 정도는
1: 저는, 저는 그분 나와도 못해. 펭수 너무 위험하게 돌리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굴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자고 한 거예요 지금.
0: 아, 했죠?
1: 저는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0: 근데 왜 자꾸 저 청소시키냐고요.
1: 아
0: 기차 청소시키고
1: 그렇죠
0: 뭐 어디 저기 역 청소시키고
1: 지금 유람선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귀여워요.
0: 아 그러니까 귀여운 거는 뭘
1: 봐봐요.
0: 해도 귀여우니까
1: 저기 비행기에 저기 옆에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있다 삑삑삑삑 밀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 귀여워요.
0: 뭐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템 중에 묻은 것들을 좀 확인해봤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초 남았어?
5: 2분 11초 남았습니다.
0: 죽이지 말아야지. 죽이지 말아야지. 난 잘할 수 있다.
5: 10초 전.
6: 카메라 돌았어요. 네.

0: 땀이 너무 많이 흐른다. 와.
1: 지퍼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2: 아, 이거 의도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너무 내려갔네. 아, 올라오세요. 너무 격정적으로 쳐갖고 춤을.
1: 조심하세요, 네.
2: 네, 조심합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1: 아, 또, 네, 코너가.
2: 이제 계속 있어. 네. 이름하여 미션
1: 육화서블.
2: 빠밤.
1: 빠밤. 팬분들에게 나눠줄 선물 걸고.
2: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데요.
1: 그러니까 펭수가 이 미션을 통과하면 선물이 나갑니다.
2: 이거 내가 그러면 성공을 해야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첫 번째 미션 바로 짜잔, 딱지치기.
2: 갑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 뭐하냐고.
1: 자,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잠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 잠시만요. 이거 여기까지가 연습이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한 번도 난 실패한 적이 없다.
1: 지금까지 실패했는데요?
2: 샤넬!
1: 여러분들, 사진 다섯 장이 지금 이 한 번에 달렸습니다. 펭수야 침착하래. 딱지가 펭수 안 튄 것 같아. 코어 집중. 아, 네, 아쉽게도.
2: 오케이! 자, 왜냐면, 자, 법이 그랬습니다. 원래 바꿔서도 쳐야 돼요.
1: 네,
2: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2: 오야! 아,
1: 통과합니다. 머리 위에 귤 하나 올리고 스쿼트 여섯 개 하기. 자, 펭수 갑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세요.
2: 야!
1: 자, 이건 빼줄게. 자, 준비. 시작! 오. 둘. 셋. 오. 야, 귤이 둥지를 튼데. 네 번째 미션은 6초에 맞춰서 팽, 하, 끝내는 겁니다.
2: 아, 근데 이건 진짜 연습해봐야 해요.
1: 준비, 시작.
2: 팽하.
1: 6초 이후.
2: 오케이! 오.
1: 하지만 네, 연습이었죠? 네. 그냥 하지. 자, 준비됐나요, 펭수? 연습 때처럼 하면 돼.
2: 도전!

0: 6초 99 성공! 우와, 대박이다.
1: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
0: 네 번째 미션까지 성공해서 15장 선물 확보됐습니다.
1: 저 나머지 두 개 다 맞춘다, 내가.
0: 네, 대박입니다, 지금. 마지막 미션은 긴 줄 넘기, 연속으로 6번 넘기. 응원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와, 긴 줄 넘기다, 빡세다.
1: 그거 응원인가요?
0: 펭수 힘든 것일까? 네, 제 응원을 읽어드리기로 했는데. 네. 왜 그러는 거야?
1: 천천히 돌려라. 천천히 크게 돌려라.
0: 그래, 빨리 돌려.
1: 시작해! 돌려!
0: 자, 과연 6개 성공할 수 있을지.
1: 어머, 어머! 어머!
0: 네, 어디서.
1: 야, 이거 아프겠는데?
0: 때리는 소리가.
1: 오, 채찍 아닌가요?
2: 아파.
0: 아, 네.
2: 빨리 들어와.
0: 하나, 둘! 하나, 둘! 셋! 맨! 성공! 성공! 야! 야! 와! 펭수 마지막 미션 성공입니다. 25개나 확보했어요.
1: 아, 5개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 아, 아주 스펙타클하게 6주년 파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는 또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밌는 하루하루 쌓여갖고, 또 7주년, 8주년, 60주년, 가자!
0: 60주년, 66주년, 네.
1: 꼭, 건강해야 해.
0: 아, 그렇지. 아니, 그거.
1: 알어. 말 나온 김에, 만우절이라서 하는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다음 라이브, 빠른 시일 내 찾아 뵙겠습니다.
0: 누구랑 약속하는 거야 지금?
1: 저와의 약속?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6주년 파티는 끝내겠습니다. 팽빵!

0: 아, 어디였어, 이거?
1: 아, 펭수,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서 글램핑 하자니까 지금 길을 잃고 몇 바퀴째야.
0: 아!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캠핑이에요.
1: 이게 무슨 캠핑이야? 그냥 길 잃은 거지.
0: 캠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캠에 자다핑.
1: 캠핑이 한자요?
0: 그럼 영어야?
1: 그래서 어떡할 건데? 어디 갈 건데?
0: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여기서 자자, 여기. 최고의 캠핑장.
1: 야, 여기 딱 봐도 폐 건물이잖아.
0: 오, 아주 좋아 보여. 이 정도면 5성급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 문이 어딨어, 문?
1: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0: 원래 문이 부서져 있나, 원래 이렇게? 아, 이거 약간 뭐 후문인가 보다, 후문. 개구멍이라고 하죠?
1: 이상한데, 뭐 나올 것 같은데, 무서워.
2: 너가 먼저 가, 그러면.
0: 그래.
1: 야, 솔직히 너도 무섭지, 펭수?
0: 그게 아니고, 동선! 나 목소리 잘 나와?
3: 잘 나와요.
0: 종 감독님, 1권! 나를 찍으려면 1권이 먼저 가긴 해야 돼.
3: 너 먼저 들어가?
0: 아니야. 내 등 찍지 말고, 빨리 가, 빨리 가!
2: 지금 엄청 많이 찍고 있어, 빨리 들어가.
0: 단풍속이구나.
2: 어, 저기 뭐 있는 거야?
0: 놀란 척 잘하죠?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1: 야, 이거 너 진짜 연기였으면 백상이다.
0: 오! 누구 있어?

0: 따라따 이렇게 완벽한 장소를 발견할 줄이야. 오, 아, 깜짝이! 거기 왜 있어? 아, 깜짝이! 오! 이건 뭐지? 여러분, 매트리스를 찾았습니다. 오늘 잠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이제 먹을 것만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아니, 저기 계단이 있네?
1: 어, 펭수 조용히
0: 해. 왜, 왜? 뭐라고?
1: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아니야.
0: 이거, 아니, 여기가 건물이라서 울려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기야. 어!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뭐야!
1: 왜? 어? 아, 뭘, 어.
0: 뭐야?
2: 뭐야? 어?
0: 뭐야!
2: 안녕하십니까?
0: 아, 깜짝 놀 아니, 최준 선배님 아니야.
2: 어, 반갑습니다.
0: 아, 오, 야, 반가워요, 용찬 노티.
2: 아이고.
0: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2: 어,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과학의 분야는 아니다. 요걸 좀 한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0: 아, 깜짝 놀
2: 네, 저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0: 아, 지금 여기서 뭐 찍고 계셨구나.
2: 네. 여기서 뭐 하세요, 근데?
0: 아니, 저 그 캠핑하려고 왔다가.
2: 아, 진짜? 근데 텐트를 입고 계세요.
0: 아. 텐트는 아니고요.
2: 텐트 아니에요? 어,
0: 아, 텐트라기보다는.
2: 아, 쉬다가 입은 줄 알았네.
0: 아니, 근데요.
2: 네.
0: 그, 우리가 이제,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됐거든요. 저 하나 빼고 다 심장이 요만해요.
2: 아, 그래요?
3: 야.
0: 웃기지 마.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랬잖아.
2: 아, 실제 공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0: 그게 뭐야?
2: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 수. 많으면 많을수록 덜 무서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한 500명 있으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 500명 있다 생각해, 500명.
0: 아, 정신 없겠네요.
2: 어, 군부대 막 한 5개 와 있어. 그럼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0: 아니,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라 그러나고. 그, 선배님이 좀 같이 저랑 캠핑을 좀 해주면 어. 제가 조금 든든할 것 같긴 한데.
2: 어, 좋아요. 어차피 뭐 오늘 여기 한번 둘러볼 계획이었어가지고.
0: 오라가!
2: 같이 가시죠. 네.
0: 그럼 좀 둘러볼까요?
2: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0: 저 계단 한번 가자.
2: 일로, 일로?
0: 어.
2: 어, 오케이. 좋습니다.
0: 괜찮아요?
2: 여기? 계단이에요.
0: 오! 오, 겁도 없어!
2: 어, 그냥 계단이에요, 계단.
0: 오, 뭐야?
2: 멋있죠?
0: 오.
2: 아.
0: 오, 건물이 많아!
2: 네, 어, 여기가 뭐. 아이고.
0: 선배님 있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2: 아, 그럼요.
0: 오늘 아주 꿀잠자겠어요.
2: 무서울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 그렇지만 네. 모든 건
2: 네.
0: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아까 우리 남은 거 있었지. 그 하나 줘봐, 빨리 줘봐.
2: 뭐지?
0: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
2: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이런 게?
0: 뭐 혹시 몰라서.
2: 아,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2: 이건 뭐야?
0: This is herb salt.
2: 네.
0: 이거 사실 이제 캠핑에서 꼭 먹으려고 했거든요.
2: 아하.
0: 근데 이거가 이제 소금을 대체하는 거예요. 거의, 거의.
2: 소금을 왜 뿌립니까, 근데?
0: 물러나라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왜?
0: 에?
2: 이게 성분이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
0: 오, 진짜요?
2: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괜찮네요, 소금 있으면.
0: 에?
2: 이건 뭐야, 이건 진짜.
0: 아니
2: 이거는 사실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다 쫓아. 냄새가 나서.
0: 아, 마늘 냄새 나서?
2: 마늘 먹고서 친구들 만나봤어요? 친구들이 가까이 안 와요. 그냥 귀신의 문제가 아니야.
0: 아,
2: 네,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고. 이거는 팥
0: 뿌리면은 네. 다 도망간다니까요?
2: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그래요. 사람한테 뿌려봐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뿌려봐, 사람들한테. 다 도망가. 자리 다 비켜줘.
0: 네.
2: 사실은 공포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긴밀하게 좀 대응을 하는 거예요.
0: 아, 좀 보호 본능입니까?
2: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입니다.
0: 오! 어, 좋습니다. 그럼 네. 이거 안 가져가도 되겠다.
2: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0: 자, 이거는, 이거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2: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0: 이거는 빛이니까.
2: 네, 그렇죠. 빛을 비춘다. 다시 우리는 외부를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 요소를.
1: 근데 펭수는 위기 감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뭐 하나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2: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생존했잖아.
0: 그럼요.
2: 거의 이 종에서 유일하게.
0: 맞아요.
2: 얼마나 위감증 능력이 뛰어나면 종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야.
0: 아니.
2: 대단한 건데.
0: 아니, 멸종되진 않았고요.
2: 아, 멸종되지 않았어요?
0: 아, 당연하죠.
2: 열심히 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
0: 알겠습니다.
2: 아시겠죠? 늘어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네. 그 이동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가보죠, 여기서.
0: 아, 여기요? 네. 어, 좋아요.
2: 갈까요?
0: 자, 먼저 가주세요.
2: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0: 오! 아, 너무 무섭죠?
2: 아,
0: 오, 오, 방이다.
2: 어, 여기는 좀, 좀, 아, 방이네. 오, 집이네, 오, 집.
0: 아늑해 보이는 게?
2: 네, 괜찮은데요? 오호. 오, 이것저것 막 지금 떨어져 있죠.
0: 왜, 이거? 네. 어, 가만있어 봐. 어, 여기 근데 이거, 아,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떨어졌니? 부식됐네요.
2: 이게 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중력 때문에.
0: 아, 중력이 있으니까?
2: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오래되면 그렇구나. 접착제도 이제 좀, 뭐. 여기에는.
0: 아, 깜짝이야! 아!
2: 왜요?
0: 아!
2: 왜요?
0: 아니, 저기서 몰래 저기 숨어 있어.

0: 어. 어, 가만 있어봐. 어, 여기도 뭐 있어요. 어.
1: 뭐 화장실?
0: 오.
1: 오, 씨.
0: 왜, 왜, 왜?
1: 어, 너무 더러워.
0: 아, 더러워요? 똥이 싸요? 근데 귀신도 똥 싸요?
1: 안 싸겠죠? 어. 먹어야 싸니까.
0: 아, 못 먹는구나.
1: 예, 그러니까.
0: 아, 안 됐다.
1: 예, 먹질 않으니까.
0: 뭐야? 뭐야, 이거?
1: 어, 뭐야?
0: 아니, 선배님, 이거, 이거 열어봐요.
1: 오.
0: 형님.
1: 어?
0: 어, 뭐야?
1: 뭐야, 돈이 들었어.
0: 오, 어, 달러다, 달러!
2: 뭐야, 100달러야?
0: 그러면은.
1: 저, 이거
0: 와,
1: 진짜?
0: 만 원이 넘어요.
1: 1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0: 아, 100달러면 그렇구나.
3: 어, 근데 이거 뒤에 사진도 그렇고, 이거 그 영혼 결혼식 그거 같지 않아요?
0: 사진이 어딨어?
3: 뒤에 사진 걸려있는데?
1: 아, 이거.
0: 사진 왜 있어? 아!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돈 버려요!
1: 이거를 버리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네? 캐시가 플로우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악영, 이거 심지어 세계 경제야, 세계 경제. 어,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0: 어. 아, 근데 이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그 네. 괴담 있잖아요.
1: 영혼 결혼식? 아니, 결혼식을 이걸로 어떻게 해? 어?
0: 아, 너무 가성비긴 하다, 근데.
1: 하객 한 두어 명밖에 밥을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이걸로?
0: 오케이.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돈을 벌었다.
3: 그럼 너 영혼 결혼하는 거야.
1: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봉투에다 돈 한 2, 3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로 다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면 결혼이에요?
0: 어.
1: 그렇게 결혼했어? 이미 다 결혼했어?
0: 아 그러네요.
1: 그죠?
0: 오오 가까이 오, 가지 마요.
1: 좀 무섭게 생겼다.
0: 어, 왜 화가 나셨어?
1: 근데 화가 많이 나셨는데
0: 아니 결혼식 하실 거면 좀 그래도 웃고 있는 사진으로 써주시지.
1: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공포심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그냥 피사체가 아니 그 말은 잘못된 거야. 공포심이라는 말은 너무 실례요. 이게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안 나오더라도 역광이 오히려 나요. 역광.
3: 근데 저분이 귀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이거 이분이 귀신이 아니었어? 그럼 실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0: 아니야. 그죠?
1: 만약 귀신이었어?
0: 어?
1: 실례입니다.
0: 귀신이었으면 왜 실례죠?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0: 아,
1: 이거
0: 아 멋대로 판단하지.
1: 판정 좀 안 돼요. 판정 좀.
0: 뭐야 뭐야.
1: 오.
0: 아,
1: 이거 야 너 귀신이야?
0: 아 멋대로 판단하지.
1: 판정 좀 안 돼요. 판정 좀.
0: 뭐야 뭐야.
1: 이거는 중력이 아니라 인력입니다.
0: 아, 그쵸?
1: 사람의 힘으로 뜯었어요.
0: 방금 들었어. 좋아요. 다른 방으로 가시죠.
1: 좋습니다.
0: 야. 오빠! 아! 아! 거울이 왜 있어, 여기? 아, 좋네, 이거.
1: 아, 좋네. 오, 소리가 들렸죠?
0: 여기 아니죠?
4: 여기 아니야.
1: 그죠, 뭐, 우당탕탕 소리였는데?
0: 누구 없어요? 누구야?
1: 저 뭐야?
0: 뭐야?
1: 저거.
0: 어, 저 뭐야?
1: 뭐야?
0: 저 뭐야?
1: 뭐야? 사람이네?
0: 사람이었죠?
1: 네.
3: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있어? 폐건물인데.
1: 어? 근데 우리도 있잖아.
0: 아, 아.
1: 뭐, 여기 딱히 못 들어올 이유는 없죠.
0: 아, 뭐, 캠핑 오셨어요?
1: 네, 말을 안 하네. 불친절한 분들인 거죠.
0: 아, 그쵸?
1: 들어왔어, 선생님.
0: 아우, 뭐, 든든하네. 또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1: 그럼요. 옆방입니다.
0: 어?
1: 오, 와.
0: 야, 이게 뭐야? 와, 야, 이게 다 지금 떨어져 있어.
1: 뭐가 있었겠지?
0: 아, 어.
1: 오, 뭐야 이거?
0: 저 인형 있어요.
4: 야,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펭수.
0: 아니, 잠깐만 한번 보자. 어, 잠깐만 한번 보자. 어, 이거 뭐야?
1: 어디 갔어?
0: 어?
1: 어?
0: 어, 방금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1: 잠만.
0: 왜요? 아, 뭐야? 아니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1: 뭐 잘 떨어지면
0: 저기 약간 탱탱볼처럼
1: 그치 탁탁 튀겨갖고
0: 어 탁탁 근데 아까 저기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해 보이긴 해요.
1: 그러니까 아까는 좀 고뇌에 쌓여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성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발명은 에디슨 알죠?
0: 네.
1: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 추금기 네. 그러니까 녹음하고 재생하고 요거를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으로 녹음해서 만든 게 바로 요런 인형입니다. 에디슨 사업 중에 가장 망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0: 어, 왜요?
1: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녹음하고 재생하는 음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0: 아니
1: 네. 너무 괴기스럽게 아. 늘어져서 네.
0: 야, 또 여기서 하나 배워가네요?
1: 그러니까요.
0: 와!
1: 어, 이런 거
0: 뭐야? 소리. 누구야? 아니, 상수민이 네. 이거 빨리 저거 좀 가봐요. 저거 뭐예요? 어머! 아우, 그냥! 그거를 왜 지금 오버 더 숄더를 하고 있냐고! 왜 아기 OS를 따고 있어요?
1: 네, 좋습니다.
0: 다음 방 갈까요?
1: 다음 방 갈까요? 이건 뭐지?
0: 이거 열어야 되나?
1: 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열어볼까?
0: 열어봐요.
1: 오!
0: 와, 뭐야?
1: 뭐야?
0: 어, 여긴 진짜 누가 사나 봐!
1: 그러니까, 누가 사나 봐.
0: 아니, 이게.
1: 야.
0: 뭐야, 밥이잖아! 이거 부적을 왜 또 이거. 아, 뭐야?
1: 오, 따뜻해.
0: 에이, 거짓말! 어, 뭐야? 아니, 여기 밥이 왜 따뜻해요?
1: 아, 근데 너무 슬픈 게. 반찬이 없어.
0: 어, 여기 단식원이야.
3: 이런 데서? 아...
0: 이거 누가 단식원 들어왔다가 이것만 주니까 에라이 하고 나간 거야.
1: 근데 단식하는 거 치고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은데?
0: 아 맞네, 거긴 또 탄수화물
1: 그리고 밥도 고봉밥이야.
0: 아 맞아. 아 그러긴 또 단식원이
1: 많이 안 되네. 단식원이라고 하긴 너무 고봉밥입니다 지금. 아 사진 어? 있어 사진.
0: 어디요?
1: 저기.
0: 나 방금 이 사진 아니었는데?
1: 그래요? 그 무슨 사진이었어요?
0: 약간 마귀 할멈 같은 사진이었거든요?
1: 또 실례입니다 또 이거.
0: 아 맞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정합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1: 그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0: 왜요?
1: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0: 아
1: 왜, 이거 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아... 네, 이거 좀 더 어?
0: 우리 딴 데로 한번 갈까요?
1: 그러죠. 아 여기 또 공기가 좀 안 좋고.
0: 맞아요. 여기는 옥상인 것 같은데요?
1: 이게 옥상 같은데? 느낌이? 야,
0: 오, 옥상이다.
1: 옥상.
0: 야, 아~ 이러면 사장 무섭죠? 야, 여기야말로 오늘 딱 묵기 좋은 데군요.
1: 아, 좋습니다.
0: 여기 딱 깔고.
1: 여기 사시죠.
0: 야, 이제 드디어 좀 캠핑하는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드디어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이렇게. 좋습니다.
0: 아니, 근데 선생님.
1: 네.
0: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겁이 원래 없어요?
1: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0: 오.
1: 어,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두려울 만한 위험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펭귄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이상기후.
0: 그게 맞아요.
1: 이제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 캠핑은 또 잠을 자야 됩니다.
0: 그거죠.
1: 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먼저 씻고 오실래요?
0: 같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혼자, 또 씻는 거 혼자 가야죠.
0: 아, 뭐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저는 위기감증 능력 상실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녀오세요.
0: 우후! 그럼 그렇지. 이젠 하나도 무섭다, 뭐. 오기만 하는 거야. 오기만 하는 거야, 아니가. 오기만 해. 아우! 개운하다. 뭐야? 아니, 이거를 왜 다. 아니, 선배님. 이걸 다 치웠어요. 아, 참. 아이고. 아 그래도 역시 선배님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귀신이 없어. 이제 선배님 씻고 오세요. 어 뭐야 선배님 잠시만요. 뭐야 궤도 선배님?
2: 회장님 같이 베이스캠프 찾기로 해놓고 혼자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단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0: 누구세요?
2: 아 누구긴 누구예요. 궤도지.
0: 그럼

0: 근데 어떻게 시청자표기로 고정하셨죠? 이제 이런 건 난 감흥도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오, 마치 엄청나게 큰 알 같아, 이거. 오랜만에 자이언트 팡집이 팡팡. 여기 어디 이게?
1: 신당동이요.
0: 다 여기 신당동이 뭐로 유명합니까?
1: 떡볶이.
0: 그쵸. 저는 오늘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왔습니다.
1: 근데 뭐 떡볶이 먹으러 혼자 온 거야 뭐야?
0: 아,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2: 세종블리팅 줬잖아요.
0: 아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는.
2: 저 입고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0: 어, 진짜 약속입니다.
2: 약속이야.
0: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
2: 나 어제까지 아시아 투어 하고 왔어.
0: 아시아 투어?
2: 나 어제까지 대만에 있었어.
0: 오, 진짜로? 대박이다.
2: 그럼 나 이거 찍으려고 한국에 온 거야. 진짜 또 가, 나.
0: 또 어디 가?
2: 5일 후에 호주 가.
0: 아니, 치킨 왜 이렇게 바쁜 거야?
2: 나? 열심히 하고 있어.
0: 치킨, 그럼 잘 됐어. 지금 또 오랜만에 한국 왔고 또 좀 있으면 호주 가잖아. 한국의 전통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되거든. 떡볶이 좋아해?
2: 아,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0: 매운 거 잘 먹어?
2: 매운 거 좋아해.
0: 오! 왜냐면 치킨이가 김치찜을 좋아한대요, 그지?
2: 맞아! 나 김치찜 어떻게 알아? 김치찜 팬츠 좋아해?
0: 야, 김치는 안 먹는데 김치찜은 먹어.
2: 야, 김치 안 먹는데 김치찜 먹어?
0: 어, 따뜻한 김치 좋아해.
2: 그래, 그럴 수 있지.
0: 아무튼 그럼 바로 먹으러 가자.
2: 어, 좋아, 좋아, 좋아.
0: 근데 고민이 있어.
2: 응, 왜 고민이 있어?
0: 고추장 옛날에 광고 있었거든?
2: 응.
0: 고추장 이 만드는 방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2: 유명한 광고였어?
0: 그분께서 응. 이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신 원조야.
2: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0: 근데 또 여기 옆에는 DJ가 있는 떡볶이집이 있어.
2: 그 이거 1위네?
0: 어? DJ?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거 DJ 있잖아.
2: 거기서 가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갈 거야?
0: 근데 또 원조를 포기할 순 없잖아.
2: 그치, 궁금하긴 해.
0: 근데 또 감성을 포기하기는 또 아쉬워.
2: 우리 DJ 보러 가는 거야.
0: 아,
2: 왜 고추장 가고 싶어?
0: 아, 또 원조 또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2: 그치,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 할까?
0: 아, 근데 또 감성 포기 못하는데, 이거.
2: 가위바위보 할까?
0: 어? 그러면 내가 이기면 원조로 가고 어. 치키가 이기면 감성으로 가는 거야?
2: 그래! 뭐 낼 거야?
0: 치키 뭐 좋아해?
2: 뭐?
0: 묵 좋아해?
2: 나 묵 좋아하지.
0: 아, 나도 묵 좋아하는데 이거.
2: 야,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할게.
0: 아, 안 돼! 알려주지 마!
2: 까위바위보! 왜? 까위바위보!
0: 아, 내가 졌어! 가자!
2: 가자! 펜수! 떡볶이를 어? 먹잖아.
0: 봐봐, 이거 봐! 그 내가 말했던 원조야.
2: 아, 그 이분께서 이제 만드시는 거야?
0: 맞아, 우리가 갈 거는 여기야 바로.
2: 아, 여기요?
0: 어, 오, I love the fucking.
2: 어, 사인.
0: 오.
2: 사인.
0: 야, 대박이다. 사인 엄청 많아.
2: 그러니까.
0: 자, 자. 인카. 안녕하십니까.
2: 자리 앉을 수 있구만. 아니네.
0: 근데 치킨 들어오자마자 냄새 지금 엄청난 거 봤어?
2: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0: 아, 배고프지. 어. 우리 빨리 뭐 시키자.
2: 그래.
0: 아, 네, 메뉴판 어딨어요? 아, 여기 뭐가 맛있어요?
3: 이게 오늘 신제품입니다.
0: 오! 또 신상입니까?
3: 네, 핫 신상입니다.
0: 어, 오, 뭐야? 여기 참치가 들어가.
2: 어, 참치 들어가?
0: 참치랑 콩나물도 들어가.
2: 맛있겠다.
3: 도짜 시키시면 됩니다.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중짜 시키시면
0: 그쵸? 그러면 중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2: 아니, 나 하얘겠어. 오늘 내가 펜스가 핑크색 조끼를 입고 온 줄 알고 핑크색을 입고 왔단 말이야.
0: 핑크색 너무 잘 맞는다.
2: 진짜?
0: 어, 완전 쿨톤이야.
2: 나 원톤인데? 그래도 펜스 귀엽게 왔으니까.
0: 야, 엄청 푸짐해.
2: 아, 매울 것 같아. 아, 근데 떡이 약간 얇다.
0: 이거 밀떡인가 보다.
3: 쌀 100%.
2: 쌀떡이래요.
0: 아, 오늘 차트기네, 이거?
2: 근데 아니, 나는 팬스 팬미팅 한 것도 봤어.
0: 오, 대박이다.
2: 엄청 팬이 많구만. 아니, 팬스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내가 팬스를 알기 전부터 엄마가 팬이었어.
0: 아니,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
2: 애칭 있어.
0: 어, 애칭.
2: 미탕.
0: 미탕.
2: 응.
0: 미탕. 아이스테이로.
2: 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0: 기다려 구다사이.
2: 예? 어떻게 그런 일본어를 아는 거야? 일본 사람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0: 그게 무슨 말이야?
2: 차기제. 팬스 일본 펭귄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0: 일본에 펭귄 있어?
2: 있지, 당연히 있지.
0: 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어. 오, 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2: 어, 참치즈 넣어야 되는 거야?
0: 오, 맞아. 내가 참치 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2: 펜스는 떡볶이 얼마나 자주 먹어?
0: 보통 디저트로 먹어.
2: 그냥 떡볶이 먹어? 아니면 뭐 로제도 있고 약간 마질도 있고 마라도 있고 막 이러잖아.
0: 근본을 좋아해.
2: 오,
0: 오리지널.
2: 오리지널.
0: 어.
2: 치즈는 추가해?
0: 내가 치즈를 좋아하거든.
2: 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0: 어, 근데 나 잘 안 넣어 먹어.
2: 왜?
0: 내가 근본 좋아한다 했잖아, 근본.
2: 아.
0: 근데 앞으로 넣어먹으려고.
2: 그래.
0: 어, 앞으로 넣어먹을 거야. 근데 이게 먹어도 될 것 같아.
2: 진짜?
0: 응.
2: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참치 향이 나.
0: 오, 맞아. 먹어볼까요?
2: 나도 국물.
0: 오! 야!
2: 농농농농농농.
0: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해서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아닙니다.
2: 아니, 근데 내가 가게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거든.
0: 오, 진짜로?
2: 나 배달로만 먹다가 이렇게 실제로 가게에 와서 먹으니까 진짜 다르네.
0: 다르지?
2: 너무 달라.
0: 떡볶이 맛이 좀 다르지?
2: 달라. 맛있어. 뭔가 깔끔하게 맵고 떡이 너무 맛있어.
0: 원래 보통 이제 주먹밥 먹잖아, 우리. 근데 이런 데 오면은 볶음밥 해 먹어야 돼. 주인님. 볶음밥 해주세요. 볶음밥에 그러면 밥이랑 김가루 들어가는 거예요?
3: 밥이랑 김가루랑 참기름이 들어가고요.
0: 네.
3: 또 젊은 분들은 여기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넣어서 많이 주세요.
0: 아, 저희도 치즈 주시고요. 참치도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2: 맛있겠다. 맛을 약간 그거 뭐지? 단어 뭐지?
0: 맛짜랄?
2: 맛짜랄.
0: 난 맛짜랄이야, 맛짜랄. 봐봐.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삭바삭해져.
2: 누룽지?
0: 어, 누룽지가 되고 위에는 촉촉해져.
2: 맛있겠다. 아, 진짜 뜨거울 것 같아.
0: 어, 호 불어먹어야 해.
2: 해줘. 후.
0: 해줘. 어, 잘 먹어. 와, 야무지게 먹네. 맛있지? 그럼 그렇지. 이제 치킨 이제 활동 끝나면 이거 먹으러 온다고 또.
2: 너무 맛있어. 우와.
0: 종착지는 여긴 거야. 떡볶이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어머. 물이 나온다. 어, 지금 저기서 노래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감성이다, 감성. 지지.
4: 아, 늘 먼 길 와주시고 항상 자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만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기는 사랑해요, 신남동.
0: 와, 깔끔하다!
2: 나도 하나 보냈어.
0: 보냈다? 어, 과연 치킨은 어떤 걸 보냈을까, 이야.
2: 어, 보셨다.
0: 어, 봤어?
2: 어?
4: 신청곡이 아니라 신청인이네요.
0: 오,
4: 제
0: 진짜로?
4: 친구 DJ 시켜보고 싶어요.
0: 나?
2: 나!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J 펜스입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5: 네.
0: 행복하십니까?
5: 네.
0: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 번째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0: 신당동. 여기가 신당동이잖아. 응. 근데 여기 엄청 힙한 거리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볼래?
1: 너무 좋아.
0: 좋아, 맞아. 그럼 바로 가자. 특히 여기가 바로 땅동이야.
1: 오, 뭐가 유명해?
0: 싸전거리라고. 그 싸전이 뭐냐면 그 쌀이야, 쌀. 쌀이랑 곡식 파는데. 오, 이거
1: 뭐야? 뭐야? 너무 귀여워.
0: 오, 여기 되게 감성 있다. 우리 여기 가보자.
1: 어, 그래, 그래, 가보자. 오, 닭똥이도 있어.
0: 자, 문 들어가.
1: 네. 아, 안녕하세요.
0: 우와.
1: 뭐?
0: 치, 이거 봐.
1: 수도치기.
0: 이거 알아?
1: 알지.
0: 해봤어?
1: 잘해.
0: 어, 잘한다고? 응.
1: 왜 웃어, 진짜야.
0: 진짜 못할 것 같아.
1: 헬스 못할 것 같아.
0: 아, 무슨 말이야, 나는.
1: 저 승부해볼래?
0: 어, 여기서 사고 싶은 거 사주기.
1: 어, 그래?
0: 오케이, 콜, 콜. 가위바위보.
1: 아. 내가 먼저 할래. 시작해.
0: 오케이. 특히 두더지 잡는 동안 저 좀 구경 좀 할게요. 치킨 열심히 지금 두더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영 못 잡더라고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1: 어디 갔었어?
0: 치킨 다 잡았어?
1: 어.
0: 몇 마리 잡았어?
1: 몰라. 558. 왜 웃어?
0: 자, 자, 치킨 점수 558점 나왔습니다.
1: 빨리.
0: 나와봐. 난 예측한다. 동물적 감각으로. 아!
1: 어? 끝났어?
0: 이게 맞아?
1: 이게 너무 못돼가지고 중간에 끊겼나봐. 손까지 썼는데 펜스. 아.
0: 어, 밀리터리.
1: 귀여워.
0: 어, 근데 되게 이쁘다.
1: 그러니까.
0: 어머. 아. 이거 나 가판 체크할 때 좀 있겠습니다, 이거.
1: 마스크 같대, 마스크.
0: 마스크 라고? 야, 이런 거 쓰면 또 힙하다고. 오, 오, 커플 모자. 이거 봐봐.
1: 와, 너무 예뻐.
0: 이거 와펜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
1: 이거 하고 싶어.
0: 그럼 우리 이거 할까?
1: 어, 그래, 하자.
0: 와우. 어, 뭐야?
1: 뒤쪽에.
0: 이거 골랐어요. 어때요? 잘 골랐어요, 저희? 선생님, 비웃 쓰신 거 아니죠? 특히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색깔이랑.
1: 이쁘지?
0: 어.
1: 나 그거야, 디자인 해.
0: 디자인도 해?
1: 우리 팀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0: 그러면 나중에 나 그거 굿즈 주는 거야, 디자인한 거. 알겠지?
1: 좋아.
0: 오, 됐어?
1: 오, 됐어.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
0: 치키와 함께 저희 와플 만들었습니다.
1: 짜잔.
0: 저희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1: 이거 너무 귀여워.
0: 우리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여기 앞에 또 시장이 있어.
1: 오, 시장 나 너무 좋아해. 골목이 약간 맛이 있네.
0: 재밌어, 또 심지어. 야!
1: 어?
0: 바로 갈 때 생겼어.
1: 뭐, 언제?
0: 유명한 그 방건조 오징어 파는 데거든?
1: 밤 오징어?
0: 밤만 건조시키는
1: 어,
0: 거야.
1: 먹은 적이 없어.
0: 야, 이것도 안 먹어봤어?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여기 방건조 오징어 맛있죠?
2: 네, 최고지.
0: 그러면 그거 하나 주세요.
2: 오케이.
0: 오케이. 모양만 생각나지. 어디 갔어? 치키야.
1: 왜?
0: 어디 갔나 했니, 이거?
1: 아, 혼자 따뜻했었어.
0: 오, 아, 여기가, 아, 그게 따뜻하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형님 잘 먹겠습니다.
1: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0: 바로 배고파집니다. 아, 치킨 이거 진짜 먹으면 깜짝 놀란다. 어때? 부드럽지?
1: 어때? 맛있어?
0: 아, 치킨아 이거 뭐예요?
3: 감독님, 이거 갑오징어 소스.
1: 와, 맛있어.
0: 특히 소스 발라보니까 더 맛있어? 역시 또 오징어에는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 금상첨화.

0: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제약팀 책임지는 또 사장님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
0: 형님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와.
0: 야, 먹음직스럽구만. 오. 어? 치킨 홍어 먹어봤어?
2: 나 홍어 안 먹어봤어.
0: 어, 홍어 안 먹어봤구나. 어! 어. 와버렸어. 자, 준석이야.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 그래. 키가 많은데, 그나
0: 어, 저렇게 사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 거거든?
2: 와, 근데 진짜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그치. 호떡이 이만해. 꼭 가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호떡 이만합니다. 치킨 얼굴 다 가려지고요. 물론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 오!
2: 안에 있는 꿀 너무 맛있어.
0: 지금까지 먹었던 호떡과는 좀 달라요.
2: 튀기는 게 아니니까
0: 살짝 담백하고
2: 이렇게 큰데도 하나 뭔가 다 먹을 수 있는 느낌?
0: 특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후계 잘해 탔는데
2: 우리 장사하자.
0: 치킨 장사 잘해?
2: 열심히 해. 내가 사장 할 테니까 같이 일해줘.
0: 왜 너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2: 앞에서 일하는 거야.
0: 아니야, 내가 사장이고 너가 앞에서 일해야지.
2: 근데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
0: 아, 맞네. 우리끼리 정하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허락 받아와.
2: 무서워.
0: 야, 여기. 야.
2: 머리 조심해. 세노 앉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직. 오케이 됐어.
0: 야. 어, 여긴가 보다.
2: 그래.
0: 치킨 같이 간다.
2: 응.
0: 안녕하세요.
2: 아, 머리 조심.
0: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
2: 너무 재밌었지. 아까부터 너무 무섭다.
0: 아, 나도 오늘 한참 웃고.
2: 응.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어,
0: 당연하지. 월드투어 하느라 힘들 텐데 나 또 만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2: 아니야, 내가 더 힐링 됐지.
0: 어, 너무 고맙다. 아니면.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호주 잘 다녀오고 그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우리 놀러 가자.
2: 그래.
0: 그러면은 나중에 또 가고 싶은 게 있어?
2: 대학생들 어떻게 노는지도 알고 알아보고 싶고.
0: 아, 대학생들? 좋았어.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 게 있어.
2: 어디?
0: 일본.
2: 아, 일본은 당연히 가고 싶지.
0: 나 언젠가 일본 갈 테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거야.
2: 나 한국 사람보다 일본 안 갔어. 그
0: 예? 예? 일본 사람인데. 아, 저도 너무 고마워요.
2: 네, 불러줘서 고마워요.
0: 나중에 또 놀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무릎 연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EBS에서 평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다루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들으신 분들도 단편적으로 아셔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8강을, 앞으로 오늘부터 8번의 강의를 제가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연골이 뭔지는 방송에서 하도 많이 다루니까

조금씩은 아시지만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연골이 어떤 건가 여쭤보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골이 무엇이고 그 연골이 왜 닳고 왜 우리가 아프고 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연골이 건강할 것이고 평생 내 연골을 간직하면서 살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의를 나가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내과, 뭐 산부인과, 정신과, 또 정형외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뭘까요? 저는 늘 물론 다 중요한 과지만 정형외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대부분 이제 성인병이 생기시잖아요. 당뇨, 고혈압, 또뭐 고지혈증, 또 우울증도 요새 많으시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병을 고치러 가는 과마다 물론 약 처방해 주시겠지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체중 나가신 분들 체중도 줄이셔야 되고. 자, 근데 문제는 운동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든 과 중에서 정형외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이약 드셔보세요. 또는 뭐이 주사 어떠세요? 이런 운동 어떠세요?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 우리 옆집 아줌마가, 우리 동네 아줌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 흔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평생 학교에서 강의 8강 다 들은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 넌 틀렸어.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다 다른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를 거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무릎만 아프면 그냥 무조건 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또 약은 뭐 먹으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주사는 몸에 안 좋으니까 맞지 말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골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연골의 치료 방법, 또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 방법,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 내 상태에 맞는 필요한 게 뭔지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연골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몸에 연골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을 한번 본인 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고 활동을 하려면 일단 골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건물에도 콘크리트로 골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듯이 우리 몸에 이제 골격이라는 것이 뼈죠. 근데 우리 몸에 그냥 통뼈로 하나면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겠죠. 자, 근데 뼈끼리 닿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딱딱한 조직끼리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두 개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부분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연골은 어때야 되겠어요? 연골은 부드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니까 충격도 흡수해줘야 되고 또 움직일 때 뻣뻣함이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송에서 흔히 보셨겠지만 이 연골 두께가 의외로 얇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경우, 뭐 골반 같은 경우 좀큰 관절은 한 5mm까지 얘기하지만 뭐 손가락 같은 경우는 2, 3mm.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흔히들 방송에서 이제 껌, 우리 껌 두께를 얘기하는데 자, 이 연골이 우리 뭐 80평생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계속 쓸수 있으려면

우리가 연골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내 연골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자주 보지만. 연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피부와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겉을 싸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무릎 또는 이런 관절도 겉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몸의 겉표면이기 때문에 피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여러분, 본인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피부과 가면 막, 뭐뭐 해주세요. 막, 거꾸로 막, 요청도 하시고, 또, 피부의 문제들은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연골을 댈수 있으면 피부와 연결지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한 3시간 이렇게 만약에 꼼짝없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아플까요? 엉덩이가 아프죠. 네, 엉덩이가 아프죠. 근데 그 엉덩이가 그러면 아프다고 하면 막 벗겨지고 막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네. 눈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하지만 난 아파요. 연골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한번 다치면, 뭐 축구를 하거나 또는 농사 일을 하시거나, 심한 일을 반복하셔 하시거나, 뭐, 이사를 갑자기 힘들게 하셨거나. 자, 그러면 연골도 방금 말씀드린 피부처럼 살짝 벗겨집니다. 그러면 피부와 다르게 피는 안 나지만 진물이 나와요, 진물. 자, 그 물이 고이는 게 여러분 흔히 얘기하시는 무릎에 물 찼어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긁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면 참 가만히 잘 두세요. 근데 무릎은 막물 차고 아픈데도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쉬셔. 눈에 안 보여서. 네, 여러분 꼭 자기 피부를 생각해 주세요. 피부가 가만히 두면 아물듯이 연골도 좀 쉬게 두면 잘 아뭅니다. 그 기간만 잘 참으시면 그 뒤에는 또 다시 생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설명드릴 때 그냥 연골 얘기를 드리면 정말 와닿지 않아 하세요. 제가 항상 피부로 예를 들어 드리면 아, 네, 알았어요. 딱 하시던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자, 그럼 뭐 해요, 우리? 방석 깔죠, 방석. 네,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방석 깔면 좀덜 아프죠. 똑같습니다. 연골도 오래 눌리면 아프니까 방석 깔아주면 돼요. 그 방석이 뭐 예를 들면 연골 주사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체중을 줄이면 엉덩이 덜 아프겠죠. 똑같습니다. 연골도 체중 무조건 줄여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좀 이제 세분화시켜서 연골과 피부를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여러분 피부는 피부과 가서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촉촉한 피부, 탱탱한 피부 만들고 싶어 하시죠? 연골도 똑같습니다. 늘 촉촉해야 되고 팽팽해야 돼요. 여러분 연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딱한 조직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골 조직을 보면, 정말 바짝 말리면 딱딱해지고요.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물을 흡수하면서 연골이 이렇게 부풀면서 촉촉해지고 팽팽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연골을 여러분이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연골에는 흔히들 이제 많이 아시던데, 혈관과 신경이 연골에는 없다고 하죠. 그러면 혈관도 없는데 어떻게 조직에서 영양분을 받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지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피부과에 가서 열심히 관리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 맨날 하면서 피부에 좋은 거 바르듯이 연골도 그런 정성을 들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피부랑 제가 동일한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압력이 아니고 적당한 압력, 예를 들면 걷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연골이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누구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연골은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아유, 뭐 어차피 나이 먹으면 수술할 거 그냥 대충 쓸게. 이런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관리 잘 하시면 연골도 닳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평생 잘 쓰실 수 있다는 것. 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골에 대해서 연골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연골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내가 어떨 때 무슨 증상이 있을 때좀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될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골백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팠을 때, 다쳤을 때 어떤 응급처치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8강에 걸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심혈관계 응급질환입니다. 예전에 젊은 분들한테서 심혈관계 질환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30대 고혈압도 많이 생겼고 점점 심혈관계 질환이 걸리는 연세, 나이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뭐 부모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도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의 심혈관계 응급질환 상황이 있어서 먼저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요. 다른 분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께서 어느 날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죠. 혼자서 앓고 계셨는데 괜찮겠지 하고 며칠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근처 내과를 가서 심전도를 찍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심전도를 저한테 안 좋다고 한다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심전도가 굉장히 안 좋은 급성 심근경색이 며칠 지나간 양상의 심전도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바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관상 동맥이 95%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왔었는데 그리고 무리를 최근에 했고 그런데 일하느라 바쁘시고 또 평소에 통증을 좀 참으시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버티다가 큰일을 칠 뻔했던 거죠. 이 장모님은 다행히 불안정성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발견이 된 경우였지만 더 악화된 상태에서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자 진료를 보다가 쾅쾅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께서 눈앞에 와 계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드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아드님이 갑자기 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길래 119를 부를 틈도 없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딘지 아니까 급히 오셨던 거죠. 마침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즉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던 지인분도 심혈관계 질환에 과거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드님한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같은 상황이었나 보다 하고 급히 저를 찾으신 거죠. 다른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설명도 치료도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치료 중에 사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아는 분이라서 조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심혈관 시술팀을 빠르게 호출을 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한 결과 막힌 혈관을 잘 뚫을 수가 있었고요. 무사히 퇴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은 급성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세 갈래의 큰세 갈래의 동맥, 이걸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 동맥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같은 이유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관 안쪽으로 피딱지가 엉겨 붙으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스톱파이프 있죠? 이런 스톱파이프가 오래되거나 녹이 슬거나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주위로 물에 있는 어떤 금속성 무기물질들이 엉겨붙으면서 점점 이 관이 좁아지잖아요. 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 혈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좁아진 상태에 따라서 경한 상태 50% 정도 좁아져 있을 때는 안정협심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진행을 해가지고 많이 좁아져서 혈행이 이제 장애를 심하게 받으면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사이에 뭐 견이형 협심증 같은 좀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심증은 보통 이 심혈관이 한 50% 내외로 좁아진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슴을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라고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가 대개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더 자주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추운 곳에 간다든지 이럴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등과 그리고 어깨, 특히 왼쪽 어깨, 그리고 턱이나 이렇게 팔로 통증이 이어지는 그런 방사통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배울 때는 좌측에 흉통이 발생하면 우측에 비해서 협심증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나온 논문에 의하면 좌측 흉통이나 우측 흉통이나 비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픈 거니까는 뭐 심혈관 질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남자는 45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55세 이상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 위주의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30대 협심증 그리고 40대 심근경색은 이제는 자주 보는 수준이고요. 심한 경우는 20대 협심증 그리고 30대 심근경색도 간혹 보게 됩니다. 20대에 협심증으로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를 일찍 배우고 또 회식을 매일 같이 하느라 육류 위주의 식사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은데 응급실에서 고혈압이란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이런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이런 혈관 질환이 오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점점 자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것은 보통 이 심혈관이 90% 가까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부정맥이 잠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이런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해서 심근경색과 같이 똑같이 치료하라고 그렇게 배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죠. 흉통이 1분에서 5분 이내로 발생하는 안정협심증 상태에서도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지만 5분을 넘어서는 흉통이 발생하면 지체 말고 119 구급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한두 번 그냥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흉통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이형 협심증은 뭔가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은 새벽에만 흉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나 이럴 때 흉통이 발생을 하지만 심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혈관은 그리 좁아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 유발 검사라고 해서 심혈관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에 이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성성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심혈관이 확 좁아졌다가 약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렇게 풀리는 그런 양상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혈관이 경련을 하듯이 하는 건데 이런 특징 때문에 변이형 협심증은 위험하기는 한데 진단은 더 어려운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죠. 심근경색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관 안쪽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점점점 진행이 되다가 심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나 아니면은 몸 어딘가에서 조그만 혈전 같은 게 피딱지 같은 게 생겨서 날아와서 이 심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가슴 통증 양상이 특징적인데요. 코끼리가 발로 이렇게 밟는 것 같다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당뇨가 오래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아픔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송 중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3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치료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도 30%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응급센터의 준비 상황이나 심혈관 조영술, 심혈관 시술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진 않는데 설명을 조금 더 예전의 기준에 맞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넘겨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 심장 근육이 일부 죽어서 괴사가 진행돼 버리면 심장 부전,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고 이렇게 퍼지는 양상의 그런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평생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부전 같은 경우는 제일 고생하시는 게 조금만 움직여도 발생하는 호흡곤란, 그리고 다리 쪽으로 부종, 이런 증상들을 제일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심장 뇌혈관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심뇌혈관 센터가 24시간 비상 대기 중인 병원들은 환자가 응급실 도착을 하자마자 즉시 준비를 해서 대부분 30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심혈관 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역시 흉통, 이 가슴 통증이 가장 중요하죠. 고위험군이라고 할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술, 담배, 그리고 비만, 가족력, 또 나이, 4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가지신 분이 어느 날부터 계단을 걸어 오르려고 하면 가슴이 뻐근해지고 조여온다. 이러면 지체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심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쉬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한 날이다. 뭐 1분을 넘어가고 5분을 넘어간다. 이러면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119를 통해서 적절한 응급실을 선택을 해서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좀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최대 1시간 이내, 늦어도 3시간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심혈관 질환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전도를 찍어서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 막혔을 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심혈관 확장제를 쓰면서 시간을 벌고요. 동시에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시술을 할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조영술에 들어가서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풍선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풍선 확장술을 하고 그 사이에 스탠트를 넣어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부전이라든지 재협착이 오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1강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 응급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생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생활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낚시나 수영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물생활이란 어항, 물고기 키우기를 말해요. 물고기 키운다 하면 보통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 어항 청소 그거 진짜 보통 일 아니야. 물고기가 생명력이 약해서 잘 키우는 것도 엄청 어려워.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쉽고 건강하게 물고기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겁내지 마시고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다면 좀 깨부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물고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어항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잘 키우는 노하우까지 이른바 물생활 취미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알맞은 어항과 물고기의 종류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는 데 준비해야 되는 것은 크게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바닥재, 여과기, 내부 구성물,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알맞는 어항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항의 재질은 유리 어항과 플라스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어항은 가벼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구성이 좀 약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이렇게 흠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리 어항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어항의 사이즈는 지금 앞에 보시는 15cm부터 그리고

큰 것은 가정에 보통 90cm까지 설치를 하시곤 합니다. 어항의 사이즈는 센티미터로 표현하지 않고 한 자, 두 자, 이렇게 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가로 기준으로 30cm 어항을 한 자, 45cm 어항을 한자 반, 60cm는 두 자, 이런 식으로 30cm 단위로 크기를 표현합니다. 어항의 크기를 선택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물고기의 종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생활의 목적과 설치 장소입니다. 먼저 기르시고자 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항 크기를 선택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르시는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단독 사육이 원칙이에요. 영역 번식이 워낙 강해서 두 마리 이상을 함께 기르면 둘이 계속 싸워서 서로 상처를 입히거든요. 이 베타 물고기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25cm 이하의 작은 어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함께 섞어서 기르고 싶으시다면 좀 45cm, 한자반 어항 이상의 넓은 어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물고기들은 큰 어항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피라든지 플래티 이런 종류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역시 45cm 이상의 어항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작은 어항에서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어항을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르고자 하는 물고기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어항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한 가지 방법은 물생활의 목적과 설치 장소입니다. 나는 방에다가 작은 인테리어 요소로서 무드등처럼 이렇게 작게 어항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30cm 이하의 작은 어항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30cm 이하의 작은 어항은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또 별도의 받침대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이나 화장대에도 올려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cm가 넘어가면 축양장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한데요.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어항에 물을 꽉 채우면 상당한 수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수평이 안 맞아도 어항이 깨지거나 터지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 균형이 잘 잡힌 견고한 어항 전용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흔히 부르는 물멍이라고 하죠. 나는 좀큰 어항에다가 다양한 물고기들 좀 많이 넣어서 어항을 보면서 좀멍 때리는 그런 어항 풍광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자, 60cm 어항은 되어야지 이제 앞에 갔을 때좀 시야도 꽉 차고 물멍하는 느낌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cm가 넘는 어항들은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거실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어항은 선택하셨으면은 이번엔 바닥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바닥재는 흑사라는 작은 자갈인데요. 이 흑사 외에도 모래나 다른 색의 자갈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고기 키우려면 바닥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바닥재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항물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미생물들이 사는 집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이라면 무조건 함께 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표면적이 붙어서 많이 증식을 하거든요. 어항 바닥에 이 작은 자갈들을 깔아준다면 수많은 자갈들의 표면적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이 표면적에 미생물들이 붙어 서식하면서 물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닥재 두 번째 역할은 배설물을 포집해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배설을 했는데 바닥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그냥 쌓였다가 물고기들이 막 유영하면서 막 날리겠죠? 하지만 이 바닥재가 있으면 바닥재 사이사이로 배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생물과 만나 독성 물질을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항에 수초를 기르고자 할때 수초의 뿌리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과기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스펀지 여과기, 단지 여과기, 외부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 등등. 이 여과기들은 원리는 같지만 설치하는 방법이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거든요. 오늘 흔히 사용하는 스펀지 여과기를 가지고 한번 이 역할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항에는 여과기를 왜 설치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우리 정수기처럼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과기가 필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여과기가 필요할까요? 아까 물고기 기를 때꼭 필요한 게 미생물이라고 했죠? 이 미생물은 표면적에 붙어 증식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과기 역시 미생물이 증식하고 살아갈 표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살수 있는 여과기들은 대부분 스펀지 형태이거나 기공이 많은 여과제가 포함되는데요. 모두 넓은 표면적을 제공합니다. 이 표면적에 미생물들이 최대한 많이 붙어서 물을 잘 정화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 구성물입니다. 뭐 이런 화산석 같은 수석이 될 수도 있고요. 수초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장식물 같은 것들을 넣어줘도 되는데요. 저는 어항에 바닥재랑 여과기만 넣고 휑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부 구성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원할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르는 소형 열대어들은 보통 자연의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약체에 속합니다.

합니다. 물속 세상은 천적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구조물 사이에 숨어 있고 싶어 해요. 많은 경우 물고기들은 이런 구조물들이 없을 때 어항 밖에서 거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다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초가 되었든 수석이나 장식물들로 어항 속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우기 쉬운 물고기 종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아시는 거뭐 있으실까요? 금붕어, 구피? 아마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이두 종류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키우기가 아주 쉬운 종류들은 아닙니다. 자, 물고기 종류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물고기는 집사님들의 물생활 경력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벨 1, 왕초보 분들. 나는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단한 번도 없고 물생활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세 종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브라다니오, 두 번째는 백운산, 그리고 세 번째 고도비. 이세 종류는 정말 튼튼합니다. 웬만한 질병균에도 끄떡도 안 하고요. 또 수온에도 예민하지 않아서 겨울에도 잘 살고 여름에도 잘 살고 딱히 수온 조절을 안 해줘도 될 정도예요. 제브라다니오랑 백운산은 잉어과 냉수어종으로 원래 서식지가 좀 차가운 물이기도 하고요. 진짜 튼튼합니다. 고도비는 홍고도비, 청고도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면역력은 앞서 소개한 제브라다니오와 백운산보다 더 강하지만 다른 어종과는 좀잘 지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꼭이세 종류로 시작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자, 레벨 2. 나는 물고기를 키워봤던 경험이 조금 있고 물생활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 그러면 베타와 테트라 종류를 추천드립니다. 베타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화려한 데다가 지능도 높은 편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개체별로 성격도 다 달라서 수줍음을 타거나 주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먹이를 주는 시간에 막 어항 앞으로 달려놓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트라류는 또 멋진 군영을 볼수 있는 종도 있는데요. 군영이라 함은 여러 마리 물고기가 떼지어서 유영하는 모습을 말해요. 멋진 군영을 하는 대표적인 테트라는 러미너즈 테트라가 있고요. 네온 테트라는 이름처럼 네온 사인이 몸속에 있는 것 같이 빨갛고 파란 줄이 있어서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레벨 3. 나는 물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은 여러 종류를 합사해서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피, 체리새우, 안시, 코리도라스 같은 종들을 섞어서 기르시면 어항의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하면서 지내는 물고기들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항에 반수생 거북이를 키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커먼 머스크 터틀, 레이저백 같은 거북이들은 소형종이어서 다 커도 손바닥보다 작고 거의 수생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를 수 있고 또 키우기도 쉽습니다.

네, 오늘은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알맞은 어항을 선택하는 것과 키우기 쉬운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항에 직접 구성품들을 설치하면서 어항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첫 시간 때 제가 연골에 대해서 연골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좀 하나씩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또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파요인데요. 흔히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TV나 매스컴에서 연골에는 신경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니, 연골에는 신경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요? 왜 아파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아프냐 하면, 우리 첫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은 뼈와 뼈가 닿는 부분에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받았을 때, 연골은 자체는

일종의 방석처럼 쿠션 역할이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뼈, 뼈에는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이상의 과도한 압력이 반복되면,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갑자기 뛰었거나, 또 등산을 백두대간을 갑자기 완주하셨거나, 또는 하지 않던 주말 농장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거나, 이렇게 압력이 과해지면 연골 자체는 신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혈행이 막 증가하고 그러면서 압력이 늘고 그래서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 사실은 정확히는 사람들 요즘에는 관절염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골관절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골과 연결된 뼈, 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밤에 아프다 그러세요. 당장 운동할 때는 오히려 안 아프다가 그날 밤에 막 쑤시고 아파서 쩔쩔매고 못 자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연골 자체의 문제보다는 연골 하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골과 연골 하골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무릎은 일종의 풍선입니다. 이렇게 풍선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윤활유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싸고 있는 우리가 막을 활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연골이 닳아서 가루 같은 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행동들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한번 유발되면 활막 전체가 뻘겋게 돼요. 우리가 흔히 피부에서도 빨갛게 되면서 진물 나오듯이 활막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쑤시고 열도 나고 무릎 주변에서 또 이렇게 손만 대도 막 예민하게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면서 못 지키시는 것, 첫 번째. 아픈 것은 우리 몸에서 경고 신호예요. 제발 내 몸을 좀 아껴주세요. 나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이런 경고 신호인데 안 지키시죠. 아픈 걸 무시하고 그 이상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연골이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게 물론 우리는 불편한 증상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 몸을 보호해 줄수 있는 좋은 초기 신호 알람입니다. 자, 두 번째, 무리 차요라고 많이 오십니다. 무릎에 무리 차면 사실은 저희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물찬 거가 하나의 증상일 뿐큰 문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상을 치료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은 물 차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좀 이렇게 붓고 물이 차면 아주 그냥 정말 큰일 난줄 알고 당장 달려오시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연골을 피부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한번 제가 넘어졌어요. 그럼 피부가 싹 벗겨지면 다치고 나면 처음에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온다 그랬죠? 무릎에서 만약에 그 진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무릎 구조에서 무릎은 풍선처럼 주머니에 쌓여 있는 공간이라 했잖아요. 진물이 피부는 줄줄줄 흘러서 우리가 뭐 휴지를 닦는 분도 있고 거즈를 닦는 분도 있지만 무릎은 여기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고여서 그 주머니 풍선이 요만했던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해보면 알기도 하고 또뭐 초음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알수 있는데 물이 좀 찼어요. 그러면 물을 좀 뽑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서 대부분 물 뽑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물 뽑으면 안 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집에 비가 새도 그냥 두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 새는 거 찾아야죠. 그래서 허기를 막아야 이제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무릎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로 무릎에서 계속 물이 나오면 이 물이 나온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너무 많이 차서 막 무릎이 팽팽해지고 그러면 뽑아서 없애야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물이 차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후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골이 깨져서 또뭐 인대가 다쳐서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소리가 난다 하시고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냥 걷다가 또 계단 올라가다가 소리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0: 또는 앉아가지고 우연히 무릎을 이렇게 손을 대고 움직였더니 우리 비닐봉지 막 이렇게 꾹꾹이면 나는 소리 있죠?
1: 부지럭부지럭.
0: 그런 느낌이 무릎에서 난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 전에 내 무릎에 소리가 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진짜 지금 날까 안 날까 애매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지금 할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다 요새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녹음 기능을 켜보세요. 녹음 기능을 켜고 내 무릎 옆에다가 살짝 대시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한 10번 해보시고 중지하시고 한번 틀어보세요. 연골이 다르신 분들은 정말 부시럭, 부시럭, 뭐눈 밟는 소리, 비닐봉지 이렇게 만지는 소리가 나요. 자, 그럼 그 소리가 왜 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연골 모형 보여드렸지만 무릎을 예를 들면 굉장히 매끈해야 돼요. 매끈한 조직끼리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시거나 연골이 어떤 이유로 손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면이 거칠어져요. 전체적으로 면이 거칠면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납니다. 자, 소리가 난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이미 닳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시작됐구나 아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주사를 맞으시거나 또는 적당한 운동법을 배우시거나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체중 빼시거나 우리 통증과 동일하게 이 소리 또한 일종의 경고 사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좀더 진행되신 분들 보면 이제 아픈 것도 잘 참으시는 분, 소리는 뭐그 정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치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제 오시냐? 다리가 휘면 오세요. 누가 봐도 다리가 정말 이렇게 O자로 주변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O자로 휘어서 걷는 것도 야, 뒤뚱뒤뚱 걸으시고 야, 다리가 휘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그럼 다리는 도대체 왜 휠까요? 혹시라도 뼈가 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뼈는 휘지 않습니다. 뼈가 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앞쪽 균등하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한 50년, 60년을 농사를 계속 심하게 지었다. 그럼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연골이 기계적으로 닳게 됩니다. 한쪽만 닳았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휘면서 구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자, 더군다나 또 문제는 O자가 되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휘었으니까 안쪽으로 또더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언젠간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자꾸 나빠지시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증상. 다리가 잘안 펴집니다라는 증상인데요. 이거는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병원에 오신 분들 한명한명꼭 진찰할 때 다리가 잘 펴지나 보는데, 다리가 이렇게 안 펴지잖아요. 보여드리면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프고 물 찾는 것처럼, 다리가 안 펴지는 것도, 내 무릎이 뭔가 안 좋다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알람입니다. 자, 근데 왜 무릎이 안 펴지냐면, 여러분 팔 다쳐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팔을 내가 다쳤으면, 아픈데 이렇게 피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이러고 댕기시죠. 손가락도 다치면, 이렇게 쫙 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프니까 이러고 있죠. 우리 몸의 본능이에요. 어디 관절이 안 좋으면 구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정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안 펴지면 뭔가 문제

0: 문제가 있구나 꼭 체크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할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아플 때 왔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 무릎의 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기과학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뇌혈관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로 60대 남성이 응급차로 실려왔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하다라는 증상으로 왔는데요. 환자는 계속 괜찮다면서 자기 증상을 거부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뇌경색 부위에 따라서 자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지인이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119를 불러서 다행히 왔고요.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발견되자마자 왔기 때문에 진찰을 마치자마자 아 이거는 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을 하고 바로 CT 그다음에 뇌 MRI 중에서 일부 딥션이나 MRI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뇌출혈은 없었고 뇌경색이 중대뇌동맥을 완전히 꽉 막고 있는 그런 증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혈관팀을 요청을 했고요. 혈관시술팀을 통해서 들어가서 중대뇌동맥에 있는 막힌 혈전들을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했고요. 다행히 팔다리 움직임과 구음장애 좋아져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한 뒤에 무사히 퇴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앞에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 기전들로 뇌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 뇌경색이 있고요. 반대로 높아진 혈압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반신마비, 구음장애가 나타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두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경색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내 맘처럼 안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입이나 혀가 잘 안 움직여서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어눌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다양한 이유는 뇌경색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뭐 손해경색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지러움증만 발생을 하고 구토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드물게는 뇌간, 이 뇌 제일 안쪽에 있는 숨뇌 쪽에 경색이 와서 의식 저하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심근경색처럼 발견 즉시 응급실로 옮겨서 뇌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다시 개통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발생해서 아침에 발견된 그런 뇌경색이나 아니면 요즘 혼자 계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실 때 발생한 뇌경색 이런 경우는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뇌세포가 손상이 다 되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회복도 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게 되는 거죠. 뇌경색과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뇌출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뇌출혈은 증상은 비슷합니다. 뇌경색처럼. 반신마비나 구음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 의식장애가 뇌경색보다는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비 증상과 없이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주막하출혈이라는 그런 뇌출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련의 시절에 의식이 명료한 20대 중반의 여성이 응급실에 두통 때문에 왔었습니다. 꽤 심한 두통을 호소해서 그래서 혹시 머리 CT를 찍어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자 해서 동의가 되어서 CT를 찍었고 그리고 뇌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술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보호자께 연락을 시작을 했는데 보호자가 오시는 사이에 환자가 경련을 하면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버려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례도 이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젊은 사람한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료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이 아니라 터져서 생긴 출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양이 많지 않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혈압만 조절하면서 뇌부종을 줄이는 그런 약물을 쓰고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량이 늘기 전에 조치가 빠를수록 뇌기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내용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점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도 혈관 질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육류 위주의 식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음주문화 이런 것들도 급증하는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의 위험군도 이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이제 30대에 고혈압이나 협심증, 40대에 심근경색 이런 경우를 앓게 되는 환자분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는 게 싫다고 하면서 치료받지를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은 뇌출혈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불규칙하게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년 내에 3.8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불규칙한 투약은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일단 하고요. 내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장 현미식물식과 저염식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질환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왜 지금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발생한 위치와 이 크기에 따라서 반신불수, 한쪽 팔다리 움직임 장애 외에 구음 장애라든지 어지럼증, 구토, 의식 장애, 그리고 시야 장애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혼합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대뇌 중에서 두정엽 쪽에 오면 반신불수가 많이 오지만 손해 쪽에 오면 어지럼증만, 전두엽 쪽에 오면 또 성격 변화나 또 후두엽 쪽에 오면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좌측과 우측에 따라서도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언어중추가 우리 좌측 뇌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측 뇌졸중이 온 경우에 구음장애가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3시간 이내, 늦어도 6시간 이내에 혈관 시술이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이 되게 되면 이걸 뚫어줄 기회가 있습니다. 검사랑 문진을 거친 뒤에 즉시 의료진이 혈관을 통해서 혈전 용해제를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막힌 동맥을 직접 들어가서 뚫어주는 동맥 내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해서 완전히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이 적으면 뇌압 조절과 그 다음에 혈압 조절만 하면서 약물 치료로 하게 되고요. 양이 많은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시술이나 수술 아니면 이렇게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혈액을 빼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지면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이런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지나가버리면 기능의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이미 죽어버리는 거고요. 뇌출혈로 눌려서 발생한 그런 손상으로 세포들이 이미 망가져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초기에 한 달간 시행하는 급성기 재활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뇌 기능을 다른 뇌 부위에서 대신 기능할 수 있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뇌가 그 대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엔 급성기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이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도 또 중요한 치료임에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특성상 이 중요한 초기 한달 시기를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당뇨, 흡연, 고지혈증, 뭐 이런 앞에서 얘기한 고위험군 요소가 많이 있는 분이 간혹 가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잠시라도 한쪽이 마비감이 왔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했다가 돌아온다든지 시야장애가 있다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절로 호전되었다면 이럴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혈관이 갑자기 막혔다 풀린 겁니다. 이럴 때는 지체 말고 뇌혈관센터 또는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외래를 볼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나 밤시간이거나 주말이거나 이럴 때에 당장 증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바로 응급실에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걸 진찰로 확인을 하면 바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머리 CT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만약 뇌출혈이 확인되면 뇌혈관 조영 CT 검사를 해서 출혈의 원인이 어딘지 혈관을 찾아서 시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을 들어가서 출혈을 막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면 고인 혈액을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응급으로 MRI 검사 중에서 이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디퓨전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시행하고 아니면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막힌 혈관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을 뚫어낼 수 있는 시술을 할수 있는 병원은 시술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병원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 약물을 써서 혈관을 뚫어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막힌 혈관이 없도록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짚어드렸던 이런 고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내 생활에서, 그리고 내 가족들의 생활에서 멀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질환이 생기고 나면 치료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짚어드리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세개 우습게 보시는 분들 있죠? 절대 우스운 질환 아닙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도 우스운 질환이 아니죠. 이런 질환군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염분을 적게 먹는, 소금을 쳐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적게 먹는 그런 저염식, 그리고 소식, 그리고 현미 중심으로의 채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면 충분히 멀리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굳건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강 뇌혈관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3강에서는 간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물생활을 시작하겠다 결심하셨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함께 어항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팅해 볼 어항은 살아있는 수초를 함께 기르는 수초어항입니다. 오늘 준비한 어항은 방에다 놓고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인 25 하이큐브 어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25큐브라고 부르는 이 어항은 가로와 세로가 25cm로 동일한데 높이만 5cm가 높아서 25 하이큐브라고 불리고 있어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화장대나 베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딱 좋을 크기이고 조명과 함께 무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어항이에요. 먼저 이 어항은 제가 간단히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줬어요. 대부분 세척해서 나오긴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이제 먼지 같은 게 좀 묻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흐르는 물에만 헹궈주면 되고요. 어항은 물까지 채워주고 나면 무거워서 이동하기 어렵거나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오늘 세팅은 다 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재료들은 온라인에서 소량씩

음식도 구매가 가능하고 일일이 따로 구하기 어려우시면 DIY 세트를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항에 살아있는 수초들을 함께 식재해 줄 건데요. 수초도 식물이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 마그네슘, 칼륨 이런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소일이라는 바닥재처럼 바닥재 자체에 영양분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바닥재 맨 아래다가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깔아주거나 다 세팅한 다음에 수초 영양액을 물속에 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바닥재로 배양토와 흙사를 함께 깔아주는 방법으로 수초항을 세팅해 볼 거예요. 이 배양토는 너무 많이 깔아주면 물의 영양분이 너무 많이 녹아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0.5cm 정도만 아주 얕게 깔아줄 거예요. 0.5cm만 깔아도 수초가 어항에 활착하고 성장할 양분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배양토는 깔아주기 전에 물로 살짝 적셔줬는데요. 적셔줬던 이유는 어항을 다 세팅했을 때이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배양토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수초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깔고 나면 이번엔 흙사 자갈을 깔아주겠습니다. 이 흙사 자갈은 4에서 6mm 정도의 사이즈의 작은 자갈들인데 시중에서 쉽게 소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자갈은 미생물들이 붙어 살게 해주는 역할과 물고기들의 배설물을 포집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수초 뿌리도 고정시켜주고 이 배양토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도 해요.

이 흑산은 최종 바닥면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경사를 좀 줘도 되는데요. 어항의 앞쪽은 좀 높이가 낮게, 어항의 뒤쪽은 상대적으로 높게 준다면 좀더 풍성한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좌우 높이를 다르게 세팅해주면 약간의 긴장감과 지형을 연출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다만 처음 깔았던 배양토는 이 흑사에 의해서 다 가려져야 돼요. 배양토가 보이면 나중에 물을 부었을 때 가벼운 흙들이 수중으로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배양토는 다 가려지게 흙사 깔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흙사까지 다 깔렸으면 이제 물을 조금씩 부어주겠습니다. 이 물은 3일 묵힌 수돗물이나 생수로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정수기 물을 부으시면 안 돼요. 정수기가 보통 수초에 필요한 미네랄까지도 정화해버린 진짜 순수 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네랄은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수돗물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염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미리 떠놓고 염소를 날려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물이 증발할 때 추가로 물을 넣어줄 때도 정수기 물 말고 수돗물 3일 묵힌 물이나 생수를 넣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수돗물이나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인데 수족관에서 물고기 입양하실 때 어항 물을 좀더 달라고 하셔서 그 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사실 그냥 맹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항에서든지 물고기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 물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항 세팅 준비하시면서 물고기 입양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그 수족관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어항 물좀 같이 얻어오세요. 안 된다고 하면 돈 주고라도 사서 꼭 가져오세요. 수족관에서 가져온 그 물은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좋은 미생물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물로 어항을 세팅하면 물고기들이 처음부터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물 넣어줄 때는 그냥 팍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살살 넣어주셔야 돼요. 흙사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 위에 물을 떠서 살살 부어줍니다. 아주 천천히. 이게 팍 부어주면 아까 처음에 넣었던 배양토가 위로 확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되거나 처음 세팅했을 때 물이 너무 심하게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살살 물을 부어줍니다. 이제 화산석을 세팅해 줄 거예요. 이 화산석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에 기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재료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미생물들이 활착할 수 있는 표면적. 이 화산석에는 기공이 굉장히 많아서 미생물들이 붙어 살수 있는 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배치는 너무 예쁘게 하려 할수록 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항을 집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자연의 한 풍경을 집에 들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마치 바람과 세월이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 놓습니다. 자, 이제 이 화산석

뒤쪽과 양옆에 수초들을 심어줄 거예요. 이 어항의 뒤쪽에는 키가 좀큰 수초들을 심고 앞으로 나오면서 키가 작은 수초들을 심어줄 건데요. 그래야 어항이 훨씬 넓어 보이고 물고기들을 관찰하기 쉽습니다. 어항 사이즈가 좀큰 어항들은 레이아웃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 어항 레이아웃 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세팅하는 어항은 책상 위에 놓을 작은 어항이어서 공간 앞, 뒤 높이 차이만 주고 세팅하겠습니다. 오늘 식재할 수초들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종류들인데요. 사실 수초가 키우기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초들은 비교적 초보자분들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종류로만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초는 발리스네리아라는 수초인데요. 약간 부추처럼 생겼죠? 그래도 이렇게 어항 뒤쪽에 빽빽히 심어주면 어항의 배경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발리스네리아는 이렇게 흙사로 고정만 해주면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을 하고요. 정착이 끝나면 옆으로 러너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줄기를 내면서 또한 포기씩 증식합니다. 이 발리스네리아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다음으로는 좀 키가 작은 식물들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조명 환경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커서 굉장히 예쁘고 또 포인트 수초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수초들은 종류별로 모아서 식재하는 것이 깔끔해 보이고 좋아요.

수초를 심을 때는 핀셋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수초 줄기를 올려두고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식지가 잘 드는 편입니다. 수초는 지금 대충 위치 정도 잡고 한 50% 정도만 심어주고요. 다시 물을 좀 더 넣어줄게요. 물을 좀 이 정도 넣고 나면은 이제 수초들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고 남은 수초를 약간 비는 곳에 추가로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자스마리아 수초를 넣어줄 건데요. 이 수초는 한국에서도 자라는 종류예요. 정말 튼튼해서 꼭 심지 않고 그냥 수중에 띄어만 놔도 잘 자라는 수초입니다. 이렇게 띄어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뿌리를 바닥지까지 내리고 빠르게 증식할 거예요. 수초는 어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항 속 공간을 분리해줘서 물고기들이 숨고 싶을 때는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조명을 틀어주면 광합성을 하면서 물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를 녹여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암모늄, 질산염 등 물고기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초가 있는 어항과 없는 어항은 그 여과력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물을 가득 채워줄게요. 상단에 한 3, 4cm 정도 남기고 물을 채워주면 되는데 너무 높이까지 채우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 3, 4cm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스볼이라고 하는 귀여운 식물도 넣어줄 건데요. 이 모스볼은 알지라고 하는 조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류 덩어리는 화산석처럼 표면적이 많아서 미생물의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조명을 틀어주면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생긴 것도 동글동글한 게 엄청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상수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상수초는 이름대로 물에 떠서 사는 수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팅한 직후에는 여러 분진 때문에 물이 좀 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이면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깨끗이 맑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세팅해둔 어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날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조명을 틀어놓으면 빛이 물속으로 투과되고 수초들에 반사되면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밤에 불 다 끄고 이 어항 조명만 틀어놓으면 진짜 살아있는 인테리어 요소로서 어항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항 속 재료를 하나씩 세팅하면서 어항을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세팅한 어항에 넣을 물고기를 입양하고 넣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건강한 물고기를 고르고 입양하는 방법부터 집으로 데려와서 어항에 넣는 방법, 그리고 초반에 환경이 변한 물고기들을 안정시켜주는 방법까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연골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 아마 다녀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야, 그 엑스레이 맨날 찍어봐요. 소용없어. 맨날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검사. 방송에서 흔히 들으셔서 알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연골은 안 보인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보이고 연골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골이 보이지도 않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하면 저희는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연골 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현재 상태를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아픈 사람 다 MRI 비싼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엑스레이를 그럼 찍는데 자, 또 하나 아주 순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진찰을 한참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한번 찍고 오시면 같이 보시죠 하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 그럼 엑스레이 되게 좋으시네요. 엑스레이 깨끗하시네요. 연골 간격도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라는 분이 일부 계시고

일부는 화를 내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나보고 엄살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 하죠, 사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직접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골 두께는 정상적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심해져서 연골이 정말 닳아서 연골이 얇아지면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생긴 게 보이고 다리가 휘인 게 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심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연골이 닳기 전 단계, 그걸 저희가 이제 1단, 1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뭘 하다 보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럴 때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엉덩이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도 아프잖아요. 연골도 동일합니다. 내 연골이 X에서 정상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분들 관절 경호 들어가서 봐도 눈으로 보면 멀쩡해요. 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면, 또 하지 않던 운동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다른 압력이 막 누적이 되면서 연골 자체보다는 연골 아래쪽에 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골 하골에 혈행이 증가하고 압력이 들게 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골도 실제로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왜 아프냐는 질문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보통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또 주사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주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사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시죠. 아니, 맨날 찍어서 뭘 봐요? 똑같아 보이는데.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절염은 저희 의사들은 1기부터 4기로 나누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KL 그레이드라는 건데,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가 1기. 그다음에 이렇게 스퍼라 그래서 무릎 옆에 일종의 골급, 돌기가 보입니다. 뾰족하게. 그렇게 생기면 2기. 세 번째, 3기는 더 심해져서 연골이 닳아서 간격이 좁아져 보이는 경우. 그게 3기. 그다음에 더 닳아서 다 닳아서 우리 무릎이 O자가 되고 뼈끼리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런 경우가 4기.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 딱 찍어 보면 이분의 지난 6개월, 1년 동안의 삶이 보여요.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에는 엑스레이상에서 골극이란 스퍼가 없었는데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스퍼라는 골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난 1년 동안 운동도 안 하셨고 체중도 더 드신 것 같고 관리를 전혀 신경도 안 하셨나 안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부인부터 하시죠. 그러면 제가 틀림없습니다. 무슨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증 있어요. 그래요. 물증. 우리나라 사람들 물증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물증이에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물증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관리 잘했는지, 그 스퍼의 형성이나 관격이 좁아지는 걸 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검사에 별거 아닌 엑스레이 검사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뼈를 본다면 초음파를 통해서는 뼈를 제외한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연부조직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민감하게 손으로 느낄 수 없는 물이 찬 정도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CT 검사 또 MRI 검사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상에서 문제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큰 파열이 있어 보여서 MRI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MRI 말고 CT는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두 개의 차이는 CT는 X-ray와 동일합니다. X-ray를 3차원적으로 찍어서 보는 걸 뿐이에요. 단면으로 자를 수 있게. 그래서 X-ray에서 안 보이는 거는 CT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를 찍으면 무릎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무릎에는 이렇게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제가 첫 시간에 방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석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골판의 상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도 안심한데, 뭔가 증상은 명확하게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MRI를 찍어서 원인이 뭔지를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원인 모르고 아무거나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MRI를 찍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많이 간과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데, 걸음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잘안 나요, 치료해도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시켜요. 걸음걸이 걷는 걸로 보면, 의외로 틀리게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걷고 계시지만, 어떠한 이유로 한번 뭐 다친 적이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어떤 이유로 내 걸음을 좀 신경 쓰고 걷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잘못된 걸음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걸음걸이가 어떤 게 옳은지, 또 걸음걸이가 틀리면 왜 아픈지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근육량 검사를 해요. 우리, 골다공증이라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육량과 나의 관절 건강 또는 다른 건강과 관계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근육량 자체를 검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 아픈 사람들 보면 만성적으로 조금씩 오래 아픈 분들을 보면 근육량이 많이 감소돼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게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굉장히 강화시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이상이 안 나와요. 다 정상이야. 근데 나는 아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 내시경을 보듯이 무릎 속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드물게 이렇게 보이지 않던 작은 부유물이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아주 미세한 파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가, 여러분의 연골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그 상태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좀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무릎이 아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동네 아줌마 또 나오는데 무릎이 아파하고 그러면 막 고민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관절염이네. 우리 동네 아줌마가 딱 진단 내리세요. 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무릎 아픈 이유가 관절염 아니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다르게 꼭 알아야 할 유사한 질환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관련된 응급질환을 준비를 했는데요. 3강과 4강이 둘 다 간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근데 3강에서는 간염과 간경화, 그리고 간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온몸에 흡수가 되면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과 관련된 질환도 참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인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요.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다 앓고 지나갔다고 했는데 요즘은 생활환경이 깨끗해져서 그런지 성인이 된 뒤에야 A형 간염을 앓는 경우가 꽤 있고요.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을 앓으면 더 어렵고 힘들게 앓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자주 생기게 됩니다.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3%에서 만성 간염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B형 간염은 뭐 술잔 돌리기나 국 함께 떠먹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피부에 직접 상처를 만들어서 이 혈액이나 조직액이 묻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도기를 돌렸었다든지 칫솔을 돌렸었다든지 아니면 손톱깎이 나눴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염을 옮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C형 간염은 예전에 1990년대 이전에는 C형 간염 여부를 검사하지 못하던 시절에 받았던 수혈이나 아니면 마약 사용과 관련해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 등의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간경변증이랑 간암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치료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간염입니다. 치료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페론 치료 방법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생기면서 반수 이상에서 완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비용도 수백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치료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간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의료보험 기준도 완화되어서 그 불편함이 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C형 간염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받았던 수혈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을 앓다가 간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혈 합병증으로 C형 간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혈을 주는 공여자의 혈액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적십자사에서 수혈을 하게 되면 뭐 혈구수치도 보고 B형, C형 간염도 보고 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말라리아 검사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성 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매독, 에이즈 이런 거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하게 되는 건데 90년대 이전에 수혈을 받을 때, 채취할 때 그런 스크리닝 검사에 C형 간염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형 간염의 혈액도 다른 사람한테 수혈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수혈을 받은 혈액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받았던 거고 만성 C형 간염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고 간질환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C형 간염이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검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생겼던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건 참 의료인으로서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모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소용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그 간염이 바로 C형 간염입니다. 그 외에 뭐 과용량의 약물이나 아니면 잘못 쓴 한약, 술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독성 간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응급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방간,

증상간으로 되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거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이유인데요. 그냥 조금 피로한 정도, 이런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그대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간경화라고 불리기도 하죠.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정상간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간세포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수많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알부민 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삼투압 이상이 오기 때문에 복수가 먼저 차게 되죠.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기면서 식도静脈瘤나 아니면 치질 같은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치질이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요. 식도静脈瘤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도 주위로 부풀어오른 이런 정맥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한번 터지면 지혈도 안 되고 응급실에서 수혈을 아무리 해도 출혈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이 토혈 환자가 응급실로 와서 혈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추워 추워 이를 연발을 하면서 의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걸제 눈앞에서 봐야 될 때, 이럴 때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할수 있는 치료를 다 했지만 환자를 이 승에 붙잡아둘 수가 없고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혹시 주위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 토혈이나 혈변 아니면 짜장면 같은 검은 변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식도静脈瘤 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 암모니아를 대사를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면서 간성 혼수로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고요. 또 복부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복통과 열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혹사당하던 간세포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간암, 간세포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점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방간은 알코올 말고 약물이라든지 비만, 영양 불균형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간경변증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C형 간염과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증이 대부분인 걸로 파악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질환의 시초인 간염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부터 설명을 드리면 A형 간염은 평생 한번 걸리는 간염이라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걸려서요. 그래서 따로 예방주사를 안 맞아도 되지만 20대 이하 또는 30대 초반인 분들은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사는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이 흙을 만질 기회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이하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형 간염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스케줄에 따라서 0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주사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획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 의원이나 근처 보건소에서 신청해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혈액검사 중에 아니면 수술 전 검사에서 B형 간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과 의원에 가서 항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하고 그날 1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3회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따로 예방접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염 원인인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의료기구의 미진한 소독, 멸균되지 않은 침이나 문신 시술, 그리고 수혈, 스크리닝 부재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는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시험 간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알코올에 의한 경우나 약물에 의한 간질환의 경우는 원인 물질이 되는 이 물질들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당연히 없겠죠. 기타의 자가 면역성 간질환도 있거든요. 자기의 면역세포들이 자기 간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죠. 아니면 대사성 간질환,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되는 질환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예방법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응급질환 중에서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 키우는 강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고기 집, 어항을 함께 꾸며봤는데요. 그럼 이 집의 주인이 될 물고기를 데려와야 되겠죠? 어디서 물고기를 데려와야 될까요? 오늘은 건강한 물고기를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오기, 그리고 물맛땜이라는 걸 통해서 어항에 적응시켜주는 노하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본격적으로 입양하기에 앞서서 물고기를 어디서 입양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물고기를 입양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형마트, 전문 수족관, 그리고 개인 분양을 받는 방법이에요. 현재 관상어 시장의 유통라인은 크게 두 경로로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수입된 건데요. 물고기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만난 물의 성질에 가장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물은 국가별로 채취하는 원수부터 정수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해외 나가서 물 잘못 마시면 배탈 나기도 하잖아요. 물고기들은 이 작은 물의 차이를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수입된 물고기들은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죠. 자, 이제 건강한 물고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건강한 물고기 종류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백운산, 제브라 다니오, 고도비 이 세 종류는 건강해서 초보분들이 물고기를 입양한다면 이 종류로 시작하시길 권장드려요. 자, 이제 한 어항에서 어떤 물고기가 가장 건강한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고기 피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고기의 비늘이겠죠? 물고기에게 피부병은 참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매끄러운 비늘들 중에 중간에 튀어나오거나 파인 것 같은 자국이 있을 때, 혹은 군데군데 색이 다른 비늘이 있거나 입이나 아가미 주변에 흰색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그 개체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그 개체가 있는 어항에서는 물고기를 데려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고기의 활동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물고기는 대부분 많은 수의 새끼를 낳아요. 그 중에는 건강하고 빠른 개체들도 있지만 좀 작고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도 있어요. 대부분 한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배 아이들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크기도 제일 크고 유형도 가장 빠르고 또 사료주는 것 같은 모션을 취했을 때 가장 앞으로 나와서 먹이활동을 하는 개체들이 건강한 개체들입니다. 그 개체를 데려오시는 것이 건강한 물고기를 고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시름시름 앓거나 죽은 물고기가 있는 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에서 물고기 입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질병이고 이 질병은 거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질병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물고기를 데려올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건강한 물고기를 고르면 대부분 이렇게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입양한 물고기는 이 물과 산소의 양으로 한 24시간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집에 가서 물고기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입양하는 계절이 겨울이라면 그냥 실온에 노출시키지 말고 보온 박스에 넣어서 오거나 핫팩 등으로 보온을 해주면서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는 종류를 떠나서 갑자기 변하는 수온에 매우 취약해요. 자, 이제 집에 왔으면 물고기를 어항에 풀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맛땜이라는 과정인데요. 물고기는 수온이나 산성도 같은 물의 성질이 갑자기 변하는 것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은 우리 눈에는 다 같아 보여도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맛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물에 천천히 적응시켜줘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온입니다. 자, 수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봉지채로 넣고 어항 위에 한 30분 정도 띄워둘 거예요. 그럼 이 비닐을 통해서 수온이 서서히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수온은 거의 같아졌고, 이제 물의 성질들에 대한 맛댐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맛댐을 해주고, 아주 예민한 어종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한번 해보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봉투에 있는 물고기를 약간 높은 통에 살살 풀어줄 거예요. 물고기가 원래 있던 어항에서 뜰 채로 잡혀서 여기까지 흔들리는 차를 타고 온 것을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지금 혼비백산 상태일 거예요. 매우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맛댐을 한동안 갑자기 물 밖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통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 넣을 어항에 있는 물을 한 방울 정도 이 물고기가 있는 통에 넣어줍니다. 이게 겨우 한 방울 티도 안 나겠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산성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산성도란 물의 수소이온 농도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이 산성도가 1 정도 차이 날 때, 그러니까 한 어항은 산성도가 6이고 한 어항은 산성도가 7일 때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 2가 차이 날 경우에는 농도가 20배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차이가 나게 돼요. 물고기들은 아가미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비늘로도 물을 몸에 투과시키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매우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방울만 넣어주면서 적응을 도와줘야 돼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5분이 흘렀으면 이젠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또다시 5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종이컵을 이용해서 물을 넣어줄 거예요. 사실 이 양을 정확히 얼마나 해야 한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물고기에게 어항의 물을 천천히 적응시켜 주는데 최종적으로 물고기가 있던 물보다 어항 물이 한 2배 정도 많아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이 전체 시간을 한 2, 3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천천히 해주면 천천히 해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 동안은 되도록 주변 환경을 조용히 그리고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물맛땜할 때 불은 완전히 다 꺼버려서 물고기들을 재웁니다. 수행성 물고기는 빛이 전혀 없으면 잠을 자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물맛댐이 완료되었다면 뜰 채로 물고기만 건져서 어항에 넣어줄 건데요. 물고기만 건져서 넣어주는 이유는 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균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균도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물고기만 떠서 넣어주고 물맛댐을 진행하던 통에 있던 물은 그냥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물에는 산성도, 경도, 염도, 미네랄이나 질산염의 함량 등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고, 이 차이는 물고기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이 물맛댐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가능한 한 천천히 이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물맛댐 과정을 무시하고 물고기를 그냥 왕이 넣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며칠 걸쳐서 점점 비실해지다가 폐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물고기가 세팅해 놓은 어항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물맛댐은 해줬지만 지금 여전히 물고기와 어항물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불안해하는 건 알겠는데 어항물도 불안하다는 건 무슨 소리죠? 자,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사는 어항은 반드시 질소 사이클이라고 하는 자체 여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배설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하지만 이 미생물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던 새로 세팅한 어항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항으로서 역할하기 불안정하고 물고기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과 사이클이 잡히고 어항이 제 역할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이 2달 정도까지는 한두 마리의 물고기만 넣고 아주 적은 양의 사료만 투입해서 여과 사이클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두 마리의 물고기만 먼저 넣고 한달 정도 어항을 유지하면 어항 속 곳곳에는 미생물들이 잘 자리를 잡아서 질소 사이클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물고기도 추가로 넣고 사료 양도 늘려주면 돼요. 절대로 어항 세팅하자마자 물고기 막 10마리씩 넣고 사료 많이 투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막 세팅한 어항에 부담을 주면 1, 2주 이내에 어항에서 강한 비린내가 나고 물색은 우유를 탄 것처럼 뿌얘지며 물고기들은 비실비실거리다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항 세팅하고 한달 동안은 물고기 한두 마리만 넣어주시고 사료 양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고 또 수온은 약간 낮게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달 정도 지나면 물잡이 과정이 끝나게 되고 더 많은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물생활에 약간 명언처럼 떠도는 문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생활의 답은 기다림이고, 물생활의 적은 조급함이다. 사람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반려 물고기에게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면 보다 건강한 물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습니다.

0: 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골의 구조, 또 연골이 왜 아픈지,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질환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아예 하고 오시고 그냥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관절염 말고도 한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내린 진단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관절염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연골판 찢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어저께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나갔어요. 스스로 다 진단을 내리고 오세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빠른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도와주시려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말씀하시면 돼요. 무릎 중에도 앞에가 아파요, 뒤에가 아파요, 뭐 옆에가 아파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어떤 이벤트 이후에 아팠는지, 그 다음에 느끼시는 느낌 있는 그대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쑤셔요, 또는 뭐 애려요, 또 뭐 찌르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 지속되는지, 나 이거 아픈 게 한 번 아프면 거의 막 20, 30분이 계속 아파요 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잠깐 뜨끔하고 말아요, 또 멀쩡해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그거 듣고 있으면 이미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EBS 평생

학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는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어디 아파서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네, 진단 내리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앞쪽에 아픈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라고 할수 없지만 참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연골연하증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후군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의미예요. 무릎이 앞쪽이 아프긴 아픈데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딱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전방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연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10대, 20대일 때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부분 나이 먹으면 무릎 아프지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무릎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 무릎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자,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골연하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 연골의 특징 말씀드릴 때 연골은 압력에 약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젊으신 분들도 연골 모양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압력엔 약해요. 그렇죠? 그럼 압력이 왜 많이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20kg가 쪘어요. 자, 그럼 그 체중이 늘면 무릎의 구조상 그 압력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이 무게가 는 만큼 눌리는 압력이 늘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워진 20kg가 는 무게를 들고 댕기니까 무릎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붓기도 하고 연골 아래쪽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골연하증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분들 치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원인 제거해야죠. 원인은 대부분이 과체중. 두 번째, 나는 체중도 안 늘었어요. 또는 나는 평생 마른 채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생깁니다. 이럴 때왜 생길까요?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없어서. 내이 몸무게조차 들지 못할 만한 근육이.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평생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이내 몸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다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보통 저희가 이 근육이 한번 우리 체중을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일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운동해야죠. 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강화시키는 운동 이것만 해도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그냥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무릎 앞쪽에 아픈 또 하나의 질환이 흔한 게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앞에만 연골이 닳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주 특징적이냐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평생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독 요 앞에만 압력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앞에만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증상 말씀드릴 때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리 굉장히 잘 나세요. 특징적으로. 자, 두 번째 무릎 뒤쪽이 아픈 분들 계세요. 무릎 뒤가 아픈 분들은 우리 무릎 사이에 이렇게 쿠션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었다 있다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휙휙 돌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좀 휘청하시면서 무릎이 확 꺾였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골판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부위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뒤쪽이 찢어져서 계속 뒤가 아파요. 또는 그게 이제 퍼지면서 무릎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흔한데, 무릎이 아파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 아닌가요? 하고 오셔서,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만져보면,
요 무릎

뒤 종아리 근육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아까 보행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아주 제일 쉽게 하는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 걷기예요. 근데 걷기 자세가 틀리면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종아리 근육이 자꾸 긴장도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는 뭉치고 우리 밤에 막 지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한 작은 부위에 뭉치면 원인을 모르게 계속 뒤가 아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근육만 풀어줘도 금방 좋아지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별것도 아닌 병인데 혼자 우울해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관절염이 왔어. 큰일 났어. 앞으로 인공관절 해야 돼. 요만한 근육이 문제인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한 무릎의 병이 요 내측에 아픈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무릎의 안쪽. 특히 무릎보다는 약간 아래쪽.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 정말 혼자만 눌러도 아픈 사람 계세요. 손도 못 대게. 그 중에 가장 제일 흔한 게 거위발 건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 잘 걷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중에서 안쪽 뒷근육이 우리가 거위발 건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아마 걸음걸이 잘못된 것과 연관이 많은데 잘못 걸으시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아주 많이 걸으셔야 되는 분들, 하루 종일 서 있고 장사하시고 또 걸으시고 하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한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냥 무릎이 아프니까 관절염인 줄 알고 뭐 관절이 좋다는 뭐 사 먹으시고 그런 분들 계셔. 근데 이런 분들 걸음걸이 고쳐드리고 한 2주만 잠깐 쉬세요. 우리 나중을 위해서 지금 잠깐만 쉬어주세요. 걷기만 좀 줄여도 확 좋아지시는 병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관절염과 다른 감별 진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병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도 금방 되고요. 원인을 잘 찾으면 그리고 연골이 닳았어, 뭐 연골이 계속 닳고 있어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증상만 잘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 혼자 진단 내리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요령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료 방법,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구외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참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질환도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따로 4강으로 빼봤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질환군의 특징이라면 그 원인이 명확하죠. 술을 마시는 것이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쉽게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퇴직 후에 재취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나 농촌에서 어렵게 논일반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 삼아서 들이켰던 술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도 취약하고 또 치료를 한번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술에 노출이 되어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또 가족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치료의 의지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만연해 있는 희석식 증류주인 이 소주, 초록색 병 소주 말이죠. 이게 순도 95%짜리 주정을 만들어서 물에 타서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나 아니면 이 원료의 향이 남아있는 그런 증류주는 거의 다 사라지고 알코올에 물 타서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석식 소주

가 대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잔, 두 잔 향을 음미하면서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항상 싼 맛에 취할 때까지 거하게 마셔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당연한 음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과 후에 이어지는 회식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좀 아시고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가 자꾸 양산이 되는 이런 음주 문화를, 우리나라만의 특유 음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코올의 역기능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코올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죠. 소량의 알코올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우리 음주문화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량입니다. 보통 남성에서 맥주 두 잔 이내, 여성에서 맥주 한 잔 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원료인 볼이나 포도에 들어있는 그 황산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알코올의 혈행 개선에 도움 주는 그런 부분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코올성 관질환과 관련돼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합병증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다량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구토하죠. 이런 증상이 알코올성 위염이 되겠는데요. 이런 알코올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알코올성 간염, 여기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서 간경변증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합병증이 식도정맥류 출혈이죠. 간경변증 때문에 부풀어오른 그런 식도 주위의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이 식도 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숫대야만큼의 토혈을 하면서 심정지 거의 직전에 도착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간에 암모니아 대사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조금의 고기를 먹고도 바로 의식장애로 빠져버리는 간성 혼수도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또 알코올성 경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간질 발작을 하고 응급실에 오셔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를 받다가도 알코올성 정신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팔에 개미가 기어오른다 그러면서 막 긁는 경우도 있고, 막 죽겠다고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각환청이 발생하는 그런 정신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경련 같은 경우는 술을 계속 드시는 동안은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끊고 나서 3일 이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갑자기 끊었을 때 경련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갔다고 두면 안 되고 응급실 와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술만 마시고 식사를 안 하는 일이 며칠 지속이 되면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는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의 혈액들이 다 산성으로 가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부정맥으로 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술이 열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술만 마셔도 다른 식사 안 해도 당장 배에 부르고 이렇게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살 수는 있죠. 거기 안에 당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술이란 게 액체로 되어 있지만 몸에 들어가면 수분을 더 배출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면 몸이 탈수가 된다고 하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초록색 소주 기준으로 마신 양의 7에서 8배 정도 물을 더 보충을 해야지만 탈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술만 마시게 되면 몸에서 심한 탈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일반적인 당 대사가 아닌 케톤을 만드는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케톤이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혈액들이 전부 전차 산성으로 가게 되면서 호흡 부전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술만 마시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체 말고 환자를 응급실로 모셔오셔서 수액으로라도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비타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무사히 넘기고
알코올성 중독 상태에서 몇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내게 되는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질환은 비타민 B1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이 손에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손의 주위에 있는 제4산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음을 못 걷고 평형 감각이 없어져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해가 파괴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저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앉아서만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다리 끌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초기에 바로 입원해서 비타민 주사를 며칠간 해주게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난 상태로 오게 되면 안타깝게도 호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태로 알코올성 치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면서 뇌가 제4산회실 주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파괴가 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반복이 되다 보면 뇌 출혈이 생겼다가 호전됐다가 아니면 뇌진탕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혈관성 치매와 같은 그런 치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여러 부분들이 파괴가 되면서 치매 상태처럼 나타나게 되는 게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치료는 너무도 당연하게 금주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중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니까요.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정신과 병을 통해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성 중독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는 걸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상태 멀쩡해. 하지만 안쪽으로 곪고 있는 거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혼자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도움받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이한 사람,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거부를 할수 있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면 환자도 고마워할 테니까요. 가족도 용기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때그때 응급 상황에 따른 치료 대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토혈이나 검은변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식도정맥류 출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응급으로 수혈을 하거나 응급 내시경을 통해서 지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성 혼수, 암모니아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혼수 의식 장애가 왔을 때에는 듀파락이라는 암모니아를 체외로 빼내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경련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항경련제를 쓰면서 중환자실에서 다시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도 본인도 해를 할 수가 있고 타인도 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알코올성 케톤 산증은 다량의 수액 치료를 하면서 혈중의 산증 상태를 빠르게 조절을 해줘서 일단 사망을 막는 게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로 탈수 상태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콜사코프 신드롬 이런 상태와 또 알코올성 치매도 비타민 보충을 해주면서 수액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일단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장 금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량은 아니지만 뭐 약간의 음주를 뭐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소주 마시는 양의 7, 8배 정도 되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안주와 함께 식사 후에 소량 최대한 마시는 것. 그리고 향이 있는 좋은 술을 소량씩 즐기는 음주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다음 5강에서는 외상 그리고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몰라선 안 되는 질소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물생활을 하면 이유를 모르게 계속 물고기가 죽고 어항물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들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물이 왜 썩고 오염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항이 뭐가 있죠? 바닥재도 있고 수초도 있고 물고기도 있겠죠? 이 어항 속의 구성원들은 처음에 한번 세팅하면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수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랄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항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단백 고지방에 사료가 투입되는 거죠. 이 먹이주기가 어항에 일어나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이 사료는 95% 정도는 물고기가 섭취할 거고 나머지 5% 정도는 물고기의 되새김질 같은 행동으로 가루 형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도 되면 이 물고기가 사료를 배설물 형태로 어항에 남기겠죠. 배설물과 썩은 사료는 암모니아라는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모든 배설물이 있는 물질인데 생물에게 아주 해로운 물질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에 아이가 빠져서 독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쨌든 암모니아는 냄새도 지독하고 생물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암모니아 형태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에 용해되면서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물에 녹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늄은 물고기들의 아가미 호흡과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암모늄은 5mg per liter, 그러니까 물에 1리터에 5mg만 녹아있어도 물고기들에게 치사량에 해당하게 돼요. 5mg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료만 물에 녹아도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독성이 강한 암모늄을 독성이 좀 덜 강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생물이 있습니다.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은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미생물로 대표되는데 이제부터 쉽게 소모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모나스는 암모늄을 소화해서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환시켜요. 아질산염은 독성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물고기들에게 해로워요. 근데 또 너무 고맙게도 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로박터예요. 쉽게 박터라고 부를게요. 이 박터는 아질산염을 질산염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질산염도 물고기들에게 좋은 물질은 아니지만 최초 암모늄보다는 훨씬 독성이 약해졌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 암모니아가 암모늄, 아질산염을 거쳐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항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소모나스와 박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고기 키우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아주 고마운 미생물들이죠. 이 두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어서 먹을 암모니아와 산소만 있다면 어디서나 아주 빠르게 번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족관에서 파는 박테리아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소모나스와 박터 두 미생물을 50%씩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의 어항이든 어떤 운영 방식이든 이 소모나스와 박터는 어항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질산화 사이클은 어항에 꼭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어항에서는 절대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잠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항에 사료가 투입되고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암모늄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이 암모늄 수치가 올라가면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소모나스 미생물에 의해서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박터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질산염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질산염의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고 우리는 부분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질산염의 수치를 희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잡혔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질산화 사이클의 균형이 잘 잡혔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간의 균형이 잘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키우신 분들이 어항 청소만 하면 물고기가 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항 청소한다고 모든 구성물을 다 꺼내서 박박 닦고 새 물을 넣어주면 고마운 미생물 소모나스와 박터가 같이 씻겨나가게 되고 독성 물질인 암모늄을 해소하는 정화력은 갑자기 매우 약해지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음날 암모늄 쇼크를 받고 비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나스와 박터, 참 고마운 생물이죠? 이 두 생물을 어떻게 어항에 많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충분한 양만큼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물잡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사이에 균형이 잡혔다라고 해서 물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물을 정화해주는 질소 사이클, 그리고 이 질소 사이클을 수행하는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어항에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미생물은 아주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무엇이 충분할 때 번식하나요?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음식, 세 번째는 살집입니다. 미생물도 똑같아요. 이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면 아주 빠르게 번식해서 단 며칠이면 제법 여과력을 갖춘 질소 사이클을 만들 수 있어요. 세팅 초기의 어항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물에 잘 녹는 조건은 낮은 수온과 넓은 수표면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팅 초기에 수위를 좀 낮게 해주기도 해요. 수위를 낮추면 물의 양 대비 상대적으로 수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산소 유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이 미생물들에게 음식은 암모늄과 아질산염인데 모두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에서 나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생물이 상당수 증식하기 전에 너무 많은 물고기와 사료를 넣어주면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보다 암모늄의 축적 속도가 더 빨라져서 물고기들이 폐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팅 초기에 물이 잡히는 기간 동안에는 한두 마리 정도의 물고기만 넣고 또 아주 소량의 사료들을 투여해주면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할 때세 번째 조건은 어항 내 표면적입니다. 미생물의 집이죠. 우리는 어항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표면적을 아주 넓혀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어항이 알아서 독성 물질을 다 정화하는데 물갈이는 왜 해주냐? 우리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었던 이유는 질산화 사이클의 최종 산물이었던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함입니다. 보통 어항에서는 이 질산염을 없애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질산염은 계속 물속에서 축적이 되어요. 암모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이 질산염도 계속 쌓여서 누적되면 물고기들이 괴로워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항을 더럽게 보이게 하는 이끼, 녹색 이끼, 갈색 이끼, 이 이끼들의 주식이 질산염이기 때문에 질산염이 계속 쌓이면 어항이 이끼들로 인해서 금방 더러워 보이죠. 이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0%씩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또 어항물이 갑자기 뿌옇게 탁해졌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항을 세팅하고 나면 어항이 갑자기 하얗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백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많은 수의 미생물이 갑자기 사멸하면서 생깁니다. 질소 사이클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보통의 경우 급이를 멈추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데 3일 이상 맑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30% 정도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줌으로써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백탁이 왔는데 물에서 강한 비린내가 동반되는 경우는 이건 물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 정도 물을 갈아주는 등 긴급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정 개체수를 지키는 것과 급이량을 절제해 주셨다면 물이 깨질 염려는 매우 적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세팅 초기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운영한 어항에서 백탁이 찾아왔다면 급이량을 줄이라는 신호로 아시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항에 살아있는 수초를 식재하면 질산염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수초를 포함한 모든 식물은 질산염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수초에 조명을 쐬어줘서 광합성을 해주면 수초는 성장하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질산염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다만 어항 내 질산염 수치를 유의미하게 줄여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초의 종류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종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초를 통한 질산염의 소모 속도는 수초의 성장 속도와 비례합니다. 빨리 성장하는 수초일수록 질산염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실험 끝에 성장이 빠른 몇 가지 수초들을 추려봤습니다. 발리스네리아, 검정말, 나자스말, 하이그로필라류, 루드위자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상수초들. 이 종류의 수초들을 잘 조합해서 식재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질산염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항의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하려고 물갈이할 때 바닥재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거나 물갈이의 양을 80%씩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어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매일매일 환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환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고기가 사는 모든 어항엔 질소 사이클이 견고히 잡혀 있어야 하고 암모늄은 발생하는 즉시 미생물들에 의해 소모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항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비록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항 속 생태계 순환에 맞춰서 물고기를 잘 돌본다면 물생활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고기의 특성들을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2: Welcome to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도 관계의 yes. 영어를 배웁니다.
0: That's right.
1: 오늘은 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뭐 동물과의 관계인가요? 뭐.
0: 아, 오늘 사람과의 관계고요. 가족 간의 관계 느낌인데 제목이 아기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벌써 느낌 오죠?
1: 뭔가 네.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이혼 사유 뭐 이런 쪽인가요?
0: 좀 이혼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1: 양육 뭐 그런 쪽인가요? 양육권까지 들어가고
0: 거기까지는 아니죠. 오케이, 그렇게 익스트림하진 않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육아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0: That's right. 그래서 의견 충돌에 관련된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데 요거 내용 한번 진짜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봤거든요. 네. 요거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유랑 안 놀아줄 거야. 자, 마유가 악인 것 같아요.
1: 네, 그 아들 이름이 마유인 것 같고, 안 놀아줄 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놀아줄 거야? 해서,
0: 오?
1: 부정까지 한번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0: 아.
1: 머릿속에서 두 번을 꿔야 되는 거예요.
0: 감을 잡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케이,
1: 여러분들 이거
0: 오케이.
1: 기억하세요.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이 떠 있죠? 그래도 약속했잖아. 마유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1: 아니, 뭐
0: 했어요.
1: 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0: 또 싸우다 보면 또 막, 팍팍팍!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자, 약속한 거, 필요한 거.
1: 근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0: 사실 맞아요. 두
1: 네.
0: 번째 미션이 오히려 길지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총동원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네.
0: 자, 그럼 어떻게 꽁상식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가보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업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 정말. 마유랑 안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안 놀아줄 거야? Aren't you playing with Mayu?
2: Now?
1: Yeah!
2: Am I playing with Mayu? I'm here.
1: 그러니까, aren't you, 이게 뭐지? Aren't you going to play?
2: I can't. I have work to do.
1: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 내가 아는데,

0: 너 약속했잖아. 마유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1: What?
0: You promised. 마유 needs dad.
1: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0: I'll
1: Okay?
0: work later.
1: All
0: Is it
1: right.
0: okay?
1: I'll just do it later. Mayu! Yay! Woo-hoo.
2: 네, 저 조만간에
0: 네.
2: 파트타임 잡 알아보려고요.
0: 왜요?
2: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와우! 자,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안
0: 네.
2: 놀아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제가 조금 어색하게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피터가,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픽스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좀 돌아갔고요. 그리고 뭐두 번째도 굉장히 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문장을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시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시제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 무슨 고잉 어쩌고가 있는데
0: 네.
2: 좀 이따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트레이닝, 아주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4: I can't. I have work to do.
3: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4: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2: 오케이.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다이얼로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뭐 요거를 활용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유는 오늘 꼬마 마유예요. 아이 마유고요. 그래서
0: 맞아요.
2: 부부끼리의 대화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마유랑 안 놀아줄 거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0: 네. 이게 이제 부정 의문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aren't you라고 당신 뭐뭐 안할 거야? 네, be going to가 또 들어갔고요.
2: 네네네.
0: 여기에 안 놀아줄 거야? 누구와? With 마유랑.
2: 오케이. 자, 놀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놀아줄 거야? 놀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투를 연출을 했네요.
0: 네.
2: 그죠? So,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마유? 볼게요. play.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놀다라고 하는 게 play라는 게 있고요. hang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건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0: 네.
2: 계실 것 같은데요. 요 차이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0: 자, 플레이는 실제로 조금 어린이들, 예, 뭐 미취학 어린이부터 한 13세 밑으로, 그렇죠?
2: 뭐
0: 이게
2: 나이가
0: 진짜
2: 정해진 건 아니지만.
0: 소꿉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놀 때는 놀다 플레이를 쓰는 거고요.
2: 네네.
0: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고 약간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노는 거 그런 거 이제 행아웃이죠.
2: 정확합니다. 지금 상훈 씨가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 플레이는 어린 친구들.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통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0: 뭐
2: 앉아가지고
0: 상황극을
2: 아이돌이랑 뭘
0: 하거나,
2: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예요. 근데 행아웃 느낌은 진짜 어울려서 다니는 느낌이 좀
0: 어울려서 뭐 그죠
2: 들어가죠.
0: 노래방도 갔다 코인 노래방도 한번
2: 가고
0: 갔다가,
2: 뭐 아니 아이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어디서 막 뛰어놀고 이런 것도 행아웃도 가능합니다,
0: 그쵸.
2: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른들끼리 노는 것도 플레이를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중요한 거, 아이들이 뭔가 뭐 물건을 갖고 놀든 꼬마애들끼리 야! 이렇게 노는 거는 플레이구나. 그리고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놀 때는 행아웃이구나. 요 정도,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아이랑 누구랑 놀아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아빠가 성인이지만 대상이 아이죠. 이럴 땐또 플레이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것보다 제가 오늘 시제 관련된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제로 여전히 보지 않는데, 우리 be going to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be going to가 뭐예요? 뭘까요?
0: 뭐뭐 하다.
2: 하다? be going to. 할
0: 비고잉트
2: 것이답니다. 할
0: 할
2: 것이다.
0: 것이다.
2: 그 비동사 ing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도 그걸 오히려 많이 했더니. 오케이. 자, that's
0: 진짜
2: okay.
0: 3년을 했는데도 저는 헷갈리네요.
2: 오히려 제가 비동사 ing를 강조하느라고 트레이닝을 얘를 덜
0: 아, 조금
2: 시켰어요.
0: 요즘에 조금 못하기도
2: 솔직히 말해서.
0: 하고.
2: 네. 자, be going to를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찾아보시면요. 뭐뭐 할 것이다.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지 성인으로서 배울 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be going to를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해 놓은

0: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계획해 놓은 거를 난 이룰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will과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1: 네.
0: will은 will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계획해 놨는데 그걸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1: 약간 즉흥적이죠.
0: 즉흥적이에요. 맞아. 그래서 의지만을 상대방한테 강하게 보여줄 때 I will 할래.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하지만 be going to는 내가 알지? 오늘 3시에 전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네.
0: 그거는 이미 제가 계획해 놓은 거고, 나 그거 이룰 거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be going to는 뭔가 계획을 전달하는 거. 계획을 말할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so I'm going to play with 누구? 그럼 나 걔랑 놀 거야잖아요.
1: 네.
0: I'm going to. 근데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단은 얘 잠깐 잊어버리세요. 걔를 질문형으로 만든 거를 연습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계획을 아까 말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사전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그 계획 이룰 거야? 너 걔랑 놀려고 하는 계획 이룰 거니? Are you going to play with 누구?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해볼게요.
1: 네.
0: 잠자리에 들다가 여러분 뭐예요?
1: Go to sleep.
0: Go to sleep or go to bed,
1: Go to
0: right?
1: bed.
0: 너 잠자리에 들 거니? 어떻게?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1: Are you going to go to bed?
0: 그죠? Are you going to go to bed? Are you going to call me? Are you going to eat soon? 너무 많아요, 그렇죠? So again, 아, 계획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Be going to.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올려봐도 돼요?
1: 네.
0: 오늘 나온 거. 얘가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So, 나뭐뭐할 거야 해서 너뭐뭐할 거니? 까지 갔죠? 자, 여기서 be 동사를 are you? 이게 아니라 aren't you?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할 거야가 아니라 너뭐뭐안할 거니? 뭐뭐안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게 되죠. 이거
1: 네.
0: 괜찮겠어요?
1: 그럼요,
0: 여러분들?
1: 그럼요.
0: 네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막 부담 느끼시지 마세요. 오케이? 나뭐뭐할 것이다. 너뭐뭐할 거니?까지만 알아둬도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동사 원형만 바꿔볼까요?
1: 네.
0: Aren't you gonna do something? 너그 계획을 안 이루를 거야?
1: 네.
0: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go to bed 활용해서 너 잠자리에 들 거야가 아니라 너 잠자리 안들 거야. 왜 이래? 왜 앉아? 이러면서.
1: Hey, 상훈,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0: 그렇죠. Hey,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완벽하죠. 자, 이거 해볼까요? 너 그거 안볼 거야? 영화 새로 나왔는데 watch를 한번 해볼게요.
1: Watch.
0: 너 그거 안볼 거니?
1: Oh, aren't you going to watch it?
0: 그렇죠. Aren't you going to watch it? It just came out. You know what I mean? Alright,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be going to 느낌 와요?
1: 네.
0: 오케이. 너 go to bed 하는 거 계획 안 이룰 거야? 너 watch it 하려고 했던 거 그거 계획 안 이룰 거니? 상대방한테 계획 물어본다는 느낌. 제가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요. 원래 제가 이렇게 이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문법적 설명이 없어도 익힐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굉장히 오해가 된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익히려면 익힐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 하루에 수 시간을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나 그게 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 뭐 기본적인 문법 용어나 아니면 문법 지식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흥분한 거 보이죠?
1: 네.
0: 너무너무 중요해서
1: Calm
0: 그래요.
1: down.
0: I should calm down. All
1: Be
0: right.
1: calm.
0: Oh, be calm.
1: 저 배웠던 거.
0: 이거 봐요. See? All right. So,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Hey,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1: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0: Right. Aren't you going to watch it?
1: Hey, aren't you going to watch it?
0: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봐도 돼요?
1: 여기서 또한
0: 네.
1: 번이요?
0: 아, 여기는 응용이에요, 응용. 오케이.
1: 응용.
0: 너 뭐뭐 안할 거야가 아니라 좀 바꿔서, 우리 집에 안갈 거야? 우리 집에 안갈 거니?
1: Aren't we
0: 오!
1: going to go home?
0: 상훈 씨, 주먹 좀 잠깐 빌려주세요. 와우! 장난 아니죠, 지금.
1: 이 와중에 머리에서 잠깐 we are we aren't we 혼자 3단계 가고 자 going to 갔다 go 잠깐만 to 들어가봤는데 home
0: 이게
1: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지금
0: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게 돼요, 뇌에서. 오케이? 물론 뇌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연습해봐야 점점 그
1: 시간이 단축돼요
0: 맞아요.
1: 나중에는 그냥
0: 반격이
1: 얘기하시면 그냥 바로 Are we going to go home? 바로 나올 수 있게.
0: 완전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딱 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1: 네.
0: Okay. So, are we, aren't you? 아니라, are we going to go home? 이런 느낌. 자,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너, 당신 마유랑 플레이 왜

0: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y you?
1: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y you?
0: Alright. 근데 좀 슬픈 현실이죠. 못 놀아줘. 할 일이 있어. 이게 만약에 진짜 뭐 회사 일이라면 또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 I can't. 아우, 못 놀아줘.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이 뭔가를 해야 된다.
0: 일단은 일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일을 가지고 있어.
1: Get a job?
0: 잡은 뭐 일자리?
1: 네.
0: Right? 일이 뭐예요, 그냥?
1: Work. 아야. 쉽게 가야 되네. I have work to do.
0: 그럼 상우 씨 혹시 이거 아직 오픈하기 전에 I
1: 네.
0: have work to do라고 했잖아요. 직역을 하면 I have work 일단 뭐예요?
1: 나는 일이 있어.
0: 일이 있어, 일을 가지고 있어.
1: 네.
0: 근데 to do가 어떤 말투일까요?
1: 해야만 해? 해야
0: 해야만
1: 돼?
0: 할.
1: 해야
0: 오,
1: 할.
0: 해야 할. 할. 이런 말투를 주게 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 can't. I have work to do. 1이라는 단어, 일단 기본으로 나왔는데, 자, 이게 사실은요, 원래 덩어리로 너무 많이 쓰기는 해요. Have work to do. 할 일이 있다. 나 뭔가 이거를 finish 해야 된다. I have work to do. She has work to do. 뭐, 기타 등등 쓸수 있는데, 이걸 덩어리로 가져가도 좋지만, 나중에 성훈 씨가 이제 중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따로 응용하는 연습도 결국에는 하셔야 될 거예요. Okay? I have worked, work 하고, 끝내야 할. 그럼 어떻게 할까요? To.
1: To finish.
0: That's it.
1: I work to
0: 얘가
1: finish.
0: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1: I
0: So,
1: can.
0: to 동사 원형하면 여러 가지의 이제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Alright? 뭐, 무슨 뭐, I have a place to go to.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오늘은 요거를 덩어리로 그냥 가져갈게요. I have work to do. I have work to do. You know? 물론, I have to work 해도 돼요. Okay?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예?
0: 저희 할 일이 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1: We have
0: We
1: to
0: have
1: do.
0: work. No, no, no, no, no, no. Hold on. 직역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이 있어요. 일단 뭐예요?
1: We have work
0: 할.
1: to do.
0: That's it. Alright? 다시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work to do.
0: 그죠? We have work to do. Come on, come on, come on.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무 많은 work는 too much work입니다.
1: Too much
0: 그러면
1: work.
0: 그녀는 너무 많은 일이 있어. 해야 할.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 되겠죠.
1: She has too much work
0: 할?
1: to do.
0: 그렇죠. She has too much work도 가능해요. 오케이?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She has too much work to do. 이런 느낌. 오케이? 처음에는 이게 입에 잘 붙지 않겠지만 이것도 반복입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Right? We have work to do.
1: Oh, we have work to do.
0: She has too much work to do.
1: She has too much work to
0: 해야 될게 너무
1: do.
0: 많아. 자, 그리고 못 놀아줘 이거 했잖아요. 근데
1: 네.
0: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표정으로 막 I can 이러면 그래 놀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1: 그러니까.
0: 자, 이래서 발음도 또 조금 챙겨줘야 되죠. 그렇죠? Can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경 쓸 필요 없이 입 모양을 편하게 하고 약간 긍정적인 얼굴이나 톤은 삼아줘야겠죠. 그래서 can, I ca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만, CANT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T 사운드를 터트려 준다기보다는 입 모양을 옆으로 살짝 열어주시고, 이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can't 이런 식으로 조금 벌려주세요. 자, can't, I can't.
1: I can't. I can't.
0: 그렇죠. 그 느낌 살려서 읽어볼게요. I can't. I have work to do.
1: I can't. I have work to do.
0: 완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I can't. I have work to do. I can't. I have work to do.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나왔죠.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약속했잖아. 마유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1: 그래도, but, 너는 약속을 했다.
0: Yes.
1: 과거로 가야 돼.
0: 아하.
1: 약속하다는 promise, 약속했다는 promised.
0: 오, 시제까지?
1: Yeah. 그리고 he needs you.
0: 어허.
1: 그렇죠. 그는 필요해, 당신이.
0: Alright. 아까 거의

0: 완벽에 가깝게 그냥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지 않나요? 복잡한 덩어리 표현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일반 문장, 편한 문장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죠.
1: 안정적이에요.
0: 나쁘지 않죠. Yeah.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right?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1: Promise.
0: 뭐 하는 거죠?
1: 약속하다.
0: That's right. 약속하다라는 일반 동사 되겠습니다. 근데 약속했다이기 때문에 promis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고요. 얘를 5에다 강세를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5에 강세 찍으면 입모양이 좀 어떻게 된다고요?
1: 벌어지죠.
0: 벌어집니다. 그래서 pro보다는 promise 이런 식으로 조금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romise. Promise.
1: Promise. Promise.
0: 훨씬 좋아요. 오케이. 자, promise 약속하다 나왔고요. 내가 뭔 필요하다라고 할 때면 상우 씨 어떤 동사 쓰겠어요?
1: Need.
0: Need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need to do something 이지만 너무너무나 심플하게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땐 그냥 need something. Right? 요거만 바로 뒤에 명사만 넣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So he needs you. 여기서 you가 명사잖아요. Correct? 자, how about this? 오, 난 너의 사랑이 필요해.
1: I need your love.
0: I need your. 요 가사에도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1: I need your love. 뭔가 그런 거 있는 거 있었던 것
0: 같은데.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how about this? 용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용돈이요.
0: 뭐 드래곤 뭐
1: Individual cash.
0: 아 가까이
1: 포켓
0: 짝에
1: 포켓 머니.
0: Pocket money or allow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this? Allowance. 오케이, 오늘부로 알아가면 되죠. 네. So some allowance 이러면 약간의 어느 정도의 용돈을 용돈.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Wendy는 약간의 용돈이 좀 필요해.
1: Oh, Wendy needs some allowance.
0: 오, 좋아요. Wendy needs some allowance. 얘도 일반 동사니까 3인칭 단수면 S 포함해 줘야 됩니다. So 네. allowance도 이왕이면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I need your love.
1: I need your love.
0: Wendy needs some allowance.
1: Wendy needs some allowance.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1: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0: 자, 이랬을 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 그냥 일은 나중에 할게.
1: 참, 좀 좋은 아빠고. 사실 저는 또 아빠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참, right. 그래, 맞다. I will. 지금 순간적 의지로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일을 레이터에 하겠다. I will. 잠시만요. 아! 그냥이 빠졌네. 그러니까, I will do work later 해도 되는데.
0: 이게 지금 amazing 한 거예요. 사고 씨가 딱 보고, 어? It makes sense. 이걸 아니까 뭐가 오히려 뭐가 틀리지? 이런 거를 더 찾아. That's beautiful.
1: I will do work later. I'll do
0: 했는데 work later.
1: 여기 이제 약간의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Just 들어가는 거죠.
0: Just.
1: I will just. 그냥.
0: Okay.
1: 그냥 일은 나중에 할게.
0: Alright, alright, alright. So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That's it. 그냥 just, correct? 자, 이거 있잖아요. 일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냥 work 동사로 써도 돼요. 그렇죠? I'll work later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do work가 되면 work가 여기서 동사일까요?
1: 이거 형용사로 바뀌죠?
0: 명사로 바뀝니다. 지금 약간 저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일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일을 정말 말 그대로 얘는 하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1: 요게 동사.
0: 그렇죠.
1: 이게 명사.
0: 그렇습니다. Alright, so it's okay. So do work 아니면 그냥 work를 동사로 써서 work 이렇게 해도 돼버리고요. 자, so I'll just do work later. Later가 언제 한다는 거예요?
1: 나중에.
0: 나중에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영국 쪽에서는 flap이 잘 안 나요. 그래서 later 이런 식으로 발음되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미국식 영어를 한다면 얘를 좀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So later 발음 두 번 들리도록 할게요. Later. Later.
1: Later. Later.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 나중에 보자 할 때 I will 이렇게 하는 거.
1: I will.
0: 너를 나중에 보자.
1: I will see you later.
0: 그치? I'll see you later, right? 저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저 그거 해도 돼요? 일단 뭐예요? 저 해도 돼요, 그거?
1: Am I do? Do I?
0: 해도 돼요? Can?
1: Can. Can I?
0: 아, 잠깐만. 제가 약간 부끄러우시는데.
1: 숨을 데 없나요?
0: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괜찮아요. That's okay. 어때요? 제가 그거 나중에

0: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혹은 해도 될까요?
1: Oh, can I do later?
0: 그죠? Can I do it lat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 볼게요.
1: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2: Right. I will just do work later.
0: 오케이.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4: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0: 자, 다 같이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5: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4: I can't. I have work to do. I can't. I have work to do.
5: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4: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프레임 패턴스, 뼈대 패턴으로 이병 잡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Aren't you going to do something? 활용할게요. 마유랑 안 놀아줄 거야? 너 마유랑 안 놀 거야?
6: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0: 그죠?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How about this? 너 자러 안 갈 거야? 잠자리 안 들 거야?
6: Hey,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0: 그죠? 아이한테 또 쓰기도 하겠네요. 자, 하나 더. 너 그거 안 볼 거야? 야, 그 영화 바로 나왔어.
6: Hey, aren't you going to watch it?
0: 그쵸? Aren't you going to watch it?
6: Watch the movie.
0: No, watch the movie, yeah. Okay. How about this? I need something, right? 자, 가보겠습니다. 그는 당신이 필요해.
6: Hey, he needs you.
0: He needs you. Yes. 난 내 사랑이 필요해.
6: I need your love.
0: Oh, I need your love. I, I need your love.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1: 무슨 노래냐고요?
0: 아, 그러겠습니다. 나 어디 들어왔는데? 자, 아무튼 이런 느낌. 자, 마지막. Wendy는 용돈이 좀 필요해. Some allowance 드릴게요.
6: Wendy needs some allowance.
0: 그렇죠. Wendy needs some allowance. 오케이?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사훈 씨 달려볼까요?
7: 네? 마유랑 안 놀아줄 거야?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너 자러 안 갈 거야? Aren't you going to go to bed? 너 그거 안 볼 거야? Aren't you going to watch it? 그는 당신이 필요해. He needs you. 난 내 사랑이 필요해.
6: I need your love.
7: 웬디는 용돈이 좀 필요해. Wendy needs some allowance.
0: 자, 다 같이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8: 해결!
9: Honey,
10: yeah.
9: Aren't you going to play with Mayu?
10: I can. I have work to do.
9: But you promised. He needs you.
10: Right. I'll just do work later. Okay? All right.
9: Thank you.
10: Mayu! Woo-hoo.
9: Thank you so much.
0: Okay. Yes!
7: We need you.
0: You need me?
7: Yeah.
0: Oh, I need you guys too.
7: Yeah.
0: Ah, okay. Very nice.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손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많이 웃었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장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쵸? We
9: laughed
0: a lot.
9: A lot.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Need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7: 네.
0: 우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 이 오.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오. 우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 요거
7: yeah.
0: 가능할까요?
7: 우리는 필요해, 사랑이. 아, 더 많은 사랑이? 이렇게?
0: Yes. 원하는 스타일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되죠?
7: EBS E-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자신감 가지고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파트너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항상 금요일은 텐션이 좀 높으신 것 같고.
0: 어,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행 영어를 배웁니다. 거의 그럼요.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여행 떠날 때 우리가 영어를 또 많이 쓰니까. 자, 오늘은요. 제목이 긴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려면 이라고 해서 성훈씨 여행 이제 비행 여행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1: 솔직히 제가 뭐 네. 그 LA
0: 아 LA요? 아,
1: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을 때
0: LA, LA, yes.
1: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0: 그럴 때는 그러면은 상훈씨의 비결 같은 거 없어요? 뭐 좀 나는 뭐라도 한다 이거라도 한다 지루하니까
1: 저 뭐 그런 거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음악 같은 거 다운을 많이 받아서
0: 미리
1: 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보죠.
0: 어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기 전에는 에, 시간 어차피 낭비하지 말고 뭐 일이라도 하게 컴퓨터 갖고 가자 하잖아요. 한 10분 하다가
1: 절대 못해요 그 안에서
0: 바로 잊어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 비행 시간 긴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비행기에 와이파이 되나?
1: 아, 약간
0: 요거.
1: 뭐 같이 간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요, 그죠?
0: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죠. 혹시 모르니까 잡지 몇개 사자.
1: 보통 와이파이 하면 안될 겁니다. 잡지 아마 사가셔야 될 거예요.
0: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잡지도 알아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도 알아야 됩니다.
1: 혹시 모르니까란 표현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공상 씨는 과연 알까요?
0: 뭔가 공상 씨는 그래도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도록
1: 네.
0: 하세요. 자, 공상 씨를 보내볼까요?
1: 시작. 영원합시다.
0: 영원합시다. 도전합시다.
2: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1: 그렇지.
2: 긴 여행.
1: 비행. 알지, 알지. 근데 비행기에 와이파이 되나?
2: 응?
1: 비행기에 와이파이가 되냐고. Is it possible Wi-Fi in the plane?
2: Wi-Fi?
1: Wi-Fi.
2: A Wi-Fi?
1: 알면서.
2: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1: Flight attendant한테 에스카자고?
2: We can ask
1: Ask,
2: the flight
1: 어.
2: attendants.
1: 만들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잡지 몇개 사자.
2: 응?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You don't know, I don't know. Let's buy some magazine.
2: You don't know, I don't know? Oh, about the Wi-Fi.
1: Yeah,
2: Oh,
1: why?
2: just in case, buy magazines.
1: Yeah.
2: 아, good idea.
1: 그치, 그치.
2: good idea.
1: 혹시 모르니까.
0: 네, 제가 오랜만에 보다가 빵 터졌습니다.
1: 좋아하시더라고요.
0: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진짜 상훈 씨는 You are so creative. 예, 네, 정말 중간에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거를
1: 그걸
0: 너도
1: 모르잖아요.
0: 몰라 나도 몰라 이런 느낌으로
1: 저희
0: 갔더라고요.
1: 어릴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0: 아,
1: I don't
0: 그러십니까?
1: know, you don't know, 뭐.
0: 아,
1: We
0: 그래요?
1: don't know.
0: 아,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근데 괜찮았습니다. 즐겼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막 혹시 모르니까 이런 덩어리 표현도 많이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뭐 비고잉 투라든가 이런 복습도 좀 잔잔하게 들어가 있을
1: 네.
0: 거예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Is there Wi-Fi on the plane?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0: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미션 문장은 아니지만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긴 비행이 될 거야.
1: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복습 개념이에요. 바로 또 어제 배웠기 때문에 비고잉 투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죠?
0: 네.
1: 그것은 뭐뭐할 거야.
0: 아하.
1: 뭐 어떤 거요?
0: 될
1: 긴,
0: 거야.
1: 네. 비가 들어왔으니까 될 거야.
0: Yes.
1: 긴 비행이 a
0: Again, being.
1: long flight.
0: 플레인 아니에요?
1: 그럼 긴 비행기잖아요. 롱 플레이는 긴 비행기, 롱 플라이트는 그 비행편.
0: 와, 좋습니다. FLIGHT, fl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That's perfect. 비행 항공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뭐랄까 물리적인 비행기 자체보다는 방금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a long plane이라고 하면 비행기 자체가 길이가 긴 거가 되겠죠. 그렇죠? Flight. Flight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F니까 입술 절대 붙지 않게 해주세요. 오케이. F 사운드는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오고 바람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긁지 마세요. 오케이? Flight. Flight. Yes.
1: Flight.
0: 오케이. 자, 우리가 그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
1: 네.
0: 복습을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우리가 뭔가의 신분이나 뭐를 나타낼 때
1: 네.
0: 비동사랑 명사 섞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죠?
1: 네. 네.
0: So it's 명사 그러면 단순하게 그건 뭐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복습해볼게요. 일단은 그거부터. 그건 재미있는 파티야. 재미있는 건 뭐예요? 웃긴 거 말고.
1: 재미있는 거요?
0: Yeah.
1: Fun.
0: Fun. 그러면 그건 재밌는 파티야. 어떡할까요?
1: It's fun party.
0: 그쵸? 근데 party 셀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1: It's a fun party.
0: 그쵸? It's a fun party. 자, 이거 어떡할까요? 멋진 모험이야. Great 모험. 하면서 oh. 그건 멋진 모험이야. 어떻게
1: 할까요? Oh, it's great adventure.
0: 그치? It's a great adventure.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건 뭐야? 라는 거 기본형을 제가 좀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한 것 뿐이에요. So it's 무엇이다. 명사다. It's 무엇이다. 명사다. Right? 자, 그런데 오늘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얘를 섞어볼게요. Be going to를 섞어서 뭐뭐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Be going to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섞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It's 무엇? 이렇게 하면 그건 뭐다? 그냥 현재 팩트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It's 명사, right? 근데 it's going to be 명사. 그러면 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Right? So, 왜냐하면 be 동사가요. 이다,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뭐 명사가 될 것이다, 명사일 것이다. 요 정도의 말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Be going to랑 섞어놓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for example, right?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1: 네.
0: It's a fun party, correct?
1: Yeah.
0: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건 재미있는 파티가 될 거야. 내가 잘 알거든, 이런 느낌.
1: Oh, it's going to be a fun party.
0: It's going to be a fun party. 이런 식으로. 자, 그건 멋진 모험이 될 거야.
1: Oh, it's going to be a great adventure.
0: It's going to be a great adventure. 느낌
1: I'm
0: 맞나요?
1: Excited.
0: I'm excited, right? 차이점이 좀 보이나요? 그렇죠?
1: Yeah.
0: It's 이것보다 뭐뭐일 거야라는 걸 말투로 섞은 것뿐이에요.
1: 네.
0: Be going to를 접목을 시켜서 얘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it's 무엇, it's 무엇.
1: 그것부터 연습하시고.
0: Yes.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going to be a fun party.
1: It's going to be a fun party.
0: It's going to be a great adventure.
1: It's going to be a great adventure.
0: Very nice. 자,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긴 비행이 될 거야 라는 거 해볼게요.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1: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0: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긴 비행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1: 그럼요.
0: 근데 어떤 분들은 이륙하자마자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저는 정말

0: 미치겠어요,
1: 잠을
0: 사실은.
1: 못 자요.
0: 예, 네, 그래서, 아, 뭘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요게 있으면 저는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와이파이거든요. 요즘에 비행기에 이거 되잖아요. 그쵸?
1: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용해본 적은 없고, 아마 뭐, 유료 이런 거 되지
0: 유료
1: 않을까요? 그건 영화에서
0: 서비스로다가.
1: 본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래서 궁금하니까, 되든 안 되든, 비행기 혹시 와이파이 되나? 네, 요 질문 해보겠습니다.
1: Is there? 있나요? 와이파이가 어디에? 언더 비행기에?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비행기 위에니까 언더 플레인을 써주면 될것
0: 오, 얘는 이제 약간 비행기 자체,
1: 같아요. 예.
0: 기체 내에.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로 나눈 것 같아요, 사훈 씨도. So, is there Wi-Fi 있나? 어디에? On the plane?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So, plane은 flight과는 다르게 정말 그 물리적인 그 기계, 나는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plane, right? 물론, airplane이라고 해도 돼요.
1: 그럼요.
0: 근데, 사실 일반적인 회화체에서는 plane을 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차피 의미는 같고, 뭐,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 막, 이 얘기할 때, 오히려 아이들은 에어플레인이라고 더 많이 써요.
1: 네.
0: 예.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 왕초보 영어요. EBS 왕초보 영어에서 정말 한 1억 5천 번 나왔던 패턴인데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원래 뭐라고 그러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1: 네.
0: 자동차가 있다, 있네.
1: 네.
0: 그러면은,
1: There is a car.
0: There is a car. 이렇게 쓰거든요. There is a car. 오케이. 이거는 there가 거기에란 뜻은 아니고요. 그냥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there is a car. 차가 있다. There is a girl. 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은 걔를 뒤집어서 질문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So, 원래 기본적으로는 there is 명사. 뭐가 있다. 만약에 근데 여러 개면 there are
1: 복수명사.
0: 명사들. 그죠? 복수명사. 쓰는 건데, 얘를 이렇게 어순 바꿔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여러분들 중에서 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해서 나 이제 막 거의 오르내리고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 질문형으로 네, 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되면 이제 부정으로 갖고 isn't there? aren't there? 까지 가도 되죠.
0: Oh my goodness. 그쵸?
1: 이건 활용하기 나름이죠.
0: 이게 solid하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방금 상훈 씨가 한 것처럼 isn't there?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할수 있고요. 나중에 there is가 아니라 there might be something.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You know what I mean? 그리고 there is going to be 뭐가 있을 것이다도 되고요. 할게 많아요.
1: 활용은 무궁무진하네요, 지금.
0: 그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형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소파가 있나요? 그방 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방에 소파가 있나요?
1: Is there a sofa in the
0: In the
1: room?
0: room? 왜냐면 호텔 룸을 예약을 하는데 나는 소파가 이상한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is there a sofa in the room? 어디에 있는지는 뒤에다가 꾸며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기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계?
1: Machine.
0: 그렇죠. Machine, right? 그러면 공장이 뭔지 아세요?
1: Factory.
0: 상훈 씨 단어 집 많이 하네요.
1: 아, 이 정도는 뭐
0: 오케이 오케이
1: 알죠.
0: 오케이. 그게 한때 또
1: 남자들은 또 이런
0: 아
1: Factory.
0: Factory 그리고 한때 한국에서 음식점 이름이 팩토리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1: 좋아해요. 우리가 또 그런 거.
0: 약간 유행적인
1: 예, 팩토리
0: 느낌이었죠. 아,
1: 좋아해요.
0: Factory. 자, 그러면 해볼까요? 오케이. 기계들이 있나요? 그 공장 안에?
1: Is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0: 거의
1: 어?
0: 맞았어요. Hold on.
1: 한 번만 더 퀴즈 드려요. 복수잖아요,
0: 오케이.
1: 복수.
0: Alright.
1: Are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0: 그쵸. Are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쁘지 않죠?
1: Yeah.
0: 예. Yeah.
1: 한번 더 끊어주고.
0: 회화체에서 사실 근데 원어민들도요, 원래는 are there are 써야 되는데, 뭉뚱그리로 is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회화체적으로. 이제 그걸 틀린다고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을 아는 거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런 억양 살리세요. Is there a sofa in the room?
1: Is there a sofa in the room?
0: Are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1: Are there machines in the
0: 자,
1: factory?
0: 이번에는 와이파이가 있나요? 어디 on the plane에 우리가 어떤 비행기에 right? 탑승하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안쪽을 강조하려면 이는 가능한데 보통 on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Is there Wi-Fi on the plane?
1: Is there Wi-Fi on the plane?
0: 오케이, 자, 두 문장 했습니다.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0: Is there Wi-Fi on the plane?
1: Okay, we have the next sentence here. 잘 모르겠네. 그래서 승무원한테 물어보면 되지. 거의 이 둘이네요. 그렇죠? 네. 한 명은 물어보고 한 명은 모르고. 그렇죠?
2: 아, I'm not sure. 아, 잘 모르겠다. We can ask.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물어보면 된다. 누구한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승무원에.
1: 승무원.
2: 우리가 보통 뭐 steward, stewardess로 쓰지만 여기 지금 two world잖아요.
1: 저희 잠깐 누워 있어도 네, 돼요.
2: 좀 쉬고 계세요.
1: 쉬고 있어도 돼요.
2: 자, 여러분들. Flight.
1: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써 주세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2: Attendant. 스펠링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케이.
1: 스펠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2: Flight attendant.
1: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90% 맞았어요. 95%.
2: 아, 뭐 요런 게 되죠. A나.
1: Something like that. 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굉장히 중요해요. 갑니다.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인지 일단 여러 명이 있죠, 그렇죠? 그걸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뭐가 하나?
2: A가 여기 A고
1: 맞아요.
2: 복수.
1: 보통은 이제 거기 A를 E로 실제로 실수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E, 그 다음에는 A입니다. Attendance. Okay?
2: 네, 영어도 스펠링도 한 번씩 확인해
1: That's
2: 보시고요.
1: Right. Flight attendant. 아, 이게 영어로, 아, 한국어로 우리가 비행기 승무원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Flight attendant. 아, 이 단어가 길어 보이는 건 아는데요.
2: 네.
1: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 아까 상훈 씨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2: Yeah.
1: 그렇죠? 이게 굳이 성별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별 구분 없이 그냥 이 사람 불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요렇게 써주는 것이 오히려 더 트렌드고요.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여자 승무원 stewardess, right? 이 단어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나요?
2: 예,
1: 그렇죠.
2: Stewardess.
1: 그런데 또 막상 남자 승무원은 뭐예요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옛날에 우리가 저기 일요 아침 드라마 짝에서 우리 그 김 이종원 형님이 네. stewardess.
1: 오, 오케이.
2: 김혜수 누님 나오고 했던 그 드라마 있습니다. 추억의
1: 아 승무원 짝. 관련돼 있는 네, 내용입니까?
2: 그게 이제 승무원이었어요.
1: 아.
2: 김혜수 누님이 stewardess. 이종원 형님이 스튜어드.
1: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러브라인인가?
2: 아니, 그런 건 없었던
1: 거 아니에요?
2: 옛날 사람이네요. 아마 근데 보시는 분들 아마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1: 약간 궁금해지는데. 자, 아무튼.
2: 이종원님 맞나? 이름이 좀 헷갈려.
1: Are you sure? 나중에 섭섭해지는 거 아니에요?
2: 백종원인가?
1: 잠깐만요. 자, 스튜어드. 네. 오케이. 여기서 ESS를 붙인 게 스튜어디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거의 약간 프린스와 프린세스. 같은 느낌처럼 맞아. 약간의 단어 뒤에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Again, stewardess 마냐라도 이거 잘 모르니까 좀 이왕이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기할 때도요. stewardess 이렇게 외래어로 돼 있잖아요.
2: 예.
1: 외국어로. 근데 예. 그거를 studios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 제가 한창 그랬어요.
1: 아, 그랬어요?
2: studios. 그리고 저희도 헷갈려요.
1: 네, 맞아요. 스튜디오스. 왜냐면 통화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는
2: 스튜던트니까 스튜디 네. 이게 좀 헷갈려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스튜디오스, 스튜어디스 해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그렇게 잘못하면 그거는 또 실수가 나게 돼요.
2: 네.
1: Okay. So stewardess, steward 그리고 flight attendant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하려고 동사 못 썼죠? 물어본다?
2: Ask.
1: Ask to me. 말이 돼요?
2: 아니요. To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Ask me 해야 될 것 같아요.
1: Ask는 to가 들어가지 않아요. Ask someone.
2: 자체에 right? to가 있어요.
1: It's almost like tell someone, call someone, ask someone. To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도 헷갈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 계속 쓰는 것밖에 없어요.
2: 네.
1: So 이거 해볼게요. 물어보자. 너의 친구 티나에게. 어떡할까요? 물어보자.
2: 보자. Let's ask
1: Uh-huh. 너의 친구
2: your friend Tina.
1: Tina. Let's ask to가 아니라 let's ask your friend Tina. Okay? 나한테 물어보지 마.
2: don't ask me.
1: 그렇죠. Don't ask me.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도 쓰다 보면 ask to me 하면 여러분이 고쳐 주게 될 겁니다.
2: 네.
1: 자,

0: 눈물
1: 나면서 갑자기
0: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 갑자기 영어 마스터돼 있어.
1: 예. 다 읽으면 그럴 수 있죠. 네.
0: 여기서 완전 아까 대박이었습니다.
2: 아, just in case.
0: You know, I know. 네.
2: 아, 혹시 모르니까가 just in case. 이거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죠?
0: 아.
2: 아. 보니까, let's buy some 땡땡. 사자. 약간의 잡지들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0: 그러니까요.
2: 잡지가 매거진이잖아요.
0: 그렇죠.
2: 예. Yeah.
0: 이게 외래어로도 매거진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2: 네, 네.
0: 근데 스펠링을 안 써봤죠.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2: 매거진.
0: M-A-G-A-Z-I-N-E-S. 스펠링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gazines. 자, magazine, 스펠링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요거 우리 잡지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마지막에는 Z가 있죠. 저번에도 한번 Z라는 발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Correct? Okay? So 요거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이 날아간다는 그런 상상. 아랫니 뒤에 혀 살짝 붙는 느낌. Z, Z. Magazine. Magazine.
2: Magazine.
0: Uh-huh.
2: Magazine.
0: There you go.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왕초보 영어 교재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단어들 같은 거를 제가 몇 개 정도 뽑아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펠링 실수하면서 교재에다가 써보는 거. 저는 그걸 더 추천드릴게요.
2: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네. 알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 스펠 하나하나로 네. 이해하지 않는데요. 덩어리로 본다고 했어요.
0: That's right.
2: 그래서 나중에 저도 사실 이거 이렇게 예전에 패션, 패션도 최근에 했던 거 이거 이 스펠링 자체를 알고는 보면 알아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F-A-S-S-I-O-N을 써버린다니까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는 척 해놓고 닫아두고 뭐 뒷장이나 아니면은 네. 일반 공책에다가 본인이 진짜 이걸 안 보고도 쓸 수 있는지 해보셔야 돼요.
0: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아 그렇게 쓰고 하니까 우리가 회화가 안 늘고 문법만 느는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SSION? 그거는 망신입니다.
2: 아, 그럼요.
0: 실제로. 그거는 그거에 막 현혹되시면 안 돼요. 스펠링 중요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지켜주는 분들이 오히려 회화도 더 잘해요. 실제로.
2: 맞아요.
0: Okay? Alright? So, 자, magazines, fashion, 뭐 이런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이런 거를 하지 말고요. 우리 혹시 모르니까. 아.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So just in case. 요거를 덩어리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전에 아까
2: 했던 거 맞아요. Just in case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이 뜻을 이건지 매칭이 조금 안 됐던 거예요.
0: 맞아요. 이게 이제 맥락에 따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한국어로는.
2: 네.
0: 오케이. 혹시 몰라서 이거 준비했어. 이런 느낌. Just in case.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얘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관용적으로 쓸 때도 되게 많아요.
2: 네.
0: You know, just in case.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우산 가져가. 이거 뭐라 그래요? Take 써서 이 우산 가져가.
2: Take the umbrella.
0: 그렇죠. Take the umbrella. Take this umbrella.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우산 가져가.
2: Take this umbrella just in case.
0: 그렇죠. Take this umbrella just in case. 뒤에만 넣어주면 돼요.
2: 네.
0: 내가 이거 가져왔어. 가져오다가 bring인데 과거 뭐예요?
2: Brought.
0: 그럼 나 이거 가져왔어. 혹시 몰라서.
2: I brought this just in case.
0: 아, 좋아요. I brought this just in case. 이런 느낌.
2: 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2: Yeah, yeah.
0: 이것도 계속 문장에 넣어서 하나로 이제 머리에 흡수되게 해주세요.
2: 네.
0: 자, 읽어볼게요.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2: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0: All right. 자, 그럼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3: Is there Wi-Fi on the plane? Is there Wi-Fi on the plane?

0: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1: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2: 자, 다 같이 목소리 키워서 입영작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is there, are there, 비행기에 와이파이 되나? 아니면 있나?
3: Is there Wi-Fi on the plane?
2: 그쵸? Is there Wi-Fi on the plane? 방에 소파가 있나요?
3: Is there a sofa in the room?
2: 그렇죠. A sofa죠. 하나니까.
3: Yeah.
2: 자, 공장에 기계들이 있나요?
3: Are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2: In the factory. 어디에 있는지는 뒤에서 꾸며주자. 자, 두 번째는요. Just in case. 뒤에만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3: Yeah.
2: 혹시 모르니까 잡지 몇 개 사자. 약간의 잡지를 사자.
3: 네.
2: 일단.
3: Let's buy some magazines.
2: 혹시 모르니까.
3: Just in case.
2: Just in case. 두 번째, 혹시 모르니까 이 우산 가져가.
3: Take this umbrella, just in case.
2: 오, 오늘 아주 스피디하고 좋은데요.
3: Yeah.
2: 자, 하나 더. 혹시 몰라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
3: I brought this, just in case.
2: I brought this, just in case. 뭐 파티 같은데 와인을 가져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3: 네.
2: 오케이.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3: 네. 비행기에 와이파이 되나? Is there Wi-Fi on the plane? 방에 소파가 있나요? Is there a sofa in the room? 공장에 기계들이 있나요? Are there machines in the factory? 혹시 모르니까 잡지 몇 개 사자. Let's buy some magazines just in case. 아, 혹시 모르니까 이 우산 가져가. Take this umbrella just in case. 혹시 몰라서 이거 가져왔어. I brought this just in case.
2: Okay, you guys.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It's going to be a long flight.
3: Is there Wi-Fi on the plane?
1: I'm not sure. We can ask the flight attendants.
3: Let's buy some magazine just in case.
1: Good idea. Okay, maybe a book.
3: Yeah.
1: Oh.
3: Okay, okay.
2: That was great.
3: Okay.
2: 주말을 앞두고 아주 멋졌습니다.
3: 네.
2: Al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
3: 그러면 we need 해주고.
2: More가 명사 앞에 들어가면 돼요.
3: 맞아요.
2: 그래서 we need more love.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just in cas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 쿨하게. 혹시 모르니까 내 신용카드 가져가.
3: 요 just in case가 뒤로 가면 되겠죠.
2: 그렇군요.
3: 네.
2: 위치가 뒤쪽으로 가는 거 힌트 드렸습니다.
3: 네.
2: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주말에는 좀 푹 쉬시고요. 시간 조금 되신다면 복습 또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네.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습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Yes, 가정 영어 배우고요.
0: 네네.
1: 또 아주 신나게 한 주를 시작해 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따뜻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가정 영어인데도 형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고 해서.
1: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혼날 때 제 여동생은 옆에서 항상 같이 울어줬거든요.
0: 정말인가요?
1: 그러면 모르겠네요.
0: 지금 너 너무 놀래가지고. 네,
1: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물어보 그냥 뭐 그냥
0: 넘어갈 줄 알았죠.
1: 넘어가주세요.
0: 넘어갈 줄 알았죠. 저 어릴 때는 더 그렇잖아요. 왠지 내 프로블럼이 아니면 괜찮고.
1: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0: 잘 됐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꾸며봤거든요. 자, 엄마한테 뭔가 잘못한 시츄에이션이 이제 여러분 들리게 될 겁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내가 뭔가 잘못했어?
2: 대충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그 약간 같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0: 그렇습니까?
2: 예.
1: Something wrong.
2: 그렇죠.
0: 덩어리로 알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1: 요거.
2: 자, 일단은 외출 금지는 네. 뭔가 이제 나가는 것을 막는다. 근데 이게 힌트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뭐 단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나요?
0: 아, 그것만 드릴게요.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면 모르겠네요. 아, 이번 거는 또 미션 실패네요.
0: 아, 그래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2: 최대한 여러분들도 외출 금지란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한번 살려보세요. 일단 꽁상식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꽁상식 보내볼까요?
2: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3: You're in trouble.
2: Trouble? 뭐? 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3: 응?
2: Did I something wrong?
3: Did you do something wrong?
2: Yeah.
3: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2: 엄마가 나 거짓말한 거 알아냈다고? 내가 이거 알아들었는데 왜?
3: 응?
2: 어떻게 해.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Oh my.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I will don't go out.
3: You're not going to go out. Of course not. You'll be grounded.
2: Grounded? 좋았다.
0: 네. 아, 기분이 좋습니다.
2: 아니, 왜 공상씨가 잘 못할 때만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뭔가.
2: 아니, 저희가 굉장히 뭐 공상씨가 잘하면 텐션이 네. 따로 떨어지시고.
0: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또 직업병이다 보니까.
2: 그러니까 틀린 걸 가르쳐 주는 게 또 그죠?
0: 맞아요.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또 고치는 데서

0: 리얼을 느끼거든요. 아. 네. 자, 오늘은 좀 실수가 많기는 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래서 문장 내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미싱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순 자체가 꼬여 있다든가. 근데 제가 그거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하실 때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참여를 꼭 해주세요. 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Uh-oh. You're in trouble. Did I do something wrong?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Oh no. I will be grounded.
0: 네.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생이 아이고 이런 약간 비꼬는 느낌이 들어가요. 이런 형 큰일 났다. 이런 거.
2: 아우 네요.
0: 그렇죠. 영어에서 더 느낌 오잖아요. 네.
2: 당 너는 큰일 났다. 근데 아 이게 큰일 났다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들었을 때 꼼상 씨는 문제 안에 들어갔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봤거든요.
0: 사실 이거. 그렇게 직역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2: You are in trouble입니다. Trouble. 오. 와 이게.
0: 설마?
2: 스펠링을 너무 안 써보니까 트러블.
0: 써보는 거 말해보는 거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2: 진짜 트러블 어떻게 쓸까요?
0: 트러블. 트러블.
2: 뭔가 여기에 모음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0: 오, 오 유로 완전 바꾸겠습니까?
2: 트러니까 그죠? 오 유.
0: 네. 오케이. 뭐 두 번째 거로 가실래요?
2: 써보니까 이게 그죠?
0: 느낌이?
2: 어색하지 않죠.
0: 오케이. 자, 여러분 필기하신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갑니다. Uh-oh, you're in trouble.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로. 예. 오케이. 자, you're in trouble. 이 trouble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공경, 문제, 수고, 결국 힘든 일이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trou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더 짚어보기 전에 발음부터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TR 뒤에 모음이 붙어 있으면 티긋이라는 느낌보다 T하고 R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읓 비슷하게 CH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R 발음을 제대로 당겨준다면은 문제없이 발음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트러블 하지 마시고 trouble, trouble,
2: trouble, trouble.
0: 아 훨씬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제대로 이해를 해줬어요. 우리가 공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in, right? Yeah. So,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공경에 빠지다, 큰일 나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지다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늘 써놓으면, 이거 너무 뭔가 엄한 표현 같고, 아. 안 쓸 것 같고 해서, 사실, 큰일 나다라고 하는 말투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큰일 나다를 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big? thing happened. 아.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문제에 도래를 한 겁니다. 네. Okay? So I'm in trouble. in 상황인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한테 you're in trouble.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얘 비동사 in trouble 활용해서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I already gave you. Okay? 나 큰일 났어. 한마디로 나 공경에 빠져 있어. 어떻게 할까요?
2: Oh, I'm in trouble.
0: 그죠? I'm in trouble. Right? 질문 한번 해볼까요?
2: Yeah.
0: 나 큰일 난 거야? 저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2: Oh, am I in trouble?
0: 그렇죠. 제가 trouble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해하셨어요?
2: Yeah.
0: Okay? 자, 이럴 때 관사 쓰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I'm in a trouble 아니라 I'm in trouble, you're in trouble, are you in trouble, am I in trouble? 이렇게 바로 덩어리로 묶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읽어볼 텐데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 I'm in trouble. 이거 말이 안 되죠.
2: 그렇죠.
0: Yes, 표정이 안 좋아야 됩니다. I'm in trouble.
2: Oh, I'm in trouble.
0: Am I in trouble?
2: Oh, am I in trouble?
0: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만약에 상훈 씨, 네. 내가 큰 공경에 빠졌어요.
2: Yeah.
0: 그냥 공경도 아니라 완전 큰일 났다 이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I'm in trouble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2: Wow, I'm in big trouble.
0: 그렇습니다. 큰 문제.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You know?
2: Wow.
0: Okay, so be in trouble 좋은데, 이렇게 big이나, 얘 들어봤어요?
2: Huge.
0: Yeah, huge.
2: Huge.
0: 얘는 huge는 big보다 더 큰 느낌입니다. So I'm in huge trouble. 그럼 나 진짜 큰일 났어. 망했어. 이런 느낌. 얘도 조금 같이 연습해보세요. 자, 읽어볼 텐데, 하는데 약간 비꼬는 느낌. 아이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0: 형제들끼리.
1: 네.
0: 내가 아니면 돼. 나만
1: 나만
0: 살면
1: 아니면 돼.
0: 돼.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Uh-oh, you're in trouble.
1: 어어, you're in trouble.
0: 그랬더니 괜히 이런 얘기 들으면 겁
1: 네.
0: 엄청나잖아. 그래서 미션 문장으로 내가 뭐 잘못했어?
1: 아, did I do? 내가 뭐뭐 했니? 잘못했니?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뭔가가 들어가면 됩니다. Did I do something wrong? 딱 보는 순간 요런 게 뭔가 이제 완전 덩어리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0: 무언가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렇죠? 무언가 잘못된 걸 내가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Did I do something wrong? 그렇죠? 무언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상훈 씨가 뭘 잘못했냐면요. 동사를 아예 안 넣었어요. 뭐안 넣었죠? 우리 아마 제 기억에 아예 얘를 뺐던
1: 네,
0: 것
1: did
0: 같아요.
1: I something wrong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0: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 동사랑 쓰는 질문형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동사 뭔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 did I eat something이라든가, did I, 뭐, call you? 이런 식으로. 정말 진정한 동사가 있어야 되죠.
1: 그러니까 뭐
0: 하다가 빠졌죠.
1: 하다가 빠졌어요.
0: 맞아요,
1: 아,
0: 맞아요.
1: 큰게 빠졌네요.
0: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사실은 did I do? 내가 했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을 했니? 이게 의역되면서 내가 뭐 잘못했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something은 아시겠지만, 형용사가 something이 뒤에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 그러면 어떻게?
1: Pretty girl.
0: 그렇죠. girl pretty라고 하지 않고 pretty girl이라고 얘기하는데 something 그리고 또 thing이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뭐
1: Anything,
0: anything,
1: nothing.
0: nothing. 얘네들은 이상하게도 형용사가 뒤에서 얘네들을 이제 꾸며주게 됩니다. 오케이? something 어떤 것 이렇게. 예를 들어 뭔가 달콤한 것 어떻게 해요?
1: Oh, something sweet.
0: alright. 그러면은 뭔가 장난 아닌 것, 장난 아닌 거를 미친 것이라고 하거든요.
1: Oh, something crazy?
0: Something crazy. 얘는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뭔가 달콤한 걸 원해 나는.
1: 나는 원한다.
0: 당이 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1: Oh, I want something sweet.
0: Okay, I want something sweet,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뭔가 crazy한 걸 봤어.
1: I saw something crazy.
0: I saw something crazy. Okay?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요 단어도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상 미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안 좋을 것만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닌 상황 이런 것도 crazy.
1: 그가 뭐 완전 무슨 실력이 뛰어난 분을 봤을 때 좋은 말로도 쓰는 것 같은데요. You are so
0: 그렇죠.
1: crazy.
0: 이거는 조심해서 써야 되기는 하지만
1: 네.
0: 그럴 때는 안전하게. You are보다는 방금 이 사람이 한 실력을 보여줬죠. That was crazy.
1: That was crazy.
0: 그러면 안전하죠. 그렇죠? 상훈 씨, that's crazy. 한다든가, I went to this party. 나 어떤 파티를 갔는데, it was crazy.
1: It was crazy.
0: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Something 형용사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weet.
1: I want something sweet.
0: I saw something crazy.
1: I saw something crazy.
0: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그만두기예요. 앞으로 계속 응용하실 거죠, 그렇죠?
1: 해야죠.
0: 네, 뭔가 나는 뭔가 매운 걸 원해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1: 나는 뭔가 매운 걸 원한다? I
0: want
1: want
0: something
1: something spicy.
0: spicy, right? 굉장히 괜찮잖아요,
1: 네.
0: 그렇죠? Right. I want something crispy, 바삭한 거. 저 바삭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제 말은 응용을 많이 해보자.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내가 뭔가 wrong 한거한 거야. 읽어볼게요. Did I do something wrong?
1: Oh, did I do something wrong?
0: 오케이? 자,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Uh-oh, you're in trouble. Uh-oh, you're in trouble.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0: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동생이 얘기하죠. 형이 엄마한테 거짓말했잖아. 엄마가 알아냈다구.
1: 엄마는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0: 그렇죠. 본인이 잃은 걸 수도 있어요. 오, 반전.
1: 이게 약간 그 내부자들인가요?
0: 오, 약간.
1: 자, 이렇게 끊어주고요. You lied. 너는 거짓말을 했다. 누구에게? To mom,
0: 이것도 그럼
1: 엄마에게.
0: 나눌 수 있겠네요?
1: Yeah, you lied.
0: Yes.
1: Yeah.
0: 엄마에게. 그리고 그래, 어떻게
1: 그리고 엄마가 알아냈다. 원래 뭐 알아내다, 뭐 제가 find it, find out, 뭐 이런 걸 쓰는데 과거기 때문에 found를 써줍니다.
0: 오케이.
1: Found out.
0: 아 그러면 find의 과거형이 finded가 아니라
1: found죠.
0: Found. 오케이. 자 아마 find out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반복이 될 겁니다. Don't worry. 자 가볼게요. You lied to mom and she find out, found out. 이런 식으로 과거형. Perfect.
1: Yes.
0: Perfect. 자, found의 현재형이 뭐라고요?
1: Find.
0: Find입니다. 그죠? Find. 그런데 그 뒤에다가 out을 오늘 붙이게 될 거예요. Okay. Find out 한다는 거는 알아내다란 뜻인데.
1: 네.
0: Hold on one second, right? 그러면 성우 씨, 차이가 있나요?
1: 네.
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find out and find?
1: Find는 찾다. Find out은 찾아내다.
0: 알아내다.
1: 알아내다. 이런 자, 느낌.
0: 그렇습니까? Is that it? Any
1: 그리고 뭐 조금 더 간다면은 요거는 효용사.
0: 조심하셔야 아, 돼요.
1: 아, 동사.
0: 동사에 둘 다. 자, 쓰임이 좀 다르죠. 네. 자, 내가 펜을 잃어버렸어요.
1: 네.
0: 펜을 찾았어요.
1: 네.
0: 그럼 나 이거 쓸 수 있나요?
1: 제가 찾았다고요?
0: 뭐 누가 찾았든.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럼 찾았다 할 때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거예요?
1: Find를 찾았어요.
0: 그렇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뭐냐면 물건 같은 거를 찾아내다라고 할 때 find.
1: 네.
0: 얘는 사실을 알아내다라고 할 때 find out. 느낌 왔어요?
1: 완전 왔어요.
0: 야, 오케이.
1: 하나 배웠네요.
0: 오케이. So 펜이 예를 들어 침대 아래 들어갔는데 그걸 찾았다고 해서 I found out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1: 그럼 이렇게
0: I found it 이렇게 해야죠.
1: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펜이 침대 있는 것을 침대 아래에 있는 것을 find out 해서 내가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서 펜을 find 했다.
0: 저 혹시 티슈 있나요?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1: 티슈 있어요. 예,
0: 잠깐만.
1: 티슈 있어요. 예. 오케이.
0: 자,
1: 네. 이제, 예, 예.
0: 네. 너무 좋은 설명입니다.
1: 그런 느낌인거죠. 돼요.
0: 그럼 써먹어도 돼요. 네. 진짜, 나 어디 갔지? 펜이 어디 있어? 근데 친구가 숨긴 걸 내가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낸 거는 find out. 그래서 가가지고, I found it. 찾아낸 거는 find.
1: 아주 좋 정확하게 저도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0: Very, very nice, actually. 오케이. 자, 그리고요.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1: 네.
0: 동사 뭐예요?
1: Lie.
0: Lie. There you go. 자, lie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맥에 따라 거짓말하다도 되고 눕다도 되죠.
1: 아~
0: right? I'm lying down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거짓말하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니 당연히 to 쓰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1: 네.
0: 하지만 예전에 왕초보 영어를 처음 할 때는 lie someone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Don't lie me 아니라 don't lie
1: to me.
0: To me예요. 그래서 lie는 단순하게 거짓말하다기 때문에 to를 꼭 붙여줘야 도대체 누구에게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해볼게요.
1: 네?
0: Right? 나 내 남편한테 거짓말했어. 어떡하지? 이런 거 어떡할까요?
1: I lied to my husband.
0: 그렇죠. I lied my husband이 아니라 I lied to my husband. How about this? Never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1: Never.
0: 절대 하지 마. 이러면서.
1: Yeah.
0: 절대 너의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마.
1: Never not. Never lie to your parents.
0: 그죠? Never lie to your paren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0: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한번 어머니께 거짓말했다고 걸려가지고.
1: 어떤 거짓말 하셨는지 한번.
0: 학원을 갔어야 되는데.
1: 예.
0: Yeah.
1: 오락실 갔나요?
0: Something like that. 그런 거를 갔다가 오락실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그 뭐라고 했지? Theme park 같은 거.
1: 테마파크까지 갔다고요?
0: 네. 친구랑 둘이서 갔다가.
1: 와, 감독컸네요.
0: 그 친구가.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고마워.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좀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So never lie to your parents, okay?
1: Yeah.
0: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ied to my husband.
1: I lied to my husband.
0: Never lie to your parents.
1: Never lie to your parents.
0: 자, 본문 해볼게요.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1: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0: 자, 이랬을 때 심장이 꽝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나 이런 그래서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1: 와, 이 딱 그 모르는 단어만 배우셨네요.
0: 네.
1: Oh no, I will be. 나는 뭐뭐 될 거야.
0: 네.
1: 네 순간적 의지로 나 뭐뭐 당할 것 같다. 뭐를요? 외출 금지. 와, 이거 약간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0: 오케이. 자, 땅이 뭔지 한번 그냥 써보세요. 땅.
1: 그래. 아까 그라운드 뭐 어쩌고
0: 비슷하게 들었어요? 네. 오케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땅을 한번 일단 써보겠습니다. 땅.
1: 그라운드.
0: 그라운드. 오케이. That's good. 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써보고요. 볼게요. Oh no, I will be.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요?
1: Grounded. 아, 이, 좀 당한 거니까 요것도.
0: 네, 이런 느낌. Ground를 당했다. 오, 방금 이해 제대로 하셨어요. 네, 네. 자,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자, 뭔가 외출 혹은 놀기 하는 것을 금지를 당한이라고 하면 grounded.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oh, I will be grounded.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Hey, you are grounded. 너 외출 금지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모양을 그대로만 따와볼게요. 이건 너무 문법을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비동사, 형용사랑 같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PP 형태 아시죠? 네, right? 네. 예를 들어서 love의 PP 형태는 또 loved, 그렇죠? 네. Right? find의 PP 형태는 뭐 found,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right?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PP 형태도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PP 형태라고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So 비동사의 형용사하면 형용사하다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형용사라 치면 형용사하다가 되는 건데 PP는 또 뭐뭐 하다라는 말투보다 뭐뭐를 당하다, 뭐뭐가 되다라는 좀 느낌을 줄 때가 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형용사 종류 중에서도 PP 형태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round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you are grounded. 그러면 당신은 grounded를 당한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The egg is cooked. 그러면 그 계란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1: 요리가 된 상태예요.
0: 그렇죠. Right? cooked가 된 상태예요. 얘네 둘 다 형용사입니다. 이면서 PP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ground를 금지하는 걸 당한 상태다. cook한 걸 당한 상태다. 왜냐하면 계란이 자기 자신을 cook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So the egg is cooked, 당한 상태다.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가 원래 여기까지를 설명드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네. 이게 약간 중급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맥락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오, 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뭐, 뭐뭐 is PP, 뭐뭐 are PP 이렇게 하면 뭐뭐를 당하다인데 will을 넣은 겁니다. 추가한 것뿐이에요. 네. 말투를. 그래서 뭐뭐 당할 것이다. 당하다가 아니라 되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네, PP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So for example, you are grounded. 이러면 당신은 ground를 당한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당신은 ground를 당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면 you
1: will be grounded.
0: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계란은 cooked가 되었다는 아까 전에 the egg is cooked지만 그 계란은 cooked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the egg will be
1: cooked.
0: 요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1: 아.
0: I know you guys. I know it sounds crazy. 장난이 아니죠. 아니, 장난이 아닌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수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꽤 잘하는데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형용사가
1: 네.
0: pretty, cute 이런 원래 형용사가 있고요.
1: 네.
0: PP 형태를 형용사로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So cooked, grounded, pushed, embarrassed, 뭘 당했다라는 느낌의 형용사도 있을 수 있다. 여기만 알아둬도
1: 예
0: 엄청 도움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느낌 왔어요?
1: 네, 저도 오케이. 왔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오셨죠?
0: 풀려도 돼요? 풀려도 네. 됩니다.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Oh no, I will be grounded.
1: Oh no, I will be grounded.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Oh no, I will be grounded. Oh no, I will be grounded.
0: Al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Uh-oh, you're in trouble.

0: Uh-oh, you're in trouble.
1: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0: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1: Oh no, I will be grounded. Oh no, I will be grounded.
2: Okay, 자 우리 이 병장 소리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형용사부터 출발할게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를 했니? 잘못된 걸?
3: Oh, did I do something wrong?
2: 그쵸? Did I do something wrong? 두 번째, 나 뭔가 단 걸 먹고 싶어.
3: Oh, I want something sweet.
2: 아하, 그쵸? I want something sweet or I want to eat something sweet.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난 뭔가 장난 아닌 걸 봤어. 와.
3: Wow, I saw something crazy.
2: 그쵸? I saw something crazy.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will be PP 쓸 건데 틀려도 되고요. 네? 필기하신 거 보셔도 됩니다.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나 ground 당할 거야.
3: Oh, I will be grounded.
2: 아, 그쵸. I will be grounded. 이런 식으로 그들은 처벌받을 거야. 힌트 드릴게요. 처벌하다는 punish입니다. Punish. 그럼 바꿔야겠죠?
3: Punish 들어가가지고.
2: 아, 오케이.
3: They will be punished.
2: 그쵸. They will be punishe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괴하는 게 뭐죠?
3: 알죠.
2: 파괴하다.
3: 파괴하다는 destroy.
2: Destroy. 그러면 그건 파괴당할 거야. 파괴될 거야.
3: Oh, it will be destroyed.
2: It will be destroyed. 느낌 오기 시작했어요?
3: PP로.
2: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병작 패턴 상호씨 달려볼까요?
4: 네. 내가 뭔가 잘못했어? Did I do something wrong? 나 뭔가 단 걸 먹고 싶어. I want something sweet. 나 뭔가 장난 아닌 걸 봤어. I saw something crazy. 나 외출 금지 당할 거야. I will be grounded. 그들은 처벌받을 거야. They will be punished. 그건 파괴될 거야. It will be destroyed.
2: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Uh-oh. You're in trouble.
3: Did I do something wrong?
1: You lied to mom, and she found out.
3: Oh no! I will be grounded!
1: Maybe for 10 years.
3: 10 years? 어떻게 해?
2: 나이스!
4: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2: 아, 대박입니다.
4: 너무 잘하셨습니다.
2: 대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 그러면은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라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2: Take.
4: Take my credit card.
2: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4: Just in case.
2: Just in cas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ill be, 그 다음에 PP 형태. 근데 이거는 사실 형용사의 꼴이다라고 하는 거. 자, 활용해서 한번 try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넌 사랑받을 거야.
4: 이거는 여러분들 꼭. 네. 이렇게 배워서 아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맞아요. 말을 좀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친구, 애인, 부부끼리 아이에게. 그렇죠?
4: 예.
2: 넌 사랑받을 거야.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이왕초호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화요일 또 yes. 저희가

0: 일상 영어 좀 랜덤한 얘기들을 다루는데요.
1: 그렇죠.
0: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1: 오늘은 좀 친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국에서 온 친구 피터라고 얘기를 해서 또 우리 또 왕초보 영어에 뭐라 그럴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0: 뭐 없나 봐요. 뭐 보물도 있고 소금 같은 보물. 존재도 있고 빛도 있고 많은데요.
1: 빛 갈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또 피터가 영국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데 뭐 거기 어떠냐 그랬더니 실제로 나 영국에서 왔다. 난 미국에서 왔다. 나 한국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표현도 오늘 배워볼 거고 나 어디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배워볼 거고요. 여행 용어에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
0: 적용 가능하겠네요.
1: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0: 네.
1: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영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이 표현 쓸 건데, 중요한 거는요, 여행 간다라는 거 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그러네요. 이게 약간 덩어리 표현,
0: That's
1: 그쵸?
0: right.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맞다. 너 영국에서 왔지.
1: 하하하.
0: 이거는 이제 여행 영화에서도 엄청 쓰게 되는 거죠, 사실. 네. 영국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할수 있겠어요?
1: 할수 있죠, 할수
0: 오케이,
1: 있죠.
0: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뽕상식 보내볼까요?
1: 가보겠습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합시다.
0: 합시다. 도전합시다.
1: 나 영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2: What did you say?
1: I want to go to trip. Go on a trip. To England?
2: To England, the
1: Yeah.
2: UK. Oh,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You will
1: 완전
2: love
1: 좋아.
2: it.
1: 맞다. 너 영국에서 왔지? Oh, right. Are you from England?
2: Me? Yeah.
1: 그치?
2: Yep. I missed my friends back there.
1: 그러니까. 조금 진짜 그립겠다.
2: Can you take me together? Pay for my ticket?
1: No.
2: No.
1: 이거 쉐어. 같이. 같이 갈래?
0: 오케이. 자, 오늘 뭐 여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1: 그죠? 그
0: 네.
1: 덩어리 표현이 또 조금만 하면은
0: 맞아요.
1: 또 헷갈리고 이게 희한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0: 그죠. 이 덩어리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문제가 뭐냐면 전치사부터 사라지게 돼요.
1: 와,
0: 잘못
1: 그러니까요.
0: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표현은 장단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것저것 오늘 어휘도 그렇고 덩어리 표현도 그렇고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즐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4: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3: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4: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사실 이거는 이 문장을 오늘 배우게 되면요.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가고 싶은 나라
1: 전
0: 많잖아요.
1: 세계 어디든 이제 가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0: 그럼요.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1: I want to, 나는 뭐뭐를 하고 싶어.
0: 에헤.
1: 뭐를? Go on a trip.
0: 하고
1: 여행
0: 싶다.
1: 가는 것을 하고
0: 에헤.
1: 싶어. 어디로 근데? To 영국으로. 근데 저도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이제 잉글랜드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0: Right.
1: 약간 영국, 잉글랜드 이렇게
0: 그쵸,
1: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원래는 다른, 이제 잉글랜드, 그다음에
0: 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합쳐서 또 이제 부르는 말이 있고.
1: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영국은
0: Right.
1: 잉글랜드 이렇게 배웠었는데,
0: 네.
1: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니까 보니까, The
0: 아하.
1: United Kingdom 뭐 그런 거죠.
0: 오,
1: 그래서
0: 나이스.
1: UK.
0: Yes.
1: 이렇게 썼나 봐요.
0: 굉장히 유가 커졌네요.
1: 아니, 대문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go on a trip. Where? 그러면 to.

0: the UK. 볼게요. Perfect.
1: 이 더 필리핀스처럼이죠. 여기도 더 UK인가 봐요.
0: 맞아요. 이제 이게 또 나라마다 더를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데요.
1: 우리나라는 안 쓰거든요.
0: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코리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The UK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The United
1: Kingdom.
0: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1: 그죠?
0: 아하.
1: Kingdom.
0: Alright. 지금 상훈 씨 이거 K 대문자죠?
1: 예, 예. 그럼요.
0: 네. 오케이. Okay. So, 이렇게 united 돼 있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연합이 돼 있는 왕국 같은 느낌. 오케이? Okay? So, the가 들어가야 됩니다. D가 아니라 the예요. The. 왜냐하면 얘가 U라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근데 우리는 U 하면 약간 모음처럼 들려요.
0: 그러니까 그게 어로 발음됐을 때는. 아. Umbrella. 이런 거는 모음이지만 얘는 이제, 자음처럼 마치, 그러니까 반모음이라고 해서.
1: 반모음.
0: 완전 pure한 모음으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D가 아니라 The United Kingdom 이라고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헷갈리는 컨셉일 수 있을
1: 맞아요.
0: 것 같아요. 그쵸. 저희는... 잉글랜드가 제가 알기로도 그 네. The United Kingdom 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거에 부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1: 맞아요.
0: 있는데.
1: 웨일스, 북아일랜드,
0: right.
1: 그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0: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턱 집어서 잉글랜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통합적인 얘기다 하면 더 유나이티드 킹덤 이제 많이 쓰도록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행 가다라고 할 때 아까 go to를 썼던 것 같거든요.
1: 예. Yeah.
0: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1: 예.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 안 쓰면 전치사부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자, go on a trip 이러면 여행을 가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to가 아닐까요? Go to a trip이 아닐까요? 왜?
1: 이거는 지금 여행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사실 여행으로 했으니까 go on a trip이 안 되는데 I want to go to the UK 되잖아요.
0: 그럼요.
1: 그건 되는 거예요.
0: I want to go to the UK.
1: Yeah.
0: 괜찮아요. 근데 여행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럼 덩어리 표현을 내가 이왕 쓸 거면 go on a trip입니다. 왜냐하면 to를 쓰면 trip으로 가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trip은 장소가 아니죠. 그렇죠? 여행을 떠난다라고 할 때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피크닉을 간다라고 할 때도
1: go on a picnic.
0: That's right. Wow. 그것도 피크닉이 장소가 아니니까 to를 쓰면 이상하겠죠.
1: 네.
0: Right. 자, 그러면은 여행을 가다 활용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행 가자. 여행을 떠나자.
1: Hey, let's go on a trip.
0: 그렇죠. Let's go on a trip. 자, 이번에는 우리는 여행을 떠났어. 근데 어디로 갔어? 런던으로 갔어.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나눠보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났어.
1: We went on a trip.
0: 그렇죠. We went on a trip. 여행을 갔어. 런던으로까지 하면.
1: To the London.
0: To the?
1: 아, 그건 그냥,
0: 그거는
1: to,
0: 그냥
1: London.
0: to London.
1: 어우, 헷갈려요.
0: 그런데 사실 더 넣고 빼고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자, 이거 보니까 그렇죠. to를 쓰면 더 안 되는 느낌 더 나오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뒤에 이런 거 붙으면 to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자라는 느낌부터 Let's go on a trip.
1: Let's go on a trip.
0: Oh, we went on a trip. 어디로? To London.
1: We went on a trip to London.
0: London, right? 그리고 참고로 go on a trip 이랑 굉장히 흡사한 표현 중에 take a trip. 이거를 취한다라고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right?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1: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 거기 살다 왔거나 뭐 아니면 기타 등등 갔다 와 봤거나 한 친구가 아 날 믿어. 너 거기 엄청 마음에 들 거야. 아, 피터가 또 그쪽 출신 아니겠습니까?
1: 실제 영국 그렇죠. 친구이기 때문에 자 믿어 나를 믿어라. 명령어죠, 이것도. 네. Trust me.
0: 맞아요. 명령어예요. 엄밀히 따지면.
1: 엄밀히 따지면.
0: 그럼요.
1: 네.
0: Trust me.
1: 그다음에 you will. 너는 순간적 의지로 내가 얘기하는데 널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곳을, 거기를.
0: 희한하죠? 살짝?
1: 왜냐하면 이게 love there만 써도 될 것 같은데 love it만 써도 될 것 같은데 love it there까지.
0: 둘 다 써버렸네요.
1: 둘 다 썼어요.
0: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긴 해요. 그렇죠? So trust me. You love it there. Check it out. 잠깐 근데 트러스트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자리 잡힌 뭐 외국어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트러스트?
0: 네. 신뢰라고 그냥 하죠 아직까지는.
1: 예. 그렇죠? 오히려 우린 believe로 많이 쓰죠.
0: Believe, 네, right?
1: Believe me.
0: Trust가 조금 더 강한 느낌, 격식의 네. 느낌이 있고요. 신뢰하다, 믿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trust라고 해도 안 되겠죠. 전에도 우리가 TR 모음 사운드가 나오면 우리가 치읓 비슷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입모양 조금 모으시고 R에 신경 쓰고 trust보다는 trust 이런 느낌 trust 해볼게요.
1: Trust.
0: 오,
1: trust.
0: 훨씬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날 trust me, 날 믿어. 이거는요, 실제로 야, 진짜야. 이런 느낌. 아. 거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Oh, trust me. You'll like it there.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 잠깐 뭐 하나 볼게요. Love it there. Love it here. 거기가 마음에 든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썼죠. 뭐 네. 물론 love 대신에 lik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상훈 씨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 이순 뭐하러 쓰지? 그냥 나 거기 마음에 들면 I love there.
1: Yeah.
0: 여기가 마음에 들면 I love here. here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아이디어는 맞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좋아한다고 하면 I love this building. I love this park. I love this country 하면 돼요.
1: 네.
0: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here, there 같은 경우 이 두 단어는 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마 살짝 한 2초 정도 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there, here가 나왔다? 그러면 it을 여러분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 부모님은 거기를 love 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부모님이 그 나라 놀러 가신다고요? 당신 부모님이 그곳을 love 할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1: Oh, your parents love it there.
0: We'll love it there. 아. Okay? So your parents will love it there. 그냥 will love there가 아니라, okay? 자, 어, 저 여기 완전 사랑해요. 완전 좋아요.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1: I love it here.
0: 그쵸? I love it here. I love here 이라고 쓰지 마시고 I love it here. 느낌 맞나요?
1: Yeah.
0: Okay. So, just like this. And again, there, here가 아니라 다른 장소, 실제 장소, 뭔가 일반 명사가 나왔다. 그냥 보통의 명사들, 뭐, 그쵸? 아까 말했지만 나라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1: yeah.
0: 그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it 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Your parents will love it there.
1: Your parents will love it there.
0: Oh, I love it here.
1: Oh, I love it here.
0: 그쵸? 그러면, 형 씨, 퀴즈. 아, 나 여기 너무 싫어.
1: 아,
0: 나 여기 싫어. 어떨까요?
1: I hate it here.
0: 그렇죠. hate으로 바꿔주고 it은 유지하는 겁니다. So I hate it here. I hate here가 아니라. You good?
1: Yeah.
0: So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오, 이 사람 영어 좀 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웬만큼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약간 자신감 있게 Hey,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1: Trust me. You will love it ther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너 영국에서 왔지?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are you from the UK? 해도 되고.
0: 어, you 아니, are, 해도 되고.
1: Yeah, you are from the UK, right? 해도 되고.
0: 조금 감이 다르긴
1: 네,
0: 하죠.
1: 아, 요렇게는 같고. 일단은, 아, 맞다! 하면 되잖아요. Oh, right.
0: Right.
1: Uh-huh. Alright.
0: Alright.
1: Alright, 맞다, 맞다.
0: 그리고, you are?
1: From the UK, right?
0: From이 뭐예요, from?
1: 어디로부터?
0: 맞아요.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거 비워둘 수도 있었는데 앞에도 나와서 그냥 간단한 거 비워뒀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Oh, right. 아니면 yes, right. 이것도 괜찮고 Oh, yeah.
1: Oh, yeah.
0: Oh, yeah. 맞다. 이 정도 느낌.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사실. Okay, so Oh, yeah. All right. 이런 거 썼고요. 자, 우리가 from이라는 것만 단순하게 써서 그렇죠? 뭐 came from, 굳이 come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요. 비동사랑 섞어서 I am from 어디, he's from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어디에서 온 혹은 어디 출신인이라는 마치 덩어리 형용사인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난 어디 출신이다, 그녀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외국 가면 무조건 쓰는 말 있죠? 저 한국에서 왔어요.
1: I'm from Korea.
0: 아, 바로 나오죠.
1: 바로 이거는 뭐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automatic.
0: I'm from Korea. Or 아까 말한 것처럼 come을 과거로 써서 I came from Korea 해도 괜찮다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 아내는요. 시애틀 출신이에요. 시애틀에서 왔어요.
1: My wife is from Seattle.
0: 그렇죠. My wife is from Seatt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향이든 나라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주구장창 연습할 수가 있겠죠.
1: I'm from 영주.
0: You are?
1: Yeah.
0: Okay. 그러면 영주에서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질문으로 하면.
1: Are you from 영주?
0: 그렇죠. 이렇게 어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from Korea.
1: I'm from Korea.
0: All right. My wife is from Seattle.
1: Oh, my wife is from Seattle.
0: 자, 방금 질문한 거 있죠?
1: 네.
0: 요거 한번 해보세요. 대만에서 오셨어요? 대만 출신이세요?
1: Are you from Taiwan?
0: Taiwan? 아주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것도 상대방한테 느낌이 오는 대로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딱 생각났던 느낌으로.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1: Oh yeah, you are from the UK, right?
0: Yes. 자, 그냥 단순하게 are you from 하면 너 거기 출신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
1: 그러니까 요건 약간 확인하는 느낌?
0: 맞아요. 확인하는 느낌. 평소문 쓰고 right 이렇게 올려주면 그런 거잖아. 그렇지? 확인 느낌입니다. 자, 문장 하나 더 해볼게요. Alright. 자, 갑자기 피터가 거기 친구들이 그립네.
1: 갑자기
0: 이제 뭔가 젖었어요.
1: 한국 친구를 두고. 여기 너무 쉽네요. Yeah. 그죠? 뭐 yes, yeah.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I miss. 나는 그리워. 그립네. 나는 그립다. 나의 친구들이 back there. Back there? 뒤에 거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따지고 보면 뭐 거기. 그쪽.
0: 나 거기서 왔으니까.
1: 예, 더 UK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So, yes,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오케이. 자, 뭐 이것도 오늘 중요한 부분을 비우지는 않았어요. 다음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싶어서. 얍. 요 정도 느낌으로 썼을 뿐입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얍 이렇게 자주 쓰지만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1: Yep, 안 되고, nope, 안 됩니다. 친하지 않으면.
0: No, 아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너무 단호한 느낌도 있고, 살짝 뭐라 그럴까, 예의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아무튼, 뭔가 그립대요. 아, 너무 보고 싶대요. 동사 못 썼어요.
1: Miss.
0: Miss, right? Miss가 놓치는 것도 되잖아요. 놓쳤으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쵸? So, miss something or someone. 이러면 뭔가가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쓸 수 있죠. 여기서는 뭐가 그립대요?
1: My friend.
0: My friends. Alright.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입용적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겠어요? Alright. 너 그때가 그립지 않니? 자, 그 시절을요. 여러 가지 표현 가능은 한데 those days, 그 날들이라고 하거든요.
1: Those days.
0: 너 그 날들 그리워하지 않아? 한마디로 그립지 않니?
1: 잠시만요.
0: 자, 너 그립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립니는
0: 넌 그리워?
1: Do you miss?
0: 그러면 너 그립지 않아?
1: Don't you miss?
0: 그럼요.
1: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번 더 가야 돼서
0: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Don't you miss
0: 그날들
1: those days?
0: those days.
1: 그렇죠. These those라고 하는데 those okay. days.
0: Right. Don't you miss those days? 이렇게 하면 너 그때 그립지 않아? 요런 느낌.
1: 아우.
0: 오케이.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난 내 아들이 그리워. 그러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유학을 갔어요. Or something.
1: I miss my son.
0: 그렇죠. I miss my son. Right?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니까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죠.
1: 너무 쉬워 보여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질문형, 거기다가 질문형을 꼰 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까지 또 다가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you miss those days?
1: Don't you miss those days?
0: I miss my son.
1: Oh, I miss my son.
0: Right. 자, 그리고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miss my friends예요. 그쵸? 거기에 있는이라고 하면 그냥 I miss my friends there.
1: Yeah.
0: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넣었죠. 그리고 얘가 더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그리움감을 여기서 더 실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 거기에 사는 애들. 난 이미 여기 와 있어. 걔네는 도로 거기를 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왔던 곳에 대해서 강조를
1: 강조하는 느낌?
0: 맞아.

0: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1: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완성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할게요.
2: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0: 오케이,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2: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3: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Oh yeah, you're from the UK, right?
2: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0: 에브리바디, 우리 프레임 입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뼈대입니다. 문장의 기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활용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해보겠습니다. 댁에서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해볼게요.
1: Yeah.
0: 나 영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1: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0: 그렇죠.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나 서울로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1: I want to go on a trip
0: to
1: to Korea.
0: Korea, 서울. 뭐 이런 식으로.
1: 서울.
0: I mean, 여러분들이 원하는 destination 넣으시면 되죠. 자, 여행 가자.
1: Oh, let's go on a trip.
0: 여행 갑시다.
1: Let's go on a
0: It's a
1: trip.
0: let's go on a trip. 나쁘지 않죠?
1: Yeah.
0: 하나 더 해볼게요. Let's try one more. 우리 런던으로 여행 갔어. 이미 간
1: 갔어요, 지금
0: 거예요.
1: 과거예요.
0: 네.
1: Hey, we went on a trip to London.
0: 저희 런던으로 여행 갔어요.
1: We went on a trip to London.
0: 런던.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 뭐 last year 이런 거를 더 붙여가지고 더 화려하게 꾸며준다든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1: Yeah.
0: 이거 계속 쓰지 않으면 여러분 또 go to a trip으로 문제 생길 거예요.
1: 그렇게 하시면
0: 그러니까
1: 됩니다.
0: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어디? 그래서 어디에서 온, 어디 출신인 이게 뭐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봅니다. 첫 번째, 너 영국에서 왔지? 자, 이거는 너 영국에서 온 상태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You are from the UK, right?
0: 당신 영국에서 왔죠?
1: You are from the UK, right?
0: 확인하는 느낌. You are from the UK, right? You're from Korea, right? You're from Canada, right?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저 한국에서 왔어요.
1: Oh, I'm from Korea.
0: 저 한국 출신입니다.
1: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0: Nice to meet you. I'm from
1: Where are you
0: Korea.
1: from?
0: I'm from Korea too. 한국 보이세요?
1: 오?
0: 아,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 아, 제 아내는요. 시애틀에서 왔어요.
1: My wife is from Seattle.
0: 아, 내 아내는 시애틀 출신이야.
1: My wife is from Seattle.
0: 그렇죠. My wife is from Seattle. My husband is from, my friend is from. 다양하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입영작 패턴 한거 상호 씨 혼자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나 영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여행 가자! Let's go on a trip. 우리 런던으로 여행 갔어. We went on a trip to London. 너 영국에서 왔지? You are from the UK, right? 저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제 아내는 시애틀에서 왔어요. My wife is from Seattle.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1: 해결.
0: 해결!
1: I want to go on a trip to the UK.
2: Trust me, you'll love it there.
1: Oh yeah, you are from the UK.

0: right?
1: Yep. I miss my friends back there.
0: Oh, yeah.
1: My friends.
2: Okay, yes. Yeah,
3: all right, all right. You made it.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제발 답이 나왔길 바라면서.
4: 네.
3: 넌 사랑받을 거야. 넌 사랑받을
4: 너무
3: 거야.
4: 너무 좋은 표현이고.
3: 네.
4: 이게 또 PP에서 좀 되네. Will be PP.
3: 이거는 사실 기대를 많이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love가 사랑하다인데 받는 거는 loved.
2: 그쵸?
3: 그럼 어떻게 쓸까요? You
4: will be loved.
3: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또 문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여행을 가다, go on a trip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시드니로 여행을 갔어. 우린 시드니로 여행을 갔다.
4: 이게 과거인가 봐요, 그죠? 과거 표현으로.
3: 오케이, very nice.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3: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4: tomorrow.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오랜만에 세상이랑 새나게 여행에 함께하는 설쌤.
1: 가자.
2: 요샘 피곤해.
0: 야, 세상아. 오, 반갑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2: 가끔씩 새나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줘야지. 저도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번에 좀 특별한 게스트도 온다고 하시니까 뭐 가서 일 시킬 것 같긴 한데 좀 재밌게 휴가도 즐기고 세상이랑 놀면서 새나게도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최근 솔로즈4에서 밝고 당당한 매력으로 몰표를 받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 이시안 씨입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옥지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신다는데요.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청순하고 단아한 매력을 보여줬던 인플루언서 김지영 씨와 그녀의 반려견 룽지가 새나게 여행에 함께한다고 합니다.
3: 선생님 봐요.
0: 새나게 여행에 팔색조 매력을 가진 그녀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옥지, 룽지가 함께 그려가는 여행 스케치.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 반려견과 떠나는 나들이를 계획만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새나게와 함께 떠나보세요. 자, 이곳은 이시안 씨와 옥지가 사는 곳인데요.
4: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옥지네 집입니다. 제 집 아닙니다. 옥지 집입니다. 옥지 봐야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0: 어, 너가 옥지구나. 너무 귀엽다. 옥지는 시안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라는데요. 시안 씨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준다고 합니다.
4: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워보고 싶은 것도 있고.
5: 헤이, 옥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로 와. 아, 빨리 일로 와.
0: 밝고 활동적인 옥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데요.
5: 그러니까 제가 안고 맨날 자니까 이제 그만 놀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0: 옥지가 에너지가 참 많네요.
5: 원래는 이렇게 애가 아기처럼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자세를. 지금 공에 빠진 것 같아요.
0: 그래도 시안 씨 눈에는 귀엽기만 한 것 같네요.
4: 귀엽지 못해요. 어려서. 네. 의젓한 편은 아니고 또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막 어디 어디 뽀뽀뽀뽀 돌아다니고 사람 있으면은 한 명 한 명씩 가서 다 인사해야 되고 약간 그런 스타일. 네.
5: 자, 어떻게 하라 했어 엄마가? 옳지.
0: 그래도 옥지가 가장 말을 잘 듣는 맨발. 시간이 따로 있다는데요.
5: 맨발.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6: 옥지가 산책 좋아하죠?
5: 너무 좋아하죠. 야호. 아이 좋아요.

0: 옥지와 시안 씨 모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1: 바쁘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도 경험해보면서 추억 쌓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옥지는 내 베프인데 나만 바쁘고 옥지는 안 바쁘니까. 옥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새나게 출연제의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옥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아주 장난 아니게 놀겠습니다. 옥지의 한을 풀지 않을까요? 아마 싶습니다.
0: 와, 옥지와 시안 씨의 울산 여행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봄꽃을 닮은 그녀 지영 씨와 그녀의 반려견 룽지를 만나보겠습니다.
2: 가자, 룽지야. 신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여기는 제 반려견 룽지라고 합니다. 엄청 크죠?
0: 아, 네가 룽지구나. 어이구, 인형 아니야?
2: 아프다.
0: 그런데 룽지와 어떻게 가족이 된 건가요?
2: 룽지 처음에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많이 적적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분양받고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돌봤거든요. 할머니가 좀 배변 훈련 시키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데리고 있었더니 얘가 그때 저를 엄마로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봐주실 때도 할머니는 보모로 알고 엄청 꺼이꺼이 울고 네, 그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 지영 씨의 껌딱지 룽지 아주 찰싹 붙어 있는데요. 한시도 지영 씨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룽지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룽지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
2: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꼭 제 옆으로 와가지고 그 공간이 어디든 상관이 없거든요. 뭐 제가 주방을 가면 그 밑에 있고 쇼파를 가면 쇼파 옆에 쫄쫄쫄쫄 따라서 붙어 있고 그리고 꼭 몸을 이렇게 갖다도 긁으라고 이렇게 자기 만지라고 손을 하거든요. 지금 뭐 하나?
0: 손을 떼자마자 만져달라는 룽지 참 특이하네요.
2: 그랬고 자기 만지라고. 어, 너무
3: 냠냠냠 피우는 거예요.
0: 지영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룽지. 룽지야, 너 대체 어디까지 따라다닐 거야? 너 엄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구나.
2: 일단 저 룽지랑 진짜 오랜만에 가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최근에는 여행은커녕 뭐 자주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수의사님을 너무 뵙고 싶어요.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4: 홀쌤, 제가 왜 이런 거죠?
0: 드디어 1박 2일 울산 여행을 떠납니다. 각자 출발해서 저녁에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요.
5: 짠, 이쪽은 저희 칸이고 이쪽은 옥지 칸입니다. 귀여운 케이크도 준비. 옥지야, 벌써 설레는 거야? 오, 알겠어. 옥지의 귀여운 케이크입니다. 옥지야, 이거 공은 아니야, 근데. 왜 이래, 왜 이래.
6: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0: 옥지가 여행 가는 걸 아는지 벌써 신이 났네요.
6: 그래.
0: 오랜만에 여행에 한껏 들뜬 옥지. 저녁에 울산에서 만나. 지영씨와 룽지도 울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룽지에게 물과 간식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설쌤은 세상이와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7: 저는 지금 세상이랑 울산에 가고 있습니다. 대상이는 여기 있어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네. 세상에도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비행기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0: 드디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데요.
8: 나보자. 살짝 산책을 하고
7: 갈게요.
8: 그래.
7: 그치, 찌뿌둥하지.
0: 기차도 잘 타는 세상이 정말 기특하네요.
8: 이거 안아달라는 거거든요. 안아줘? 세상이 이제 8살. 8살 추정이죠. 저희 새나게 제 1년차 때 구조했으니까 지금 7년 됐잖아요.
0: 세상이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좁은 뜬장에 갇힌 채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 좁은 곳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후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8: 처음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니까, 세상이.
0: 그렇게 설쌤과 세상이가 함께한 지 벌써 7년.
8: 세상이는 세상 차분한 아이죠. 네.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차분해요. 제가 운이 좋죠, 뭐. 세상, 안아줘? 안아줘? 그냥 갈까? 그래, 가자.
9: 으쌰, 피곤해. 어휴, 가자.
0: 아름다운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간절곳. 이곳이 오늘 머무를 숙소인데요. 이곳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소입니다. 먼저 숙소의 짐부터 푸는 설쌤과 세상이.
8: 어디 좋아?
7: 나 좀만 기다려. 헤드 깔아주고
8: 잡줄게.
7: 아이들이 조금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애들도 처음 와본 곳이니까.
0: 도착하자마자 세상이 먹을 것부터 챙기는 설쌤.
7: 기다리세요. 원래 집에서는 건사료도 조금 섞어주는데 오늘은 여행 왔으니까 그냥 이것만 딱 가져왔어요.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0: 와, 세상이 잘 기다리네요.
7: 먹어.
0: 방금 지영 씨도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10: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5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비번이 뭐더라?
11: 드디어 울산입니다. 기대돼.
10: 룸지야 괜찮아? 날아갔어, 룸지. 괜찮아?
11: 아주 깔끔하군요. 아니, 오면서 봤는데 여기 앞에가 진짜 완전 깜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인지. 자, 숙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복층이에요. 아니, 여기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 바깥으로 아침 바다가 쫙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 너무 좋아.
12: 우리 똥강아지.
11: 우리 똥강아지가 최고 재밌어요, 아주.
0: 드디어 설쌤과 지영씨, 그리고 세상이와 롱지가 만나게 될 텐데요.
8: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 올라갈게요.
8: 룸지 안녕.
11: 사랑해. 사랑해, 세상이.
7: 다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8: 안녕하세요.
11: 세상이다. 세상이야.
7: 좀 긴장돼.
10: 천천히 가.
8: 원래 룽지가 이렇게 세상이가 먼저 관심 보이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10: 아, 진짜요?
8: 네. 원래 세상이도 소심이거든요.
10: 세상이.
8: 네, 룽지가 조금 부담스럽대 세상이가.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10: 우와. 네. 세상이 너무 귀여워요. 룽지가 천천히 다가가 놀라겠어.
8: 적응됐어?
10: 우와.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8: 아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앉으세요.
10: 네. 네.
8: 어떻게 이렇게.
10: 처음 뵙네요.
8: 네. 저도 너무 신기한데요?
10: 너무 신기해요.
8: 네.
10: 얘네, 나름 사이가 좋은데요?
8: 그래, 너네 그냥 놀아. 그래서 놀아.
10: 놀아, 얘들아.
2: 아니야, 룽지야. 누나한테 그만 와봐.
8: 좀 걱정, 좀 무섭대요, 세상이가. 세상이, 일로와.
10: 얘 겁이 엄청 네. 많아요.
0: 세상아, 룽지가 마음에 드는구나.
10: 룽지야. 저리 가.
8: 야, 너 내 강아지가 그러면 안 돼.
10: 근데 세상이가 너무 떨어요.
8: 얘는 추위를 많이 타서. 추위를 너무 많이. 아니, 근데 그나저나, 뭐 좀, 룽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2: 룽지가, 보시다시피, 완전 착붙어 있어요, 늘. 아, 언제나.
8: 차근차근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2: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8: 이거 너무 추운데, 이거 좀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영씨, 룽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군요. 이번 여행 동안 룽지에 대한 고민거리도 해결되면 좋겠네요. 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맛있는 저녁부터 먹어야겠죠?
8: 산도 멋있는데
10: 밤에
8: 해 뜰 때랑 이럴 때 보면 진짜 멋있다. 애들도 그런 걸 보고 좀 좋아하면 좋을 텐데 애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냄새 맡는 걸 더 좋아하니까.
10: 애들, 얘네 진짜 성격 왜 이렇게 비슷해요?
8: 똑같아요, 지금. 얘네 둘이 지금 똑같아.
10: 난리 났어, 둘이 지금 다리 긁고.
0: 세상아, 룽지야, 너희 어쩜 그렇게 비슷하니?
8: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2: 힘들어할까봐.
8: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좀 걱정되고.
2: 네.
8: 힘들어하면 또 제가 해결을 해놔야 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막 그런 생각에 좀 걱정을 했는데 우선 룽지는 너무 잘 적응을 하고
10: 그러니까요. 사람? 아니 세상 나 자꾸 개명시켜 세상이. 세상이도 잘 적응하는 거 같아.
8: 네, 원래 쟤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맨날 같은 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좀 연습을 시켰죠.
2: 이야.
10: 옥지가 오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0: 네. 드디어 시안 씨와 옥지도 도착했네요.
8: 안녕하세요. 와. 들어오세요. 나이스 와. 타이밍입니다.
10: 시안님 너무 너무 딱 맞춰 오셨다. 얘네 얘네 막 말이 없네.
8: 어떻게 할까? 나 옥지가 보고 싶은데.
10: 옥지야.
0: 역시 에너지 넘치는 옥지. 친구들을 격하게 반기네요.
8: 놀랐어.
10: 나도 놀랐어. 용맹해. 귀여워.
8: 애들이 근데 지금은 긴장한 상태예요.
13: 안녕하세요.
10: 시안님 고생하셨어요. 아니, 너무 딱.
8: 야, 세상아, 너 왜 그래? 지금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13: 아, 진짜요?
8: 네, 완전 나이스 타이밍.
13: 좀 구워졌나요?
8: 네네. 방금 구워서 해놔.
13: 아니, 아니, 너무 귀엽다. 아니, 어떡해.
0: 옥지는 친구들 만나서 신이 났네요. 옥지가 나타나니까 세상이는 살짝 놀란 것 같고. 솔쌤, 세 마리 강아지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8: 네, 다행히 애들 셋이서 잘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3: 보면 보이시나요?
8: 네, 보면 알죠. 저는 사실.
10: 어이구, 얘들아. 룽지야, 넌 여기 진짜 큰일 났다.
8: 룽지랑 옥지랑 되게 잘 맞네?
10: 룽지 웬일이야?
13: 룽지 의외다.
10: 아니, 시안님 룽지 원래 강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8: 옥지가 지금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13: 암컷이에요.
8: 암컷이요?
10: 아, 그렇구나.
8: 원래 이게 강아지들은 이성끼리 친해요.
10: 아,
8: 우린 동성 친구가 더 많잖아요.
13: 그쵸.
8: 근데 강아지들은 동성은 약간 라이벌?
13: 아, 라이벌.
8: 이성은 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성화를 해도.
13: 중성화?
8: 네, 중성화를 다 해도. 다 돼 있을걸요, 애들?
0: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옥지. 역시 옥지가 오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10: 아, 무슨 맛있는 냄새나. 무슨 냄새야, 옥지야.
13: 옥지?
8: 옥지는.
13: 네, 어때?
8: 옥지는 몸매가. 룽지랑은 좀 다르네요.
10: 우리 룽지는 똥똥이 팔려.
8: 아, 얘는 100점 만점에 100점.
13: 진짜 딱 좋죠.
10: 우와.
8: 네, 진짜 최고.
10: 옥지야, 너의 핫바디를 나에게도.
8: 최고의 베스트 몸매.
10: 옥지를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1: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10: 룸지가 진짜 커요. 룸지는 10kg예요.
0: 첫 만남의 설레임과 어색함을 뒤로하고 다 같이 고기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불량이 배인 고기 맛에 푹 빠진 강아지들. 그런데 입맛만 다시고 있는 룽지.
1: 침만 흘리고 달라고 하진 않네.
10: 룽지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봤구나. 너를 못 챙겼어. 아이고 어떡해.
0: 아이고 우리 룽지 먹고 싶었구나. 룽지야 맛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안 씨와 지영 씨의 고민도 들어보는 설쌤.
2: 룽지는 일단 뚱뚱해요. 아이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1: 딱 보니까 고구마랑 감자 많이
10: 아, 고구마
1: 먹고
10: 고구마 킬러입니다.
1: 네. 잘한 사이예요.
10: 이게 다 고구마예요.
8: 저거 다 고구마 쌀이에요.
10: 고구마예요. 네.
8: 고구마 끊어야 돼요.
10: 우리 애기 고구마 너무 좋아하는데.
8: 강아지들은 탄수화물이 사람한테 지방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면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쓰는데 얘는 단백질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남아있는 건 다 살로 가요.
10: 진짜 안 좋...
8: 고구마만 끊어도
10: 적게 줘야겠어요, 진짜. 네.
8: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마 하나의 적정량? 우리 새끼손가락 하나.
2: 세상에.
8: 네.
2: 그리고 쌤, 분리불안이 심한데 뭐 나갈 때 우는 거는 기본이고요. 집에서도 진짜 엉덩이를 어떻게든 저한테 붙이거나 팔이라도 이렇게 대고 있거나 몸 한 면이 닿아 있어야지 애가 안심하는 것 같아요.
8: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0: 평소 분리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는 룽지.
14: 잠깐만 룽지. 어? 아이 나와보세요. 아이고 눈 아파.
0: 엄마가 가는 곳은 어디든 쫓아갈 거야. 지영 씨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룽지. 급기야 구슬프게 웁니다.
8: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막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너무 이뻐해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사실은
1: 성향이야. 선천적인 거.
8: 아, 이분들 뭐야?
10: 옛날부터 그냥 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1: 뽑기라고 이것도.
8: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실제로 유전적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0: 룽지의 엄마 바라기는 선천적인 기질인 거군요. 시안 씨도 옥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는데요.
1: 이제 제가 혼자 사는데 손님이 가끔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엄청 손님이랑 잘 지내다가 발을 핥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핥고 뭐 발도 핥고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핥고 그러니까 양말을 안 신은 채로 왼발인 경우만 핥더라고요. 근데 저도 핥고 근데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막 핥지는 않는데 그 발을 미친 듯이 정말 핥더라고요.
7: 그분의 발 냄새를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제 왜 울어?
8: 원래 애들이 핥는다라는 건 헐. 모아서 핥아요.
7: 그래도 발을 핥는 거는 네, 조금 더 새로운 냄새가 나서 그렇죠.
1: 아, 새로운 냄새.
7: 네, 새로운 냄새. 네.
0: 강아지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는 세 사람.
8: 내일 저희가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세나투어인가요? 이거 세나투어?
2: 세나투어.
1: 네,
8: 영광입니다. 세나투어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도 수의사 한 명 있잖아요. 네. 아이들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10: 아, 저희가 아프면 어떡하죠?
1: 제가
10: 잠을 너무 못 잘 것 같은데 어떡하죠?
1: 아, 좋을 것 같아요. 뭘 먹어 나와서요.
8: 두 분이 아프시면 네, 뭐 제가 고쳐드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힘들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즐거운 세나투어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빼네요.
0: 3마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세나 투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다는 간절 곳. 세상의 일출을 보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향하는 설샘.
1: 세상에 가자, 일출 보러 가자. 우와, 저거 봐. 와, 미쳤다. 가보자, 가보자. 너도 보여?
2: 와, 빨려진 거 봐. 확 빨려진 거. 와.
0: 붉게 물든 하늘 위로 태양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2: 왠지 제 기억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일출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0: 잠시 넋을 잃고 보게 만드는 하늘빛. 그 시각 부지런히 움직이는 옥지. 새벽부터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옥지의 에너지 방출을 위해 시안 씨도 산책을 나섭니다.
3: 잘 잤어?

0: 뷰가 진짜 미쳤어요.
1: 일시에
0: 완전 봤죠. 옥지가 아침에 저를 일시로 보라고. 옥지가 일시로 먼저 보고 있더라니까요.
2: 아, 진짜네요. 옥지 너 여행을 즐길 줄 아는구나. 지영씨도 나가자고 부채는 룽지와 산책을 나왔는데요.
3: 커피.

0: 오늘 하루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세 곳을 펫택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와, 안녕하세요.
2: 와. 잠깐만.
1: 되게 멋있는 택시가.
3: 안녕하세요. 경주차.
0: 먼저 케이지의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 모든 여행의 안전은 필수겠죠.
2: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만 타면 그냥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한데 그래도 강아지 탔을 때 조금 더 신경 쓸 것도 있고.
4: 관련 키우신 분 많으니까 같이
2: 네.
4: 많이 타세요.
2: 그쵸.
1: 나름
0: 울산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세상이 옥질 룽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5: 안녕. 어머 너무 귀엽다.
0: 이곳은 많은 반려인들이 찾는 곳으로 강아지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는데요. 반려견 운동장에서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합니다.
2: 네,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5: 네.
2: 여기가 우리가 가는 곳들 중에 어디랑 가장 비슷할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5: 클럽?
2: 이 맞아요.
5: 사교장.
6: 클럽.
5: 아, 맞춰놓고 약간.
2: 똑같잖아요. 모르는 처음 보는 강아지랑 같이 춤추면서 대화하고.
5: 애들 그럼 되잖아요.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5: 알아가는 거예요.
2: 누가 나랑 잘 맞고 지금 나랑 좀 친하게 잘 놀 수 있을 때 보는 거죠.
5: 아, 아주 탐색전인 거죠. 네. 그러면
1: 너의 이상형을 찾아봐. 이 친구야?
2: 얘도 지금 절대 얘가 막 엄청 소심하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1: 진짜요?
5: 어디 갔어?
2: 네. 옥진은 여기서 지금
5: 옥진
2: 열심히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다녀요. 옥진은 헌팅하러 다니는
5: 거예요. 아, 헌팅하러 다니는
2: 거예요. 네. 룽지는 누군가 다가오면 받아주는 애. 그 세상이는 지금
5: 세상이 어디 있어요?
2: 길을 잃고 지금 절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한테 길을 잃고
5: 세상이 잃었어.
2: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있어요.
5: 아빠. 세상이 어떻게 귀여워.
2: 세상이는 사실 클럽에 어울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5: 그러네요. 룽지랑 세상이는 좀 안 어울려.
2: 저기 혼자 가서 혼자 구석 가서 춤추는 애.

0: 혼자 있는 세상이를 불러보는 설쌤.
1: 사실 이게 줄 풀려서 이렇게 노는 게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예요.
2: 아, 진짜요?
1: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있는데 1,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줄 풀려서 노는 아이들이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좋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0: 이번엔 강아지들과 물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2: 어, 너무 귀여워.
3: 걔는 이제 공을 좋아하니까 완전 얘는 여유로우네.
2: 용지 입장.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0: 과연 세상이 옥지 룽지도 수영할 수 있을까요?
1: 얘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4: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옥지가 목욕을 싫어해요.
1: 그죠?
4: 네,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3: 이게 사람이랑 똑같이 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결정이 되는데.
4: 아,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 옥지 같은 아이들도 수영을 배우려면 꾸준히 배워야 돼요.
4: 꾸준히.
3: 네.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딱.
4: 룽지
3: 한번 발, 너 발.
4: 룽지 한번 해봐요.
3: 이거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2: 룽지 해봐. 룽지를 해봐. 룽지는 저랑 제가 들어가면 들어와요.
1: 아, 진짜요? 들어가실래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1: 룽지? 얘도 싫어.
2: 바로 나와. 너무 싫어. 그럼 누나 보려고 오는 건 엄청 용기 낸 거네?
4: 세상이는요?
3: 세상이도 똑같아요. 얘도 물 싫어해요.
4: 지금
3: 오늘 물 싫어하는 애들만 만났어요.
2: 지금 꼬리 굽혀.
3: 해가.
2: 세상이 얼었어.
3: 네, 바로 나오죠.
2: 너네 진짜 싫어하는구나. 물개 어디 갔어?
0: 소심한 세상이와 룽지, 그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옥지를 위해 준비했다. 자신감 상승을 위한 어질리티.
2: 룽지야, 누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저 앞으로 올까?
3: 용기를 내보게.
2: 용기야, 누나 어디 있어? 옥지야, 여기.
0: 첫 도전은 바로 세상이.
2: 이리 와봐.
3: 옳지.
0: 오, 세상이 순식간에 성공.
4: 찔러.
0: 과연 옥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지,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렇지.
2: 옳지. 잘했어요.
0: 옥지도 조심스럽게 성공.
5: 첫 발이 어렵지, 그지?
2: 아하! 올 수 있지?
0: 겁이 많은 룽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1: 애들한테는 롤러코스터.
4: 이리 와. 룽지 할 수 있어.
1: 아, 옳지.
0: 룽지도 간신히 성공.
4: 진짜 무서워서 세상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2: 세상이가 제일 잘하는데요?
1: 세상이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0: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가는 세상의 옥질 룽지. 대견합니다.
3: 보면 우린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안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0: 이제 좀 더 신나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모노레일은 처음이지?
2: 오, 좀 재밌잖아.
3: 원래 놀이기구 같은 거 좋아하세요?
2: 완전 좋아해요.
4: 네, 진짜?
2: 너무 좋아.
4: 와, 근데 뷰가 진짜 아니다.
2: 우와. 옥지 완전 구경하고 있어요.
0: 더운 날씨에 걷지 않고 반려견과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경치도 구경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네요. 장생포의 옛 마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고래 문화마을. 마치 시간을 여행을 하듯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기분인데요. 모두 1960년대 고등학생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게 뭐야?
1: 거울도 못 보고 왔는데.
2: 세상이 등장, 룽지 등장.
1: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2: 잘 어울리세요.
1: 네.
2: 약간 불량학생 컨셉인가요?
3: 아, 이게 너무 안 담겼나요?
2: 주머니도 약간.
3: 네.
6: 안녕하세요.
4: 박혜진입니다.
1: 아, 회장.
6: 회장입니다.
2: 약간...

0: 다 내 말을 따르라.
1: 너무 무서워요, 진짜.
2: 살짝 무서워.
1: 회전할 것 같아.
2: 맞아.
3: 세 분 다 교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기념사진 한 장 안 남길 수가 없겠죠?
4: 하나, 둘, 셋.
3: 세나게 인생사진 제대로 남겼네요. 이곳은 옛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거리인데요.
1: 문방구다!
2: 문방구! 아, 불량 식품 없나요?
3: 문방구에 가면 행복했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0: 앉아야지.
2: 영재야, 간식! 간식! 간식!
5: 혹시? 앉아.
6: 옳지. 옳지.
3: 옳지야, 너 배고프구나.
0: 저는 간식을 잘 안 줘요.
1: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 한번 먹었을 때 반응이
2: 버릇이 없어요.
5: 간다.
2: 어머, 애들 어떡해.
6: 옳지.
1: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아까 줄 때 안 먹었거든요.
2: 렌지? 이거 뭐야? 뭐야? 짜.
3: 노.
2: 아유, 도망가. 도망가. 이상해.
3: 간식인데. 아무튼 룽지 특이해.
1: 뭐야?
0: 거기가 길이에요?
1: 장생포 고고.
2: 장생포 고고장이에요?
3: 시현 씨, 매력 발산 부탁해요.
0: 저 껌 좀 씹었습니다. 아.
2: 고고장이 그게 아닌가 보네. 고고장.
3: 오, 시현 씨 멋있어.
2: 진짜 외향 회장님 그 자체. 우와.
3: 느낌 제대로인데요? 역시 모델 포즈.
1: 그럼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3: 세나게 최초 설샘춤 공개 하나요? 와, 설샘 숨겨진 끼가 있다니까요.
2: 이게 뭐라?
3: 오, 설샘 좀만 더 보여주세요.
2: 아, 너무 한 마리 빨려.
1: 어, 진짜 저도 이러면 너무 힘드네요.
2: 힘드네요.
0: 괜찮아?
3: 세상이 옥질 룽지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옛날엔 국민학교였잖아요.
2: 이런 것들. 오, 갑자기야.
0: 어, 미안해. 학교 가자.
1: 애들 깜짝 놀랐어.
2: 애들 지금 깜짝
0: 놀랐어. 미안해, 미안해.
1: 학교 가자.
2: 어, 이런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어, 자연, 산수. 아, 옛날에는 산수라고 했나 보죠? 수학이
1: 그쵸,
2: 아니라?
1: 산수.
0: 4교시까지밖에 없어. 아.
2: 일어나세요. 선생님 한 번씩. 지원생님.
3: 얘들아, 너네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했단다. 천방지축 옥지와 분리불안 룽지를 위한 수업은?
1: 동물 행동 과목.
0: 오~
1: 수업. 그래서 오~ 아이들 간단하게 네.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지가 한번 배워볼까요?
0: 네.
2: 옥지.
1: 네, 옥지. 제가
2: 고정생.
1: 옥지가 할 거는 제가 정해놨어요.
0: 오,
2: 영재견.
3: 호기심이 많은 옥지를 위한 맞춤형 수업.
1: 우리 옥지는 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2: 어머.
1: 내가 공부 뭔가 이렇게 재밌게 배우고,
0: 네.
1: 그리고 보호자랑
2: 옥지 좀 멋있어.
0: 맞아요.
1: 배우고 싶. 뭘 같이 하면 좋아하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배울 거는 전문 용어로는 위빙이라고 해요.
0: 위빙?
1: 위빙. 혹시 들어봤어요?
0: 위빙? 아니요, 위빙 처음 들어요.
1: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 이 다리 사이로 샥샥샥샥
0: 에?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 1단계부터 네. 우선은 지금은 간식을 가지고 할 거예요. 혹시?
3: 옥지는 사람의 손짓에 따라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는 위빙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옳지. 그래서 한 발자국씩 처음에 하다 보면 적응이 되면 나중에는
0: 자기가 알아서?
1: 네, 자기가 알아서. 혹시? 자. 옳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혹시?
0: 오.
1: 자.
0: 오,
1: 괜찮아.
3: 이런 교육을 통해 사람과 강아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옳지.
2: 바닥 있는데.
1: 재밌어.
0: 이건가? 왼쪽.
1: 네.
0: No.
1: 그렇죠, 옳지.
2: 오.
1: 옳지.
2: 잘하는데?
1: 옳지.
0: 찍.
1: 지아님은 승부욕이 있네.
2: 지아님 엄마 몸한테 나온다.

0: 그래, 해봐.
1: 예.
2: 이게 바로 자식이 잘하길 바라는 엄마의 심정인가요?
3: 야, 좀 알았어. 어, 얘 좀 알았어.
0: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행복해. 조심해.
2: 옥지가 엄마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네요.
3: 와.
0: 근데 푸들들이 진짜 똑똑한가 봐요. 애들이 말을 빨리 알아.
3: 이제 완벽히 알았다. 그렇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0: 귀여워.
3: 미쳤어. 옳지.
0: 진짜 착해.
2: 시안 트레이너와 옥지 학생, 훌륭합니다.
3: 이제 한번 룽지, 아, 옥, 룽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0: 우리 룽지 뭐 할 수 있지?
3: 룽지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멀어져 보는 연습.
0: 아, 저랑요?
3: 네.
0: 아.
3: 이렇게 한 발 멀어져도 안 따라오고 기다리는 것부터.
0: 좋아요.
3: 네.
0: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3: 우선 한번 먹여보세요. 잘 먹나 봐요.
0: 룽지? 자. 맛있죠? 맛있지?
3: 옳지. 어, 할 수 있겠다. 옳지. 자. 뒤로 가는 척 살짝 했다. 바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뒤로 가 살짝 갔다가 바로 와서 옳지.
0: 옳지.
3: 그리고 주세요. 기다려를 시키고.
0: 기다려.
3: 뒤로 살짝 가는 척 하다가 바로 앞으로 와서 옳지.
0: 옳지. 룽지 앉아. 기다려.
3: 네. 그리고 한 발짝 하고. 그렇죠. 옳지 하고 또 찾아.
0: 옳지.
3: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0: 뭐야.
3: 다시 기다려하고 세 발짝까지 가볼게요.
0: 룽지 기다려.
3: 이제 조금 자신 있게.
0: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3: 옳지 하고 주세요.
0: 옳지, 잘했다. 네.
3: 아니, 근데 목소리가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평소 때는 막 되게 하이톤으로 칭찬해 주시고 안 될 때는 딱 기다려.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거 되게 좋아요.
0: 아, 그래요?
3: 네. 우리 다섯 발자국까지만 딱 한번 해보죠.
0: 좋아요. 간식. 오, 근데 좀 되네요, 진짜. 네. 룽지, 앉아. 앉아. 기다려.
3: 천천히. 둘. 복부 안 넓어도 돼요. 셋. 넷. 다섯. 옳지. 아, 타이밍 너무 좋아.
2: 지영 씨의 껌딱지 룽지도 잘하고 있는데요.
4: 진짜 재밌네. 잘한다.
0: 옳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기특팅, 기특팅.
4: 세상이는 뭐 잘해요?
3: 세상이요? 얘 기다려, 뭐 이런 거. 얘도 이제 기본적인 거랑 세상이는 점프 잘해요, 점프.
0: 아, 점프 잘한다, 네. 점프 잘한다.
3: 세상이 점프 한번 보여드려?
0: 오! 아, 그래요?
4: 네, 컵.
3: 옳지.
0: 잘하는데?
4: 네, 점프.
3: 옳지. 기다려.
0: 아, 귀여워.
3: 기다려.
0: 아니요, 기다린다.
3: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죠, 지금? 기다려.
0: 아,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3: 막아. 그냥 이 정도.
0: 아, 네. 좋아한대요?
2: 세상아, 너 장기가 많구나. 이렇게 동물행동 교정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인데요. 이번엔 푸르른 바다에서 요트를 탄다고 하는데요.
0: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쁜걸요? 진짜 수영하고 싶다. 인상 좋아요. 이별 촉성이 들어간다.
2: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며 즐기는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0: 여기 뭐야, 동굴이에요. 어? 우와.
2: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 분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이렇게 1박 2일 새낙의 여행 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0: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위에서. 근데 날씨가 생각

0: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외선 차단되고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1: 생각보다 뭔가 진짜 여행처럼 제가 잘 즐긴 것 같아서 옥지랑 추억도 많이 만들고 많은 경험을 또 옥지한테 시켜준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2: 아, 두 분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룽지랑 옥지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인데 지금 애들 다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룽지도 고생했어.
3: 잘 지내.
0: 아, 세상에.
4: 반려견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행.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0: 셋이.
1: 그리고 우리 도전했다.
2: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3: 대박이다.
2: 건너편 북한에.
1: 그러니까. 와, 너무 느낌이 뭔가.
4: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식당이에요?
1: 네. 길이 진짜 험하네요.
2: 자, 아우, 백두산 근처에 있는 특별히 여기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이런데 집, 식당 있는 거로 진짜 희한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식당이에요? 맞는 거예요?

0: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식단에 뭐가 나왔다.
1: 우와.
0: 와. 와. 이거 하나씩 다 틀리네.
1: 네.
0: 와 센서. 와. 우와. 너무 많이. 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건강한데 진짜 좋은 것만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건지. 돼지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서울에서 못 먹겠네. 이거 절대. 이 맛은 절대 안 나오는 맛이네. 와, 대박이다. 와, 어.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2: 연암을 중국에서 나온 어갈피예요, 요거. 여기는 명이나물. 한국말 하면 명이나물. 한국인이 이파리 맛을 샜잖아. 우리 여기는 대 다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작나물이라고요, 산에서 나는 나물.
0: 와, 맛있다. 와, 남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맛있다. 와, 다 맛있다. 진짜 원래는 저는 진짜 고기만 먹고 있는데.
2: 네.
0: 감자 소.

0: 소금이랑 이거
1: 소금 안 넣어요.
0: 안 넣어요.
1: 예, 간장, 이건 간장 맛이 있어야 돼. 한국 분들은 이렇게 참기름 넣잖아. 근데 우린 콩기름 이렇게 달궈서 그래서 소금 넣지. 고춧가루 아예 달 정도 넣기름 이제 졸여서
0: 그래서 약간 자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다 맛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게 똑같이 생기는데 또 맛이 하나씩 다 달라요.
1: 야, 쥐쌤이 잡숴보셔. 귀여워.
0: 이거라요?
1: 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쥐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없어요.
0: 아.
1: 돼지고기 싸서.
0: 돼지고기랑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1: 장나야지.
0: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와,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네. 오늘 금방 제 집에서 왔어요. 와,
0: 희한한, 와, 희한하네. 이 향이 너무 희한해. 오, 세긴 센데 딱 이 돼지고기랑 딱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오. 둘이 같이 오면 좋았던데. 자,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2: 할머니 한국 TV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1: 없습니다.
0: 안 봐도 돼요.
2: 안 봐도 돼요?
0: 네, 안 봐도 돼요. 밥도 조금 먹어볼까? 이거 닭에서 이거 나오는 네. 밥이죠?
1: 저 제 조선 사람 전통. 옛날 식구 많으니까 쌀 많이 어서 사람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0: 와.
1: 다 드셔야 가세요. 네. 이건 내
0: 안 먹어야죠.
1: 남기면 안 돼요, 예.
0: 그럴까요?
1: 우리 이거 감자 얽어가지고 이 산나물 엮고 한 덩이여서
0: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 네.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1: 안 들어.
0: 그죠?
1: 예, 네, 고기는 안.
0: 고기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와, 대단합니다.
1: 저 은감자 떡이란 저 북한 음식이지.
0: 야, 너무 맛있어 이거.
1: 술 내 지워 드릴까요? 어, 어. 근데 술 마시고선 집에 안 가시려면
0: 뭐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쌀?
1: 이거 여기서 예, 여기서 꼬지람 뜯어가지고 산에

0: 와, 그래서 향이 이게 약간 그뭐꽃 냄새도 나고 꽃 맛이 같은 거좀 예,
1: 거실이
0: 약간
1: 꼭
0: 그래서
1: 가품
0: 단,
1: 냄새
0: 예,
1: 나잖아요.
0: 단 맛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어디서 팔아서 잘 되는 것 같아. 맛있다 이거. 이게 왜 이런 우리나라에서 없지? 한국에서 없지 이거?
1: 우리 엄마는 북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우리 아버지 한국 충청남도.
2: 아버님은 왜 여기 오셨대요?
1: 그때 인민으로,
0: 이민으로.
1: 한국에서 인민으로 중국에 많이
0: 아,
1: 들어왔어.
0: 그래요?
3: 처음에 할아버지는 왜 일본에 가셨대요?
0: 그때는 전쟁 이것저것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살기 힘들으니까, 배 옆에, 후 왔다 그 배에서 왔는 사람도 있고,
3: 배 이렇게
0: 예, 그런 사람 많아요.
3: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요?
0: 예. 그 어떻게든 마음 먹고, 거기서 많이 죽는 사람도 많고.
1: 생각나면 또 오세요.
0: 그럴까요?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생각하고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4: 할머니, 마오타이주 아세요?
1: 마오타이주.

0: 할아버지 한 병 드릴까요?
1: 어,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0: 우리 많이 받았어요.
1: 어, 그러면 좋죠. 아.
2: 김다우제. 김다우제. 술은 뭐 대수까지 그런 거 좀 가지고 왔는데.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술 좋아하신다고 마오타이 하나 우리가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마오타이 예, 예.
3: 강해요. 예.
1: 맛있어요. 이거 아까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향도 있고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2: 한 병 드릴까요?
1: 주세요. 완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2: 야, 진짜 그거 어. 한 병이야 왜 못 드리겠어요? 이만은 드려야지.
1: 우와, 진짜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2: 가서 옛말하면 드세요. 그 막에 꽉 닫으세요.
1: 예, 예. 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술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
4: 밥값은 저희가 찾아갈게요.
5: M분의 1 하면 40이야.
2: 대신 여기 작아가지고. 저 취, 저는 취 처음 잡숴봤다.
6: 아, 여기도 그래 맛이 안 오니까.
7: 사진이라도 한번 다 찍어드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6: 아니요.
1: 저도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8: 나도 아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8: 한잔 찍죠?
1: 네, 한잔 찍으세요.
7: 저희가 한잔 찍어드릴게요.
1: 예, 예.
7: 여기가 부탁할게요,
9: 여기가. 옥수수 같은 거 좀 가져갈까요?
10: 어, 좋아요.
9: 옥수수 가져갈게요.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0: 조성적.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안 못 봤어요.
0: 어, 아, 어디 계, 아.
1: 산에 간다고 준비하고 싶어요. 저거 제비래요.
0: 제비? 아, 아, 아, 쎄. 어,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에다가 붙이면 이게 럭키 하는 집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이게 맞아요. 5월, 6월 달의 시기가 이게 집에 만드는 시기예요. 예.
1: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50살인데. 아니지, 이런 거는 당연히 아는 거지. 몰라, 50살인데.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백두산가 저기 얼마나
2: 있어요? 여기서 백두산 한 15km 가면.
0: 아, 15km? 어, 그 가깝네요, 그러면. 오.

0: 어제 우리 쇠서에 가가지고 산삼 한 뿌리 캐왔어요, 이거.
1: 이게 산삼이에요?
0: 예, 예, 예.
1: 오.
0: 이거 산삼 새끼고, 이거는 큰 거예요.
1: 우와. 이거 처음 봤다, 이게 산삼.
0: 예, 이건 진짜 산삼하고 장례산 딱하고요. 장례산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건

0: 일자로 꼬꾸집 뻗었잖아요. 이거 한 50년 될 것 같은데요.
1: 50년?
0: 예. 네. 치아로 50년 돼요.
2: 50년?
0: 예.
2: 이게 50년 된다.
0: 이게 네이피인데요.
2: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이라서. 저는 50년은 큰지 알, 그리고 큰지 아는데.
0: 이 내두가 길고요. 약통이 길다고요.
2: 아. 예. 야, 저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
0: 이건 우리 보통, 뭐, 한 3,000원씩 해요. 3,000원, 60만 원 정도.
2: 이게 하나에?
0: 예. 60만 원은 완전 싼 것이죠.
2: 아, 싼 거예요?
0: 예. 우리 아버님이 있을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보통 한 10만 원씩 받을 때 있었어요.
2: 이게요?
0: 근데 그거는 이만큼 크죠. 한 80년짜리요.
2: 80년짜리? 와, 이거, 오, 기장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
0: 선생님 오시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장례사만 내내 예. 보여드릴게요. 장례사만 여기 또. 아, 이거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이가 네. 내도가 굵고요. 이거 완전 색깔도 딱잖아요. 색상이가. 이건 붉었잖아요.
2: 딱 보면 이게 산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0: 아니, 하얀 데까지 나와요.
2: 아, 여기까지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거.
0: 예. 이거 보면.
2: 이거 보면.
0: 이거 지금, 6월달이잖아요. 한 8월달에 가면, 이거 열매가, 3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진짜 빠겠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혹시 운이 좋으면 산삼 만날 거예요.
2: 아, 진짜요? 네. 운이 좋으면.
0: 예. 선생님 또 왔는데, 뭐, 선생님 우리? 운이 올라요. 선생님 운이 있잖아요.
2: 아, 저는 운이 있죠. 그러면 네. 무조건 찾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
1: 그럼 산삼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0: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2: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3: 네.
0: 산삼 캘러 갑니다.
2: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0: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분.
2: 25분 정도. 시원해.
0: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2: 네, 그럴까요?
0: 여기서 백두산 한 10km 남았어요.
2: 여기서요?
0: 네. 예.
2: 여기서 그러면 돈물 같은 것도 많아요? 네? 돈물.
0: 그, 박달곰 있잖아요. 예, 네, 많아요. 이게 그냥. 보루호, 사슴.
2: 아, 사슴도?
0: 예, 예. 이번에 우리 친구가 네. 삼 캐는 그, 칼 있잖아요.
2: 예.
0: 그게 저 산돼지 이빨이 엄청 이렇게 커요.
2: 오, 그렇게. 네.
0: 아유, 다 오셨어요.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여기 옛날에 이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이게 산에서 자는 거예요. 그 뭐 뱀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2: 예, 예. 예. 저도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만 없으면
0: 여기 뱀이 엄청 많은데요.
2: 예, 네, 상관 없어요. 네. 조금 아픈 거지, 따가운 거지.
0: 선생님 상 올라가시죠.
1: 네.
0: 오케이. 조심하세요.
2: 여기서 20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0: 괜찮아요. 뱀 없어요. 제가 봉치는 게 돼요. 얘가 있잖아요. 삼사춘이에요. 이놈이가. 산삼이 있는 곳은 보통 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산에 가보면 얘 만나면 기분 좀 좋아요.
2: 오, 이제.
0: 한 번은 확률이 한 70, 80% 나온다는.
2: 아, 그래요?
0: 산 킬 때 있잖아요. 산에 세 명 가잖아요. 소리 안 쳐요. 소리 치면 그날 운이 나쁘다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2: 있다, 이러지. 네.
0: 한국에서는 신밭다 하잖아요.
2: 네.
0: 중국에서 보면 방초 세 번 부르는 거예요.
2: 어, 세 번? 네. 딱?
3: 방쳐, 방쳐.
0: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친구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4: 아, 그래요? 네.
5: 여러 가지 있구나, 다.
0: 사내감 있잖아요.
5: 네.
0: 쌍소리도 안 하고요. 왜냐면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0: 뭐 산에 다닌다고 산에 거 다 내 거 아니다. 그렇게 욕심 가 다 내 거라 가지고 욕심 가지 말고.
1: 그렇죠.
0: 네, 얼마큼 불고 얼마큼 받아.
1: 그러니까요. 역, 네. 욕심 불면 안 된다.
0: 네.
1: 그렇죠.
0: 이거 보십시오. 나무
1: 까졌네요.
0: 사뭇 캐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 게 아이고 다 심피네야 뭐. 맛있게 찍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여기다가 인싸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인싸
1: 찍는 거. 네네네.
0: 세미 있습니다.
1: 어, 세미, 아.
0: 그래, 여기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향으로 찍었으면 사문은 이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1: 이렇게?
0: 예, 예, 예. 여기서 한 5m, 6m. 둘레 한 30m 어간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로 도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에요. 여기다가 장마산 치 뿌린 거예요, 우리.
1: 예,
0: 보시죠.
1: 네네네.
0: 대장.
1: 잘 부탁드립니다.
0: 욕심 부리지 말고.
1: 네, 욕심 부리지 말고.
0: 갑시다.
1: 네. 와, 여기 들어오니까 확 향이 완전 바뀌어졌네. 향.

0: 어떠세요? 와보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뭐, 바로바로 있는지 알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이 산이네.
1: 어우,
0: 방처. 이 셰피예요.
1: 와, 아주 애기네.
0: 예.
2: 아, 그 칼.
0: 예.
2: 아까 말씀하셨던
0: 이거 저 멧돼지 있잖아요.
2: 야, 돼지.
0: 예, 멧돼지.
2: 산돼지 이빨 보세요.
0: 예, 안 이빨이요.
2: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 예, 맞아요. 두 개. 예.
2: 그렇죠.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0: 네.
2: 이렇게 하고. 그렇지. 오케이. 아, 이거 떼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이게 잘 떼야 되겠다.
0: 근데 이 작은 산 그렇지 큰 산 같은 나무 구우면 안 캐요.
2: 왜요?
0: 사람 사람 세 명 왔으면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타 그래서 하나 갖고 와 제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제대로 지내고 가는 거예요. 저 절도하고 이 내도 나오잖아요.
2: 어, 나왔다.
0: 네.
2: 오, 그러네요. 아, 조금씩 보인다. 네.
0: 목이 엄청 기네.
2: 어, 근데 그 너무 긴데요, 그게 예, 목이.
0: 예, 목이 여기 길고 길수록 낸도수가 있다는 거예요.
2: 아,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 그러면.
0: 봐봐. 와. 예, 약통 좋네. 시선님 한번 해보세요.
2: 예, 살살 맞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게.
0: 오케이.
2: 이런 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0: 자기인가? 아니면, 여기로.
2: 여기로, 이렇게, 여기, 어느 정도 와요? 여기, 아마 이 정도 와요? 아, 그러면. 이런 데는 괜찮은 거죠, 여기는.

0: 진짜 훨씬 나온다.
1: 저 약통 이만큼 크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캐는 거예요, 사무.
2: 그렇게 보통... 걸리겠다, 이거는. 이 선생님, 이게 청소기 같은 건 또 있으면 좋겠다. 쫙 청소기 같은 경우는 다.
1: 아니, 원래 우리가 불매서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저, 약간, 어제 에지프트 보도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피라미드 안에 그거 야, 하는 사람이도
1: 야,
2: 이거.
1: 야, 대단하다, 대단.
2: 어? 오. 좀 나온다.
1: 20 나오겠다. 20cm. 이번에 시대분들도 우리를 잘 찾았어요. 이거 어지간 이 사람들, 이 사진 있잖아요. 못 봐요. 구경하기 힘들어요.
2: 나 여기서. 오. 와. 보세요.
3: 색깔이 다르잖아요.
1: 진짜, 아. 진짜 색깔 다르잖아요. 아. 색상이가
2: 이거 그러면 큰 거예요? 이거
1: 그러면. 이거 보통 한 30년 돼요. 이거. 네. 30년 이하예요.
2: 30년짜리예요. 이게.
1: 아, 우리가 삼 캐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물어줘야 돼요.
2: 네. 이렇게 또 내년에. 네.
1: 이거 아버지가 산삼이에요.
2: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진짜 네. 예쁘긴 예쁘다. 그러면 이게 30년 정도 되면 이게 가격은 얼마나 정도?
1: 가격대 중국에서 받자면 한 3,000원 가야 돼요, 이거요. 네. 한 60만 원 가야 돼요, 보통.
2: 이거요?
1: 예. 네.
2: 와, 그래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1: 어느 신세님 오니까 운이 좋아요.
2: 아, 운이 저 진짜 네. 좋았네요, 네. 진짜. 30년짜리 이게 그렇잖아요.
1: 이거 여기서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갖다 풀어놓고 찾아라 못 찾아요.
2: 우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4: 백두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네.
2: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냥 산삼이네, 그래. 산삼. 그럴까요? 산삼 애기라고 하는 건 산삼이잖아.
1: 그거 돈 떠나가지고요. 선생님 하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좀 사랑해 갖다 주세요.
4: 사랑해 갖다 주세요.
2: 그러니까 이게 사랑 절대 못 먹고요. 못 먹겠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1: 아, 이제 삼 싸는 거예요. 네, 이게 이끼, 이거 이끼예요. 네. 아니면 이거 안 싸면 수분이 없어지고요. 삼은 상할 수 있잖아요.
2: 보장도 죽인다, 진짜.

0: 아니죠. 닮았긴 닮았는데 조금 틀린가. 이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세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 그러게요.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 아니에요.
2: 이건 어가피. 어가피 있잖아요.
0: 아,
2: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0: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2: 여기 햇자 보여.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0: 여기다
2: 놔보 이거는 가시 같은 거.
1: 보여주세요. 가시 어떤 것 같아요?
0: 여기 옆에.
2: 여기 내다 보면. 보송보송 이거 햇빛에 보면 바삭바삭해요.

0: 바로 근데 바로 보시면 아니까. 진짜.
1: 예. 삼각은 이게 가슴에 백 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쨘 노래요. 목이 더 소화래요.
0: 아.
1: 깨달아.
2: 뭐라고 하세요?
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0: 조심 조심.
1: 네, 괜찮아요.
2: 야, 야, 여기다 멈춰. 어? 아, 여기 있어.
0: 오.
2: 내 입삼이요. 내 입삼, 새 입삼.
0: 어, 이거요? 완전 예. 트, 이거 색깔이 틀린데?
2: 아, 똑같은데요. 네. 여기 잎이 네 개 있다리고요.
0: 아, 근데 이거, 이게 꼭이, 와, 네. 똑같다.
2: 예.
0: 네. 와, 누가... 여기 또 하나 있다.
2: 두 개, 두 개.
0: 두 개? 네.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엄청 큰 거 있어. 피디.
2: 아, 야, 이게, 이 좋다, 야. 잠깐만요. 네, 요거 세 잎이고.
0: 이거는 세 개 똑같아요. 네, 이거는, 이건 네 개.
2: 요건 잎이 네 개잖아요.
1: 이거 뭐가 네 개?
0: 이게, 그러니까, 줄기. 네. 줄기.
2: 하나, 둘, 셋, 넷.
0: 네.
2: 요거는 세 잎이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거는 중매미고요. 이 살살 두 개. 이거 좋은 거예요.
0: 아이고.
2: 와, 이긴다.
0: 네. 와, 우와. 진짜 길어. 여기, 여기. 보여주면 여기 보여요?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2: 돌 빼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두풀이요. 쌍둥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0: 와, 이건. 근데 두 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 옆으로 붙어 그러니까 있어요?
2: 씨가 새들 있잖아요.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 물어갈 수도 있고, 어디다 물어놓고 어디가 떨어지면 삽 나오는 거예요. 야, 방초. 방초. 다 13. 어, 아차. 와. 여기 가세요.
0: 또 왜? 거기서 또 찾으셨어요?
2: 방초. 그 밑에서 딱 보니까 딱 보이네. 님에, 내 저 밑에서 딱 보기 와봐. 네 입상. 네 잎이네. 사방초. 저기서 딱 보니까 딱 보여주더라고요.
0: 와, 진짜 크네. 네네네. 진짜 큰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하나씩 끊어.
2: 큰 거 나왔어요.
0: 충분하면 너무 욕심이 불면 안 돼요, 사장님이.
2: 아니,
0: 아니 뭐 세 개라면 충분합니다. 뭐 욕심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2: 글쎄, 이것만 가지고.

0: 갑시다요.
1: 아니 그게 저게
2: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기 TV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아요. 이거 어제는 우리 3일째 됐다는데 못 봤는데 오늘 보이네요. 이거 사무도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는 사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뭐 3년 사는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0: 이 나무 안 가겠어요.
1: 나무를 지금 칼처럼 만드시는 거죠?
0: 네.
2: 아, 크다. 어?
0: 이 사삼이 어찌가 뭐 이 삼로 우리 이 남극부지 안 들어가요. 사삼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이거 자연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죠?
0: 네, 진짜 자연산. 야, 이 제삼이다 이거. 아? 와라 끊어졌다 이거. 야, 아이 먹기요. 아, 서.
1: 서.
0: 아, 좋다. 야.
2: 면세를.
0: 야, 이거 캐다야. 이거는 완전히 산삼이에요, 산삼. 이거 나무 뿌리 들어갔어. 이거 진짜 산삼 같아요.
3: 진짜 산삼이래요.
4: 아, 진짜? 진짜 산삼? 이거 조심해야겠다.
0: 저 인삼 같은 건 못 들어갔는데 이게 나무 뿌리 들어가잖아요.
4: 아, 그러면 진짜 산삼?
0: 네, 그건 진짜 산삼 나오는 거예요.
4: 와, 나무 쪽으로 있는 거 확실히 틀린 거네요.
0: 하지만, 그 사람은. 아, 야.
4: 여기서 다, 이게 나무잖아요, 이거.
0: 응? 그만 못하네. 근데 자체, 아, 이게 불러졌네. 이 약통이가 길잖아요.
4: 네.
0: 약통이가 길면 이 약통이가 클 수도 약이가 이 차 있는 거예요.
4: 이런 거는 그건 몇 년 정도 됐나요?
0: 한 40년 됐어요.
4: 이것도. 이게 40년 정도 됐어요.
0: 네. 이게 보통 40년 넘어요, 이거.
4: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는?
0: 이거는.
4: 이게 진짜 산삼인데.
0: 네, 80, 100이요.
4: 아, 이게 100만 원 안 돼요. 와, 이제 자기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40년 옆에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 진짜 고맙다.
0: 이 나무도 한 40년 됐어요.
4: 그러니까. 와.
0: 오늘에 여기 오니까 이거 저 우리 선생님 와서 오니까 운이 좋고요. 진짜 산신행이가 그게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오늘.
4: 네.
0: 뭐 3일 정도 와도 한 뿌리 두 뿌리밖에 못 보는데 오늘 네 뿌리 보니까
4: 지금 네 개예요, 네 개.
0: 네, 진짜 우리 선생님 덕분에.
4: 아유, 많이가 아닙니다. 제 덕분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 진짜 되게 커요. 이거. 왜 이게 비싼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 몇 백만 원 하면 와 기분 좋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직접으로 가서 이게 보고 따서 이게 하는 게 느낌이 아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기분 돈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와, 덕분에 이게
3: 저희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한 뿌리만 되면 좋겠다.
4: 그러니까 이거 네 개요, 네 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까 처음에 욕심이 불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불어서 이게 너무 네 개짜리, 네 개도.
3: 예, 예, 가자.
0: 천천히 오세요.
4: 예.
0: 솔직했네요. 여기다 쌀게요.
4: 아, 이거야.
5: 한 손에 지금 몇십만 원 있는 거예요?
4: 아니, 몇십만 원 아니에요. 백만 원 넘죠. 예.
3: 200만 원 넘을
4: 거예요? 예, 예.
0: 그럼 목이 안 불러져요.
4: 아, 네.
0: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가자. 야, 땄다.
0: 산신행님, 고맙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산에 고맙다고 해야죠. 아. 이게, 산삼이에요.
0: 물 있지? 시원하지?
4: 시원하지? 아, 물이 시원해요? 와, 샘물. 가자, 밑에. 샘물 따로. 와, 여기에요?
0: 네.

0: 맛있다.
1: 이게 우리가
2: 와, 이거 엄청 시원하네.
1: 내가 아침에 여기로 물 길러 두문두문 와요.
2: 와, 이거 대박인데.
1: 이 물 좀 먹어.
2: 이게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 되잖아. 그 정도 시원해요.
1: 네, 이 소리가 좀
2: 바로.
1: 네.
2: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3: 생수 광고 같아요.
2: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만져봤어요? 아, 만져봤죠. 와, 대박이다. 수원까지 가자. 와.
1: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즐겁고요.
2: 아니요, 네, 아니요. 오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1: 오늘 그 많진 않지만요.
2: 아, 이거 뭐, 아, 네, 오늘 저요?
1: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2: 아이고, 근데 네. 사실 너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1: 네. 그래서 많진 않아도.
2: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돌아서 합시다.
2: 아,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아이고, 와, 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1: 예. 네. 네. 아. 좀 더 시쳐서 드셔봐요.
4: 산삼인 거예요?
1: 네, 산삼이 똑같아요.
5: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1: 이거 얘도
5: 아, 여기서.
1: 아니요, 요거 잘라가지고요. 어, 요거 허준이 여요. 여기다가 혹시 반응 오잖아요. 막 열려고 할 때, 얘도 요거 드세요.
5: 열이 나면 이거예요?
1: 네.
2: 차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와, 향 틀린다. 와, 향 틀린다. 와, 우와, 진짜 틀린다. 엄청 세네요.
6: 이따가 쌍꺼풀 나와요.
2: 아, 커피? 나온다고?
6: 어, 좋죠.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China? Whoa!
1: Thank you.
2: Okay, no problem. Yeah.
1: My pleasure.
2: Thanks.
3: Bye bye.
2: Bye.
0: 그 친구 오실 때 몇 대 지나갔는데. 이거 왔나?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4: 여기다 주세요. 오늘 맛있는 거. 그때 거기 사장님,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추천해 주셨거든요.
0: 맛있는데 가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5: 여기 냉면이 또 유명합니다.
0: 냉면이 유명해요?
5: 네. 오.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냉면하고 꼬보로의 만남을 만들어 놨습니다.
0: 그거를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구나. 오, 여기 완전.

0: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진 보니까 이게 추천 받은 거 탄수가 꿀이 있네. 꿀 붙여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불고기 맞는 것 같죠? 콩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게 한자가 콩국수 같은데 나 한번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콩국수입니다. 오케이. 이거. 그 아이스 있잖아. 아이스 이빨. 알았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드워드랑 갈 때. 불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랑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보석도 들어가고 뭐.
1: 14,000원.
0: 와 비싸다. 저는 이거 그림쌈 시켰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아 이런 맛이구나. 국물은 한국에 더 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간이 세서 수프만 먹을 수는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스키야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맛있어. 아 뜨거워. 근데 상상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안 나요.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 뭘 기대하셨어요? 기대했던 효과는 뭐예요?
0: 몸에서 불 나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내면

0: 이거만 먹어봐야 돼.
1: 네, 눌러줘.
2: 달아요. 근데 꿀이죠, 그러니까 달미.
0: 국물도 맛있어. 와, 이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2: 맛있어요. 아.
0: 사장님 진짜 잘 소개해 주셨네. 이거는 같이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여기 집어넣어서 먹는 건가?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먹는 건가?
2: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메론이랑 햄을 옮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와, 콩국수 나왔다. 와. 야, 여기는 잘 잘리고, 아, 면이 자체가 탈리. 그러면 이거를 이거다 집어넣으면. 그래. 여기다가. 이거 짠 거랑 단 거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따로따로 드세요. 아. 와, 콩국수 맛있다 이것도.

0: 숙소 예약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연별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또 회원두루 가서 열 번 자면 헐밥 숯밥을 주신대요. 보니까 할인 같은 거 이거 여기 62% 할인도 있고 잘 찾아서 자기가 여행 가는 나라.
2: 80, 90, 92 괜찮은 것 같은데?
3: 뭐 아침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2: 와 대박이다 진짜.
3: 연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수상시장이라고 아침시장에 가셔도 되고. 예.
1: 수산시장은 뭐예요? 수산? 이건가? 소시장.
3: 이건 아니죠.
1: 시장.
3: 수산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0: 좋구나, 좋구나. 아, 이거? 그치? 오케이.
1: 이거 스리올로 도시야.
0: 오케이.
1: 서울 도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2: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여기.

0: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며칠 됐습니다, 이제.
1: 며칠이 많이 가고 있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신기 알아봤어요.
1: 하나 빼고
2: 아니, 아니에요. 그치, 번호
1: 사랑은 꽃을 내가 엄청 크게 봤거든요. 사랑이 애기 때부터 봤어요.
0: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1: 많이 나가잖아요.
0: 아유, 아닙니다. 아, 네.
1: 그래서 사고 싶다.
0: 네.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아버님. 그거 반대로 보세요. 예, 예, 예.
1: 잘 나옵니다.
3: 아, 어머, 어떻게, 어, 아, 예, 잠깐만요.
1: 이렇게, 엄마.
0: 하나, 둘, 셋.
3: 사진 찍을래?
1: 남녀의 문을 열어요. 조심하세요.
0: 아, 이쪽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2: 여기 내리면 바로 주유소 시장이에요. 저기 골수장.
1: 저희 수성 시장.
0: 감사합니다. 와, 사람 많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0: 아, 마사지 같은 거 있네. 와, 그날 평일 아침에, 와. 그냥 한국 시장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 비슷하잖아, 이게. 와, 떡볶이 같은 거. 와, 진짜 재밌네.
1: 뭐
0: 아, 맛있다.
1: 来一份啊。好了，谢谢啊。

0: 얼마예요?
1: 이 걸 10块.
0: 谢谢。 공상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바로 왔다. 공상

0: 와, 이거 하나에 4,000원. 와, 맛있다, 이거. 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1: 맛은.
0: 예, 너무 맛있어요. 이런 고기.
1: 얇은 게.
0: 와, 이거 4,000원이라면 진짜.
1: 맛있다, 이거.
0: 와, 고수를, 내가 고수를, 근데 고수를 넣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태국 음식이 바뀌어서 버려. 아, 맛있네. 마지막 이거 좀 넣어볼까. 아. 좀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거.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 아. 와, 맛있다. 와,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네. 와.
2: 가끔 괜찮았어요, 저는.
0: 아, 아유, 괜찮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3: 너무 패드다.
2: 패드.
0: 아이고, 아이고.
3: 사랑해, 아빠가.
0: 예, 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아니요. 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네.
2: 제 친구가 금방 저한테 전화 왔어.
0: 아, 예.
2: 차에서 만났다고.
0: 아, 그 버스 타고 만났어.
2: 네.
0: 예, 아마 아
2: 그 친구.
0: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고기 없어요?
2: 여기는요. 네, 여기 얼마나?
3: 아니, 제가 커피 사 드릴까요?
0: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예.
3: 아,
0: 아, 그래도 뭐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4: 사랑해, 아빠.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이가 대단한 거네, 진짜. 내가 다 대단한 거 아니라. 아, 어머니, 아, 거기서 아, 기다리고 계시네. 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또 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안 사도 되는데.
2: 뭐. 아니요, 여기 중국에 왔으니까. 네. 이거 어쩔 수 없지. 아니, 내 고향이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0: 예. 네.
2: 아빠 엄마는 다 그저 서울을 이렇게 높이 보거든요. 저는 네. 지금 서울에서 와요. 나 아. 서울이 너무 좋아.
0: 아, 너 괜히 여기 왔네. 그래, 진짜 시장에 안 되는데.
2: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네. 또 어디서 볼게요. 예, 예. 아이고, 아, 아 마음이라도 진짜. 아. 이거 주세요. 엄청 돈 나왔다. 이렇게 사도. 마지막은 제 혼자인데 이렇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30. 딱 8,000원 남았습니다. 가져가서 그 현금 덮어서 네, 이게 또 거기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쇼에서 뵙겠습니다.

0: 이제 어. 우리 이제 예진 또 다음에 어. 아니야.
1: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2: 이거 여기는
0: 가면 돼.
2: 자, 어, 잠깐만.
1: 아예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2: 자, 어, 잠깐만. 아예
1: 오빠 따라가.
0: 신호가 없어.
1: 신호가 없고 차선.
2: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1: 차선은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2: 어 근데.

0: 뭐야?
1: 저거 뭐야?
0: 와! 오! 야, 큰일 날 것 같아. 안 돼. 아, 야, 우지야!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말자.
2: 깎아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못. No,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이때 끝.
2: 어지러워. 오염된 거.
0: 왜? 제발 그만! 그만! 아, 이제 중국 다음에 여기 왔다.
2: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1: 왜? 왜 그래?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0: 야, 우지야! 야, 같이 가야 돼, 너.
3: 이제 정신 없어. 셋이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
0: 제발 그만! 그만!
1: 천 개? 쏘리.
0: 아. 오케이, 갈 수 있다.
2: 아니, 이거 지금 뭐야?
0: 갑자기!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즉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에요.

0: 이었어. 힘들,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퀴, 바위.
1: 호미라, 이것 좀 봐!
2: 우리가 아기 때 쓰던 물건이네?
1: 응!
3: 바람개비랑
1: 비눗방울이야!
2: 우와! 아직 튼튼하네.
1: 우와, 바퀴도 튼튼하네.
3: 동그란 바퀴.
2: 정음아, 응? 나 밀어줘.
1: 응, 내가 밀어줄게.
4: 타세요.
5: 네.
2: 자, 간다, 간다. 자동차가 간다.
3: 간다, 간다. 바퀴가 굴러간다.
6: 바꿔라 한글.
3: 왜 안 굴러가지?
2: 바퀴가 바위로 바뀌었어.
1: 아, 어떡하지? 우린 바퀴가 필요한데.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7: 민정은 안녕?
8: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바퀴가 바위로 바뀌었어.
3: 바퀴, 바퀴가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바퀴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0: 한글을 찾자.
1: 거미줄에 한글 바퀴가 있어.
2: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4: 돌아와 한글!
3: 하! 하! 부메랑이 거미줄에 걸렸어. 내가 가까이 가볼게.
1: 조심해.
3: 걱정하지 마. 나는 한글 용사.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어. 한글 바퀴와 부메랑을 가져가자. 천주?
5: 한글 바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가져갈 수 없지. 헛! 엉키다!
3: 거미줄에 엉켜서 꼼짝할 수가 없어.
1: 야용사가 위험해.
5: 내가 가서 야용사를 구해올게. 어차!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엉키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6: 굴리다!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5: 아니, 나의 엉키다 공격을 풀리다로 막아내다니.
1: 멈춰!
5: 아이야, 또 나타났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버렸어.
1: 걱정 마,
5: 우리가 퀴를 찾아올게.
1: 퀴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5: 준비됐어.

0: 합체!
1: 5 2

0: 키우기 위를 만나 퀵.
1: 바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파. 파. 퀴. 파. 퀴. 파. 퀴. 파. 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퀴. 바퀴. 바퀴. 바퀴. 바퀴.
1: 바퀴에 봐 먹어야지. 냠냠. 슝.
0: 윙. 바가 어디로 갔지? 키만 남았네. 한글 바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퀴. 바퀴. 자,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키읔이 위를 만나 퀴. 바. 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퀴.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퀴.
1: 바퀴의 끝소리를 람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바람, 바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람, 바지.
0: 바퀴. 바위. 훈민정음이 자동차를 타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퀴를 바위로 바꿔라 한글.
0: 바퀴가 바위가 되었어요.
2: 천지가 엉키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0: 한글 용사가 풀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바퀴를 찾았어요.
2: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퀴 달린 자동차가 나왔어요.
0: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 사자.
3: 봐, 이게 뭐게? 바구니에 뭐가 들었을까?
4: 뭐가 들었을까요?
3: 냄새. 오, 동글동글해. 이거 뭐야?
4: 자,
3: 짠, 사과. 사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5: 바꿔라 한글!

0: 사자가 갔어. 어? 맛있는 사과가 무서운 사자로 변하다니. 정말 갔어? 진짜 간 거 맞지? 무서워. 사자가 또 오면 어떡하지?
1: 무서워.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2: 후민정은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사과가 사자로 바뀌었어. 사과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사과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폭포 뒤에 한글 사과가 있어.
3: 폭포를 뚫고 지나가야 해.
4: 폭포가 너무 세차게 떨어져. 어떻게 한글을 가져오지?
2: 내가 갈게.
0: 한글 사과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0: 아니, 폭풍 얼고 있잖아. 시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1: 아용사가 위험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얼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녹다!
3: 아니, 나의 얼다 공격을 녹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1: 아용사,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친구들 덕분에 천지의 한글 공격을 막았어.
0: 하지만 사과의 과가 파괴되었어. 기억만 남았어.
1: 과를 쓰려면 오와 아가 필요해.
0: 내가 나설 차례야.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헉!

0: 헛! 사! 과!
1: 저장 완료! 사! 과! 흥민정음의 손으로!
2: 사과 한글 카드를...

0: 이제 먹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 사 과 사과 사자 으르렁 으르렁 사자 사자 사랑 사랑 사랑 사과 사과 사과 사과는 맛있어.
2: 사과에 사 먹어야지. 냠냠. 슝.
1: 사과 오잉. 사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 사과.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사, 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 과.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 과. 끝.
2: 사과의 끝소리를 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사랑. 사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 사진.
1: 사과, 사자. 훈민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를 사자로 바꿔라, 한글!
1: 사자가 나타났다.
3: 천지가 얼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1: 한글 용사가 녹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과를 찾았어요.
3: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자가 사과로 변했어요.
1: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5: 순간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함.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K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칠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달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기, 아령.
1: 우리 아기 귀엽죠?
2: 아기 좀 보여주세요.
1: 우리 아기예요. 아기. 우르르르르 깎고
3: 웃는가 봐. 아이고
1: 아기야
2: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4: 재밌지.
5: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아기가 아니라 아령이잖아.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2: 난 아기랑 놀고 싶은데.
1: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어?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2: 아기, 아기가 필요해!
8: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아기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통나무 다리에 한글 아기가 있어. 천지가 나타나서 방해할지 모르니 함께 가자.
3: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4: 자, 한글을 찾으러 가자.
2: 통나무 다리야,
3: 한글 아기가 저 끝에 있어.
0: 천지 한글 아기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좋다!
2: 통나무 다리가 좁아지고 있어.
3: 떨어질 것 같아.
4: 조심해!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넓다!
4: 다시 넓어졌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0: 아니, 나의 좁다 공격을 넓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이런,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4: 아기의 길을 봐. 기억만 남았어.
3: 나는 이용사.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내가 길을 쓸게.
5: 나와라 한글!

0: 저장 완료! 아, 기! 국민자금의 손으로!
1: 아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아기다 아기 아기야 우리 재밌게 다시 놀자
2: 놀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아! 아! 기!
1: 아기!
0: 아기! 아령! 아령! 아령! 운동하는 아령! 아령!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기! 아기! 아기! 아기! 귀여운 아기!
2: 아기의 아 먹어야지! 냠냠! 함! 슝!
0: 오잉! 아가 어디로 갔을까? 기만 남았네! 아가! 한글 아기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아기, 아기.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아를 만나 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아, 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 기.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기. 끝.
2: 아기의 끝소리를 빠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아이, 아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이, 아빠.
0: 아기, 아령.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아령으로 바꿔라 한글. 아기가 아령이 되었어요. 천지가 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넓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아기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동, 자석.
1: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2: 우리는 자동문입니다. 자동!
3: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1: 선생님.
4: 얘들아, 뭐하니?
3: 우리 자동문이에요.
4: 문 열어주세요.
2: 문 닫습니다.

0: 훈민 정음 자동문 최고. 얘들아 선생님 갈게. 어.
1: 와 재밌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자.
2: 그래.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 자동문이야.
1: 자동.
3: 바꿔라 한글.
2: 우리가 딱 붙었네.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자석이 되었어. 어떡하지?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나는 아 흥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무슨 일이야?
2: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자동이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자동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한글 자동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지?
1: 우리는 한글 용사. 물속에서도 한글을 찾을 수 있지.
2: 내가 숨겨진 한글을 일으켜볼게.

0: 한글 자동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확! 뜯어!
1: 몸이 물 위로 떠올라. 몸을 가눌 수가 없어.
2: 이러다 한글을 빼앗기겠어. 내가 물 아래로 내려가 볼게. 순간이동도 소용없어.
1: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뜨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가라앉다.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가라앉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저것 봐, 자동의 동이 파괴되었어.
1: 비긋과 받침 이응만 남았어.
4: 동을 찾으려면 뿅망치가 필요하지.
5: 서서라.

0: 차 동.
1: 차장 완료. 차 동.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자동 한글 카드다. 자동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떨어졌다. 우리 이제 다시 자동 물놀이 할 수 있어.
3: 응. 우린 이제 좌석이 아니라 자동이야.
2: 자동문이 닫힙니다.
4: 자동문이 열립니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자, 동, 자동, 자동, 자석, 자석, 자석, 자랑, 자랑, 자랑, 자동, 자동, 자동,
1: 자동에 자 먹어야지. 냠냠. 엉. 퓽.
0: 오? 동만 남았네. 자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동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자, 동. 자동, 자동. 자동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2: 지읒이 아를 만나 자,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이응을 만나 동, 자, 동.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동.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동. 끝.
1: 자동의 끝소리를 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자루. 자랑.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루, 자랑. 헤헷.

0: 한글 용사가 가라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동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시 자동문이 되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가수가 되고 싶은 로봇.
1: 아, 얘들아, 너네 그거 들었어?
2: 뭐?
1: 오늘 새로운 학생이 올 거래.
2: 뭐? 새로운 학생?
3: 누군데?
4: 누구지?
3: 몰라,
5: 궁금해. 얘들아,
6: 안녕. 오늘부터 번개학교에 다니게 된 로봇 켄이야. 안녕.
2: 안녕.
6: 반가워.
2: 켄이구나, 켄. 반가워. 난 도라라 공주야.
4: 반가워. 나도 로봇이야. 내 이름은 아라.
7: 아라? 근데 켄, 너도 번개맨을 돕는 멋진 영웅이 될 거야?
6: 난 사실 가수가 꿈이야.
3: 가수?
1: 가수?
3: 우와.
1: 그렇다면 노래 실력을 안 들어볼 수가 없지.
3: 그렇지, 그렇지.
1: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좋아. 그럼 다 같이
8: 노래해.
9: 노래해.
8: 노래해.
6: 좋아.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볼게.
1: 우와, 좋아? 기대된다.
2: 도레미 도레미 학교 종이 땡땡땡
1: 땡땡땡땡 그만 부르자.
0: 야야야
1: 왜 못하자.
0: 혹시 내 노래가 별로였니?
3: 아니야. 아니 그냥 목이 아플까 봐.
0: 난 괜찮은데.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1: 그만 좀 불려라 그만 불려라. 귀엽다. 얘랑 같이 불러보겠어.
3: 야 돌아라.
1: 귀엽다. 아니 돌아라.
3: 나 가는 거 아니야. 나 돌아라 데리고 올게. 나 진짜 가는 거 아니야.
0: 다들 가버렸네. 내 노래가 어때서?

0: 뭘 잘해?
1: 너 노래 잘하긴 잘하는데 더 잘하게 해줄 선생님 한번 만나볼래?
0: 어,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1: 그럼 어. 한번 불러볼까?
2: 가시면 대장님! 어?
3: 노래를 부르자 무시당한 로봇캔이여,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마. 곰 로봇으로 변신!
1: 변신! 좋았어.
4: 어둠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난 목소리가 그

0: 엄마는 좀 봐라.
1: 멈춰! 원래 너로 돌아와!
2: 아니
0: 뭐야? 공이 공이야! 우와! 바로 3단 공으로! 나 화났지! 어때? 빠르지? 어때?
1: 맞지? 이건 움직임이 장난 아닌걸?
0: 힘 더 세다고! 어?
3: 자!
0: 좋아! 이번에 봄의 맛을 봐라!
1: 너무 시끄러워! 힘이 빠지고 있어!
4: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총사!
1: 좋아! 캔에게 깃든 가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5: 진짜 뭐야! 곰 로봇이 또 졌어!
6: 뭐라고?
5: 곰 로봇이 졌다고!
6: 뭐라고?
5: 곰 로봇이 졌다고!
6: 뭐라고?
5: 진짜. 곰 로봇이 졌다고!
6: 아이고, 도망가!
5: 몰라! 오늘도 실패! 같이 가!
7: 도망갔다! 번개맨, 이제 캔도 가버렸어! 어떡하지?
8: 있었던 거야.
9: 켄! 다시 돌아왔구나.
7: 가시별 대장이 널 나쁘게 만들어서 네가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거든.
9: 맞아.
8: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실 나 노래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 이제 그만 부를 거야.
7: 뭐고?
1: 잠깐만, 켄. 아까 나랑 싸울 때 보니까 움직임이 아주 대단하던데.
8: 정말요?
1: 노래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연습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8: 다른 꿈? 그래, 결심했어.
9: 뭔데?
8: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댄서가 될 거예요.
7: 와,
10: 자, 그럼 음악 주세요.
11: 열심히 할 거예요.
1: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도 켄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꼭 꿈을 이룰 수 있기로 해요. 알았죠?
12: 네!
1: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1: 발성 발성 기자.
0: 우와, 우와. 궁금하다 궁금해. 문제 주세요.
2: 오늘은 동요 문제예요. 이 음악을 듣고 이 동요에 나오는 곤충을 알아맞혀보세요.

0: 어떤 곤충일까 궁금한데 보기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2: 1번 공공공 털, 2번 윙윙 모기, 3번 팔랑팔랑 나비.
0: 우와, 궁금하다, 궁금해. 자, 아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1: 번개맨.
3: 비리리에 들어가는 곤충은 무엇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 우리 친구 아까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요를 외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크게 얘기해볼까요?
4: 3번.
3: 3번 뭐죠?
4: 나비.
3: 3번 나비 정답입니다. 우와! 잘했어요, 친구. 그렇죠? 이 동요에는 나비가 들어가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동요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노래를 듣고 삐리리 부분의 가사를 맞춰보세요. 음악 큐!

0: 아침부터 뭐가 주르륵 내렸을까요?
1: 주르륵 주르륵 1번 가리비,
0: 가리비.
1: 2번 쌀이비,
0: 쌀이비.
1: 3번 이슬비,
0: 이슬비. 자, 처음 당하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불러봐요.
1: 번개맨.
2: 1번이 가리비였고 2번이 쌀이비, 3번이 이슬비였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좋아, 전혀
2: 좋아요. 우리 여기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은요?
3: 이뚜비.
2: 이뚜비라고 해줬는데 3번 이슬비 맞나요? 3번 이슬비?
3: 이뚜비.
2: 이슬비 정답입니다. 우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4: 잘했어요.
2: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안녕.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이렇게 함께한 발송 발송 퀴즈.
5: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2: 코뿌리 영감.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착한 코뿌리 영감과
6: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2: 그리고 욕심쟁이 코뿌리 영감이 살았어요.
7: 내가 제일 잘해. 박수 줘. 소리 치려라고.
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마을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 나갔는데요.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0: 소리 질러!

야, 우리 마을 노래자랑. 치열한 예선전이 끝나고 남은 도전자는 단 두 명. 과연 이 중에 우승자는 누가 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자 나와 주세요.

0: 이 분위기는 나의 웃음 분위기.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방해할 거야.
1: 첫 번째 도전자의 노래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두 번째 도전자 나와 주세요.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1: 문지기 문지기.
2: 아, 왜 그래?
3: 아니, 여기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실수를
3: 아니라
2: 다쳤나 봐.
4: 아이고, 아이고 아쉽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나와 주시고요. 저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네 아주 두 사람의 무대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을 노래자랑 우승자는 바로 이쪽입니다.
5: 이상하다.
6: 갑자기
5: 아팠는데 이게. 아유. 아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7: 예, 알아요.
5: 아, 예.
4: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마을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런 이런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반칙을 했군요. 친구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아쉽게 대회에서 떨어진 착한 혹부리 영감은 나무를 하러 나갔어요.
5: 아이고 힘이 예전 같지가 않네. 아이고 조금 쉬었다 해야겠다. 아이고 아유 그나저나 이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이 그래도 그분이 아주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래 연습이나 해야겠다.
9: 아 아니야.

0: 뭘 그렇게 놀래? 도깨비 처음 봐?
1: 아니, 도깨비를 당연히 처음 보지요.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1: 왜 그러십니까요?
0: 거, 노래소리가 참 좋더라. 아유. 아주 곱고 좋아.
2: 아이고. 곱고 좋아.
1: 칭찬 감사합니다요. 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1: 아유, 왜 자꾸 그러실까?
0: 나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거든. 그 노래소리 나한테 팔아라, 어?
1: 노래소리를 팔아요? 아이, 그런데 도깨비님, 이 노래소리라는 건 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팝니까요?
0: 에헤이, 나도 목이 있는데 맨날 안 된단 말이야.
1: 아,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0: 알았다! 이거 노래 주머니지? 여기서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지?
1: 아니요. 이거는 그냥 혹입니다요.
0: 거짓말. 얘들아, 줘 빨리 줘.
1: 뭘 주신다는 건지.
3: 금동이.
4: 금동이.
1: 금동이를 이렇게 주신다고요?
0: 야, 금동이 줬다. 예? 뭐야? 자, 이제 노래 주머니는 떨어져라.

0: 거야. 떨어진 거야. 혹이 떨어졌어, 혹이.
1: 와, 이제 나도 노래 대장이다. 가자, 얘들아.
2: 가자.
1: 가자, 가자. 이제 나도 노래 대장이다. 가자, 가자.
2: 가자.
0: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혹덩이를 떼고 금덩이를

0: 아이고 전기 부자예요 여러분. 얼싸 좋다 신난다 얼싸 좋다.
1: 착한 혹부리 영감은 금덩이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이곳으로 찾아왔답니다.
2: 하이 나 참. 아니 내가 우승자인데 나한테 금덩이를 줘야지. 아이 진짜 짜증난다. 어? 아 그럼 내가 진짜 노래를 불러주고 금덩이를 받아야겠다.

0: 아니 도깨비.
1: 그래, 나 도깨비다. 뭐 도깨비 처음 봐?
2: 처음 봐?
0: 그럼 뭐 여러 번 보겠습니까요? 제 노랫소리를 가지러 오셨군요. 아이고, 알아요, 알아요. 그럼 제가 싸게 팔게요.
1: 그게?
0: 예, 예.
1: 이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오는데?
0: 그야, 바로 이 혹에서 나오지요. 이 혹 떼가시고 금떡이 주세요.
1: 혹? 혹에서 나온다고?
0: 아니,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얼른 혹 가져가시고 금떡이 주세요.
1: 정말이지?
0: 아, 진짜 이번 속구만 사셨나? 왜 이래? 알만한 분이.
1: 이런! 거짓말쟁이 맞다!
3: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1: 지난번 이 혹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났어!
3: 안 났어!
1: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하나 더 가져라!
3: 더 가져라!
1: 혹은 붙어라!
0: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떡떡떡떡!
0: 아유, 무거워.
1: 자, 얘들아, 가자.
3: 가자.
1: 뚝따라라따, 뚝따따. 에잇.
0: 살펴가십시오. 예.
4: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네. 금덩이도 못 받고 나는
0: 망했다. 망했어.
5: 으이그, 으이그. 이렇게 거짓말을 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벌을 받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4: 아니요,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예요.
5: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지금까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18: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9: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2: 키.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12: 아침에
1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줄무랜
16: 덤덤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8: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니까 뭐든지 뮤직 박스. 오, 오늘의
19: 박스맨.
18: 박스맨. 박스맨 어디 있어요? 박스맨
19: 어디 있어요?
20: 박스맨.
18: 아, 박스맨 저기 있었구나. 아니 근데 박스맨 뮤직 박스는 어디 있어요?
19: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다고요.
18: 네? 설마 이렇게 큰 박스가 오늘의 뮤직박스라고요?
19: 네, 맞아요.
18: 아, 너무 고맙게도 새해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박스를 우리 박스맨이 가져다 주셨네요.
19: 와우.
18: 그러면 우리 셋이 다 같이 박스맨을 쳐다보면서 박스맨 최고 한번 외쳐줄까?
19: 네!
18: 박스맨!
19: 네, 최고!
18: 고마워요.
19: 고마워요.
18: 새해 처음으로 만나는 뮤직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19: 네.
18: 그러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까?
19: 네.
18: 자, 가자 얘들아. 저기 봐, 가자. 자, 우리 지유랑 정혜빈은 왼쪽에, 아저씨는 오른쪽에. 오늘의 박스는 드럼 공유. 어? 아우, 근데 이거 혼자는 힘들겠다.
19: 그러기 힘들겠어, 진짜.
18: 그치, 누가 맞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19: 박스맨?
18: 그럴까?
19: 박스맨,
18: 박스맨 좀 도와줄래요? 박스맨 애들이 찾잖아요. 이거 같이 좀 나랑 들어줘요. 자, 이쪽으로 박스맨. 박스맨 준비됐죠? 어우, 이거 엄청 큰 박스인데 새해 첫 박스 기대된다. 뭐가 있을지. 애들아, 너희들은 두근두근 그래줘.
19: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
18: 박스맨 감사합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16: 감사합니다.
18: 감사합니다. 박스맨 감에 조심해요. 애들이 뵐게요. 예. 안녕. 고마워요. 박스맨. 야, 이거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야. 소리 한번 들려줄까?
8: 네.
18: 여러 가지 북이 있잖아. 이거 북이라는 건 알지?
8: 네.
18: 이 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들려줄게.
8: 띵띵띵, 뚱뚱뚱, 뽕뽕뽕.
19: 뭉뭉뭉.
18: 다양한 소리가 나지. 북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고.
19: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뚱뚱 이렇게.
18: 알았어, 두 개 한번 쳐줄게. 소리가 다 다르지.
19: 이것도 한번 해봐요. 다르지.
18: 이게 궁금하지.
19: 네.
18: 이거 어떤 소리 나는지. 어, 마치 안다는 것처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얘들아, 이건 바로 심벌즈라고 해. 심벌즈. 따라해봐. 따라해봐. 심벌즈.
19: 심벌즈. 여기 튀긴 부분이 한 개 있어요.
18: 이거는 햇.
19: 근데 이게 열려요.
18: 열려요. 이렇게 열리죠. 네. 자, 그래서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드럼이라고 해. 드럼. 그리고 이거는 크기도 작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쳐봐봐. 정엽이부터. 그래 그래. 자, 우리 정엽 드러머 한번 쳐봐봐. 그렇지. 심벌도 한번 쳐봐봐. 아하.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지.
19: 네.
18: 이번에 지우도 한번 쳐볼래? 지우 드러머.
8: 야, 네. 이거 몰라.
19: 나는 저거.
18: 그렇지. 그래 얘들아, 소리가 어떻게 달라? 소리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19: 완전 그 느낌 소리.
18: 느낌 소리?
19: 네.
18: 알았어, 아저씨가 그러면 이거는 아저씨가 또 알려줄게. 잡아봐.

어때? 얘들아, 그러면 이번엔 아저씨가 까치 이야기로 드럼을 한번 연주를 해볼게. 네, 네. 그러면 너네들은 이 드럼에 맞게 움직이면 돼. 알았지? 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요. 이 까치 이야기를 들으면 드럼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자, 숲속에도 새해가 왔어요. 새해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오늘은 까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 먹는 날. 까치야! 어딨니? 까치야! 어, 까치다! 아, 까치가 보인다. 이제 한번 가볼까?

0: 휙 날았다가 휙 날았다가 자 우리 심벌 도착
1: 도착
0: 자 이번에는 다른 리듬으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천천히 걸어가다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가 빨리 걸어가다 진짜 반짝반짝 출시 어때요? 우리 까치까치 설날이잖아
1: 네.
0: 그러면 까치까치 설날 노래 알지?
1: 네.
0: 그 노래를 아저씨가 들으면 칠 테니까 그렇지 아 똑똑해요
2: 설날은 어저께고
0: 이 노래를 아저씨가 들으면 칠 테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1: 네.
0: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뮤직박스 스페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동요를 새롭게 들려줬던 박스들을 준비했어. 첫 번째 박스는 아 여기 있구나. 짠! 올라가 내려가 박스야.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자 박스.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솔미가 있는 동요 부르기

번째 박스는 과연 뭘까? 이 소리는 방귀 소리? 아, 호호호, 어디냐, 이 박스.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아, 방귀잔치. 너희도 생각났니? 다 같이 그냥 방귀잔치로 한번 따라보도록 할까? 뿡! 뿡! 뿡!

공연은 어떻게 들어도 참 즐거운 것 같아. 솔미, 비행기, 그리고 방구자랑 모두 신나는 노래였어. 친구들, 더 재밌는 뮤직박스로 다음에 또 만나.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뚝.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이보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야.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어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Oh, Rick!